0: try. So 그것의 part 2를 오늘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그쵸, 남자들이 여름에 보통 카디건 안 입거든요. 이
1: 그쵸,
0: 겨울에 뭐
1: 그쵸.
0: 입을까 말까인데.
1: 겨울에도 정말 댄디보이 아니면은
0: 아, 잘안 입어요. 솔직히
1: 정말
0: 말해서.
1: 카디건은 쉽지 않은,
0: Exactly.
1: 맞습니다.
0: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아, 솔직히 말하네요. 왜냐면
1: 그러네요.
0: 친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뭐,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냐? 이럴 수
1: 네네.
0: 있으니까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그 카디건이 여자 건지 남자 건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0: Alright.
1: 슬기롭게 짜잔!
0: 도전!
1: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0: 응?
1: 응?
0: 우리, cardigan again?
1: 카디건은 카디건
0: No cardigan.
1: 카디건
0: No.
1: 아니
0: No.
1: 카디건 is only for men 아니 woman
0: woman.
1: 특히 in summer cardigan only for woman yeah you know that
0: I know what you mean. But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chilly
0: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inside the
0: Anyway,
1: theater
0: why do you care so much?
1: why do
0: Why do you
1: you
0: care so much?
1: 아 신경
0: He
1: 쓰냐고
0: could go with a girl. It's okay.
1: 사실은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0: What are you saying?
1: 알아들었지?
0: What?
1: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
0: What did
1: okay.
0: you
1: Ah,
0: say?
1: okay. English?
0: Yeah.
1: Okay. Actually, I love him.
0: You love him.
1: Yes.
0: You love him.
1: Yeah.
0: Already.
1: Secret.
0: Secret
1: Is secret.
0: love.
1: Yeah.
0: Oh.
1: 혼자 짝사랑.
0: 아, 이런,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영어로 알아야
1: 아,
0: 되거든요.
1: 그쵸.
0: 친구들끼리 뭔가 가십거리라든가, 이런데 정말 생활 영어가 진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0: Alright.
1: 한번 배워보죠.
0: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1: 네.
0: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3: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2: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1: 그쵸.
0: 뭔가 확신하는 느낌 아니에요?
1: 네.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여름? 여름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summer. 아이고. 예, 이렇게입니다.
0: 혹시 스펠링 모르는 거 애매하게 하시는 거 아니죠?
1: 아닙니다. M을 제가 이어서 두 개를 하나처럼 쓰려다가 네,
0: 그렇군요.
1: 꼼수인 것 같아서
0: 뭔가
1: 정정.
0: 의심스러운 스멜이
1: 의심하지
0: 나오는데, 아,
1: 마세요.
0: 알겠습니다.
1: 마음을 곱게 쓰세요.
0: Okay.
1: 예.
0: So, what kind of man he wears a cardigan in summ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볼게요. That's right.
1: Yes.
0: Summer가 아니라 여름 뭐예요?
1: Summer.
0: Summer. Alright. M이 두개 있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발음하지는 않아요. Summer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Summer.
1: 이게 우리나라 말과 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그 파닉스를 연결하다 보니까
0: 네.
1: D도 두개 있으면 우리는 D 왠지 이렇게 갈것 같고,
0: 맞아요.
1: 예.
0: 된소리를 꼭 내야 되거나 두번 해야 될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렇지 않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summer 아니라 summer가
1: Summer.
0: 맞겠죠.
1: 네.
0: 자, 그리고요. 지금 계절 앞에 전치사 못 썼나요?
1: In.
0: 계절 안에서도요. 여러 달이 있고 날이 있잖아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이건 on이나 at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in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So in 계절. 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1: 네.
0: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in summer이라고 했지, in the summer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렇죠?
1: 그러게요.
0: 일반적으로 여름에라고 얘기를 해서요. 꼭 이번 여름에라는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여름에 누가 이러니? 라는 느낌
1: 네.
0: 살렸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케이? 계절 앞에 in인데, 헷갈리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in summer 이러면은 그냥 여름에예요.
1: 네.
0: Right?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보통 쓰게 되냐면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거는 특정 여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늘 여름이
0: 그냥
1: 그렇죠.
0: 그 여름엔 그래. 뭐,
1: 네.
0: 여름엔 덥다.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더 안 쓰고 그냥 in summer.
1: Yeah.
0: Right? But in the summer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여름을 얘기를 하면서
1: 아.
0: 특히나 대부분은 우리가 제일 임박한, 그죠? 지금 당장이거나 올해거나
1: 네.
0: 아니면 한 달 남았으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여름이거나
1: 아.
0: 이렇게 특정 여름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여름에 제가 뭐 미국에 무슨 회의를 하러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럴 때는 특정 여름이죠.
1: In the summer가 되겠네요.
0: In the summer가 더 어울립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일단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1: 네.
0: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돌려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거는 던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1: 네.
0: 그래서 헷갈리시면 차라리 더를 넣는 게 더 낫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앞부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What kind of man이에요? 사실 무슨 종류의 남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그렇게 직역을 하면 조금 말이 어색하죠?
1: 네.
0: 그래서 그냥 이 what kind of는 what이나 큰 차이가는 없어요.
1: 아.
0: 그래서 그냥 어떤 남자, what kind of man. 도대체 어떤 남자가 그러니? 아무도 안 그래 라는 느낌을 줄 때 특히 많이 쓰는 질문형입니다.
1: 네.
0: 그래서 what kind of man he wears 이거 자체가 이 자체가 3인칭 단수라고 생각을 해서 wears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명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1: 네.
0: 어떤 음악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무슨 종류의 음악인데 어떤 음악?
1: What kind of music?
0: What kind of music?
1: Mm-hmm.
0: 자 그리고 어떤 사람?
1: What kind of human?
0: Person.
1: A person.
0: 인간이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데
1: 네.
0: 이거를 문장 앞에 붙여서 질문을 완성해 볼게요.
1: Mm-hmm.
0: 어떤 음악을?
1: 네.
0: 뭐였죠?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그렇죠.
1: 오.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러면 I like 무슨 music이 되겠죠.
1: Yes.
0: 자 이번에는요. 앞에 what kind of person을
1: 예.
0: 주어처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네.
0: 동사를 이어가 주세요.
1: Mm-hmm.
0: 어떤 사람이 반바지를 입니? 겨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1: What kind of person
0: wears 입니? 아, wears?
1: Wears half pants.
0: 오케이, 일단 넘어갈게요.
1: 예.
0: 겨울에 그러면은
1: in winter.
0: In winter. 자, half pants 정말
1: 반바지잖아요.
0: 뭔가 걸쭉한 느낌인데요.
1: 네.
0: 그게 아니라
1: 아 shorts.
0: shorts.
1: 아, 이 간단한 게 있는데.
0: short pants.
1: short pants.
0: short pants를 줄임말이 shorts예요.
1: 아.
0: So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1: Yeah.
0: 아, 물론 이제 당연히 패션에
1: 그쵸.
0: 또 민감한 사람은 반바지도 당연히 입죠.
1: 원래 이 겨울 멋쟁이는요.
0: 네.
1: 굉장히 춥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름 멋쟁이는 더워서 날리고 겨울 멋쟁이는
0: 네.
1: 추워서 날리다.
0: 와,
1: 뭐 이런 말이 있어요.
0: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와 어떻게 저걸 견디지 할 때
1: 대단해요.
0: 있거든요.
1: 대단해요.
0: 네. Alright, so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음악, 어떤 사람 해서 여기서는 어떤 음악을 당신 좋아하나요? 이건 어떤 사람이 입나요? 쇼츠를.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집어 넣을게요.
1: 네.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1: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0: All right. 본문도 가볼게요.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아닐 것이다.
1: 네.
0: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저나 처음 보시는 분들 cardigan이 아니라 cardigan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니 뭐 극장 안이 쌀쌀했을 수도 있지. 친구는 계속 극정적으로 생각을 하네요.
1: 그렇죠. Maybe it was inside the theater. 극장 안쪽은 콜드 하는 거예요. 추운 거죠. 쌀쌀한.

0: It was cold.
1: Maybe 이러니까 완전 확신이 강한 게 아니라 약간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럴지도 모르지라는 느낌을 조금 더 넣었네요. So maybe it was cold inside the theater. 자, 만약에 추웠다라고 했다면 무슨 뭐 thick jacket or a parka 이런 식으로 입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그래서 cold보다는 cold는 너무 추운 거니까 쌀쌀한이라고 해서 chilly 들어봤나요?
0: 칠리 들어봤죠.
1: Okay, chilly라고 하는 것은 cold와 cool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극장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극장은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0: Theater.
1: Theater, right? 자, 이거 극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심지어 스펠링 다 똑같고 스펠링이 약간 마지막에 살짝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0: 바뀌어요? 아니면
1: 본 적 있으실 거예요.
0: 뭔가 좀 추가되죠?
1: 추가는 아니에요. 그냥 스펠링의 순서가 뭐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you know this.
0: Yeah.
1: Okay. 자,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본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0: Yeah.
1: 맞아요. So, 뭐야? 이렇게 ter 아니야?
0: Yeah.
1: T-R-E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심지어 트레가 아니라 ter 맞아요.
0: 그래요?
1: 네. 네, 영국식 스타일입니다.
0: 아.
1: So, 이거는 theater이라고 발음을 한다면 얘도 theater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스펠링을 한 사람은 조금 영국식으로 가겠다는 느낌이겠죠. So R 발음을 빼서 얘는 theater 뭐 이 정도로 발음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theater 충분히 좋고요. 둘 다 옵션이다 알아두시고요.
0: 네.
1: 자, 지금 근데 theater 밖에 추워요?
0: 안쪽이요?
1: 안쪽이죠.
0: 그쵸.
1: 그거 강조하려고 뭐 썼어요?
0: Inside.
1: Inside를 썼습니다.
0: 네.
1: So inside 명사라고 하면 명사 안에인데 in이라고 써도 충분히 안에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side 어떤 면을 표현함으로써 그 안쪽이라는 걸 더 강조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0: 네.
1: Okay. 예를 들어서 그 트렁크 안에
0: In the trunk. 인사이드 트렁크.
1: 인더 트렁크도 돼요.
0: 네.
1: 그 스튜디오 안에.
0: Inside the studio.
1: Alright. 문장 만들어 보면 그 상자는 그 트렁크 안에 있어.
0: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That's it.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Yes.
1: 자, 덥다라고 얘기할 때 is로 주어로 가야겠죠?
0: 예.
1: 날씨 얘기하니까. 그 스튜디오 안은 더웠어.
0: It was hot.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There you go.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Yes.
1: 밖에는 괜찮았다. 안에는 그랬다. 강조하려고 in보다 inside를 조금 써봤습니다.
0: 네.
1: Okay.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Oh,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본문도 가볼게요.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Maybe it was chilly inside a theater.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아니, 아무튼 왜 그렇게 신경 써?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카디건이네, 무슨 뭐 남자 거네, 뭐 여자 거네.
0: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저도 궁금했는데. Anyway, why do you so much? 신경 쓰다. 신경 쓰다.
1: 자,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0: anyway, 어쨌든.
1: 네,
0: anyway.
1: 그럼 여기서 끊어주고요.
0: 네. Why do you 신경을 쓰냐?
1: Why가 뭐죠?
0: 왜?
1: 왜? 이유 물어보는 건데요.
0: 그렇죠. 근데 신경 쓰다가 난 신경 안 써는 제가 알아요. I don't care. 예, 신경 안 쓰는
1: 그럼
0: 거거든요.
1: 그럼 쓰다는 뭐겠어요?
0: 그러면은 돈이 아니라 두니까 여기 그냥 care만 쓰면 되겠네요.
1: Okay.
0: Why do you care so much?
1: Why?
0: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1: 아,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이거 진짜 I don't care. 이거... 를 먼저 알아도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0: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1: 오케이.
0: Okay.
1: Alright. 자, 보겠습니다. Why do you care so much?
0: 신기해요.
1: 상관하다, 신경 쓰다. 우리가 진짜 말한 건, I don't care. 나 상관 안 해. 나 신경 안 써. 그건 이제 부정문인 거고.
0: 그거는 제가 딱 외우고 있었네요.
1: Right, right. 오케이.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방금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카디건이 어땠느니, 뭐, 네. 무슨 뭐, 겨울에, 여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 와, 이대로 가면 한 3시간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0: 그쵸.
1: 그래서 빨리 화제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이렇게 리프레쉬 시키고 싶으니까 네. 어떻게 출발했죠?
0: Anyway.
1: Anyway. 자, 그렇게 해서 anyway를 문장 앞에 넣고 comma 찍던가 말할 때는 anyway 하고 살짝 쳐줘야 돼요.
0: 네.
1: 이러면은 아무튼이라고 해서 화제를 전환시킬 때 자주 쓰는 도구죠.
0: 네.
1: 예를 들어서 아무튼 나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둘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아, 아무튼 나 가야 돼. 어떻게 할까요?
0: Anyway, I have to go.
1: Okay. Anyway, I have to go. So how about this?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이미 전화 통화 한 3시간 반 한 다음에
0: 제가 잘하는 말이에요.
1: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0: Anyway, let's talk later.
1: 나중에, later. 그렇죠? Anyway, let's talk later. Do you really do this?
0: Yes.
1: 친구들이랑 이제
0: 정말
1: 하세요?
0: 많이 하는 말이에요.
1: 자세한 네. 건 이제 만나서
0: 그쵸,
1: 또.
0: 그렇죠, 그렇죠.
1: 오케이, you guys. 읽을 때 살짝 pause 주는 거, 살짝 쉬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Anyway, I have to go.
0: Anyway, I have to go.
1: Anyway, let's talk later.
0: Anyway, let's talk later.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 하나 할 게 있습니다.
0: 네.
1: 이 anyway를 아무튼 하면서 화제 바꾸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90%일 거예요.
0: 예.
1: 하지만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거 말고도 다른 anyway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응?
1: 그건 뭐냐면 문장 맨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앞이 아니라 맨 뒤로.
0: 아.
1: 이랬을 때는 아무튼 뭐뭐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야 어차피 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0: 네.
1: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0: 네네네.
1: 그래서 예를 들어, 아, 나 어차피 거기 가야 돼. 아, 나 어차피 점심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0: 네.
1: 오케이? So, comma 없이 얘는 쉬면 어색해요. 뭐뭐뭐뭐뭐뭐 anyway. 자연스럽게. So, you say, I have to go home anyway. 그러면, 나 어차피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이 얘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나랑 같이 차 타고 갈래? 내가 데려다 줄게.
0: Yes.
1: Because I have to go home anyway. 이렇게 쓸 때는 come 안 써요.
0: Yes.
1: Okay, you guys.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1: 자, 이랬을 때 드디어 진심이 나옵니다.
0: Oh.
1: Okay.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0: 아유, 이게 문제였군요. 아유,
1: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하지,
0: 그러게요.
1: 그쵸?
0: Well, I have a on him. 짝사랑하다니까 그냥 러브는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1: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거 했었어.
0: 그래요?
1: 저 이거 기억나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0: I have a on him. 뭐가 그에게 on
1: 짝사랑.
0: 짝사랑이요?
1: 짝사랑.
0: 하여튼간 사랑은 사랑인데
1: 사랑이죠.
0: 예. 짝사랑이니까 나 혼자만 네. 사랑.
1: 오케이.
0: 근데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그냥 러브 할게요. 예. I have a love on him. 근데 러브가 잠깐만 동사죠. 동사 아니에요?
1: 동사도 love. 되고요.
0: 아, 명사도 되나요? 되고요. 그럼 됐어요.
1: Love. 잠깐만요.
0: Love on him.
1: 지금 예. 아, 품사 때문에 고민하신 겁니까?
0: 그렇죠. 예.
1: 아, 알겠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네요. 예. 아, I have a love on him. 정답 그거 아니라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0: 그죠? 아, 맞다. 아!
1: 걸 크러쉬 이런 말 들어봤죠?
0: 예.
1: 거기서 나온 크러쉬가 이 크러쉬.
0: 아, 맞아요.
1: 이게 원래 러브도요, 가능은 하지만, 원래 러브도 실제로 어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rare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쵸. 한 번의 러브를 얘기할 때, 뭐, all love라고 잘 하진 않은데.
0: 네, 그렇죠.
1: 자, 아무튼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릴 덩어리 표현입니다.
0: 네네.
1: 일단 crush 자체가 짝사랑의 대상을 얘기를 할 때 crush가 있다고 얘기해요.
0: 아, 너무 기억나요.
1: 아하, so 나는 짝사랑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가 나의 짝사랑이다. 그녀가 나의 짝사랑 대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she's 뭐뭐 my crush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0: 예.
1: I have a crush on him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자, 이거 요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0: 네.
1: Have a crush라는 덩어리를 제가 가져가긴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참고 하나 하시라고요. 꼭 have a 이런 덩어리는 안 써도 돼요. 이 crush 자체라는 거가 아, 짝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거 알아두면 She was my first crush. 이게 뭐겠어요?
0: 나의 첫사랑이래요.
1: 그렇죠. 첫 짝사랑인 거예요.
0: 예, 첫사랑.
1: 내가 처음 짝사랑했던 게 그 연예인이었어. 혹은 뭐 그 친구였어. 네네. 이렇게 그냥 crush 명사만 알아도

0: 정말 좋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근데 그거 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이 표현으로. Have a crush.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러면은 못 썼어요?
1: On.
0: Right. 제가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들 on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1: 네.
0: 거예요. So I have a crush on 누구 이렇게 쓰면 누구를 짝사랑하다 그만큼 엄청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1: 네.
0: 이거는 사실 짝사랑하다 진짜 뭐 클래스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해볼게요. 나 누구 짝사랑하고 있어. 그냥 현지형으로 쓰면 돼요.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쵸? I have a crush on someone. 막 나중에 I have a crush on someone you know.
1: 야,
0: 너가 아는 누구를 나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시제를 오케이. 주어를 바꿔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짝사랑한대요.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There you go.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뭔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별이 다른데 뭔가 베프인데 약간 둘이 약간 something이 있었던 거예요. Right?
1: 그렇죠.
0: Something like that. Mm-hmm. Okay, so, 이런 식으로 내가 짝사랑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그녀가 가질 수도 있고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crush on someone.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Oh,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바로 have a thing.
1: 오?
0: 얘는 근데 for가 들어가요.
1: 아.
0: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 뭘까요?
1: 나 걔랑 뭐 있어?
0: 아, 내가 마음이 있는 거야.
1: 아, 마음이 있는 거야.
0: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는 이것도 둘이 꼭 사귀고 둘 다 좋아한다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1: 네.
0: I have a thing for him은요. 사실은 I have feelings for him. 이라는 거에 조금 더 슬랭형입니다.
1: 네, 네.
0: 오케이. 좀 마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rush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느낌. 걔가 더 강력하죠, 사실.
1: 네.
0: Right. So 이 정도는 돼야 그 또 그 보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Right. 읽어 볼게요. Well, I have a crush on him.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l right. 또 두 문장이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Alright. 두 번째는요?
1: Mm-hmm.
0: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2: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Well, I have a crush on him.'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입영작 패턴은 What kind of 명사? 아니, 어떤 명사가 뭐뭐 해? 자, 가볼게요.
1: 네.
0: 너 어떤 음악 좋아해? 자, 어떤 음악을...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Do you like?
0: Do you like? 자, 이번에는요.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나눠드릴게요. 어떤 남자?
1: What kind of man?
0: 카디건 입어.
1: Where is the cardigan?
0: 여름에.
1: In summer.
0: There you go. 끊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겨울에 반바지를 입니? 자, person 쓸게요. 어떤 사람이?
1: What kind of person?
0: 반바지를 입어.
1: Wears shorts.
0: Shorts. 여름에. 아, 겨울에.
1: In winter.
0: In winter.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0: 네, 다음 해볼게요. Have a crush on someone.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걔를 그를 짝사랑하거든.
1: I have a crush on him.
0: Him. 나 누구 짝사랑해. 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렇죠. I have a crush on someone. 걔는 그녀는 자기 친구를 짝사랑해.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완벽합니다. 읽어볼게요. I have a crush on him. I have a crush on someone.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알라이,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3: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2: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Hey,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5: Well,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4: Well, I have a crush on him.
5: On him?
4: Yeah.
5: Really? Shh.
0: Yes. 수고하셨습니다.
1: Wow.
0: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essed up the cake.
0: Alright, I messed up the cake.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과 나왔지만
1: 네?
0: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다, 상태가. 오히려 달지 않고 짠 케이크가 됐다든가.
1: 그쵸.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What kind of 명사?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너 어떤 영화 좋아하니?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I wanted to make it perfect.
1: You're so professional, Christine. I could never do what you do.
0: Well, we'll see about that. I had no idea I was such a workaholic.
1: No way. I care more about my health than work. That won't change.
0: I hope so. I'm rooting for you. Do you want a cup of coffee?
1: No, thanks. For some reason, that coffee looks like poison. Look at your face.
0: Huh? What? My face? Oh, come over here.
1: I have to take a shower.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뭔가에 열중해서 밤새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크리스틴이 밤을 새고 다크서클을 여기까지 데려온 좀비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은 무엇을 하나 밤을 새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아침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입니다. Good morning, Kevin. 일찍 일어났네. 웬일인가 했더니 It's your first day of work. 아하, 오늘 출근 첫날이네. 이렇게 뭐뭐 첫날 할 때 당연히 first day 쓸 수 있겠죠. First day of 무엇무엇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It's the first day of school. Yay! 오늘 학교 첫날이다. 야호! 당연히 이렇게도 쓰고요. Isn't it your first day of vacation? 오늘 너 휴가 첫날 아니야? 자, 이렇게 the first day 또는 your first day, my first day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출근 첫날이라서 일찍 일어난 케빈인데요. 그런데 크리스틴 얼굴을 보니까 크리스틴은 good morning 아닌 것 같죠? You didn't sleep? 너 안 잤어? 이 문장 잘 봐주세요. You didn't sleep은 의문문 아니잖아요. 어떻게 의문문으로 썼죠? 평서문에다가요, 물음표 붙이면서 끝을 올려주면 물론 문법에는 맞지 않지만 의문문 역할을 합니다. 대화, 구어체에서는 아주 자주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You went there는 너 거기 갔다잖아요. 이걸 You went there? 너 거기 갔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의문문 되고요. She said that.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를 She said that? 이라고 물어보면 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됩니다. 간단하죠? 아니 너 안 잔 거야? 그랬더니 I didn't sleep a wink. 깜빡! 한 잠도 못 잤대요. 그래서 커피가 지금 lifesaver, 구세주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한 잠도 못 잤나고 봤더니 나 밤새 일했어. To finish a report. 보고서 끝내느라 밤새 일했다고 하네요. 나 밤새 일했어.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I burned the midnight oil to finish a report. 라고 표현합니다. I, 나는 burned는 태웠다. 과거형이죠. The midnight oil입니다. Midnight이 자정이고 oil은 기름이잖아요. 램프에 예전에 등불을 켰었을 텐데 이 등불의 기름을 자정까지 계속 태웠다 생각하면 맞아요. 밤새서 일을 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함께 뜻 생각하면서 말해볼게요. I burned the midnight oil.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 burned the midnight oil. 좋습니다. 나 밤새 일했어. 보고서 끝내느라. 일찍 끝낼 수도 있었는데 자꾸 수정을 했대요. 왜냐면 I wanted to make it perfect. 크리스틴 완벽주의자군요. 그랬더니 케빈이 칭찬을 합니다. 너 진짜 너무 멋있다. 프로페셔널하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자기도 I had no idea I was such a workaholic. 내가 이렇게 일벌레인지 몰랐다고 라고 이제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I had no idea가요. 뭐뭐 전혀 나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I had no idea he was your brother. 그가 네 형인 줄 나는 꿈에도 몰랐어. I had no idea we were invited. 우리가 초대받은 줄은 전혀 몰랐어.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케빈은 단호하네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내 건강이 일보다 중요하거든.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라고 합니다. 자, 아 그래, 그건 좋은 거지. 응원할게 하면서 케빈에게도 커피 한 잔 권하네요. 아침에 커피 좋잖아요. Do you want a cup of coffee? 라고 했더니 케빈이요, 안 마신대요. 왜냐면 커피가 looks like poison.

0: 독약 같은데, 왜? Look at your face. 네 얼굴을 좀 봐봐. 이거 독약이잖아. 아침부터 농담을 하고는 크리스틴에게 쫓겨가는 케빈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씩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크리스틴이 했던 말이죠. 나 밤새 일했어. I burned the midnight oil. I burned the midnight oil. 밤새 기름을 태우면서 일하거나 공부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똑같이 나 밤새 공부했어. 나 밤새 일했어라고 할 때, I pulled an all-nighter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ll-nighter이 뭐겠어요? All이 전체잖아요. 밤을 꼬박 새서 뭔가 하는 것, 그리고 pull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끄집어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밤새 뭔가 공부하고 일하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죠. I pulled an all-nighter. I pulled an all-nighter.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잠이 안 와서 밤을 꼬박 새워 공부했지 뭐예요. 아침 되니 눈이 퀭. 나 밤새 공부했어. 나 밤새 일했어. 어떡해요? I pulled an all-nighter. I pulled an all-nighter. 그런가 하면 우리 잘 아는 이런 표현도 있죠. 밤을 꼬박 새웠다. I stayed up. 깨어있는 상태로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까요? 어디선가 들리는 소음 때문에 밤에 한 잠도 못 잤어요. 아우, 피곤해. 밤을 꼬박 새웠어. 어떡해요? I stayed up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 밤을 새다라는 표현 배워봤죠. 뭔가 밤을 그냥 새다라고 할 때는 stay up all night 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공부하거나 일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밤을 샜을 때는 I burnt the midnight oil 오늘의 한 문장, 그리고 I pulled an all nighter 이런 표현들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밤을 샐 정도로 몰두해서 할 만한 어떤 일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긴 하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체력과 또일 모두 잡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목소�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수 있어요.
2: 로보캅 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요, 작은 디테일 하나로 영어 발음 정말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꿀팁을 전수하러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을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Character. Who's your favorite character? Interesting. I find this article interesting. Victim. There were five victims.
0: 자, 어때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세 표현 나왔습니다. Character, interesting, victim. 이것만 보고 그리고 듣고 공통점 여러분 찾아내기가 오늘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눈치가 여러분 빨랐다면 혹시 찾아냈나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강세를 받지 않는 T 발음입니다. 이거 좀 어려웠죠? 오늘 공통점 찾기. 자, T가 지금 다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 강세를 받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 단어 속에서 이럴 때 우리 훨씬 더 자연스럽게 네이티브처럼 발음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T 발음으로 내기보다는요, 이렇게 된소리 발음을 내주면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물론 여러분 T 발음을 내도 되긴 되지만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면, 우리 된소리, 뜨 발음 기억을 해줄게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발음해서 나타나는지는 같이 한번 단어를 보면서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이죠. character입니다. 여기 지금 뒷부분에 이 T 있어요. 그런데 character 이렇게 이 부분을 강세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character 앞부분에 강세 있다 보니까요. 이건 강세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럴 때 character 이렇게 T를 너무나 명확하게 T처럼 발음하기보다는요. character 이렇게 마치 떠처럼 발음이 되면요. 자연스럽죠. character. 오케이. 자, 예문 한번 볼까요? Who's your favorite character? 네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야? Character. Star처럼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것. 오늘의 학습 포인트. 이해되죠, 여러분? 자, 두 번째는요. Interesting입니다. 흥미로운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지금 T 있습니다. 그런데 interesting 이렇게 발음 안 하니까요. in에 강세 있어서 interesting. 마지막 부분 강세 없어요. 그래서 ting보다는 띵이 되는 거죠. Interesting, ding, ding. 오케이, 느껴지나요? 자, 흥미로운이라는 뜻은요, 신선한 겁니다. 뻔하지 않고 신선해서 흥미로울 때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예문 한번 볼게요. I find this article interesting. 나는 이 기사가 흥미로워. 그렇다고 find 해. find는요, 생각하다, 여기다, 그렇게 느끼다, 보다란 뜻이거든요. 찾다 아니에요, 지금은. I find this article interesting. 나는 이 기사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껴져. 그렇게 보여, 느껴져란 뜻이야. Anyway, interesting. 이렇게 하지 말고요. interesting. 약간 띵에 훨씬 가깝게 발음을 해보세요. 자, 마지막 단어는요. victim. 역시 T 있는데요. victim?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victim. 거의 뜸. 우리 밥 뜸들인다고 할때그 뜸처럼 발음이 됩니다. 워낙 강세가 없다 보니까요. victim. 희생자 또는 피해자라는 뜻이죠. 예문 한번 볼게요. There were five victims. 어떤 사건 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좀 어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우리 피해자 또는 희생자. 그래서 victim이라는 표현 아주 많이 씁니다. 다섯 명의 피해자가 있었어. There were five victims.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강세 없는 T, 된소리 발음하기 같이 한번 직접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오케이. 강세가 없을 때 우리 T, 된소리로 발음하기 연습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character 아니고 character. 이렇게 된소리로 쩔 발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자, 듣고 바로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character. 좋아요. One more time. character. Good job. 자, 두 번째. 흥미로운이란 뜻이죠. interesting보다는요. 띵, 띵에 가깝게 그리고 조금 많이 죽여서 강세를 죽여서 발음을 해줄 거예요. interesting. 이 정도로.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interesting. 좋습니다. interesting. Very good. 마지막 단어는요. 희생자, 피해자라는 뜻이죠. 이 뜻도 중요합니다. 뉴스 등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자, 이거 발음요. victim 아니고 victim. 굉장히 된소리 많이 신경 써서 가볼게요. victim. 한번 더. victim. 좋습니다. 자, 이제 문장으로도 훈련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캐릭터 문장인데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야? 하지만 우리 영어 발음할 때는 character가 되겠죠? 자, 문장 전체 듣고 따라해 주세요. Who's your favorite character? Favorite character. 좋습니다. 한번 더. Who's your favorite character?

0: Character, very good. 자, 두 번째로 interesting 갈게요. 팅 말고 띵 신경 쓰면서 문장 전체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I find this article interesting. Article interesting. Good job. 한번 더요. I find this article interesting. Article interesting. Very good.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다섯 명의 피해자가 있었어. 네, 안타까운 문장이긴 하죠. Victims. 이렇게 뜸, 밥 뜸들이듯이 뜸 발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There were five victims. Victims. Good job. 한번 더요. There were five victims. Five victims.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렇게 강세 없는 T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발음하는 방법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연스럽게 습관을 들이면 정말 여러분의 발음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Character. Character. Who's your favorite character? Who's your favorite character? Interesting. Interesting. I find this article interesting. I find this article interesting. Victim. Victim. There were five victims. There were five victims.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일곱 단어를 저와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그럼 먼저 단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Health. H-E-A-L-T-H. Health. Health. Medicine. M-E-D-I-C-I-N-E. Medicine. Medicine. Hospital. H-O-S-P-I-T-A-L. Hospital. Hospital.
0: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health, 건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건강 아주 중요한 거 알죠?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는 당연히 health, 건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꼭 챙기기 위해서는 we have to exercise,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health. 그 다음은 medicine, 약이에요. If you're sick, you must take medicine. 꼭 약을 먹어야 돼요. 아프면요, 알겠죠? Next, hospital, 병원,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아프면 꼭 hospital부터 가세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건강, health. 친구들, 끝에 F 발음을 해보세요. health, 잘하는데요? 약, medicine. 자, D 발음이 안 나요. soft하게 르로 발음해 보세요. medicine. That's right. 병원, hospital. 여기도 역시 T 발음이 안 나네요. hospital. Very good. Now it's time to listen one more time.
1: health. health. medicine. medicine. Hospital. Hospital.
0: 오늘은 어떤 예문이 나왔나요? You must eat vegetables for your health. 너는 건강을 위해 채소를 꼭 먹어야 한다. Do you eat vegetables every day? 매일매일 채소 먹나요? It's very important. 자, 같이 말해봐요. You must eat vegetables for your health. Good job, everyone. He had to take medicine every day. 그는 매일 약을 먹어야 했다. 와, 엄청 아팠나 봐요. 자, he had to는요. 무엇 무엇을 꼭 했어야 했다라는 뜻이에요. have to의 과거예요. 자, medicine은요. 먹을 때 eat을 안 써요. take을 쓰는 거 알고 있었나요? take medicine. 자, 같이 말해봐요. He had to take medicine every day. Good job. There is a big hospital next to my house. 우리 집 옆에 큰 병원이 있다. 오, 아주 다행이에요. 응급 상황이 있을 땐 빨리 가야 돼요. 자, hospital, 건강에 관련된 단어죠. 같이 말해볼게요. There is a big hospital next to my house.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Injection. I-N-J-E-C-T-I-O-N. Injection. Injection. Help. H-E-L-P. Help. Help. Patient. P-A-T-I-O-N. T-I-E-N-T. Patient. Patient.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0: Okay, our next word is injection. 주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사 맞아본 적 있어요? 조금 따끔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조금 무서운데 it's okay. 괜찮아요. 그 다음 help, 도와주다 또는 도움. 동사, 명사 둘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그 다음은 patient, 환자란 뜻이에요. 병원 가면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patient. 자, 다음은 emergency, 응급 또는 비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응급 상황에는 we have to run to the hospital. Emergency.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주사, injection. 친구들, jack에 크게 말해보세요. Injection. 잘하는데요? 도와주다, 도움. Help. 자, 같이 다시 해볼게요. L 발음을 정확하게 내보세요. Help. Very good. 환자, patient. 가운데 T 발음은 안 나요. Patient. Very good. 응급, 비상, emergency. MER에 강세를 넣어보세요. Emergency.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Injection, injection. Help, help. Patient,

0: Patient. Emergency. Emergency.
1: 다음 예문은 Have you ever gotten an injection? 너는 주사를 맞은 적 있니? It's not scary. Don't worry. 자, 무엇을 맞은 적 있니? Have you ever gotten을 쓰면 돼요. 그리고 injection, get an injection. 보통 이렇게 동사를 쓰거든요. 같이 말해봐요. Have you ever gotten an injection? Wow, that was good. I got a lot of help from my doctor. 나는 의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맞아요. 그래야 우리는 몸이 좋아지죠. 우리는 도움을 받으러 꼭 병원을 가야 돼요. 자, I got a lot of help.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말해봐요. I got a lot of help from my doctor. Excellent. Next, the patients were waiting in line. 환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친구들, waiting, 기다리다, 대기하다. In line, 중요해요. 줄을 서서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patient는 환자란 뜻이고요. T 발음이 안 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The patients were waiting in line. Good job. Next. Where is the emergency room? 응급실이 어디에 있나요? 빨리요. 급하거든요. 자, emergency room은 응급실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같이 말해봐요. Where is the emergency room? Good job!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0: Health. Health. Medicine. Medicine. Hospital. Hospital. Injection. Injection. Help. Help. Patient. Patient. Emergency. Emergency.
1: 친구들, 오늘도 즐거웠나요? 이렇게 저와 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See you next time.

군산 원두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What does coal have? What does coal have?
1: Let's read it again.
0: Claire plays cards. Carly eats corn. Chris does a cartwheel. Carlos can play clarinet. Camilla colors in her book. Carter and Caleb camp. Callie cuts with care. Cassie carries a chicken. What does coal have?
2: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Unit 24, X. Let's go. Phonics chant X. X, X, X. X, X-ray.
1: X, X-ray.
0: X, ox.
1: X, ox.
0: X, box.
1: X, box.
0: X, fox.
1: X, fox.
0: X, six.
1: X, six.
0: X, taxi.
1: X, taxi.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친구들,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있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만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은요, 바로 X예요. X. X. 네, 이렇게 X가 두 개 있죠? 하나는 큰 대문자 X예요. Big X. 그리고 하나는 작은 소문자 X예요. Small X. 크기는 이렇게 다르지만 같은 소리가 나는 X.

0: X예요. 그럼 X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크스. Very good. 그럼 X가 들어가는 오늘의 단어 같이 만나봐요.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몸속을 자세히 검사받고 싶을 때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죠. 자, 엑스레이. 영어로 엑스레이. 엑스레이. 엑스레이. Very good. 자, 또 X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대신 큰 뿔이 있죠. 네, 황소예요. 황소. 영어로 ox. ox. Excellent. 자, 또 X가 들어가는 단어는요. 친구들, 우리가 장난감을 재미있게 가지고 놀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바로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상자 안에 정리를 해두면 아주 깔끔해져요. 오늘 상자라는 단어 같이 배워볼 거예요. Box. Box.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다음 단어는요. 개랑 비슷해요. 하지만 털이 굉장히 복실복실하고 입이 길고 귀는 뾰족해요. 네, 여우예요. 여우, 영어로 fox. fox. Great job. 친구들, 숫자 중에도 크스 소리가 나는데 네, 숫자 6. 영어로 six. six. six. 잘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친구들, 도로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내면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는 승용차예요. 네, 바로 택시. 택시. 영어로 taxi. taxi. 와우, 이렇게 X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써니와 배운 단어 우리 큰 소리로 발음해 볼까요?
1: Let's go! Phonics chant X. X, X, X. X, X-ray.
2: X, X-ray.
1: X, ox. X-Taxi.
0: 친구들, 그럼 오늘 우리 배운 단어로 친구 러근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러근!
3: Hi.
0: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 배운 알파벳 바로 X였는데요. 러근, 큰 대문자 X 뭐라고 해요?
3: Big X.
0: Yes, big X. 그리고 작은 소문자 X 뭐라고 하죠?
3: Small X.
0: That's right, small X. And what sound does the letter X make?
3: X, X, X.
0: 잘했어요. 바로 X, X, X 소리 나는데 우리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베리 굿!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 우리가 병원 가서 몸 안을 검사받고 싶을 때는 이거를 찍는데요. 뭐예요?
3: X-ray.
0: Yes, X-ray. 자, 로건, X, X, X-ray. 따라해보세요.
3: X, X, X-ray. X, X, X-ray. X, X, X-ray.
0: Excellent! 자, 로건, 다음 단어는요. 뿔이 달린 황소인데 황소 영어로 뭐예요?
3: Ox.
0: Yes. 자, X, X, Ox. 세 번 발음해 주세요.
3: X, X, Ox. X, X, Ox. X, X, Ox.
0: Very good. 자, 다음 단어는요. 로건,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상자 안에 넣어놓죠? 상자.

0: 영어로 뭐예요?
1: Box. Yes.
0: 자, box. 세 번 발음해 주세요.
2: Box. Box. Box.
0: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 단어는요. 개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에요. 입이 길고 귀가 뾰족한 여우. 영어로 뭐예요?
2: Fox.
0: Yes. 자, 그럼 Fox. 세번 말해 주세요.
2: Fox. Fox.
0: Very good. 자, 다음 단어는요. Logan, what's 3 plus 3?
2: Equals 6.
0: Yes. 6. 자, 6. 우리 세번 발음해 주세요.
2: 6.
0: Very good. 자, Logan, 오늘의 마지막 단어인데요. 우리가 돈을 내고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는 승용차예요. 영어로 뭐였죠?
2: Taxi.
0: That's right. 자, 친구들, 우리 세 번 들어볼까요? 발음해 주세요.
2: Taxi. Taxi. Taxi.
0: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로 불러볼까요?
3: Let's chant.
4: Let's go. Phonics chant X. X, X, X. X, X-ray.
2: X, X-ray.
4: X, ox.
2: X, ox.
4: X, box.
2: X, box.
0: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X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X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unflower, sunflower. What are you drawing?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는 아파요. 아니요, 나 안 아파요. 나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런 표현들 우리 배웠었죠? 다 기억나나요? 자, 그런 표현들 우리 복습하면서 글쓰기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6. Thursday. Not in a certain state. I can write about not being in a certain state.
0: 자, 그러면 review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Looking at the picture. Giraffe and elephant are here. 자, 우리 코끼리와 기린이 있는데 코끼리가 아파 보였나 봐요. 그리고 또 배가 고파 보였나 봐요. 우리 기린이 나뭇잎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있네요. I think giraffe is a very good friend. But do you think elephant is hungry? Do you think he's sick? 우리 코끼리는 아프고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궁금하네요. 자, 어떤 표현들로 이 상황을 우리가 글로 쓸 수 있는지 한번 복습 들어가 볼게요. Worried 라고 하면 걱정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be worried about 뭐뭐는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worried 라는 요 단어도 잘 외워두면 좋겠지만 be worried about 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그쵸? Are you worried about me? 라고 하면 지금 내 걱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Are you worried about m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Give 라는 표현은 주다 라는 뜻이죠. He gave me a cookie 라고 하면 그는 저에게 쿠키 하나를 줬어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He gave me a cookie.

0: hungry. 바로 그쵸. 배가 고픈이라는 뜻입니다. I'm이라고 시작을 하면 나는 어떤 상태야 라는 의미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I'm hungry라고 하면 나 배고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I'm hungry 이렇게요. Sick라는 표현은 아픈이라는 뜻이죠. I'm really라고 하면 우리 I'm으로 시작하는 거는 나는 어떤 상태야였잖아요. 나는 정말로 어떤 상태야 라는 말이 될수 있어요. I'm really. 그래서 I'm really sick라고 하면 저 정말 아파요라는 의미죠. 진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플 땐 I'm really sick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Sad라는 표현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Are you 뭐뭐라고 하면 당신은 어떤 상태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I'm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Are you 뭐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Are you sad? 라고 하면 슬프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Are you sad? I'm not 뭐뭐라고 하면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I'm really. I'm not. 이런 거잘 외워두면 좋겠죠. I'm not hungry. 나배안 고파. 라는 말이 되겠네요. I'm not hungry.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퀴즈 한번 풀어볼 텐데요. 기린. 아까 기린 친구 있었고 코끼리 친구 있었잖아요. 기린은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뭐였어요? 바로 giraffe. 이죠. 맞아요. 그래서 G로 시작을 합니다. Giraffe이잖아요. G 다음에는 뭔가 모음이 올것 같아요. G, I일까요? E일까요? 바로 I죠. 그 다음에 R, raff이니까요. 요 뒤에는 A, F, F이가 오죠. 그래서 giraffe에는 F가 두개 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요? I am not sick. I am always sick. I am sometimes sick. 정답은? 맞아요. 1번이죠. I am not sick. Always는 항상, sometimes는 가끔, 이런 의미였고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I am not 뭐뭐 많이 연습해 주세요.
1: Hello, Kayla. Good morning.
2: Good morning, Brian. How are you?
1: I'm good. How are you?
2: I'm great. Good afternoon.
1: Hi.
2: Oh, you look sad. Are you okay?
1: I lost my phone.
2: Oh, no. When did you last use your phone?
1: Probably at the gym.
2: Let's go find it together. Look, I found it.
1: Oh, thank you so much. Where was it?
2: It was under this mat. How are you now?
1: Oh, I'm great.
3: Fun time activity.
4: 1번. 아침에 하는 인사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5: A. Good morning. B. Good afternoon. C. Good evening. 네. Good morning.
1: 헬로 케일라. 굿 모닝.
2: 굿 모닝 브라이언. 하우 아 유?
1: I'm good. How are you?
2: I'm great.
4: 2번. 오후에 하는 인사말로 알맞은 것을

0: 무엇을 고르세요?
1: A. Good morning. B. Good afternoon. C. Good evening. 네.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2: Hi.
1: Oh, you look sad. Are you okay?
2: I lost my phone.
1: Oh, no. When did you last use your phone?
2: Probably at the gym.
1: Let's go find it together.
0: 3번. 기분을 묻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 A. What's this? B. How are you? C. What's your name? How are you?
2: 그렇죠. Where was it?
1: It was under this mat. How are you now?
2: Oh, I'm great.
3: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팅 시작해 볼게요. Level up 시간이에요. 자,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There's giraffe and elephant. 자, elephant가 이제 얘기하는 걸로 글을 쓰는 걸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자, giraffe가 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Giraffe was worried about m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Be worried about.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giraffe is가 아니고 giraffe was 이렇게 바꿨어요. Giraffe was worried about me. 왜 걱정을 했을까요? He gave me some leaves. 나에게 나뭇잎들을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leaf가 나뭇잎 하나지만 여러 개는 leaves라고 표현을 하네요. He gave me some leaves. 하지만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But I was not hungry.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라서 is가 아니라 was. 아, am이 아니라 was가 되겠네요. 그렇죠? I니까. I was not hungry. 이렇게 바꿨어요. Giraffe.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배가 안 고프다고 코끼리가? 그러면 너 아프니?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Giraffe asked if I was sick. 기린이 내가 아프냐고 물어봤어. 라는 말이네요. I am. 우리 코끼리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I am not sick. 그쵸? I am not sick. I am. 우리 코끼리는 아프지 않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슬프지도 않아요. Not sad.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I am happy.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코끼리 행복하고 안 아프지만 이렇게 걱정해주는 giraffe, 기린에게 너무 고맙겠죠. 그래서 thank you giraffe 이렇게 편지를 썼네요. 자, 그러면 이런 편지 내용을 일기장에 쓴 것 같은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Giraffe was worried about me. He gave me some leaves. But I was not hungry. Giraffe asked if I was sick. I am not sick. He also asked if I am sad. I am not sad. I am happy. Thank you, giraffe. 자, 우리 친구들도 고마웠던 친구가 있으면 오늘 영어로 일기 한번 써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0: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not being in a certain state.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야 라고 글을 쓸 수 있다 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I am not 뭐뭐 이거 많이 써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everyone!
1: Check.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의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치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재미있는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영어 공부하면서, okay?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6, Thursday. Where do they work? I can talk about places where people work.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 여자아이가 중앙에 딱 서 있네요. 근데 주변에 다양한 장소들이 보이죠? A girl is standing near a fire station, an airport, a hospital, and a court, right? 우리 선생님이랑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fire station. 보이지요? 어웨요, 어웨요. Fire station, 소방서입니다. 자, fire station이 들어간 문장 한번 볼게요. 짜잔! There are red trucks and hoses. 자, 우리 소방서에는 무엇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렇지, 빨간색 트럭들이 항상 있죠, 소방차들. 그리고 hoses, hoses가 뭐예요? 호스입니다. 물이 슉 나오는 호스. 그래서 거기에는 빨간색 트럭들과 호스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There are red trucks and hose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짜잔! 에어포트! 듣기만 해도 설레는 에어포트예요, 그쵸? 에어포트, 공항입니다. 에어포트, 에어포트. 오케이, 자,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There are suitcases and passports. 자, suitcase 하게 되면 여행 가방입니다. 그리고 passport 하면은 여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행 가방들과 그리고 여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There are suitcases and

passports.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보이지? 짜잔! A hospital. 그쵸? 병원이 보이죠? 자, 근데 병원 옆에 또 뭐가 보이나 볼게요. 마스크랑 청진기가 보이네. 마스크랑 청진기 영어 뭔가 한번 보자. 짜잔! There are masks and stethoscopes. One more time. There are masks and stethoscopes. 좋습니다. There are masks. 자, 마스크죠. 우리 병원에서는 마스크 요즘 필수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stethoscope. 어려운 단어죠. stethoscope. stethoscope가 뭘까?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목에 걸고 있는 청진기입니다. stethoscope.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거기에는 마스크들과 청진기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sks and stethoscopes. 좋아요. 마스크 한 개, 청진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들이니까 선생님이 복수형으로 만들기 위해 S들을 단어 뒤에 붙였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court가 보여요. 딱딱딱 court, 법원이지요. 자, court에는 뭐가 보여? 일단 종이, 서류, 문서들이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판사봉이 있네요. 영어로 그 단어들이 뭔지 기억날까요? 자, 쌤이랑 보겠습니다. 짜잔! There are papers and gavels. 맞아, 얘들아. 자, 문서들, 자, 종이 뭉치들을 papers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gavel 하게 되면은 판사봉이란 뜻이에요. 그쵸? gavel. Alright. 자, 그럼 다시 해볼게. There are papers and gavels. 자, 문서들과 판사봉들이 거기엔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papers and gavels. Alright.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문장들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까요? 빠밤. What do doctors use? What's doctor? Doctor가 뭘까? 그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Okay? What do doctors use? 선생님이 use는 뭔지 알려줄게. 사용하다란 뜻입니다. 자, doctors들은 무엇을 사용하나요? A. Fire truck. B. Stethoscope. C. Gavel. 어느 걸까요? I'll give you 30 seconds. 3, 2, 1. 정답은 바로 stethoscope 되겠죠. Doctors 뭐예요? Doctor가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죠. 자, 의사는 fire truck 소방차? No, no. Stethoscope 청진기 맞죠. Gavel 판사봉? 아니죠. 자, stethoscope 바로 청진기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정답이 stethoscope 되겠습니다. 자, number 2는요. How do firefighters spray water. 자, firefighters들이 어떻게 물을 spray, 뿌리네요. Okay. A. With a hose. Okay. B. With a stethoscope. With a stethoscope. C. With a passport. I'll give you 30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hose. 로 사용하겠죠. 청진기로 물을 뿌리겠어요. 여권으로 패스포트로 물을 뿌리겠어요. No, no, no. 호스로 뿌리겠죠. 그래서 정답은 with the hose A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어요. Singing time.

이번에는 롤플레이예요. 쌤이랑 연기 실력을 보여주는 타이밍이죠. 그쵸?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 해서 쌤이랑 롤플레이 해볼게요. 롤플레이, let's go! 짜잔! 자, here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지요. 자, a girl is standing near a fire.

0: station, an airport, a hospital, and a court.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짜잔. 자, 선생님, 먼저야. What's in a fire station? What's in a fire station? Fire station이 소방서죠? 어디서, 소방서에는 무엇이 있어요? What's in a fire station?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주세요. 뭐가 있나요? Fire station에는. 짜잔. There are red, and, 자, 정답을 넣어주세요. 뭘까요? 자, red, 빨간색에 뭐가 있죠? 그죠? Trucks가 있지요. 트럭들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물을 뿌리는 쉬, 호스가 있겠죠? Houses. 자, 해볼게요. There are red trucks and houses.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There are red trucks and houses.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쌤이 또할 차례네. What's in an airport? What's in an airport? 공항에는 뭐가 있어요? What's in an airport?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 airport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짜잔. There are, and, 지금 보니까는 일단은 뭐가 보이죠? 여행가방이 보이죠? 여행가방들. 여행가방이 영어로 뭐였더라? S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치? suitcase였죠? 네, 공항 가면은 여행가방이 하나겠어요? 아우, 아주 여러 개겠죠? 그래서 suitcases 해줘야 되겠죠? 복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There are suitcases.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이거 없으면, 못 갑니다. 딴데못 가요. 다른 나라. 뭐죠? 여권이죠. 여권은 영어로 passport죠. passports.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수형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There are suitcases and passports. 우리 친구들 시작. There are suitcases and passports. 좋아요. 잘했어, 우리 친구들. 짜잔. 자, 이제 선생님 또 차례네. What's in a hospital? What's in a hospital? What's hospital? 뭐죠? 병원이지, 얘들아. 아플 때 가는 hospital. 근데 정말 아플 때 병원 가죠. 큰 병원. 자, what's in a hospital? 뭐가 있을까요? 짜잔. There are, and, 자, 지금 일단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거 좀 아플 때 많이 쓰잖아. 뭐예요? M으로 시작하는 거? 마스크죠. 그래서 영어로도 마스크라고 해줄까요? There are masks. No, masks라고 해줄게요. Masks, 그쵸? 근데 마스크가 여러 개니까 또 선생님 S 붙였습니다. There are masks. 그 다음에 이게 어렵다, 얘들아. 청진기가 영어로 뭐지? S로 시작하는 거? 발음 어려운 거? 그쵸? Stethoscope. 자, 선생님 보여줄게. 짜잔! Stethoscope. Stethoscope. 이거 발음 선생님이랑 세 번 해볼까? 시작! Stethoscope. Stethoscope. Stethoscope, stethoscope, stethoscope, stethoscope. 잘했습니다. 자, 거기에는 마스크들과 그리고 청진기들이 있어. 해볼게요. 시작. There are masks and stethoscopes. 잘했어, 얘들아. 자, 마지막입니다. What's in a court? 법원에는 뭐가 있어? What's in a court?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종이 서류, 문서들, papers 나와야 되겠고 판사복은 gavel였죠, gavels. There are papers and gavels. 시작! There are papers and gavels.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roleplay time이었어요.
1: Fire station. There are red trucks and hoses. Airport. There are suitcases and passports. Hospital. There are masks and stethoscopes. Court. There are papers and gavels.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places where people work. 나는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출발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재미있게 즐겁게 영어 공부했지? 내일은 더 즐겁게 합시다.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1: ...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Okay, boys, start working. But safety first.

0: 교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배를 타봤어요. 출발할 때는 신이 났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울렁 이상하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느끼는 기분, 상태 표현하는 법 알려주세요.
1: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라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배 타봤어요? 선생님은 오늘 메시지 보는 친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선생님이 멀미가 심해서 자동차를 타도 배를 타도 멀미를 해요. 비행기만 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멀미가 나면 울렁울렁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느끼는 느낌, 또 감정, 기분 이런 거 나타내는 문장 표현들 배워볼게요.
2: Sick. I feel. I feel sick. I feel sick.
1: 자, 오늘은요 친구들, 내 기분, 느낌, 감정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 feel. fee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eel은 말 그대로 느낀다, 이런 것을 느낀다, 이러이러한 기분이 든다, 이렇게 나의 감각과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문장의 주인공은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I 사용해야 되겠죠. I, 나는요, feel, 이러이러한 걸 느껴요. 또는 이러이러한 감정, 기분이 들어요. Sick. Sick은 뭐예요, 친구들? 아픈이에요. 아픈이, 뭐, 감기 걸려서 이렇게 아픈 것도 당연히 아픈 건데요. 또 많이 쓰는 있을게 뭐냐면, 울렁울렁 하는 거. 멀미가 나고 토할 것 같고 요럴 때도 우리가 sick 쓸 수 있어요. 오늘 메시지 보는 친구의 딱 느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아픈 것 같아. 나 좀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요런 문장. I feel sick. I feel sick. 좋아요.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와주세요.

브라질 단어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feel. great.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단어 배우는 시간 돌아왔네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단어장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써왔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단어장을 이렇게 출력하는 상황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냥 종이에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소리 내보면서 써볼 수도 있고요. 아, 선생님, 저는 종이에 쓰는 게좀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선생님이랑 지금 공부하는 이 화면에다가 화면에 대고 이렇게 따라 내 손을 연필 삼아서 써보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방법은 air writing. 공기 중에다가 이렇게 써보는 방법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눈으로만 보지 않고 생각하면서 입으로 반드시 소리 내볼 것, 소리 내면서 그 글자를 써볼 것. 이렇게 눈과 귀와 입과 손을 다 썼을 때 단어가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한번더 강조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요, feel. feel이에요. feel. 혹시 친구들 본적 있나요? 이 feel은요, 내가 느끼는 감정, 느낌에 관련된 단어예요. feel이 되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이러한 기분이 든다. 이러이러한 느낌이 든다. 또, 물건 같은 거 만졌을 때, 이 촉감이라고 하죠? 이런 게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오늘은 뭐 느끼는 기분. 감정, 요런 걸로 한번 배워볼게요. 뜻은 알았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써봐요. F가 내는 소리 뭐예요? F. 아니죠, 친구들. 이 윗니로 아랫입술 살짝 물고요. F. 바람이 나와요. F에다가 이 F 소리를 내고 있다가 이이가 내는 소리인 이를 탁 넣는 거예요. Feel. Feel. 여기까지는 됐죠? L이 내는 소리는 오. 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Feel. Feel. 어떻게 내는지 알았죠? Feel. 중요한 건이 이를 이 하고 벌려주는 거다. Feel. 좋아요. 두 번째이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great예요. Great. 많이 친구들 들어봤을 거고 아마 본 적도 있을 단어예요. 이 great는요, 바꿔 말하면 very, very, very good. 예요. 무슨 뜻? 아주 아주 매우 매우 좋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great는 문장에서 엄청 다양한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막 대단한, 엄청난도 될수 있고요. 멋진, 그리고 오늘처럼 아주 좋은. 이렇게도 쓸수 있는 게 great. 우리 친구들이 미션 같은 거 잘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great. 이렇게 칭찬하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알았죠? G가 내는 소리는 G, R이 내는 소리는 R. 두개 만나면 Gr, Gr. 그리고 E, A이지만 요건 잘 기억해 주세요. A 소리 나요. 우리 원래 알고 있는 규칙이랑은 좀 다르죠. 원래는 E 소리 나야 되는데 여기는 A 소리 나고 마지막 소리 T. 다 붙였더니 great 다 붙여서 great great 잘했어요 친구들 great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오늘은 내가 느끼는 감정 기분 이런 상태 이런 거다 들어갈 수 있죠 첫 번째는요 나는 아픈 것 같은 느낌이야. 즉, 아픈 것 같아. 아니면 속이 안 좋아. 이런 거다될수 있는 거 뭐였죠? 나는, I. 이러이러한 기분, 감정, 뭐 느낌이 든다. feel. 그리고 아픈. 멀미가 나는. sick. 붙여서, I feel sick. 한번 더. I feel sick. 진짜 아픈 것처럼 한번 더. I feel sick. 엄마, 나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I feel sick. 이럴 때쓸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장은, 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나 미안해랑 미안한 마음이 들어는 조금 다르죠. 한번 해볼게요. 나는, I. 이러이러한 기분 든다. feel. 미안한. sorry. 알고 있죠? 붙여서, I feel sorry. I feel sorry. 아, 좋아요, 친구들. 세 번째는요,
좀

0: 춥지 않아? 나 추운 것 같아. 어떻게? I feel 추운.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예전에. Cold. 맞아요. I feel cold. I feel cold. 마지막 문장 해볼게요. 마지막 문장은 와, 나 기분 진짜 좋아. 나 기분 진짜 좋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 I 기분이 드는 거니까 feel 그 다음에 좋은 거는 good이잖아요. 근데 너무 막 너무 좋은 거야. 아주 좋은 걸 표현하는 말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거 있어요. Great, great. I feel great. I feel great.라고 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배운 문장들 모두 모아서 chant 불러볼까요? Let's chant. I feel sick. I feel sick. I feel sorry. I feel sorry. I feel cold. I feel cold. I feel great. I feel great. I feel sick. I feel sorry. I feel cold. I feel great. Yay! 오늘의 기분, 상태, 감정 나타내는 문장들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림으로 준비했거든요. 친구들도 그림 보면서 크게 외쳐봐요. 털털털털털털 아, 왠지 추운 것 같은데. I cold. I feel cold.
1: 어, 엄마가 아끼는 접시 깨트렸네. 미안한 마음이 들어.
0: I feel sorry. 예! 오늘 게임 이겨서 기분 진짜 좋아. I feel great.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으로 신나게 함께 미션 해봐야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I feel sick. I feel sick. 빈칸에 들어갈 단어 아래에 있는 글자로 채워주면 돼요. 3, 2, 1. 정답은 feel. 어떠어떠한 기분이 든다, 느낌이 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만나서 이, 오 소리로 마무리해줬네요. I feel sick.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세요.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추운가 봐요. I feel great, cold, sorry 중에서 단어 골라주면 되겠네요. 3, 2, 1. 정답은 당연히 추운 I feel cold가 돼야 되겠죠. 잘 듣고 문장이 나타내는 그림을 고르세요. I feel sorry. I feel sorry. 들었죠, 친구들? 어울리는 그림 찾아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엄마가 아끼는 접시를 깨뜨리면 미안한 감정이 들겠죠. 미안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들어. I feel sorry. 정답은 B.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내가 느끼는 기분, 감정 이런 것들 나타내는 문장 배워봤네요.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Feel. 어떠어떠한 기분, 느낌 그런 게 든다 할 때 feel. 요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느끼는 기분, 상태를 표현할 때는 I feel

짜잔! 영어의 반하는 시간!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이! 짜자자! 친구들, 친구들! 혹시 말이죠? 여러분 생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친구에게 또는 가족에게 어머나! 이렇게 예쁜 선물이? 이렇게 예쁜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어, 있어, 있어. 그러면 아마 이렇게 감탄을 할 겁니다. 뿅! 오, 어찌나 아름다운 선물인지 고마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자, 보면 요 말 어찌나 아름다운 선물인지 감탄하는 말이네요. 그쵸? 어? 감탄은 우리말로도 할 수 있지만 영어로도 할 수 있겠죠. 과연 영어로는 감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오늘 배워가실 거예요. 자, 먼저 단어부터 만나봐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어허. 자, 과연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짜자잔, take a look. 아, 첫 번째 단어, pleasure. pleasure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꽃의 표정을 보세요. 자, 어때 보여요? 되게 기뻐하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pleasure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pleasure, pleasure, pleasure. Very good. And next, mine, mine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가방으로 보이는데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어! 이거 이름표예요. 여기 이름표에는 예를 들어 샤이니 이렇게 써있겠죠. 그 말은 오, 이 가방 내 거야, 나의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내 거, 나의 것이라고 할 때 min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mine, mine, mine. 잘 따라했어요. And next, present. 어? 이것도 present, 이것도 present로 보이네요. 바로 선물이 되겠습니다. 선물, 그래요. 여러분 아마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선물 말고도 뭐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재 있죠. 현재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또는요, 어디에? 출석한, 거기에 가 있는 이런 뜻도 있을 거고요. 어, 선생님 왜 이렇게 한 단어 뜻이 많습니까? 그쵸? 많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의미를 떠올리면서 다양한 예문을 만나다 보면 어,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은 일단 선물로 연습을 해볼게요. Present.

0: Present. Very good. And next. Peaceful. Oh, I love this picture, by the way.
1: 정말 이 사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름답지 않나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과 함께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렇죠? 평화로운이라는 단어가 peaceful이에요. 자, 이 단어를 보면 peace,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 F는 아니고 여기 peace까지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full 붙여서 평화로운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Peaceful. Peaceful. Very good. Okay. 자, 우리 단어들 쭉쭉쭉 만나봤어요.
2: 자, 이제는 준비가 되셨군요. 영어의 반할 준비.
0: 와,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1: 뭐?
2: Oh, what a beautiful present. I love it. Thank you so much.
0: Hey, the pleasure is all mine.
1: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아, 보니까 오늘 친구의 생일이군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봐요. 자, A가 말합니다. B한테 하는 말이죠. 야,
0: Happy birthday to you.
1: 이렇게 노래도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0: Happy birthday.
1: 야,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뭔가를 주죠.
0: This is for you.
1: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즉, 이거 네 거야. 너 주려고 산 거야. 뭐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This is for you. 이거 너를 위한 거야. 이거 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0: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2: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0: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Very good. 잘했어요.
1: 자, 그랬더니 B가 이제 선물을 받아들고 이렇게 열어봤겠죠? 봤는데 너무나 예쁜 어떤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감탄하고 있어요.
2: What a beautiful present!
1: 라고요. 어?
2: 선생님, 국적국적. 이상해요. What 하면 무엇이잖아요.
1: 어? 물어보는 말일 것 같은데 그러면 물어보는 말이면 끝에 물음표가 있어야 되는데 물음표가 아니네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그쵸? 왜 물음표가 아니라 지금처럼 느낌표가 있지?
0: 맞아요. 이게 바로 감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What은 물어볼 때도 쓰이지만 지금처럼 감탄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 감탄하는 대상이 하나 있을 때 지금처럼 What a 어떤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1: 그런데 뭐 what a 형용사 명사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여러분.
0: 그래서 그런 말 안 쓰고 우리는 대신 많은 좋은 예문들을 더 만나볼 거예요. Okay? What a beautiful present!
1: 와, 어찌나 아름다운 선물인지! 라고 감탄을 합니다.
0: I love it!
1: 정말 마음에 들어! Thank you so much! 정말 고마워! 선물이 진짜 마음에 드나 보다. 그쵸?
0: 여러분, 따라서 읽어볼게요.
1: 축축축. 뿜! 내가 원하던 그 장난감 진짜 예쁘다.
2: What a beautiful present. I love it. Thank you so much.
0: What a beautiful present. I love it. Thank you so much.
1: 뭐야? 진짜 예쁜 드레스네?
0: What a beautiful present. I love it. Thank you so much.
1: Tarasaya. 자, 친구들 그렇다면 지금처럼 what 하고서 어떤 대상이 하나 있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감탄문 더 만들어 볼게요.
0: How about this one?
1: 어떤 소녀가 있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소녀인 거예요.
0: What a lovely girl. What a lovely girl.
2: What a

0: lovely girl. 어찌나 사랑스러운 소녀인지 하고 감탄을 했어요. How about this one?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아까 그 풍경, 그 평화로운 풍경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머나, 어찌나 평화로운 아침인지. What a peaceful morning. What a peaceful morning. What a peaceful morning. 이라고 감탄할 수 있고요. How about this one?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흥미진진한 거예요. Oh, what an interesting story.
1: What an interesting story.
0: What an interesting story. 이렇게 감탄할 수도 있겠죠. Okay. 자, 우리 다시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와, 어찌나 아름다운 선물인지 정말 깜짝 놀랬죠? 그랬더니 A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야, 고맙긴 뭐가 고마워. The pleasure is all mine. 이라고 대답합니다. 친구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당연히 고마운 거지. 이렇게 하진 않죠? 그때는 여러분 뭐? You're welcome. 아마 이렇게 대답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렇게도 말해보세요. The pleasure is all mine. 이라고요. 기쁨은 모두 나의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쁨이 다 내 거다? 즉, 에휴, 내가 더 고맙지. 내가 더 좋지. 너가 그렇게 선물 받고 기뻐하니까 야, 내가 더 좋다, 야. 이런 느낌의 말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The pleasure is all mine. The pleasure is all mine.
1: The pleasure is all mine.
0: The pleasure is all mine.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화 내용 확인해 봤고요.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생일 축하해. 이거 너를 위한 거야. Speak.
2: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3: 어찌나 아름다운 선물인지. 와, 진짜 마음에 든다. 정말 고마워.
0: Speak. Hey, 내가 더 좋지 뭐. Speak.
2: The pleasure is all mine.
0: 짠! 영어의 반하는 quiz time이에요. 자, 친구들, 세 가지 문제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잘 맞춰보세요.
1: 첫 번째 문제. 너는.
0: 어찌나 아름다운 선물인지, 아, 감탄하고 있군요. 과연 요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3, 2, 1, 띵! 자, 여러분, 뭐를 썼습니까? That's right! What! 그래요. What a 형용사, 명사. 순서가 지금 그렇게 되죠. 감탄하는 대상 하나 있을 때 요런 형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What a beautiful present.
2: What a beautiful present.
1: Oh, what a beautiful present.
2: What a beautiful present.
0: Very good.
1: And next.
0: Oh, 틱틱틱틱틱. 새들이 노래하고 아름다운 태양. 어, 이 멋진 풍경. 어찌나 평화로운 아침인지. 자, 과연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3, 2, 1, 띵! 자, 끝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예! Morning. What a peaceful morning.
2: What a peaceful morning.
1: What a peaceful morning.
2: What a peaceful morning.
0: 잘하셨어요.
1: And next.
0: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3, 2, 1. Okay, the answer is pleasure. Very good. 네,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요. 우리가 감탄할 때 어머나 어찌나 뭐뭐한 뭐뭐인지 이렇게 확실하게 명사를 밝혀줄 때 할 수 있는 white

명사, 요 감탄문을 배웠어요. 하나 있을 때 요거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what, 형용사, 명사,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머나, 어찌나 사랑스러운 선물인지. What a lovely present. 그 문장으로 알아두도록 해요. 오케이? 그러면 더 많은 다양한 문장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결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워봤습니다. 접속사들 중에서도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를 연결해주는 친구들이 바로 연결사였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중학교 교과서에서 어떤 연결사들이 자주 등장하는지 오늘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사진과 문장 볼까요? 많은 학생들이 뭔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I like playing sports. For example, I play 3 sports throughout the school yea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연결사니까 문장이 깁니다. 자, 이 for example 많이 봤을 텐데 어떤 뜻인지 감이 오나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어머나, 어떤 분이 지금 휴대폰을 보고 What?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고 계시죠? My cell phone ran out of batteries. In other words, I had no way to communicate. 뭔가 보기만 해도 선생님도 공감이 가는 상황인데 이 in other words가 어떤 뜻인지 잘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극단적인 사진입니다.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셨네요. The teacher will definitely be angry. Besides, this isn't the first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worse and worse and worse 한 느낌의 사진인데 이 besides 어떤 뜻일지 감이 오나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사진들이 재밌는 사진이 많았네요. 자, 오늘의 예시 세 가지의 연결사들 바로 설명 가도록 하죠. 자, 연결사 두 번째 파트. 우선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결사의 정의부터 복습해 봅니다. 연결사라는 거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의미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접속사의 종류이기는 하지만 뭐 우리말로 치면은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말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연결사라고 따로 부른다고 했고요.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특히나 시험에 빈칸 뽕뽕 들어가지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연결사로 올바른 것은 이런 걸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거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종류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플러스 내용에 대한 뭔가 점진적인 설명이라고 했죠. 한 단계 더 나아간 설명 해주는 걸로 and만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also랑 besides도 추가해 봅니다. 둘 다 내용이 조금 더 더해진 겁니다. 이것도 있었는데 얘들아, 이거에 더해서 이것도 있지롱. 약간 이런 느낌이

0: 바로 and, also, besides. 라는 친구들이고요. beside가 원래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옆에 이만큼이 더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의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시가 아까 전에 봤던 친구죠. for example 하는 게 예를 들어 라는 뜻이고, such as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이라는 건데, for example은 문장 앞. 즉, 문 두에 많이 쓸수 있고요. such as 같은 경우는 문 두에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연 설명입니다. 뭔가 장황하게 설명했어. 뭐, 이런 원리는 이렇고요. 이런 거는 이런 이과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하면서 와, 설명했어.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 바꿔 말하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고 정리해 줄 때, 부연 설명을 더해 줄 때, in other words라는 접속사를 사용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 직역해도 똑같잖아요. in, 안으로인데 other, 다른 거고 words 하면 단어잖아요. 다른 단어로 말하면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추가적인 연결사들 한번 더 눈에 익혀 두시고요. 자, 그럼 얘부터 한번 보죠. For example, 아까 예시를 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I like sports 했어요. 나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I play three sports. 나는 세개 스포츠를 했대요. 그 학교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세 개나 스포츠를 했대요. 보통은 막 축구만 하기 마련인데,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뭐 뭐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나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한다 라고 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예시로 학교에 다니는 동안 세개 운동을 했다 라고 설명한 흐름이 되겠고요. 자, 이 친구. 아까 여자분이 휴대폰 보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계셨죠? My cell phone, 나의 휴대폰이 ran out of batteries.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배터리가 다 나갔다. 뭔가 힘겨운 상황이죠? In other words 하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 바꿔 말하면이죠? 즉, I had no way to communicate. 내가 의사소통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휴대폰 배터리가 다 나갔다라는 건, 즉, 의사소통 방법이 없다랑 같은 말이다 라는 그런 걸 in other words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더 설명을 해준 거고요. 자, 이 besides 무슨 뜻이었죠? 게다가였죠.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는 표현이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되게 화가 나 계셨던 사진이 있었는데, 자, 선생님은 분명히 화가 나셨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선생님이 화났어요. 이미 안 좋죠? 게다가 처음이 아니래요. 더욱 안 좋죠? 선생님이 화났어요. 게다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두 가지가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같은 계열의 뭔가가 더해졌죠. 이거를 플러스 알파의 연결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esides는 그런 의미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는 바로 listening 넘어가도록 할게요.
1: I like playing sports. For example, I play three sports throughout the school year. I like playing sports. For example, I play three sports throughout the school year. My cell phone ran out of batteries. In other words, I had no way to communicate. My cell phone ran out of batteries. In other words, I had no way to communicate. The teacher will definitely be angry. Besides, this isn't the first time. The teacher will definitely be angry. Besides, this isn't the first time.
0: 입니다. 역대급이었죠? 자, 오늘은요, 잘 끊어서 듣는 걸 연습할 겁니다. 길면 길수록 의미 단위로 끊기는 거를 잘 캐치하셔야 하는데요. I like playing sports. For example, I play three sports throughout the school year. 자, 선생님이 위에 이렇게 slash 그어놨죠? 거의 요걸 따라가기 때문에 이대로 구간 나눠서 잘 들어보세요. 나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세 개의 운동을 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 like playing sports. For example, I play three sports throughout the school year. I like playing sports. For example, I play three sports throughout the school year.
0: 자, 두 번째도 확실히 깁니다. 여기도 의미 단위로 잘 끊어볼 건데요. My cell phone ran out of batteries. In other words, I had no way to communicate. 이렇게요. 내 휴대폰이 배터리가 다 나갔다. 바꿔 말하면 난 의사소통을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My cell phone ran out of batteries. In other words, I had no way to communicate. My cell phone ran out of batteries. In other words, I had no way to communicate.
0: 자, 여기는요, the teacher, 주어, will definitely be angry. Besides, this isn't the first time. 이렇게요. 그 선생님은 분명 화가 나셨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The teacher will definitely be angry. Besides, this isn't the first time. The teacher will definitely be angry. Besides, this isn't the first time.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I like playing sports. For example, I play three sports throughout the school year. I like playing sports. For example, I play three sports throughout the school year. My cell phone ran out of batteries. In other words, I had no way to communicate. My cell phone ran out of batteries. In other words, I had no way to communicate. The teacher will definitely be angry. Besides, this isn't the first time. The teacher will definitely be angry. Besides, this isn't the first time.
0: Speaking point time입니다. 자, 먼저 한국어로 예문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 나는 지난 주말에 내 여동생과 영화 세 편을 봤다.

문장들이 깁니다. 그런데 오늘 연결사들 한번 집중적으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우선 예를 들면으로 for example 해볼까요? For example. 한번 더. For example. 좋아요. 그럼 full sentence 가보죠. I like watching movies. For example, I watched three movies with my sister last weekend. I like watching movies. For example, I watched three movies with my sister last weekend. 너무 길어서 같이 해드렸습니다. 아주 좋고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내 노트북은 배터리가 다 나갔다. 바꿔 말하면 난 과제를 끝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엄청 긴데요. 자, 바꿔 말하면 부분이 중요하지요. In other words, 같이 해볼게요. In other words. 한번 더. In other words. Very good. 자, 같이 full sentence 가보죠. My laptop, 다시요. My laptop ran out of batteries. In other words, I had no way.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 그 선생님은 분명 행복하실 것이다. 게다가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다. 자, 행복한 거에 플러스 알파로 심지어 생일이기까지 한 상황이고요. 자, 여기 besides 같이 연습해보죠. besides. S 발음 마지막에 꼭 챙겨주세요. besides. 한번 더. besides. 아주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The teacher will definitely be happy. Besides, it's her birthday today. Definitely be happy. Besides, it's her birthday today. Very good. 아, 긴 문장들 너무나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나는 정말 정말 기대하고 있다. To my freshman year. 나의 신입생 1학년을 in college 하면 대학교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영작하면 되는데요. It'll be the first time. 첫 번째일 것이다. I live away from home. 내가 집에서 나와서 사는 첫 번째일 것이다. 기대가 되는 이유를 예를 들어본 건데요. 예를 들어에 해당하는 표현 넣어주세요. For example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영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파트를 잘 살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In other words, I will have more freedom.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문장, 이제 맥락을 고려해서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다시 말하면 나는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하고, living with someone my age 하면은 사는 것, 나의 나이와 맞는, 뭔가 나의 나이대에 누군가와 사는 것 should be fun. 쓴? 나의 나이대에 누군가와 사는 것은 분명 재밌을 것이다. 많은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내 또래와 사는 건 재밌을 것이다.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그러나일까요? 게다가일까요? 좋다 좋다니까 플러스 알파로 가야겠죠.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my freshman year in college. For example, it will be the first time I live away from home. In other words, I will have more freedom. Besides, living with someone my age should be fun.
0: 원포인트 정리 가도록 합니다. 오늘 연결사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종류로 세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플러스, and also besides. 그리고 예시에 대한 for example, such as.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in other words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사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감탄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수치 계산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돈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오늘은 어떤 문제일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하는 문법 중에 우리 가정법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들도 문제 풀이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 돈 계산했으니 시간 계산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시각입니다. 9시, 9시 반, 10시, 10시 반, 11시인데요. 숫자 나올 때 특히 잘 들었다가 보통 첫 번째 나오는 게 답일 확률은 좀 적거든요. 끝까지 집중해서 몇 시일까? 문제 풀어보죠. Listen up.
1: Jason, would you like to go on a picnic with me tomorrow?
2: Sounds nice. Where do you want to go?
1: I heard that Seoul Olympic Park is beautiful this time of year.
2: Great. What time shall we make it?
1: How about 10 o'clock in the morning?
2: I think that's a little early. Can we meet an hour later?
1: Okay. Let's meet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the park.
2: Sounds good.
0: 자, 몇 시였나요? 지금 같이 들어보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Jason, would you like to go on a picnic with me tomorrow?
0: 자, 빈칸 네 단어는요. Would you like to go on a picnic? 들으셨죠? 좀 요놈이 됐는데 워낙 또 흔한 표현이다 보니까 잘 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풍을 가다가 go on a picnic. 좀 빠르게 들릴 때는 gonna picnic. Would you like to go on a picnic with me tomorrow? 내일 나랑 같이 소풍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2: Sounds nice. Where do you want to go?
0: 빈칸은 의문사였습니다. Where 정확하게 들렸죠? 그거 좋지.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를 가고 싶은데?
1: I heard that Seoul Olympic Park is beautiful this time of year.
0: 빈칸 네 단어 들으셨나요? This time of year. 한번 더. This time of year.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서울 올림픽 공원이 아름답대. 이 시기에. Of year. 1년 중에 이 시기가 참 아름답다고 하던데. 뭐 여기까지는 사실 시간 정보가 나오지 않으니까 좀, 그냥 넘겨들어도 되겠죠?
2: Great. What time shall we make it?
0: 자, 이제 집중하셔야죠. What time? 나왔습니다. What time shall we make it.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은 What time shall we make it? 이라고 하는 여섯 단어였는데요. 이렇게나 마지막에 make it 연음 되면서 make it 이렇게 들렸죠. 그럼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라는 뜻인데 이때 이렇게 make it 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몇 시에 갈까? 몇 시에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여자가 잘 들어야겠죠?
1: How about 10 o'clock in the morning?
0: 제안합니다. 우리 제안할 때 쓰는 두 단어 아시죠? How about 10 o'clock in the morning? 그랬으니까 오전 10시 어때? 일단 10시 집중해서 기억해 두어야 하고요.
2: I think that's a little early.
0: I think that's a little early. 남자가 10시를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0시는 답이 안될 확률이 높아진 거죠. 내 생각엔 좀 이른 것 같은데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2: Can we meet an hour later?
0: 요게 되게 중요했었죠. Can we meet an hour later? 자, 요거 들어야 여러분 정답 찾을 수 있을 텐데요. 한번더 들어보죠.
2: Can we meet an hour later?
0: Can we meet an hour later? An hour later. 연음이 좀 됐는데 빈칸은 an hour later, 한 시간 늦게였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만 좀 늦게 만날 수 있을까? 그랬으니까 10시에서 11시를 제안했다고 여러분들 들으셨어야 돼요.
1: Okay, let's meet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the park.
0: Let's meet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the park. Let's meet in front of the main gate. 들으셨죠? 빈칸 세 단어는 in front of였습니다. 어디 어디 앞에서라는 전치사죠. 좋아, 우리 그러면 만나자. The main gate of the park. 공원의 정문에서 만나자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2: Sounds good.
0: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11시로 정답을 찾아주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 다 찾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가정법 문제풀이 들어가 보죠. 우리 아까 대화문에서 What time shall we make it? 우리 몇 시에 만나야 될까? 라고 할 때 뭐 make it 이란 표현이 나왔었고요. 이게 이 회화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뜻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 make it 두 단어 make it 이라고 들리는 이 단어의 다양한 의미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그림을 좀 잘 봐두면 무언가를 성취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해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make it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She never really made it as a singer.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녀는 뭐 결코 진정으로 성공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야. 이건 never이 부정이니까 뭐로서는 as a singer, 그래서 가수로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아니면 회화체에서 We can make it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할 수 있어요를 We can make it 이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make it이 성공하다라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구나.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곳에 간신히 시간 맞춰 가다. 어디에 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에도 이 회화에서 make it이 정말 많이 들리죠. We are too late. 너무 늦었잖아. We'll never make it. 야, 우리 절대 시간 맞춰 못 갈 거야. 이렇게. 있죠? 올 수 있어? 시간 맞춰 올 수 있어? 막 이럴 때도 오다, come, 뭐, go 막 이런 게 아니라 make it 이란 표현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구나. 기억해 주시고 자, 마지막에 모임 등에 가다, 참석하다 라는 표현으로도 make it이 쓰입니다. 되게 다양하게 쓰이죠? Sorry, I won't be able to make it on Sunday.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make it이 우리가 아까만 전에 봤었던 What time shall we make it?과도 거의 약간 비슷한 쓰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임에 갈 수 있다, 몇 시까지 만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다 이 make it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안한데 I won't be able to make it on Sunday. 나 일요일은 좀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야. 일요일은 안 될 것 같아, 참석 못 할 것 같아 또는 어떤 뉘앙스에서는 시간 안 될 것 같아. 이런 문맥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make it의 다양한 뜻 여러분들 활용해서 회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복습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리 가정법 두 가지 종류 굉장히 강조해서 배웠었는데 가정법 과거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 완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정법 과거부터 총정리해보고 문제 풀어보죠. 자, 먼저 일단 가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가정법의 세계가 좀 존재를 한다. 그래서 가정법의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배웠던 영어의 어떤 문법 체계가 조금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말도 기억날 거야. 먼저 가정법 과거입니다. 우리 지금 보는 거 형태가 매우 중요해요. 이름이 가정법 중에서도 여기다 써줄게요. 가정법 과거 볼 거거든. 이 이름이 형태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if절의 동사는 무조건 과거형을 씁니다. ed. 그리고 비동사는

or 좋아하죠. or was보다. 자, 그 다음에 주절에는 항상 또 조동사가 먼저 오거든요. 근데 조동사도 과거형으로 써줍니다. 어제 그때 쉴때 마이체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서 동사 원형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컷 과거를 썼으니까 해석도 과거처럼 하고 싶거든. 만약 뭐뭐 했다면 했을 텐데. 근데 여기 해석을 보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할 텐데로 되어 있죠.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였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 문장을 해석할 때는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의미로.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서 반대되는 상황. 현재를 기준으로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정할 때 빌려오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이것만 해석해보죠. If I had enough time, I could eat lunch with you.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아니야. 아니, 있었다면 아니야.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너와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알겠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있었다면 먹었을 텐데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시간만 있으면 점심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근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네 라는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과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었는데 바꿀 때는 이제 과거 시제로 가정법에선 썼지만 이 팩트에서는 이제 현재 사실이니까 시제 현재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한 거기 때문에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간단히 예문 보시면 If he studied hard, he could pass the exam. 해석,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뭐야?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을 거야. 가 팩트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긍정은 부정, 긍정은 부정으로 바뀌면서 과거로 썼지만 팩트는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조동사도 바뀌어야 되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속에서 가정법 과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겁니다. 우리 앞에서는 언급 안 했지만 개념 정리할 때는 했었는데 가정법은 결국은 짝을 맞추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if절에 동사 자리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 동사 형태를 보고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절에 조동사가 현재형이 왔네요. 이 말은 얘는 가정법이 아니란 얘기고 주절에 동사가 현재형이잖아. 그러면 if절에 동사도 현재 시제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했었고요. 조건문은 가정법이 아니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조건문으로 나타내는 거였죠. 자, 지금처럼 조동사가 과거형일 때 방금 살펴본 가정법 과거로 이 자리도 과거 시제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은 나왔네요. 여기 현재 시제, 여기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1번이 답이고 2번은 주어가 쉬니까 수일치가 have가 아니라 has가 맞죠. 정답은 아무리 봐도 1번밖에 없습니다. If she has some time, she will go on a trip. 그럼 그녀가 시간이 좀 있다면 여행을 갈 텐데. 밑에도 해석은 똑같이 돼요. 그녀가 시간이 좀 있다면 여행을 갈 텐데. 근데 형태가 다르다는 건 얘는 가능할 수도 있는 거야.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거의. 시간이 그녀는 실제로 없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가. 를 가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if절이 이번엔 나와 있고요. 주절이 비어 있어.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추면 되는데 if절의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정법 과거겠거니 그러면 주절의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잘 써주고 있는 거 골라주면 돼요.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근데 나는 너가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가정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I could be helpful to them.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잘 썼죠. If I were you, I would keep my word. 내가 너라면 내 말을 지킬 텐데. 이것도 조동사 과거형에 동사 원형 잘 쓰고 있고요.

If I were you, I might take a trip there. 내가 너라면 거기를 여행할지도 모르는데. 역시나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If I were you, I couldn't finish the race. 내가 너라면 그 경주를 끝마칠 수 없을 텐데. 역시나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입니다. 네, 마지막엔 won't. 이건 얘들아, will not의 축약이야. 즉, 조동사의 현재 형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긴 과거인데 여긴 현재? 이렇게 짝꿍을 안 맞추면 안 된다고요. 정답은 5번이고요. 5번도 wouldn't skip breakfast 이렇게 바꿨어야 맞다라는 거. 자, 이어서 어법상 틀린 거. 역시나 이포절 주절 잘 보고 형태, 동사 형태 눈여겨서 문제 풀면 돼요. If it were fine today, 오늘 날씨가 좋다면 I would go hiking. 난 하이킹을 갈 텐데, 과거 시제 잘 맞추고 있죠? If it comes in time, we will go with him. 그가 제 시간에 온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갈 텐데, 역시나 시제, 현재로, 얘도 현재, 조동사도 현재니까 조건문으로 잘 쓰고 있어요.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wash the car. 마찬가지 현재 조동사도 현재. 내일 비가 오면 나는 세차 안할 거야. 비올 가능성이 있을 때쓸수 있겠죠? If I don't listen to him, what'd happen? 내가 앞에가 현재인데요.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네. 이런 게 틀린 문장인 거지.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 요건데요. 뭐 요거를 그대로 두고 싶으면 이 자리를 don't가 아니라 didn't로 바꿔서 가정법 과거로 맞춰줘야 됩니다. If you were hungry now, you could eat the whole pizza. 지금 배가 고프다면 그 피자를 통째로 먹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과거, 조동사도 과거 잘 쓰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은 가정법 과거이네요. If he asked me, I would help him. 그가 나에게 요청을 한다면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서 의미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실제로는 무슨 상황이니 그가 나에게 요청을 하지 않 아서 내가 그를 도울 수가 없다. 나는 그를 도우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실제 팩트인 거죠. 그 뉘앙스를 담고 있는 문장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He asks me, so I help him. 그가 나에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를 돕는다가 아니라니까 반대인 거죠. 요거랑 반대 상황. As I helped him, he asked me. 내가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가 이게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he asked me so I helped him. 이것도 완전 말이 안 되죠. 시제도 과거의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상황 자체도 아니고요. 4번 though he didn't ask me I helped him. 그가 나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그를 도왔다. 이게 아니라 무슨 상황이야? I don't help him. 내가 그를 도우지 않을 건데 왜냐면 he doesn't ask me. 나에게 요청하지도 않거든. 도와달라고 묻지도 않거든. 그래서 내가 안 도울 거야. 만약에 나에게 요청하면 도울 텐데, 인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잘 바꾼 문장을 찾아라. 요거와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주어진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거. 쌤이 게으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바르지 않은 거다, 얘들아. 쌤이 게을러서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정확하죠? 쌤이 게으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 맞고요. 자,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쌤이 게으르다면 내가 그를 신뢰할 텐데. 이건 무슨 말이니? 게으르다면 신뢰할 텐데. 아니죠. 틀렸네. 나는 쌤을 신뢰하지 않아 게으르거든. 같은 말. 마지막. If Sam were not lazy, 만약 게으르지 않다면 그를 신뢰할 텐데 라고 하는 이 문장의 가정법으로 5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문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총정리 해볼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여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극장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어법 정리하는 네 번째 시간이고요. 중학 필수 어법,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리딩 클리어 지문에서 정리해 보았어요. 자, 우리 오늘 다룰 지문이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리스닝 클리어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king of Armenia who, being of a curious turn of mind and in need of some change, sent his men throughout the land to make the following proclamation. Hear this! Whatever man among you can prove himself the most outrageous liar in Armenia shall receive an apple made of pure gold from the hands of His Majesty the King. People began to swarm to the palace from every town and village in the country, people of all ranks and conditions, princes, merchants, farmers, priests, rich and poor, tall and short, fat and thin. There was no lack of liars in the land, and each one told his tale to the king. None of those lies, however, convinced the king that he had listened to the best one. The king was beginning to grow tired of his new sport and was thinking of calling the whole contest off without declaring a winner. Then there appeared before him a poor, ragged man carrying a large sack over his shoulder. "What can I do for you?" asked his majesty. "Sire," said the poor man, slightly bewildered. "Surely you remember. You owe me a pot of gold, and I have come to collect it." "You are a perfect liar, sir," exclaimed the king. "I owe you no money." "A perfect liar, am I?" said the poor man. "Then give me the golden apple." The king, realizing that the man was trying to trick him, said, "No, no. You are not a liar." "Then give me the pot of gold you owe me, sire," said the man. The king saw the dilemma. He handed over the golden apple.
0: 잘 듣고 오셨죠? 자, 이번 시간에도 집중해서 우리 어법 중심으로 수업을 해볼게요. Once upon a time은 옛날의 적에 라는 거죠. There was a king of Armenia. 아르메니아 왕이 있었대요. 자, 그리고 뒤에 콤마로 이어지고 있고요. who라는 관계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who, being of a curious turn of mind and need of some change. 자, 콤마 콤마를 이렇게 묶어보면 who와 연결되는 부분, sent를 쓸 건지 아니면 sending을 쓸 건지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 이 왕의 성질을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심심했었나 봐. 그래서 some change, 약간의 변화를 필요로 했었대요. 자, 결국에 이 왕이 했던 것은 뭐였냐면 전국 방방곡곡, 전국 방방곡곡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보냈던 거죠. 뭐 하려고요? 다음과 같은 proclamation은 선언 혹은 공표란 뜻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런 공표를 잘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자기 자신의 부하를 보냈대요. 자,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법의 포인트는 문장의 제1원칙입니다. 자, 영어 원어민들은요, 문장에서 주어 하나에 동사를 하나만 쓰는 규칙이 있고요. 내가 여러 개의 동사를 쓰고 싶을 때는 그에 맞는 접속사를 쓰거나 아니면 그것을 동사가 아닌 형태, 준동사로 바꾸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보았을 때 포인트는 There was a king of Armenia 여서 비동사 was도 잘 보이고 있고요. 뒤에 who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a king을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who는 접속의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로 볼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관계사 자체는 접속사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가 또 나와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who와 연관되어 있는 동사를 찾아서 준동사가 아니라 바로 정답 sent를 골라야 하죠. 자, 결국에 여기에서 who의 역할은 주어 역할하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것의 선행사는 a king. 그 중에서도 어디요? 맞아요. 아르메니아 왕을 꾸며주고 있는 주격 관계사절의 동사 sent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대회였었죠? 자, 어떤 경연이었죠? 바로 이거였죠. 같이 볼게요. Hear this. Whatever man among you can prove himself the most outrageous liar in Armenia? 까지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아르메니아 나라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뭐라고요? 맞아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로 증명해 낼수 있는 사람은 뭐할 것이다? Shall receive an apple made of pure gold. 순금으로 만들어진 사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공표를 한 거죠. From the hands of His Majesty, the King. 자, 왕의 이름으로 이걸 하사하겠다라는 것을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들아 뭘한 거예요? 가장 베스트였던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포상을 주겠다라고 한 거죠. People began to swarm to the palace from every town and village in the country. 자, 콤마에서 이렇게 끊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to 입니다. 자, 영어에서 to는요, 동사 앞에 붙어 있는 경우 우리가 흔히 to 부정사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영어에서 to라는 것이 전치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거꾸로 우리 글을 보았을 때 명사 앞에 to가 붙어 있다면 이때의 to는 뭘로 쓰였다? 아, 전치사로 쓰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to 부정사로 쓰이는 I는요, 문장자에서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형용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요. 역시 부사처럼 쓰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전치사 to라고 밝혀지면 우리 친구들은 빠르게 해석을 뭔가 방향성과 관련하여 그래서 to the park 의미가 뭐죠? 그렇죠. 공원으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전치사 to 해석은 일반적으로 뭐뭐에 혹은 뭐뭐에게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앞에 나와 있는 began to swarm은 뭐예요? swarm이라고 하면, 맞아요. 무리지어 가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to가 붙었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떤 경우? 그렇죠. to 부정사라고 볼 수가 있고, 앞에 동사 began이 붙었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을을은 목적어. 목적어는 명사가 명사처럼 to 부정사 쓰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to 부정사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to the palace를 볼게요. The palace는 궁전이라는 뜻이죠. 궁전이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to는 뭘로 쓰였다? 아, 전치사 to로 쓰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궁전으로 궁전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to지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궁전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무리지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타운과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궁으로 몰려갔던 거죠. People of all ranks and conditions, princes, merchants, farmers, priests, rich and poor, tall and short, fat and thin. 이런 모든 사람들이 궁으로 갔대요. 자, 뭘 얻기 위해? 맞아. 순금으로 된이 사과의 포상을 얻기 위해서 전부 다 경쟁자들이 갔던 거죠. 모든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계급, 모든 조건의 사람들, 그 다음에 공주의

직장인이든 아니면 뭐 상인이든 농부, 성직자들 잘 살고 못 살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키가 크고 작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궁으로 몰려갔대요. 그럼 가서 얘들아 뭐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 냈겠죠. There was no lack of liars in the land. 땅에는요. 자, 그 나라에는 당연히 거짓말쟁이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And each one told his tale to the king. 그 각자 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tale 이야기를 말을 하는 거죠. None of those lies. 그 중에 어떠한 거짓말도요. However, convinced the king that he had listened to the best one. 이 왕이 듣기에 와 내가 최고의 거짓말을 들었노라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이 말을 의역을 하게 되면 왕이 들었을 때 그렇게 인상이 깊을 만한 거짓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The king was beginning to grow tired of this, his new sport.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주최했던 이것에 대해서 지루해졌습니다. And was thinking of calling the whole contest off. 자, call something off는 취소하다라는 뜻이어서 자기가 주최를 놓고서요. 자기가 취소하려고 했던 거죠. 뭐한것 없이 without declaring a winner. Declare는 다시 declare는 선언하다라는 건데 승자를 선언하지 않고서 승자를 발표하지 않고서 이 컨테스트를 그냥 취소하려고 생각을 했대요. Then there appeared before him a poor ragged man carrying a large sack over his shoulder. 자, 이때 바로 한 남자가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잠깐 얘들아 봐봐. Then 그때라는 부사를 빼시고요. There라는 것은 그곳에 혹은 거기에라는 부사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appeared라는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라는 동사에 ed가 붙었어요. 자, 만약에 이 아이가 동사라면 바로 앞에 들어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의 품사를 할수 있는 아이는 명사죠. 이런 식으로 부사가 주어 자리에 올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문장은 뭔가 일반적인 어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의 순서를 바꿔주는 것을 도치라는 용어를 쓰죠. 자, 이건 거의 모든 언어에 있는 일종의 글쓰기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에서 그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문장의 맨 앞으로 옮겨 놓고서 나 이거 강조했어라고 티를 내기 위해서 네, 티를 내기 위해서 그 언어의 일반적 어순을 바꿔주는 게 바로 도치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장소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there를 앞으로 내보내고 여기에서의 원래 문장에 있는 건 뭐다? 그렇죠. Before him, a poor ragged man. 실은 이 부분이 주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쓰다 보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원래 문장은 이거였을 겁니다. 자, 그때 a poor ragged man 이런 거적대기를 입은 이런 가난한 사람이 이 사람이 carrying a large sack 커다란 가방을 그의 어깨에 메고 있었는데요. 자, 이 남자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appeared there 그곳에 나타났던 거죠. 자, 참고로 that before라는 의미가 이전에란 뜻도 있지만요. 앞에란 뜻도 있어서 그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요? 그곳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 문장인데 이 글을 쓴 사람은 그곳에 마침 딱 그때 그 궁에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문장의 맨 앞쪽으로 내보내고 there를 앞으로 옮겨놓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를 어디 앞으로? 주어 앞으로 뺀 부분이죠. 그래서 there appeared before him까지 앞으로 이렇게 뺐고 there부터 이 부분까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고 자,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꿔주니까 동사였던 appeared가 앞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였다? 우리는 이런 문장의 형태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치 문장이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 남자가 왕을 찾아온 거지요. 그랬더니 왕이요.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Sire.

전하, 폐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slightly bewildered, 약간 당황한 채로 얘기를 하는데요. Surely remember? 기억하십니까? You owe me a pot of gold. 저한테요, 금으로 만들어진 항아리를 빚지셨잖아요. And I have come to collect it. 그것을 제가 받으러 왔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금으로 된 항아리를 빌려가셨잖아요. 저 지금 그거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You're a perfect liar, sir. 자, 이렇게 exclaimed the king, 왕이 얘기한 겁니다. 당신은 완벽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I owe you no money. 난 당신에게 어떤 돈도 빚진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 남자가 A perfect liar, am I? 자, 제가 완벽한 거짓말쟁이라고요? 라고 받아친 거죠. Then give me the golden apple.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공표하신 대로 베스트 라이어니까 이 상금을 주세요. 이 포상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떤 거요? 이 금으로 만들어진 사과를요. The king, realizing that the man was trying to trick him. 자, 그제서야 왕이 눈치를 챈 거죠. 지금 이 남자가, a poor man이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러면서, No, you're not a liar.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라고 다급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영어에서의 that은 네 가지의 쓰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접속사로 쓰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접속사 that으로 쓰일 때는요, 문장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요, 보어 자리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남자는 다시 한번 Then give me the pot of gold you owe me, sire. 자,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요, 제가 저번에 빌려갔던 거 있잖아요. 그 금항아리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죠. The king saw the dilemma.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왕은 딜레마를 보았습니다. 자, 의역하면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best lawyer라고 인정하기에는 포상을 줘야 되고, 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빌려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 말대로 다시 금 항아리를 줘야겠죠. 어찌 됐든지 간에 금으로 된 무언가를 지금 뺏기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He handed over the golden apple. 자, 결국에는 이 포상을 주게 되었죠.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쭉 내용들 정리해 보았고요. 마지막 필수 어법 정리해 볼게요. 가장 영어에서 중요한 원칙, 주어 하나에 동사를 하나 써야 되고요. 주어와 동사의 개수를 잘 세울 수 있어야 동사와 준동사 문제를 잘풀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투부정사로 쓰는지 아니면 전치사, 투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졌죠. 쉽게 말해서 우리 영어 독해를 할 때, 혹은 글을 일반적으로 읽을 때 동사와 같은 I 앞에 투가 붙어 있다면, 아, 지금 이 I는 필자가 투부정사로 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투부정사의 기능은 매우 다양해서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형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부사처럼 쓰이기도 하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자리에 맞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그래서 투가 나왔어요. 근데 투 뒤에 보니까 어떤 사물의 혹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다, 명사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필자가 투를 단순히 전치사 투로 썼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뭐뭐에 혹은 뭐뭐스로라는 어떤 방향성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도치였었죠. 자, 도치라는 것은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내보내고 일반적 어순을 바꾸는 글쓰기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루었던 그 문장에서는 there, 그곳에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자는 장소의 부사고 there를 앞으로 보내고요, 어순을 바꿔줬던 거죠. 자, 마지막 접속사 that은 명사절의 역할을 할수 있어서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쓰이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어법 클리어 내용 네 번째 정리해 보았고요. 지난 시간 여러분 열심히 잘 들었는지 오스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과거 완료 시제의 형태는 have 플러스 pp이다. 자, 얘들아, 과거 완료 시제가 뭐였죠? 그렇죠. 뭐뭐 했었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고, 생긴 것은 had였죠. 그렇죠. had

PP를 쓰는 것이 원어민들의 규칙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X죠. 자, 오늘의 퀴즈 나갈게요. 접속사 대절은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 자, 이게 너희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것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수업 듣느라, 이렇게 집중해서 듣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다음 한강 어법 클리어 남았네요. 우리 그곳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케빈 선생님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재미있는 카툰을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1: How is it, Christine? Is it relaxing?
2: It's hot enough to boil an egg in here.
3: What? Oh, I'm sorry. I'll get you out right now.
2: What a relief! You... Come here!
3: Oh! Somebody save me!
2: Come here!
4: 정답?
3: Oh no! My handphone!
2: What's wrong? What happened?
3: Oh, I dropped my handphone in the water.
2: Isn't that a pretty new cell phone?
3: Yeah, and I'm still paying for it.
2: It's your punishment for leaving me in the sand.
3: I think so. I need to be a better person in the future.
2: Mm-hmm.
4: 아, 어떡하냐.
0: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볼게요. 네, 케빈과 크리스틴이 바닷가에 있군요. 케빈이, How is it, Christine? Is it relaxing? 크리스틴, 어때? 편안하니? 그러자 크리스틴이,
5: It's hot enough to boil an egg in here. 여기 달걀도 익을 것 같아.
0: 엄청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It's hot enough to boil an egg in here. 너무 뜨거워서 달걀도 익을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엄청 덥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자 케빈이 What?
5: I'm sorry. I'll get you out right now.
0: 뭐라고? 정말 미안해. 내가 당장 너 여기서 꺼내줄게. 자, 죽다 살아난 크리스틴. What a relief. 살 것 같다.
5: You come here.
0: 너 일로 와.
3: Oh, somebody save me.
0: 사람 살려.

0: my handphone. What's wrong?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왜 그래? I dropped my handphone in the water. 나 물에, 바닷물에 핸드폰 떨어뜨렸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Isn't that a pretty new cell phone? 그거 정말 그 새로운 신상 셀폰 아니야? 자, 여러분 보셨죠? 핸드폰은요, 한국에서만 쓰는 콩글리시입니다. 핸드폰, 외국에서는 셀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핸드폰 no, 셀폰 yes. 그러자 케빈이 yeah, and I'm still paying for it. 그래, 그리고 나 이거 아직도 돈 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It's your punishment for leaving me in the sand. 날 모래에 쌓아두고 도망간 죄야. 그러자 케빈이 I think so. 그런 것 같아. I need to be a better person in the future. 미래에는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다. 네,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아이고, 케빈 말썽 피우니까 꼭 벌을 받는 겁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Hi, Jamie. How are you?
1: I'm fine.
0: Jamie,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뭘까요?
1: 나 모르겠는데 여기 너무 더운 것 같다.
0: 그렇지. It's hot enough to boil an egg in here. 따라해볼까요? It's hot enough to boil an egg in here. 너무 뜨거워서 달걀도 익을 것 같다. 진짜 진짜 더울 때 쓰는 표현이죠. 따라해볼까요? It's hot enough to boil an egg in here. Very good.
1: 유사 표현도 있다고 들었어요.
0: 오케이. 한번 읽어줄래요?
1: It's burning here.
0: 따라해볼까요? It's burning.
1: It's burning
0: here.
1: Here.
0: 여기 너무 뜨거워. 여기 너무 더워. 오케이.
1: 다음 유사 표현도 있어요. Feels like I'm standing on the desert.
0: 나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야. 정말 덥죠? 사막. 사막은 덥잖아요. 그런 사막에서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야. 정말 덥다는 뜻이죠. 따라해볼까요?
1: Feels like
0: I'm
1: standing
0: on the desert.
1: On the desert.
0: One more time. Very good. 자, 오늘 배워본 핵심 표현으로 cartoon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1: go, go, go!
2: How is it, Christine? Is it relaxing?
3: It's hot enough to boil an egg in here.
4: What? I'm sorry. I'll get you out right now.
3: What a relief. You come here.
4: Somebody save me.
3: Come here.
4: Huh? No. My handphone!
3: What's wrong? What happened?
4: I dropped my handphone in the water.
3: Isn't that a pretty new cell phone?
4: Yeah, and I'm still paying for it.
3: It's your punishment for leaving me in the sand.
4: I think so. I need to be a better person in the future.
3: Mm-hmm.
4: 어떡하냐.
0: 네, 여러분. Kevin's Cartoon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기서
5: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꼭 외워두시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It's hot enough to boil an egg in here. 따라해볼까요? It's hot enough to boil an egg in here.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of로 끝나는 두 가지 단어를 볼 건데 요 두 가지 단어가 뜻도 굉장히 비슷해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친구인지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1: The job consists of responsibilities such as customer service, marketing, and so on.
0: 그 직무는 많은 책임 의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고객 서비스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야.
1: Thanks for letting me know. I'm really interested. Can you tell me about the team I'll be joining?
0: 나한테 알려줘서 고마워. 나 진짜 관심이 있는데 그 내가 함께하게 될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
1: Of course. The team is composed of 10 members who are all very helpful and nice.
0: 당연하지. 그 팀은 10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들 굉장히 유용하고 성격이 좋은 분들이야.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의 표현을 배워볼 겁니다. 뭔가 언뜻 보면 굉장히 비슷한 두 표현이에요. of로 끝났고요. 하나는 consist of, 다른 하나는 be composed of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표현이 of로 끝난다라는 그 단순한 공통점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 두 개가 실제로 얼마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에서는 어떤 차이로 이걸 시험 문제 내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consist of부터 살펴볼게요. 자, 얘는요. 뭐뭐로 구성되다, 포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of 자체가 우리 전치사의 의미를 떠올려보면 뭐뭐의 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consist가 구성하다, 뭐뭐의. 그러니까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느낌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따가 볼 be composed of 역시 구성되다라는 의미가 하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의미가 아주 조금, 그러니까 뉘앙스가 살짝 다른데 consist of는 include, 포함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다이얼로그에서 보면은요, 이 직업이, 이 직무가 포함을 해.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뭐 책임감들이, 의무들이 있는데, 뭐 CS, 뭐 고객 응대 서비스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and so on 하면은 기타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성되다, 포함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잘 보이죠. 자, 또 다른 예문을 보면요. The tournament 하면 토너먼트 경기 방식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둘이 붙어서 하나 올라가고 또 이 둘이 붙어서 하나가 이기고 하는 그게 이제 토너먼트 방식이죠. Consists of 12 teams. 이 토너먼트에는요. 12팀이 포함이 되어 있다. 12팀으로 구성이 된다. From all around the globe 하면 뭐 전 세계에서 온. 이란 뜻입니다. So consist of 같은 경우는 구성되다 포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얘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얘를 수동태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구성되다니까 선생님 뭔가 consist of 대신에 뭐 be consisted of 이런 건 되나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곤 해요. 근데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수동태 형태로 쓰고 싶다면 바로 얘를 쓰셔야 합니다. be composed of 라는 뜻인데요.

뭔가 뜻은 똑같이 구성되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동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be made of예요. 즉, 뭔가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서 이루어지다라는 게이 하나하나하나하나의 개별 요소를 갖고 와야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하나하나하나의 요소들을 각각각의 조금

0: 똑같이 구성되다라는 걸 수동태로 쓰고 싶으면 be composed of를 써야 해. be consisted of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야. 그거를 기억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consist of와 be composed of의 굳이 차이를 둔다면 바로 요게 이 뒤에 뜻 이루어지다 여기가 보이죠. 그러니까 consist of 같은 경우는 다 모이고 나서 완성한 요 하나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고요. be composed of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그 모으는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be composed of는 뭔가 과정에 조금 더 중점을 둔 표현이고 consist of는 결과적으로 요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요런 뉘앙스를 주고 있다는 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죠. 자, 아까 전에 우리 be composed of의 뭐 예문 보면요. The team is composed of 10 members. 그러니까 팀 자체가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에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유명한 예문인데요. The United States 하면 미국을 뜻하죠. 미국은 50개의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의 주들을 가지고 와서 이루어져 있다. According to the flag 하면 국기에 따르면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의 of로 끝나면서도 뜻이 굉장히 비슷한 두 표현을 봤는데요. 퀴즈를 통해서 어떻게 요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Mix and match quiz time!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갈게요. 대부분의 소설들은 굉장한 이야기로 가득한 여러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수동태가 아닌 표현 써봅시다. 자, 그쵸. 수동태가 아닌 거니까 consist. 그냥 consist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most novels라고 복수 주어가 왔기 때문에 consist. S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그 연극은 발단, 절정, 결말의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자, 구성되어 있다. 요거 수동태가 아닌 능동의 형태로 써봅시다. 그쵸. 그러면 consist of겠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주어를 설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consist, s를 꼭 붙여줘야겠죠. 그럼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사자 무리들은 암사자, 수사자, 그리고 아기 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암사자 데리고 오고 요거 데리고 오는 요 수동태의 표현 써봅시다. 그쵸. be composed를 써야 하는데 lion prize에서 s가 나왔기 때문에 r 사용한 거고요. lion prize 자체가 사자 무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죠. 지구의 공기는 산소, 수소, 탄소와 같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맞는 얘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산소. 자, 그쵸. 수동태로 쓰면 be composed of인데 여기선 is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퀴즈였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The job consists of responsibilities such as customer service, marketing, and so on. Thanks for letting me know. I'm really interested. Can you tell me about the team I'll be joining? Of course. The team is composed of 10 members who are all very helpful and nice.
0: 자, 여기까지 오늘 of로 끝나면서도 뜻이 굉장히 비슷한 두 표현을 봤습니다. Consist of, be composed of, 둘다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 동일했고요. consist of는 수동태로 be consisted of 그렇게 쓸수 없었다. 뭐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캅 훈련 꼭꼭 약속! 로보캅!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일곱 단어를 저와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그럼 먼저 단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Health. H-E-A-L-T-H. Health. Health. Medicine. M-E-D-I-C-I-N-E. Medicine. Medicine. Hospital. H-O-S-P-I-T-A-L. Hospital. Hospital.
0: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health, 건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건강 아주 중요한 거 알죠?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는 당연히 health, 건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꼭 챙기기 위해서는 we have to exercise,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health. 그 다음은 medicine, 약이에요. If you're sick, you must take medicine. 꼭 약을 먹어야 돼요. 아프면요, 알겠죠? Next, hospital, 병원,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아프면 꼭 hospital부터 가세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건강, health. 친구들, 끝에 F 발음을 해보세요. health, 잘하는데요? 약, medicine. 자, D 발음이 안 나요. soft하게 르로 발음해 보세요. medicine. That's right. 병원, hospital. 여기도 역시 T 발음이 안 나네요. hospital. Very good. Now it's time to listen one more time.
1: health. health. medicine. medicine. Hospital. Hospital.
0: 오늘은 어떤 예문이 나왔나요? You must eat vegetables for your health. 너는 건강을 위해 채소를 꼭 먹어야 한다. Do you eat vegetables every day? 매일매일 채소 먹나요? It's very important. 자, 같이 말해봐요. You must eat vegetables for your health. Good job, everyone. He had to take medicine every day. 그는 매일 약을 먹어야 했다. 와, 엄청 아팠나 봐요. 자, he had to는요. 무엇을 꼭 했어야 했다라는 뜻이에요. have to의 과거예요. 자, medicine은요. 먹을 때 eat을 안 써요. take을 쓰는 거 알고 있었나요? take medicine. 자, 같이 말해봐요. He had to take medicine every day. Good job. There is a big hospital next to my house. 우리 집 옆에 큰 병원이 있다. 오, 아주 다행이에요. 응급 상황이 있을 땐 빨리 가야 돼요. 자, hospital, 건강에 관련된 단어죠. 같이 말해볼게요. There is a big hospital next to my house.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Injection. I-N-J-E-C-T-I-O-N.

0: C-T-I-O-N. Injection. Injection. Help. H-E-L-P. Help. Help. Patient. P-A-T-I-E-N-T. Patient. Patient.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1: Okay, our next word is injection. 주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사 맞아본 적 있어요? 조금 따끔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조금 무서운데 it's okay. 괜찮아요. 그 다음 help. 도와주다 또는 도움. 동사, 명사 둘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그 다음은 patient. 환자란 뜻이에요. 병원 가면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Patient. 자, 다음은 emergency. 응급 또는 비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응급 상황에는 we have to run to the hospital. Emergency.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주사, injection. 친구들, jack에 크게 말해보세요. Injection. 잘하는데요? 도와주다, 도움. Help. 자, 같이 다시 해볼게요. L 발음을 정확하게 내보세요. Help. Very good. 환자, patient. 가운데 T 발음은 안 나요. Patient. Very good. 응급, 비상, emergency. mer에 강세를 넣어보세요. Emergency.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0: Injection. Injection. Help. Help. Patient. Patient. Emergency. Emergency.
1: 다음 예문은 Have you ever gotten an injection? 너는 주사를 맞은 적 있니? It's not scary. Don't worry. 자, 무엇을 맞은 적 있니? Have you ever gotten을 쓰면 돼요. 그리고 injection, get an injection. 보통 이렇게 동사를 쓰거든요. 같이 말해봐요. Have you ever gotten an injection? Wow, that was good. I got a lot of help from my doctor. 나는 의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맞아요. 그래야 우리는 몸이 좋아지죠. 우리는 도움을 받으러 꼭 병원을 가야 돼요. 자, I got a lot of help.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말해봐요. I got a lot of help from my doctor. Excellent. Next, the patients were waiting in line. 환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친구들, waiting, 기다리다, 대기하다. In line, 중요해요. 줄을 서서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patient는 환자란 뜻이고요. T 발음은 안 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The patients were waiting in line. Good job. Next. Where is the emergency room? 응급실이 어디에 있나요? 빨리요. 급하거든요. 자, emergency room은 응급실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같이 말해봐요. Where is the emergency room? Good job!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0: Health. Health. Medicine. Medicine. Hospital. Hospital. Injection. Injection. Help. Help. Patient. Patient.

0: Emergency. Emergency.
1: 친구들, 오늘도 즐거웠나요? 이렇게 저와 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See you next time.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재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영문법 개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같이 확인해 볼까요? I study English every day. 자, 이 문장에 품사와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오늘 학습을 마친 후에 이 미션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품사부터 같이 공부하러 가볼까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영어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를 역할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것이 바로 품사입니다. 품사란 단어를 역할에 따라 정리한 것이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에는 총몇 가지의 품사가 있을까요? 총 8가지, 8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명사부터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명사의 명은 이름 명자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 동물, 장소 혹은 사물에 이름 붙여놓은 것이 바로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이름은 제희. 제희는 명사죠. 또, dog, 강아지, apple, 사과, student, 학생,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이런 것들이 전부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퀴즈. 다음 문장에서 명사를 찾아주세요. John is sleeping. John은 자고 있다. 여기서 명사는 정답은 John입니다. John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John이 명사 밑줄 쳐주시고요. 다음으로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대명사의 대자는 우리가 무언가를 대신한다라고 할때 쓰는 그 대자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제이는 배고파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이 조금 어색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대신에 우리가 나는 배고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라고 해요. I, he, she, it, they 혹은 이것, this, 저것, that 이런 것들이 바로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She likes ice cream. 이 문장에서 대명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she. 그녀라는 것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였습니다. 다음으로 품사, 이번에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바로 동사입니다.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동사의 동자는 움직일 동자를 써요. 그래서 동작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게 바로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run, 달리다, eat, 먹다, write, 쓰다, like, 좋아하다, know, 알다, want, 원하다. 이런 표현들이 모두 다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they run fast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동사를 찾아볼까요? 그들은 빨리 달린다. 달린다에 해당하는 run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다로 끝나는 말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친구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사의 상태, 성질, 수량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pretty, 예쁜, cute, 귀여운, easy, 쉬운, good, 좋은, small, 작은, delicious, 맛있는 이런 것들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퀴즈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중 형용사는 무엇일까요? I have a cute dog. 나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그래서 cute. cute가 바로 dog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사 알아볼게요. 부사는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명사 이외에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quickly, 빠르게, very, 매우, so 역시 매우라는 뜻이고요. luckily, 다행히, sometimes, 가끔, now, 지금 이런 표현들이 모두 부사에 해당합니다. 퀴즈, she sings beautifully. 이 문장에서 부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beautifully, 아름답게입니다. 그녀가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는지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여섯 번째 품사는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앞 전자를 썼어요. 그래서 명사 앞에 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전치사와 명사는 항상 함께 쓰이는 짝꿍이에요. 그럼 전치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장소, 위치, 방향, 시간 등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The cat is on the sofa 라고 한다면 그 고양이는 소파 위에 있다 라는 뜻이죠. 이처럼 전치사에는 in, 안에, on, 위에, at, 어디어디에, with, 뭐뭐와 함께, to, 어디어디로, for, 뭐뭐를 위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속사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인터넷에 접속하면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접속사는 무언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어, 구, 문장을 연결해주는 말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And, 그리고, but, 그러나, so,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 혹은 when, 뭐 할 때, if, 만약 뭐뭐라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접속사에 해당해요. 자, 퀴즈. I like pizza and chicken. 여기서 접속사를 찾아볼까요? 나는 피자 그리고 치킨을 좋아한다. 피자와 치킨을 연결해주고 있는 and가 바로 접속사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품사는 바로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기쁨, 놀람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Wow, oh no, ouch.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탄사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다음 문장에서 감탄사는 무엇일까요? Wow, that's cool. 여기서 감탄사는 바로 wow에 해당하겠죠. 이어서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문장 성분은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품사는 단어에 대한 분류였죠? 그런데 문장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어. 주어는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이고요. 누가 무엇이로 해석을 해요. She laughs. 그녀가 웃는다. 웃는 행동의 주체가 she니까 she가 주어입니다. 다음으로 동사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뭐뭐하다, 이다 라는 뜻이에요. He runs. 그가 달린다. 달린다가 바로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요, 우리 품사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동사라는 말은 품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문장 성분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목적어입니다.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이고요. 뭐뭐을, 을로 해석해요. He reads a book. 그가 읽는다. 무엇을? 책을 읽는다. A book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다음은 보어. 주어나 목적어의 성질 또는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 그래서 보어라고 불러요. She is sick. 그녀는 아프다. 그녀라고 하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sick. 아프니 바로 보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식어. 수식어는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서 문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They play soccer every weekend. 그들은 매주 주말 play soccer, 축구를 한다예요. They play soccer만으로도 문장은 완성되지만 매주 주말이라는 부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죠. Every weekend가 바로 수식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study English every day의 품사와 문장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I는 대명사, study, 공부하다는 동사, English는 명사, every는 뒤에 있는 day를 꾸며주는 형용사, day가 바로 명사입니다. 문장 성분으로 본다면 I는 주어, study는 동사, English는 목적어,
everyday가 함께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품사와 문장 성분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2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일상표현 영단어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나요? 혹은 이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오늘은 장소와 관련된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울 단어들을 우리 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말해볼 건데요. 우리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느 공간 안에 이렇게 살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영단어를 써주면 될까요? 자, 우리 어떤 공간 안에 살아도 그 장소를 떠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행을 갈 때 문을 잘 잠그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그리고 우리 사는 곳을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사가다 라는 말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이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영어로 직접 말하고 써볼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move인데요. move라는 것은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신체를 움직이다 라는 뜻도 되고요. 혹은 내가 움직여서 이동하거나 이사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 move의 의미를 잘 떠올리면서 오른쪽에 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 쓰면서 바로 스펠링을 외워봐요. move. move. move. move는 움직이다 혹은 이동하거나 이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다 라고 할 때는 이 stay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stay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같이 알아두세요. 움직이는 건 move,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 머무르는 건 stay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볼게요. Don't move. Don't move 라고 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 되겠죠? Don't move.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move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이사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우리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e will move into a new house 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We will move into a new house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move into 한번 살펴볼게요. into라는 것은요, 어디로 라는 방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집으로 뭐 할 거예요? move, 이사할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move는 이렇게 사는 곳을 옮겨서 이사하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이 뜻들을 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leave, L-I-V-E, leave인데요. leave는 살다, 생활하다 라는 의미의 살다도 되고 죽지 않고 생존하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leave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써요? L-I-V-E, leave. 자, 살다, 생존하다인데 생존하지 않고 죽다는 뭐라고 할까요? 죽다는 die, die니까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예문 볼게요.
1: Where do you live?
0: Where do you live?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 어디에 live 해? 너 어디에 사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디에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대답도 알아둘게요. 대답할 때는 I live in 어디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살아 라고 하려면 I live in 서울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 부산에 살아 라고 하려면 I live in 부산 해주시면 되겠네요. 나는 일본에 살아 라고 하려면 I live in Japa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live를 활용하면 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die의 반대말, 생존하여 살아있다 라는 의미 한번 볼게요. We cannot live without water. We cannot live without water 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without 이라는 표현 알아두겠습니다. without은 뭐뭐 없이 이런 뜻이에요. 뭐뭐 없이.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물 없이는 살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 공기 없이도 살수 없어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e cannot live without air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기 없이는 살수 없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live 살다라는 단어고요. 이어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eave. leave. 방금 봤던 단어는 live, leave고요. 얘는 leave, leave. 좀 길어졌어요. 그쵸? 자, 이 단어 스펠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면서 바로 외워요. leave, leave. leave. 조금 길게 발음을 합니다. 이 leave는 집 등의 장소를 떠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메모나 쪽지 같은 걸 남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떠나다 예문 살펴볼게요. Let's leave early. Let's leave early. 자, early는 일찍이잖아요. 우리 일찍 뭐 하자? leave. 떠나자가 되는 거예요. 차가 막힐 수 있으니까 우리 일찍 떠나자라고 할때이 leave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leave는 이렇게 남기다라는 뜻도 돼요. Please leave a message. Please leave a message. 무슨 뜻일까요? 메시지를 떠나다? 아니겠죠. Leave a message라는 것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저를 위해 남겨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Leave, 떠나다, 남기다. 이두 가지 뜻 모두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들을 여러분이 영어로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살다라는 단어는 leave, leave. 자, 다음 단어도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납니다. leave, leave. 자, 그리고 집을 옮겨요. 이사해요. 이사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move, move가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영단어를 더욱더 오래 기억하려면 교환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20강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folk tale.
1: 여러분, hello! Welcome back to K-Culture! 오늘도 제니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문화, culture, 역사, history, 그리고 이를 소개하기 위한 알찬 영어 표현까지 알아보는 오늘의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Welcome back! 친구들, do you like stories? 이야기 좋아하세요?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흥미로운 folk tale, 민속설화들이 있어요. 오늘은 folk tales, 민속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지 제니쌤과 함께 Let's go!
2: Hey, turtle, 거북아! Let's race to that tree. 저 나뭇가지 나랑 시합하자.
3: Okay. 그래.
2: I'll go ahead. 나 먼저 간다. 아, 낮잠이나 잘까? Shall I take a nap?
3: 용차, 용차. It's the rabbit. Let's keep going. 계속 가자. 용차.
1: Wow! The turtle won! 얘들아, 거북이가 이겼어!
2: What? How come?
1: 어째서? No!
4: 네,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민속설화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였어요. 사실요, 전 세계를 보면은 민족마다 그 고유의 민속설화들이 쭉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종류가 또 다양합니다. 우선 방금 우리가 스토리타임에서 본 folk tale, 민중설화, 민담이라고 불리는 이 folk tale은요, 흥미로운 이야기 위주의 동물들 그리고 교훈이 담겨 있죠. Then what about myth? 신화는 어떨까요? 신화는요, 단군 신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이렇게 신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Let's move on to legend. 전설을 한번 볼까요? 이 전설은요, 한 지역의 이름, 지명 혹은 성명, 사람의 이름과 얽힌 다양한 신비로운 stories,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legend입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설화들이 있는데요. 영어가 어떤 표현이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et's go! 그럼 먼저 민속 설화부터 한번 볼까요? Folk tale. 친구들 혹시 기억나나요? 민중, 사람들을 뜻하는 이 단어, folk. 네, 포크가 아니고요. Folk, folk tale. Tale은 이야기를 뜻해요. 민중들의 이야기죠. Folk tale, folk tale. 그렇죠. 또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 중에 바로 신화가 있었는데요. 영어로는 myth. 그렇죠. 끝에 발음이 th. Myth, myth, myth. 마지막으로 전설도 봤죠? 영어로는 legend. 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말인 것 같아요. 레전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legend. 악센트가 앞에. legend, legend. 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For example, for example, example, 예를 들면. 그리고 친구들,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지금 제니쌤처럼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있고요. Speaker, speaker. 그리고 우리 친구들처럼 듣고 있는 청자가 있죠. Listener, listener. 좋아요. Good job. 자, 그러면 듣고 따라하면

0: 그래서 이 표현들을 확실하게 연습을 해볼게요. Let's go!
1: Let's listen and repeat. Folk tale. Folk tale. Myth. Myth. Legend. Legend. Speaker. Speaker. Listener, listener. For example, for example.
0: 오늘의 꿀표는요, 바로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For example, example, 발음 포인트. 아시겠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신화와 전설이 있어. 해볼까요? For example, there are myths and legends. 좋아요. 혹은 이건 어떨까요? 나는 시원한 색을 좋아해. I like cool colors. 예를 들면, 파랑색이랑 초록색을 좋아해. For example, I like blue and green. 좋습니다. 이렇게 for example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재미난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확실하게 practice 연습해 볼게요. Quiz please!
1: Quiz time. What's this?
0: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 볼게요. Yes!
1: Folktale. Folktale.
0: 바로 민속설화입니다.
1: Folktale.
0: Good job. There you go. 바로
1: listener. Listener.
0: Good job.
1: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0: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1: Speaker. Speaker.
0: Right. 바로 이야기를 하는 화자예요.
1: Speaker.
0: 마지막 문제.
1: Myth. Myth.
0: That's right. 신화.
1: Myth.
0: Good job.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니쌤이 영어로 한번 소개글을 적어봤는데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1: About Korean folk tales. There are many folk tales in Korea. For example, there are myth and legend. A speaker tells stories to the listeners. Folk tales have good messages. There are many folk tales in Korea. For example, there are myth and legend. A speaker tells stories to the listeners. Folk tales have good messages.
0: Wow! 여러분 끝까지 오셨어요. Good job! 오늘은 우리나라의 재미난 민속 설화들, 그리고 이를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English, 영어 표현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오실 거죠? I'll be waiting! 친구들, bye!

0: I burn the midnight oil. I burn the midnight oil. I burn the midnight oil to finish a report. I could have finished it earlier, but I kept making changes. I wanted to make it perfect.
1: You're so professional, Christine. I could never do what you do.
0: Well, we'll see about that. I had no idea I was such a workaholic.
1: No way. I care more about my health than work. That won't change.
0: I hope so. I'm rooting for you. Do you want a cup of coffee?
1: No, thanks. For some reason, that coffee looks like poison. Look at your face.
0: Huh? What? My face? Oh, come over here.
1: I have to take a shower.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뭔가에 열중해서 밤새 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크리스틴이 밤을 새고 다크서클을 여기까지 데려온 좀비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은 무엇을 하나 밤을 새웠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아침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입니다. Good morning, Kevin. 일찍 일어났네. 웬일인가 했더니 It's your first day of work. 아하, 오늘 출근 첫날이네. 이렇게 뭐뭐 첫날 할 때 당연히 first day 쓸 수 있겠죠. First day of 무엇무엇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It's the first day of school. Yay! 오늘 학교 첫날이다. 야호! 당연히 이렇게도 쓰고요. Isn't it your first day of vacation? 오늘 너 휴가 첫날 아니야? 자, 이렇게 the first day 또는 your first day, my first day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출근 첫날이라서 일찍 일어난 케빈인데요. 그런데 크리스틴 얼굴을 보니까 크리스틴은 굿모닝 아닌 것 같죠. You didn't sleep? 너 안 잤어? 이 문장 잘 봐주세요. You didn't sleep은 의문문 아니잖아요. 어떻게 의문문으로 썼죠? 평서문에다가요, 물음표 붙이면서 끝을 올려주면 물론 문법에는 맞지 않지만 의문문 역할을 합니다. 대화, 구어체에서는 아주 자주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You went there는 너 거기 갔다잖아요. 이걸 You went there? 너 거기 갔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의문문 되고요. She said that.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를 She said that? 이라고 물어보면 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됩니다. 간단하죠? 아니 너 안 잔 거야? 그랬더니 I didn't sleep a wink. 깜빡 한 잠도 못 잤대요. 그래서 커피가 지금 lifesaver, 구세주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한 잠도 못 잤나고 봤더니 나 밤새 일했어. To finish a report. 보고서 끝내느라 밤새 일했다고 하네요. 나 밤새 일했어.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I burned the midnight oil to finish a report. 라고 표현합니다. I, 나는 burned는 태웠다. 과거형이죠.

midnight oil입니다. midnight이 자정이고 오일은 기름이잖아요. 램프에 예전에 등불을 켰었을 텐데 이 등불의 기름을 자정까지 계속 태웠다 생각하면 맞아요. 밤새서 일을 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함께 뜻 생각하면서 말해 볼게요. I burned the midnight oil.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 burnt the midnight oil. 좋습니다. 나 밤새 일을 써보고서 끝내느라 일찍 끝낼 수도 있었는데 자꾸 수정을 했대요. 왜냐면 I wanted to make it perfect. 그렇지, 완벽주의자군요. 그랬더니 케빈이 칭찬을 합니다. 너 진짜 너무 멋있다. 프로페셔널하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렇지, 자기도 I had no idea I was such a workaholic. 내가 이렇게 일벌레인지 몰랐다고 라고 이제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I had no idea가요. 뭐뭐 전혀 나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I had no idea he was your brother. 그가 네 형인 줄 나는 꿈에도 몰랐어. I had no idea we were invited. 우리가 초대받은 줄은 전혀 몰랐어. 이런 뜻이 될수 있겠죠? 근데 케빈은 단호하네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내 건강이 일보다 중요하거든.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라고 합니다. 자, 아, 그래. 그건 좋은 거지. 응원할게. 하면서 케빈에게도 커피 한잔 권하네요. 아침에 커피 좋잖아요. Do you want a cup of coffee? 라고 했더니 케빈이요. 안 마신대요. 왜냐면, 커피가 looks like poison. 독약 같은데. 왜? Look at your face. 네 얼굴을 좀 봐봐. 이거 독약이잖아. 아침부터 농담을 하고는 크리스틴에게 쫓겨 가는 케빈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씩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크리스틴이 했던 말이죠. 나 밤새 일했어. I burned the midnight oil. I burned the midnight oil. 밤새 기름을 태우면서 일하거나 공부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똑같이 나 밤새 공부했어. 나 밤새 일했어. 라고 할 때, I pulled an all-nighter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ll-nighter이 뭐겠어요? All이 전체잖아요. 밤을 꼬박 새서 뭔가 하는 것, 그리고 pull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끄집어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밤새 뭔가 공부하고 일하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죠. I pulled an all-nighter. I pulled an all-nighter.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잠이 안 와서 밤을 꼬박 새워 공부했지 뭐예요. 아침 되니 눈이 퀭. 나 밤새 공부했어. 나 밤새 일했어. 어떡해요? I pulled an all-nighter. I pulled an all-nighter. 그런가 하면 우리 잘 아는 이런 표현도 있죠. 밤을 꼬박 새웠다. I stayed up. 깨어있는 상태로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까요? 어디선가 들리는 소음 때문에 밤에 한 잠도 못 잤어요. 아우, 피곤해. 밤을 꼬박 새웠어. 어떡해요? I stayed up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 밤을 새다라는 표현 배워봤죠. 뭔가 밤을 그냥 새다라고 할 때는 stay up all night 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공부하거나 일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밤을 샜을 때는 I burnt the midnight oil, 오늘의 한 문장, 그리고 I pulled an all nighter 이런 표현들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밤을 샐 정도로 몰두해서 할 만한 어떤 일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긴 하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체력과 또일 모두 잡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5: Here, are we all alike because we're animals?
6: Not me. I'm a flower.
7: Me, I'm a rock.
8: Or are we all not rocks?
7: Hey!
9: Except the rock.
5: Oh, I know. Are we all a part of nature?
6: That's right. You're all a part of nature. Stick around for more nature today on Sesame Street.
9: It's harder than I thought it'd be.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니콜 선생님과 함께 AI 필독과 함께 영어

0: 실력을 쓱쓱쓱 올려봐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Excuse me. I'm looking for a zoo. Can you tell me where it is, please?
2: Go straight 3 blocks and turn right. It's on your left.
1: Thank you. Where is the market?
2: Do you see the park over there? It's next to the park.
0: 하하,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좀 길어졌어요. 대화 속에 이렇게 단어들이 숨어 있어요. Zoo, where, straight, turn, right, left, market. 하나씩 차례로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where이에요. 처음 보는 단어는 아니죠. where은 어디에, 어디로. 물건의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도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where, where. Zoo, zoo예요. O가 있으니까 우 하고 길게 발음해요. Zoo는 동물원. Market, market. 마켓 들어봤나요? Market은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에는 뭐 전통시장, 재래시장 많이 볼 수 없고 우리 뭐 마트라는 곳 많이 가는데요. 우리 직접 가가지고 물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 시장을 market이라고 한다. Straight, straight. Straight은 예전에 우리 머리가 곱슬거리지 않고 쭉 뻗었을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Straight은 이렇게 선생님 손동작처럼 똑바로 일직선으로 길 찾아갈 때 오른쪽 왼쪽 돌거나 한 바퀴 돌 수도 있지만 쭉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 straight. 주의할 점은 straight 다섯 박자 아니라 한 박자로 straight 해볼까요? Straight.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turn, turn. turn은 뭐 다양한 뜻이 있어요. 돌다도 되고 또 변하다도 되고 그런데 길 찾기 할 때는 방향을 바꾸는 게 turn이에요.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꾸다 turn. 그럼 어느 쪽? 오른쪽은 right, 왼쪽은 left 이렇게요. right, left. 오른쪽, 왼쪽을 뜻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친구들도 오른손, 왼손 가지고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이렇게 잘 기억해 두도록 해요. 이제 대화 볼게요. 길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여자가 excuse me. 꼭 많이 알고 써야 되는 거발이라고 얘기했죠. 실례합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아이고 미안해요. 이럴 때 다 쓸 수 있는 말이 excuse me예요.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I'm looking for a zoo. 제가요. 뭐를 하고 있어요? 찾아보고 있어요. 동물원을 찾고 있는데요. Can you tell me where it is, please? 문장이 좀 길다. Can you tell me?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Where it is?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zoo가 되겠죠. 동물원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Can you tell me where it is, please? 공손하게 물어봤어. Go straight 3 blocks and turn right. 뭐라고 했어요? Go straight. 직진 들어봤어요, 친구들. 쭉 가는 거. 쭉 가는데 얼마 동안? 3 blocks. 세 블럭. 우리가 길을 위에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길이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동네 있죠. 딱 잘 정리된 곳. 그럴 때 길과 길 사이가 블록이에요. 그래서 three blocks. 세 블록 쭉 가셔가지고요. And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라고 했어요. 어려운 말로는 우회전 하세요. It's on your left. 우회전 딱 하면 나의 왼쪽에, 당신의 왼쪽에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알려줬네요. Thank you. Where is the market? Market을 물어보네요. 시장은 어디에 있나요? Do you see the park over there? 저쪽에 지금 공원이 보이나 봐요. Do you see the park over there? 저쪽에 공원 보이지요? It's next to the park. 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 길찾기 대화. 아주 유용한 대화인데요. 그럼 우리 배운 단어와 문장 속에 있는 표현들도 우리 앱으로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d 6, topic 111. 111 눌러서 995 들어가 볼게요.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 눌러서 문장 만들고 뜻까지 알아보기. 첫 번째.
1: Where is the market?
0: Where로 시작했네요. Where is the market? 시장은 어디에 있나요?
1: Where is the zoo?
0: 이번엔 어디 물어봐요? Where is the zoo? 동물원은 어디에 있나요?
1: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0: 오, 길다. 천천히 해볼게요. Go straight two blocks. 두 블럭 직진 and turn left. 그리고는 좌회전. 왼쪽으로 도세요.
1: Go straight three blocks and turn right.
0: 할 수 있겠죠? Go straight three blocks and turn right. 세 블록 직진해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세요.
1: It's on your left.
0: 그러면 당신의 어느 쪽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길 있으면 왼쪽 오른쪽 있으니까요. It's on your left. 찾는 장소가 당신의 왼쪽에 있습니다.
1: It's on your right.
0: 반대죠. It's on your right. 당신의 오른쪽에 있어요. 우, 친절한 길 찾기. 좋아요. 이젠 우리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세 블록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네, 그것은 공원 옆에 있어요. 천만에요. 자, 이제 우리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31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길 찾기, 길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거 배우고 있죠.
2: Excuse me? Where is the bakery?
0: 빵집 물어보네요. 세 블록 직진 오른쪽 돈다. Go straight, three blocks, turn right. 말해볼게요. Go straight, three blocks, and turn right. 어렵지 않지.
2: Okay.
0: Mm-hmm. 또 뭐 궁금한
2: Is it
0: 있나요?
2: near the park?
0: 공원 근처에 있냐 물어보네요. 그것은 공원 옆에 있어요. Yes, it is near the park. 또는 친구들 yes만 해도
2: All
0: 되겠고.
2: Right.
0: Anything else?
2: Thank you so much.
0: 고맙다는 인사에 대해서 You're welcome. 친구들도 그렇게 대답했나요?
2: Thank
0: awesome.
2: you. Have a great day.
0: You have a great day too.
2: Bye.
0: Bye.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길을 알려주고 마지막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런 말. 또 어디에 있어요?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길 알려줄 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 알려줄래? 길 알려줄 때, it's on your left, right. 그건 당신 왼쪽, 오른쪽에 있어요. You can't miss it.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It's on your left, it's on your right는 왼쪽, 오른쪽에 있어요. 얘기해 주는 거고요. You can't miss it.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길찾기 배워봤죠? 배운 내용 앱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린 또 만나요. 안녕.
3: Oh,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는 아파요. 아니요, 나 안 아파요. 나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런 표현들 우리 배웠었죠. 다 기억나나요? 자, 그런 표현들 우리 복습하면서 글쓰기도 한번 해볼게요.

0: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6. Thursday. Not in a certain state. I can write about not being in a certain state.

0: 챙겨주고 있네요. I think giraffe is a very good friend. But do you think elephant is hungry? Do you think he's sick? 우리 코끼리는 아프고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궁금하네요. 자, 어떤 표현들로 이 상황을 우리가 글로 쓸 수 있는지 한번 복습 들어가 볼게요. Worried 라고 하면 걱정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be worried about 뭐뭐는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worried 라는 요 단어도 잘 외워두면 좋겠지만 be worried about 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그쵸? Are you worried about me? 라고 하면 지금 내 걱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Are you worried about m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Give 라는 표현은 주다 라는 뜻이죠. He gave me a cookie 라고 하면 그는 저에게 쿠키 하나를 줬어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He gave me a cookie. Hungry 바로 그쵸 배가 고픈 이라는 뜻입니다. I'm 이라고 시작을 하면 나는 어떤 상태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I'm hungry 라고 하면 나 배고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I'm hungry 이렇게요. Sick 라는 표현은 아픈 이라는 뜻이죠. I'm really 라고 하면 우리 I'm으로 시작하는 거는 나는 어떤 상태야 였잖아요. 나는 정말로 어떤 상태야 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I'm really. 그래서 I'm really sick 라고 하면 저 정말 아파요 라는 의미죠. 진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플 땐 I'm really sick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Sad 라는 표현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Are you 뭐뭐? 라고 하면 당신은 어떤 상태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I'm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Are you 뭐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Are you sad? 라고 하면 슬프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Are you sad? I'm not 뭐뭐 라고 하면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I'm really, I'm not 이런 거 잘 외워두면 좋겠죠. I'm not hungry. 나 배 안 고파 라는 말이 되겠네요. I'm not hungry.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퀴즈 한번 풀어볼 텐데요. 기린. 아까 기린 친구 있었고 코끼리 친구 있었잖아요. 기린은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였어요? 바로 giraffe이죠. 맞아요. 그래서 G로 시작을 합니다. giraffe이잖아요. G 다음에는 뭔가 모음이 올 것 같아요. I일까요? E일까요? 바로 I죠. 그 다음에 R. raff 이니까요. 요 뒤에는 a, f, f이가 오죠. 그래서 giraffe에는 f가 두 개 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요? I am not sick. I am always sick. I am sometimes sick. 정답은? 맞아요. 1번이죠. I am not sick. Always는 항상, sometimes는 가끔 이런 의미였고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I am not 뭐뭐 많이 연습해 주세요.
1: Fun time.
2: Hello, Kayla. Good morning.
3: Good morning, Brian. How are you?
2: I'm good. How are you?
3: I'm great. Good afternoon.
2: Hi.
3: Oh, you look sad. Are you okay?
2: I lost my phone.
3: Oh, no. When did you last use your phone?
2: Probably at the

0: Gym?
1: Let's go find it together. Look, I found it.
2: Oh, thank you so much. Where was it?
1: It was under this mat. How are you now?
0: Oh, I'm great.
3: Fun time activity.
4: 1번 아침에 하는 인사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5: A. Good morning. B. Good afternoon. C. Good evening. 네. Good morning.
0: Hello, Kayla. Good morning.
1: Good morning, Brian. How are you?
0: I'm good. How are you?
1: I'm great.
4: 2번. 오후에 하는 인사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5: A. Good morning. B. Good afternoon. C. Good evening. Good afternoon.
1: Good afternoon.
0: Hi.
1: Oh, you look sad. Are you okay?
0: I lost my phone.
1: Oh, no. When did you last use your phone?
0: Probably at the gym.
1: Let's go find it together.
4: 3번. 기분을 묻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5: A. What's this? B. How are you? C. What's your name? How are you?
1: Look, I found it.
2: Oh, thank you so much. Where was it?
1: It was under this mat. How are you now?
0: Oh, I'm great.
6: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팅 시작해볼게요. Level up 시간이에요. 자,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There's giraffe and elephant. 자, elephant가 이제 얘기하는 걸로, 글을 쓰는 걸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giraffe가 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Giraffe was worried about m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Be worried about.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giraffe is가 아니고 giraffe was 이렇게 바꿨어요. Giraffe was worried about me. 왜 걱정을 했을까요? He gave me some leaves. 나에게 나뭇잎들을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Leaf가 나뭇잎 하나지만 여러 개는 leaves라고 표현을 하네요. He gave me some leaves. 하지만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But I was not hungry.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라서 is가 아니라 was. 아, am이 아니라 was가 되겠네요. 그렇죠? I니까. I was not hungry. 이렇게 바꿨어요. Giraffe.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배가 안 고프다고 코끼리가? 그러면 너 아프니?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Giraffe asked if I was sick. 기린이 내가 아프냐고 물어봤어 라는 말이네요. I am, 우리 코끼리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I am not sick. 그쵸? I am not sick. I am, 우리 코끼리는 아프지 않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슬프지도 않아요. Not sad.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I am hopping.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코끼리 행복하고 안 아프지만 이렇게 걱정해주는 giraffe, 기린에게 너무 고맙겠죠. 그래서 thank you giraffe 이렇게 편지를 썼네요. 자, 그러면 이런 편지 내용을 일기장에 쓴것 같은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Giraffe was worried about me. He gave me some leaves, but I was not hungry. Giraffe asked if I was sick. I am not sick. He also asked if I am sad. I am not sad. I am happy. Thank you, giraffe. 자, 우리 친구들도 고마웠던 친구가 있으면 오늘 영어로 일기 한번 써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not being in a certain state.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야 라고 글을 쓸수 있다였는데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I am not 뭐뭐. 이거 많이 써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everyon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재미있는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영어 공부하면서, okay?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6 Thursday Where do they work? I can talk about places where people work.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 여자아이가 중앙에 딱 서 있네요. 근데 주변에 다양한 장소들이 보이죠? A girl is standing near a fire station, an airport, a hospital, and a court, right? 우리 선생님이랑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fire station. 보이지요? 어메요, 어메요. fire station. 소방서입니다. 자, fire station이 들어간 문장 한번 볼게요. 짜잔. There are red trucks and hoses. 자, 우리 소방서에는 무엇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렇지, 빨간색 트럭들이 항상 있죠, 소방차들. 그리고 hoses, hoses가 뭐예요? 호스입니다. 물이 슉 나오는 호스. 그래서 거기에는 빨간색 트럭들과 호스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There are red trucks and hose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짜잔! 에어포트. 듣기만 해도 설레는 에어포트예요. 그쵸? 에어포트. 공항입니다. 에어포트. 에어포트. 오케이. 자,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There are suitcases and passports. 자, suitcase 하게 되면 여행 가방입니다. 그리고 passport 하면은 여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행 가방들과 그리고 여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There are suitcases and passports.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보이지? 짜잔! A hospital. 그쵸? 병원이 보이죠? 자, 근데 병원 옆에 또 뭐가 보이나 볼게요. 마스크랑 청진기가 보이네. 마스크랑 청진기 영어 뭔가 한번 보자. 짜잔! There are masks and stethoscopes. One more time. There are masks and stethoscopes. 좋습니다. There are masks. 자, 마스크죠. 우리 병원에서는 마스크 요즘 필수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stethoscope. 어려운 단어죠. stethoscope. stethoscope가 뭘까?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목에 걸고 있는 청진기입니다. stethoscope.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거기에는 마스크들과 청진기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sks and stethoscopes. 좋아요. 마스크 한 개, 청진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들이니까 선생님이 복수형으로 만들기 위해 S들을 단어 뒤에 붙였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court가 보여요. 딱딱딱 court, 법원이지요. 자, court에는 뭐가 보여? 일단 종이, 서류, 문서들이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판사봉이 있네요. 영어로 그 단어들이 뭔지 기억날까요? 자, 쌤이랑 보겠습니다. 짜잔! There are papers and gavels. 맞아, 얘들아. 자, 문서들, 자, 종이 뭉치들을 papers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gavel 하게 되면은 판사봉이란 뜻이에요. 그쵸? gavel. Alright. 자, 그럼 다시 해볼게. There are papers and gavels. 자, 문서들과 판사봉들이 거기엔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papers and gavels. Alright.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문장들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까요? 빠밤. What do doctors use? What's doctor? Doctor가 뭘까? 그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Okay? What do doctors use? 선생님이 use는 뭔지 알려줄게. 사용하다란 뜻입니다. 자, doctors들은 무엇을 사용하나요? A. Fire truck. B. Stethoscope. C. Gavel. 어느 걸까요? I'll give you 30 seconds. 3, 2, 1. 원 정답은 바로 스테테스코프 되겠죠. Doctors 뭐예요? Doctor가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죠. 자, 의사는 fire truck 소방차? No, no. Stethoscope 청진기 맞죠? Gavel 판사봉? 아니 아니죠. 자, stethoscope 바로 청진기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정답이 stethoscope 되겠습니다. 자, number 2는요. How do firefighters spray water? 자, firefighters들이 어떻게 물을 spray 뿌리네요? Okay. A. With a hose. Okay. B. With a stethoscope. With a stethoscope. C. With a passport.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호스로 사용하겠죠. 청진기로 물을 뿌리겠어요. 여권으로 패스포트로 물을 뿌리겠어요. No, no, no. 호스로 뿌리겠죠. 그래서 정답은 with the hose A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이번에는 롤플레이예요. 쌤이랑 연기 실력을 보여주는 타이밍이죠. 그쵸?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 해서 쌤이랑 롤플레이 해볼게요. 롤플레이, let's go! 짜잔! 자, here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지요. 자, a girl is standing near a fire station, an airport, a hospital, and a court.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짜잔! 자, 쌤 먼저야. What's in a fire station? What's in a fire station? Fire station이 소방서죠. 그래서 소방서에는 무엇이 있어요? What's in a fire station?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주세요. 뭐가 있나요? Fire station에는 짜잔. There are red and 자, 정답을 넣어 주세요. 뭘까요? 자, red, 빨간색에 뭐가 있죠? 그죠? trucks가 있지요. 트럭들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물을 뿌리는 호스가 있겠죠? houses. 자, 해볼게요. There are red trucks and houses.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There are red trucks and houses.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쌤이 또 할 차례네. What's in an airport? What's in an airport? 공항에는 뭐가 있어요? What's in an airport?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 airport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짜잔! There are and 지금 보니까는 일단은 뭐가 보이죠? 여행 가방이 보이죠? 여행 가방들! 여행 가방이 영어로 뭐였더라? S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치? suitcase였죠? 네, 공항 가면은 여행 가방이 하나겠어요? 아우, 아주 여러 개겠죠? 그래서 suitcases 해줘야 되겠죠? 복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There are suitcases.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이거 없으면 못 갑니다. 딴 데 못 가요. 다른 나라. 뭐죠? 여권이죠. 여권은 영어로 passport죠. passports.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수형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There are suitcases and passports. 우리 친구들 시작! There are suitcases and passports. 좋아요. 잘했어, 우리 친구들. 짜잔! 자, 이제 선생님 또 차례네. What's in a hospital? What's in a hospital? What's hospital? 뭐죠? 병원이지, 얘들아. 아플 때 가는 hospital. 근데 정말 아플 때 병원 가죠. 큰 병원. 자, what's in a hospital? 뭐가 있을까요? 짜잔! There are and 자, 지금 일단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거 좀 아플 때 많이 쓰잖아. 뭐예요? M으로 시작하는 거? 마스크죠. 그래서 영어로도 마스크라고 해줄까요? There are masks. No, masks라고 해줄게요. Masks, 그쵸? 근데 마스크가 여러 개니까 또 선생님 S 붙였습니다. There are masks. 그 다음에 이게 어렵다, 얘들아. 청진기가 영어로 뭐지? S로 시작하는 거? 발음 어려운 거? 그쵸? Stethoscope. 자, 선생님 보여줄게. 짜잔! Stethoscope. Stethoscope. 이거 발음 선생님이랑 세 번 해볼까? 시작! Stethoscope. Stethoscope. Stethoscope, stethoscope, stethoscope, stethoscope. 잘했습니다. 자, 거기에는 마스크들과 그리고 청진기들이 있어. 해볼게요. 시작! There are masks and stethoscopes. 잘했어.

0: 얘들아. 자, 마지막입니다. What's in a court? 법원에는 뭐가 있어? What's in a court?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종이 서류, 문서들, papers 나와야 되겠고, 판사복은 gavel였죠. gavels. There are papers and gavels. 시작. There are papers and gavels.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roleplay time이었어요.
1: Fire station. There are red trucks and hoses. Airport. There are suitcases and passports. Hospital. There are masks and stethoscopes. Court. There are papers and gavels.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places where people work. 나는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재미있게 즐겁게 영어 공부했지? 내일은 더 즐겁게 합시다.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바이바이. Butterfly.
2: Number 1.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친구들은 어떤 학교 과목을 제일 좋아하나요? 오늘은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방법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talk about school subject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4 Thursday What class do you have today?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subject.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볼까요?

0: 그럼 먼저 그림 보시죠. Here's the picture. 이제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 학교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여기 그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이 사진이 timetable이라고 써져 있는데, timetable은 뭘까요? 시간표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이렇게 쫙 과목들이 써져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오늘 제일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말하기로 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로 favorite subject라고 합니다. favorite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이라는 의미고, subject는 과목이란 뜻이에요. 학교 과목. 그래서 favorite subject 하면 제일 좋아하는 과목. 자, 따라해 보세요. favorite subject. favorite subject. favorite subject. Very good. 그럼 우리 또 타임테이블을 들여다 보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math라고 써져 있어요. math는 뭘까요? 바로 수학이죠. 우리 덧셈, 빼기, 나누기 하는 수학 시간을 math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math, math, math. Very good. th 발음으로 끝나니까 math 한 다음에 이제 혀를 윗니, 아랫니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서 math, th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math. 이렇게. Very good.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art라고 쓰여져 있는데, art는 미술이란 뜻이에요. 근데 좀더 넓게 이제 뭐 조각이나 아니면 그림 같이 예술을 뜻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학교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Art. Art. Art. Excellent. 자, 우리 단어들도 이렇게 좀 봤으니까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What class do you have today?
2: I have math first.
1: Is math your favorite subject?
2: No, my favorite subject is art.
1: Why do you like art?
2: Because I'm good at drawing.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expression은 My favorite subject is 땡땡입니다. 우리 좀 전에 그 단어 배울 때 favorite subject 배웠었죠? favorite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subject는 과목. 그래서 나의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my favorite subjec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은이니까 is 하고 그 뒤에 그 과목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미술도 배웠죠? 미술은 art. 그래서 my favorite subject is art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My favorite subject is art. My favorite subject is art. My favorite subject is art. Excellent. 그리고 우리 이제 물어보는 이 질문 표현도 한번 배워볼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좋아해? 라고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을 땐 Why do you like 땡땡? 하면 됩니다. Why, 여기서 why는 왜? 라고 물어볼 때그 질문에 가장 처음에 쓰이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why 한 다음에 do you like,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왜 좋아하니? 라고 이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왜 미술을 좋아해? 라고 물어볼게요. 미술을 이 빈칸에 넣어서 Why do you like art?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hy do you like art? Why do you like art? Why do you like art?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학교 과목뿐만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좋아해 할때그 무엇, 그 어떤 거가 되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why do you like 땡땡 이 표현, 이 질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배워볼게요. why라고 물어봤으니까 because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because는 왜냐 하면, 근데 나는 뭐뭐에 잘하기 때문이야. because

I'm good at. I'm good at은 나는 뭐뭐를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cause를 넣었으니까 나는 뭐뭐를 잘하기 때문이야라고 답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미술을 좋아해. 나는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이야라고 말을 해볼까요? Because I'm good at drawing. 네, 따라해 보세요. Because I'm good at drawing. Because I'm good at drawing. Excellent. 그럼 우리 이렇게 배운 표현들로 퀴즈를 퀵하게 풀어볼게요. 자, first quiz.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라고 말해봅시다. My 땡땡 subject is art. 그럼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Favorite. 제일 좋아하는 favorite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My favorite subject is art. My favorite subject is art. Good.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What is our last class today? 오늘 어떤 과목이 제일 마지막 과목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 timetable, 시간표를 한번 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과목을 써주면 되겠죠. 1번 math, 2번 p, 3 art. 자, 뭘까요? 3, 2, 1. 네, 이건 너무 쉬웠다. p, 우리 physical education, 체육이라는 과목이에요. Excellent.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남자친구 역할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되어서 빈칸을 채우면서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해 볼게요. 오늘 무슨 수업이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수업이 있어? What class do you have today?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 첫 번째로 수학 수업이 있어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I have 땡땡 first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수업, 첫 번째 과목은 무엇일까요? 빈칸을 넣어주세요. 3, 2, 1. 네, 첫 번째 시간은 1교시에 수학이 먼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math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 have math first. I have math first. Good. 자,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수학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 Is math your favorite subject?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라고 답을 합니다. 아니니까 no, my favorite 땡땡 is art 라고 답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땡땡의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Subject가 들어가야 되겠죠? Favorite subjec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자, 따라해보세요. No, my favorite subject is art. No, my favorite subject is art.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미술을 좋아해? Why do you like art? 그랬더니 여러분이 왜냐하면 나는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이야 라고 답을 하는데요. Why로 물어봤으니까 because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because I'm 땡땡 drawing. 자, 네, 나는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이야. 난 뭘 잘하기 때문이야. 어떻게 얘기할까요? 3, 2, 1. 네, good at, I'm good at로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Because I'm good at drawing. Because I'm good at drawing. Good job. 자, 그럼 우리 이제 역할을 바꿔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무슨 수업이 있어? 오늘 무슨 수업이 있어? 자, 땡땡, do you have today?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럼 빈칸에 어떤 수업, 어떤 수업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 같아요. 3, 2, 1. 네, what class? 그러면은 어떤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what class do you have today?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hat class do you have today? What class do you have today?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해요. 첫 번째로 수학 수업이 있어.

번째로 수학 수업. I have math first. 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수학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is math your 땡땡 subject?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럼 빈칸을 채워주세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지. 3, 2, 1.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favorite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따라해 보세요. Is math your favorite subject? Is math your favorite subject? Good.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라고 답을 합니다. No. My favorite subject is art. 그랬더니 그 이유가 여러분은 궁금하신 거예요. 왜 미술을 좋아해? 어떻게 말을 하죠? 땡땡, do you like art? 왜? 왜?가 들어가야 되겠죠? 3, 2, 1. 네, why가 들어가야 돼요. Why do you like art? 자, 따라해 보세요. Why do you like art? Why do you like art? 여러분이 why로 물어봤으니까 저는 because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이야. Because I'm good at drawing. Excellent job,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말하고 그리고 because를 사용해서 그 이유를 말하는 방법도 복습해 봤어요. 여러분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를 한번 영어로 말해 보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너무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is there a place that you remember the most? 잘 기억에 남는 이제 장소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장소를 can you describe it in English? 영어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 아직요?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단어들도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today's lesson is right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4. Thursday. Describe places. I can describe places.
0: Let's get ready to learn, everyone. Today's vocabulary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지금 이 여자아이랑 남자아이, where are they? 어디에 있나요? 아, I think they're at a photo exhibition입니다. 자, 사진 전시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사진들을 지금 쭉 보면 유명한 건물 혹은 유명한 장소들의 사진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자, 유명한이란 단어 선생님이랑 읽어볼까요?

0: famous. Good. 자, 여러 사진들 중에 지금 이 여자애가 가리키고 있는 이 사진 보이나요? What is it?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에펠탑인데요. 우리 에펠탑은 영어로 Eiffel Tower입니다. 에펠이 아니라 영어로는 Eiffel이라는 발음 잘 기억하고 한번더 읽어볼까요? Eiffel Tower. Eiffel Tower. Good. 자, 옆에 서 있는 남자아이가 카메라를 들면서 나 이거 내가 찍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도 읽어볼까요? Take photos. Take photos. Great work, everyone. 자, 방금 선생님하고 읽었던 단어를 잘 기억하면서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한번 듣고 만나요.
1: What is that famous building?
2: It's the Eiffel Tower. It's located in Paris.
1: Why is it so popular?
2: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1: What can people do there?
2: People can enjoy taking photos in front of the tower.
0: Welcome back, guys. It's Brain Boost Time. 오늘의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t's located in으로 시작하는 표현이고요. 명사, 그 다음에 is located in, 그 뒤에 장소 이름을 넣게 되면 무엇무엇은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표현할 때 쓰는 문장이죠. 그러면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그것은 파리에 위치해 있어요. 자, 프랑스 파리를 의미하죠. 자,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Paris입니다. 발음은 Paris로 해주면 되고요. 문장 읽어볼까요? 그것은 파리에 위치해 있어요. It's located in Paris. It's located in Paris.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t is famous for로 시작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famous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유명한이란 뜻이고요. 자, 주어 다음에 is famous for. 그리고 그 뒤에 명사를 쓰는데 이 명사가 유명한 이유를 뜻하는 단어면 됩니다. 그래서 뜻은 무엇무엇은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해요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바로 beautiful design. 우리 문장을 읽어볼까요?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Great. Our last one, 마지막입니다. People can enjoy in front of the tower. 자, 여기서 people can enjoy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데, people can enjoy 뒤에 동사 ing를 넣어서 사람들은 무엇무엇 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in front of는 어떤 뜻이죠? 앞에서라는 뜻이죠. Let's fill in the blank. 사람들은 그탑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즐길 수 있어요라는 문장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사진을 찍다라는 단어인데 우리 배웠죠? 뭐였죠? 맞아요. Take photos였는데요. 자, 규칙이 있었어요. 우리 enjoy 뒤에 동사 뒤에 ing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taking photos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People can enjoy taking photos in front of the tower. One more time. People can enjoy taking photos in front of the tower. Very good, everyone. 자, 선생님이랑 이제 퀴즈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Number one, 우리 질문도 같이 읽어볼까요? Where are they? 자,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쭉 읽어볼게요. Number one, at an airport. Number two, at a library. Number three, at a photo exhibition. 자, 선생님이 이 그림을 먼저 처음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There is an answer. 정답이 무엇일까요? 3, 2, 1. The answer is Number three, at a photo exhibition. 사진 전시회입니다. Good. 우리 1번은 공항이었고요. 2번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퀴즈도 가볼까요? Unscramble the words. 우리 단어를 알맞게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문장을 잘 참고해야 돼요. 그것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해요 입니다. 그것은 뭐뭐로 유명해요 를 뜻하는 단어를 먼저 넣으면 돼요. 바로 it, is, 우리 유명한, famous, 그리고 뭐뭐로 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for 아름다운 디자인을 얘기할 때는 it's beautiful design 입니다. 읽어볼까요?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Very good, everyone. It's roleplay time, everyone. 선생님하고 다이얼로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roleplay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다이얼로그를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주세요. What is that famous building? 저 유명한 건물은 무엇이야? It's the Eiffel Tower. It's located in Paris. 그것은 에펠탑이야. 파리에 위치해 있어. 다음 문장 볼까요? Why is it so popular? 왜 그곳은 그렇게 인기가 많아?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그것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해. 다음 문장 볼게요. What can people do there?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 다음 문장. People can enjoy taking photos in front of the tower. 사람들은 탑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즐길 수 있어. Very good, everyone. 자, 다이얼로그 잘 연습했죠? 그렇다면 roleplay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roleplay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자의 역할, 선생님이 여자의 역할을 먼저 시작해 볼 거예요. 선생님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저 유명한 건물은 무엇이야? What is that famous building?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것은 에펠탑이야. 그것은 파리에 위치해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It's the Eiffel Tower. It's located in Paris. It's the Eiffel Tower. It's located in Paris. Good.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곳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Why is it so popular? 여러분 차례죠? 그것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 What can people do there? 여러분 차례죠? 사람들은 탑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즐길 수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People can enjoy taking photos in front of the tower. People can enjoy taking photos in front of the tower. Well done, guys.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자아이, 선생님이 남자의 역할을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Your turn first.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거예요. 저 유명한 건물은 뭐야? 어떻게 얘기할까요? What is that famous building? What is that famous building? 한 번 더. What is that famous building? Good. My turn. 선생님 차례죠? 그것은 에펠탑이야. 그것은 파리에 위치해 있어. It's the Eiffel Tower. It's located in Paris.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유명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Why is it so popular? Why is it so popular? 한 번 더. Why is it so popular. Good. My turn. 선생님 차례죠? 그것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해.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여러분 잘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What can people do there? What can people do there? 한 번 더. What can people do there?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탑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즐길 수 있어. People can enjoy taking photos in front of the tower. Well done, everyone.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랑 시작할 때 기억나는 장소를 영어로 말하기 조금 자신감이 없다 했던 친구들 있나요? 어떤가요? 선생님이랑 오늘 수업을 해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나요? Great! 자, 앞으로도 선생님이 여러분이 영어 실력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도와주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Have a great day and see you later. Bye!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Welcome back to All in One 서른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은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자, 오늘도 쌤이랑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습니다. Today is the dawn. Thursday입니다. 오늘 드디어 목요일이네. 일주일이 다 가고 있네. 우리 파이팅 해볼게요. 자, 목요일에 쌤이랑 뭐하지? 말하기 해요. 말하기는 영어로 이제는 알아야 돼. 뭐예요? Speaking이죠. 그래서 Thursday is for speaking. 자신 있게 얘들아, 쌤이 맨날 말하잖아. 영어는 자신감이야. 어깨를 쫙 펴고 틀려도 되니까는 자신감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알았죠? 쌤이랑 그거 오늘 연습도 해볼게요. 자, 이번 주의 주제는요. Week 26. Do you want to play games with me? Do you want to play games with me? 였지요. 자,

Do you want to play games with me?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요. 자, 나와 함께 게임을 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게임을 하길 원하니?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문장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서 친구들이랑 놀때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Do you want to play games with me? 오케이, 좋아요. 오늘 말하기 시간이니까 우리 저번에 배운 리딩을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0: freeze tag to a fun song. I play cat's cradle with my best friend. I feel nervous when we play red light, green light. At last, all the friends gather for a tug of war.
1: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봤나요? 우리 어떻게 스피킹 수업하지요? 지문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패턴 3개를 골라서 그 중심으로 말하기 연습했지요?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는요. Why don't we play? One more time. Why don't we play? 해보세요. 시작! Why don't we play? 이거 무슨 뜻일까? 쌤이 리딩 수업할 때도 이거 뭔지 살짝 알려줬는데 이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볼 때 쓰기 아주 좋은 패턴이죠? 자, why don't we play?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우리 뭐뭐 하면서 노는 게 어때? 자, 해보세요. 시작! Why don't we play? 잘했어요. 자, 예문에서 볼게요. Why don't we play rock, paper, scissors? 자, 무슨 뜻일까? 우리 rock, paper, scissors, 가위바위보 하는 게 어때? 라 그러는 거죠? 자, 친구들 읽어볼게요. Why don't we play rock, paper, scissors? 우리 가위바위보 하는 거 어때? 자, 했나요? 잘했습니다. Number two, 빠밤. Why don't we play hide and seek? 오, 처음 보는 단어 나왔네. Hide and seek 뭘까? 선생님 잘 봐봐. 뭐라고 하는지 힌트를 찾아봐. Hide and seek 뭘 것 같아? 숨바꼭질입니다. 우리 친구는 숨바꼭질 좋아해요. 선생님 맨날 숨바꼭질 하면서 놀았는데.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 숨바꼭질 하는 거 어때? 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 숨바꼭질 하면서 노는 거 어때? 자, 해볼게요. Why don't we play hide and seek. Hide and seek. 인 게 아니라 hide and seek. 해볼게요. 시작. Hide and seek. 따라라.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Why don't we play tag at the park? 이거 뭘까? 태그가 뭐야? 태그. 태그는 잡기예요. 그래서 태그 하면은 잡기놀이라는 뜻입니다. 잡기놀이 많이 하잖아. 막 우리 친구들 맨날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장에서 playing tag 하던데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 park 공원에서 잡기놀이 하는 거 어때? 라 그러는 거겠죠? 읽어볼게. Why don't we play tag at the park?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우리 뭐뭐 하면서 노는 거 어때? 문장 만들어보세요. 시작! Why don't we play 따라라라?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두 번째 보자. That would be. One more time. That would be. 무슨 뜻일까? 뭐뭐 할 것 같다, 뭐뭐일 것 같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해보세요. That would be. 뭐뭐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거 재밌을 것 같아.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 문장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That would be fun. 이거 무슨 뜻일까? That would be는 뭐뭐 할 것 같고 fun은 재밌으니까 그거 참 재밌겠네 라고 하는 거겠죠? 그거 재밌을 것 같아. That would be fun. 이 문장 쌤이랑 리스닝 때도 되게 많이 했어. 기억나요? 자, one more time. That would be fun. 잘했어야 되나? 자, number two 볼게요. That would be too hard for me. 자, hard는 어려운이라는 뜻이고요. too는 너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나한테 어려울 것 같아 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어려우면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죠. 그거 나한테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해볼게요. That would be too hard for me. 시작! That would be too hard for me. 자, too 할 때 그냥 too hard for me가 아니라 too hard for me. too를 길게 해줘야 돼. 왜냐면 너무라는 뜻을 가졌잖아. 강조해서 too 해주세요. 자, 마지막은요. That would be a great idea. 자, great는 뭔지 알지? 훌륭한이란 뜻이고 idea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라 그런 겁니다. 해볼게요. That would be a great idea. 시작! That would be a great idea. 그거 참 훌륭한 생각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래요? 그거 참 뭐뭐일 것 같아. 그거 참 뭐뭐일 것 같다. 시작. That would be. 응응. 잘했습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 매직 패턴은요. I feel nervous when. Oh, I feel nervous when. 선생님 표정을 보세요. I feel nervous when. 무슨 뜻일 것 같아? Nervous가 뭘까? 힌트를 줄게. 우리 시험 전에, 우리가 조금 자신이 없는 시험 전에 어떤 마음이 들지요? 그렇죠. 긴장하지. 약간 배도 아파지고 그렇잖아. I feel nervous when 하게 되면 나는 뭐뭐 할때좀 긴장이 돼. 라는 뜻입니다. 자, 뭐할때 긴장이 되는지 예문으로 확인할 텐데요. 그 전에 한번 읽어보자. I feel nervous when. 이 nervous 단어 한번 세번 읽어볼게요. Nervous, nervous, nervous. 넓었은 안 돼. 넓었은 no. 시작. Nervous. Nervous. R이니까 혓바닥 뒤로. Nervous. 이거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우리 친구들 발음. 다시 시작. Nervous. Nervous. V는 요거, 아랫입술을 이빨로 살짝 이렇게 물어주세요. 치아로. Nervous. Okay. 자, 이제 예문 볼게요. 뭘할때좀 긴장이 될까? 짜란. I feel nervous when we play red light, green light. 자, 이거 무슨 뜻일까? 나는 뭐할때 긴장될까요? When we play red light, green light. Red light, green light가 무슨 게임이었지, 얘들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맞아요. 자, 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때좀 긴장이 돼. 라는 문장이죠? 해볼게요. I feel nervous when we play red light, green light. 선생님이 저번 리스닝 시간에 쌤이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 조금 무서워한다 그랬어. 왜 그랬는지 기억나? 왜 그랬는지 기억하면 우리 친구들 짱. 뭐야? 맞아, 선생님 빠르지가 않아서 달리기가 안 빨라서라 그랬죠. 자, 좋았어. 한번 다시 읽어보자. I feel nervous when we play red light, green light. 잘했습니다. 자, 이번은요. I feel nervous when I take a test. 나는 시험을 볼때 긴장이 돼요 라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I feel nervous when I take a test. 나는 시험을 볼때좀 긴장이 돼요. 막 배도 아픈 것 같고.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3번은요. Number 3. I feel nervous when it's my turn. 선생님은 어렸을 때 발표할 시간이 되면 그렇게 떨렸습니다. 지금은 발표하는 게늘 재밌어요. 근데 예전에는 발표할 때 그렇게 막 떨고 막 손도 떨고 그랬다. 자, 해볼게요. 나는 내 차례가 오면은 긴장이 돼요. 해볼게요. 시작. I feel nervous when it's my turn. 잘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긴장이 되나요? 문장 만들어 보세요. I feel nervous When? 잘했어, 얘들아. 너무너무 잘했어. 자, 그럼 이 패턴들을 어떻게 학습해볼까요? 체인트로 학습해보자. 자, 한번 체인트 타임 해보겠습니다. Drop the, drop the, drop the beat. Why don't we play? Why don't we play? Why don't we play rock, paper, scissors? Why don't we play rock, paper, scissors? That would be. That would be. That would be fun. That would be fun. I feel nervous when. I feel nervous when. I feel nervous when we play red light, green light. Your turn. Feel nervous when we play red light, green light. Excellent, everyone. Great job. 얘들아, 체인트 잘 불러봤나요? 쌤이 박자를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워서 빠르게 한 감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만의 비트로 한번 다시 불러보길 바래요. 자,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빠밤. Number one. 우리 같이 축구하는 게 어때? 우리 같이 뭐뭐 하는 게 어때? 패턴 뭐였지? 그렇죠.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we play? 였지요. Why don't we play? 우리 같이 뭐뭐 하면서 노는 게 어때? Why don't we play? 꼭 기억해.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에요. Why don't we play? 자, 근데 축구래. 축구가 영어로 S로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Soccer죠. Why don't we play soccer? 친구들 해보세요. 시작.
Why don't we play?

0: soccer. 잘했습니다. 우리 같이 축구하는 거 어때? 이거 써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요.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조금 약간 자신감이 없어 보이지만, 뭐, 솔직하면 나쁘지 않죠, 그쵸?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That will be, 뭐뭐일 것 같아요. 할 때, That will be 패턴 썼죠?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어려운 이 무슨 뜻, 어떻게 나눴을까? Too hard죠? That will be too hard. 친구들 잘해? That would be too hard. 잘했어요. 근데 얘들아, 뭐든지 어려워도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오케이? 자, 3번 할게요. 난 시험을 볼때 긴장이 돼. 난 뭐뭐 할때 긴장이 돼. 영어로 I feel nervous when 이었죠? 자, 근데 시험을 보다 영어로 I take a test입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I feel nervous when I take a test. 시작. I feel nervous when I take a test.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 듣고 따라해 볼게요.
1: Why don't we play? Why don't we play rock, paper, scissors? That would be fun. I feel nervous when we play red light, green light.
0: Sam은 우리 친구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남은 하루 잘 보내고 우리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요. 오케이?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2: Global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English.

오케이, 힘! 라벨 2에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이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34강 오늘 마지막 유닛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유닛 11 마쳤고요. 유닛 12 오늘 마지막 유닛을 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사절 접속사인데요. 자, 보시면 유닛 12 부사절 접속사 2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들만 다뤘어요. 주절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었죠. 무엇무엇을 할 때, 하는 동안에, 후에, 전에, 그렇죠. 자, 오늘은요, 그 외 나머지 중요한 접속사들을 다루게 될 건데요. 이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부사절 접속사만 잘 다뤄도 문장을 아주 원어민처럼 자유롭게 네,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부사절 접속사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여러분 마스터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부사절 접속사고요. 오늘 이 마지막 유닛 12는요, 조금 특별하게요. 우리가 원래 한 단원당 세 번의 강의로 나눠서 수업을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문법의 지니어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닛은 두 번의 강의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 문법 설명하고요.

업의 지문 한 개. 첫 번째 지문 같이 읽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네. 부사절 접속사 하기 전에 우리가 부사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부사절이라는 것은 여기 나왔죠. 부사처럼 쓰이는 절이에요. 절이라는 것은 그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문장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절이 부사절의 역할을 해서 그 문장 안에서 앞에 있는 주절 있죠? 주절이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주절을 언제 혹은 어디서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을 부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부사절 접속사 오늘 나갈 첫 번째는 if입니다. 자, if는 우리 친구들이 낯설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여러 개의 지문 읽으면서 그 속에 if가 단 하나라도 들어가 있지 않은 지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만났습니다. if는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조건. 그래서 만약 뭐뭐 하면 혹은 한다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조건이에요. 자, 예문을 한번 먼저 볼게요. If you don't give up, you will succeed라고 나왔죠. 문장 맨 앞에 if가 왔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해석하면 당신이 give up 하면 포기하다인데 don't가 나왔으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자, 이게 조건이죠. 그렇죠? 당신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게 조건이고 뒤에는 주로 결과를 나타내는 주절이 따라옵니다. You will succeed. 당신은 succeed 하면 성공하다고 그 앞에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자, 이것을 조건으로 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if는 그래서 조건을 나타낸다. if가 들어간 문장을요, 부사절이라고도 하지만 부사절 중에서도 특별히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조건절이라고 여러분도 교재에 써두세요. 조건절. if가 들어간 절은 부사절 중에서도 조건절을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 밑에 있는 문장도 중요해요. 주절이 미래 시제일 때 if절은 현재 시제로 써요. 자, 짧은 문장인데요. 이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you will succeed 이 부분이 이 문장의 주절이죠. 주절이 will 미래 시제가 와서 미래예요, 미래. 그런데 if절은 don't. 자, 이거는 미래가 아니죠. 현재입니다. don't는 현재예요. 자, 주절이 미래 시제일 때 if절은 현재 시제를 써줍니다. 아시겠죠? if절에 if you will not give up 이렇게 미래 시제를 써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현재 동사를 써주지만, 현재형 동사를 써주지만 의미는 미래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당신이 포기를 했나요? 그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따라서 아무리 이렇게 현재형 동사를 써줘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조건에 해당하니까 미래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시겠죠? 그치만 항상 동사는 현재형 동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네. 주절은 미래형이 와도 if는 현재형이 온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훌륭합니다. 자, self-check 통해서 예문 좀더 살펴볼게요. She wants to go there again if she has time.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if가 보이면 바로 체크해 주세요. 뒤에 있는 문장이 이 문장의 조건절이 되겠네요. 그녀는 wants, 원합니다. To go there. 그곳에 가기를 원해요. Again. 다시요. 만약

조건이 나왔죠. 그녀가 she has time, 시간이 있다면요. 자, 이렇게 그녀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 거기를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직 그녀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치만 시간이 있다면 다시 거기를 원한다. 조건을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 If you don't ask, people won't help you. 네, 이렇게 나와 있죠. if절, 조건절이 이번에는 문장의 앞에 나왔네요. 자, 우리 친구들. 주절, if절, 순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주절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주절이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You don't ask. 나왔죠? 당신이 ask, 요청하지 않는 다면 조건이에요. 당신이 요청하지 않는다면 people 사람들은 won't. 자, 우리 친구들 당황하지 않으셨죠? 무엇의 축약형이에요? will not의 축약형이죠. 무엇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부정입니다. help 도와주지 않을 것이에요. 당신을요. 당신이 요청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두 번째 문장에서 설명했던 그대로죠. 주절이 won't, 미래 시제일 때 if절은 don't,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줍니다. 아시겠죠? if절에 주절과 시제를 일치시킨다고 같이 미래를 써주시면 안 됩니다. 주절이 미래여도 if절은 항상 현재형 동사가 온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if의 아주 친한 친구, 세트로 같이 나오는 unless라는 친구예요. unless. 뜻은요, 이렇게 if not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if not이요. 그래서 만약 무엇무엇을 하지 않으면 혹은 하지 않는 한이라고 해석해요. 자, 예문을 같이 볼게요. unless he apologizes, she won't forgive him. 이라고 나왔죠. unless. 자, 뒤에 있는 문장을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He apologized. 그가 사과하다잖아요. 그가 사과하지 않는 한에 그녀는 won't, 자, will not의 축약이죠. forgive 하면 용서하다예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요. 자, 정리하면 그가 사과하지 않는 한에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unless가 들어간 이 부분도 이 문장의 조건절이죠. 조건절입니다. 이 밑에 있는 문장. 주절이 미래 시제일 때 unless절은 현재 시제를 써요. if랑 같습니다. 아시겠죠? if에서도 주절이 이렇게 미래 시제가 와도 if절은 현재 시제를 써줬잖아요. unless도 똑같이 unless절은 apologize처럼 현재 시제를 써줍니다. 자, if랑 거의 세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unless he apologize 부분을 if로 고치면 if he doesn't apologize 라고 쓸수 있겠죠. if he does not apologize 그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if랑 unless는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self check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you won't be happy unless you smile 이라고 나왔습니다. 당신은 won't, will not be happy. 당신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 시제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unless절은 이렇게 현재형 동사가 왔죠. 당신이 웃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이 미소 짓지 않는다면 당신은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요. 자, unless절에 현재형 동사가 와도 의미는 미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쵸? 아직 미소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현재형 동사를 썼지만 의미는 미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unless they leave now, they'll miss the bus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도 on.

has가 들어간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장의 조건절이 되겠죠. 그들이 leave, 지금 출발하다, 지금이죠. 근데 unless가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출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요. 그들은 여기 점 찍고 L 이것은 will, 그쵸? 축약형이죠? 앞에 대명사가 주어로 왔기 때문에 축약해서 they'll 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놓칠 것입니다. 그 버스를요. 자, 정리하면 그들이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버스를 놓칠 것이다. 이렇게요.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절은 미래 시제지만 unless절은 현재형 동사를 썼습니다. 아시겠죠? 네, if랑 unless는 이렇게 서로서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쓸수 있는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친구예요. if랑 unless는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until은 이제 따로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until 우리 본 적이 있잖아요. 어디서 봤었죠? 맞아요. 전치사 할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by랑 세트로 함께 왔던 until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뭐였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얼른 책을 다시 보세요. 전치사 부분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왔죠? until은 뒤에 명사가 오는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그쵸? 우리 배웠어요. 그치만 오늘은 우리 이렇게 뒤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이 올 수도 있어요. 즉, 접속사죠. 접속사로도 써요. 접속사. 이렇게. 네, 여러분도 써두세요. 전치사일 때도 뜻은 언제까지였는데요. 접속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무엇을 할 때까지라고 해석합니다. 자, 예문 바로 볼게요. She kept searching until she found her lost r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kept는 keep의 과거형이에요. keep 동사 ing가 붙으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다입니다. keep ing. 근데 과거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했다가 되겠죠. 그녀는 search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다녔어요. until 언제까지요? She found her lost ring. 그녀가 그녀의 잃어버린 반지를 찾을 때까지요. 자, until은 그때 전치사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요. 그 시점까지 어떤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 행동을 쭉 지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접속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그 반지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닌 거죠. 아시겠죠? 자, until 기억해 주세요. 예문 볼게요. He won't eat until he finishes the work 라고 나왔습니다. 그는 won't, will 나시죠? 먹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Until 그가 finish the work, 일을 끝낼 때까지요. 그가 일을 마칠 때까지 먹지 않을 것입니다. 자, until이 들어갔을 때 앞에 이렇게 부정이 오면요. 부정문이 오면 그 시점까지 이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긍정문일 때는 그 시점까지 행동을 쭉 지속하는 거고, 부정문일 때는 그 시점까지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until the storm passed, people stayed inside. 자, 여기 이 부분이 부사절이죠. 그 storm,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사람들은 stayed, 머물렀습니다. inside, 안에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사람들은 내부에 머물렀다. 그때까지 쭉 사람들이 내부에 머무르는 그 행동을 지속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until이었고요. 마지막은 as입니다. 자, 이 as라는 친구는요, 아주 특별해요. 왜냐하면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계속 변해요.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접속사 as는요, 여기도 나왔어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문맥에 따라서 여기저기에서 뜻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로 무엇무엇을 하는 동안에, 무엇무엇을 하면서,

행복을 하는 대로 이렇게 나타나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뜻이 다 다르면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실제로 문맥에서 그 뜻을 보면 앞뒤 상황에 따라서 아, 여기서는 때문에구나. 여기서는 동안에구나.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지문 읽을 때 지문 해석하면서 여러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를 여러분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They enjoyed the delicious dinner as the sunset 라고 나왔죠. 그들은 enjoyed 즐겼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요. as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뒤에 먼저 읽어볼게요. The sunset 해가 지다죠. 해가 지는 동안의 사람들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다라고 해야 가장 의미가 자연스럽죠? 그렇죠? 네, 밑에 있는 내용도 볼게요. as는 전치사로 놓습니다. 뒤에 명사가 오기도 해요. 그때는 이렇게 해석해요. 무엇무엇으로 혹은 뭐뭐로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문 보면 she worked as a nurse in Germany. 라고 했지요. 그녀는 일했습니다. A nurse, 간호사로요. 간호사로서 일했습니다. 어디에서? In Germany, 독일에서요. 자, 이렇게 전치사로도 얼마든지 쓰입니다. As는 아주 매력이 다양한 친구다. 네, self-check 볼게요. As the manager was out, he left a message. 라고 나왔죠. As에 일단 체크하시고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 as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as the manager was out. manager 하면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was out이죠. out은 외출했다는 거예요. 그 관리인이 외출했다. 그는 he left a message. 메시지를 남겼다죠. 자, 그럼 as를 뭐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그 관리인이 외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해야겠죠. 그 관리인이 외출했기 때문에 그는 메시지를 남겼다. 자, 이렇게 여기서는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두 번째 볼게요. The players did it as their coach said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as에 표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앞뒤 문맥을 볼게요. The players 그 운동 선수들은요, did it.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코치가 말했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맞습니다. 그 선수들은 그들의 코치가 말한 대로, 무엇무엇 대로라고 해석을 했어요. 코치가 말한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as는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뜻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법상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step up 첫 번째 지문에서 우리 함께 활용해 볼게요. 네, 교재 108쪽에 step up 첫 번째 지문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 불가사리예요. 영어로는 starfish라고도 합니다. 별 모양이죠? 네, 이 불가사리는요,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자, 우리 함께 지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Starfish have a superpower이라고 나왔죠. 불가사리는, 그런데요, 선생님, 3인칭 단수인데 왜 have가 나왔나요? has 아닌가요? 자, 여러분, starfish는요, 단수형이랑 복수형이랑 형태가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불가사리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불가사리들은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Super power. 그 초능력을요, super power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초능력이냐면요, if until they lose an arm, they can grow it back. 이라고 나왔죠. 자, 무엇이 들어갈지 뒤에 먼저 살펴볼게요. 그들이 lose 하면 잃다인데요. 그들이 그들의 arm, 팔을 잃는다. They can grow it back. 그들은 can이라는 조동사죠. 뒤에 grow, 자라게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요,
즉, 그 팔이 되겠지요. 팔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back, 다시요. 자, 그럼 이 둘 중에서 뭐가 들어갈까요? 만약에 일까요? 혹은 언제까지 일까요? 그쵸. 만약에 그들이 팔을 잃는다면 그것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if입니다. Some starfish can even grow a new body from just one arm. 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불가사리들은요, can 또 나왔죠. 심지어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A new body, 새로운 몸을요. 새로운 몸을 어디에서? Just one arm. 오직 하나의 팔에서 새로운 몸도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초능력이네요. This helps them survive if they get hurt. 라고 나왔죠. 자, if가 나와서 이 문장의 조건절이 뒤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help, 그것은 즉 앞에 나왔던 내용, 어떤 팔이 잘리거나 혹은 몸이 없을 때도 다시 자라나게 할수 있다. 그것은 help them survive. 이렇게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 나오면요.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게 돕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survive, 생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죠? 언제? 자, if. 그들이 get hurt, 다친다면요. 그들이 다친다면 그것을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 초능력이요. 좋아요. If as they can regrow, they can live a long time. 이라고 나왔죠. 자, 무엇이 들어갈지 뒤에 문맥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can regrow죠. regrow는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re가 붙으면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자랄 수 있다. They can live a long time. 그들은 오랫동안 살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if랑 as 중에서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이 부분은 조건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때문에라는 as가 들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이 다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 살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팔이 잘려서 죽는다고 하면 금방 죽겠죠. 그렇지만 잘려도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오래 살수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They can't live forever. 그들은요, 즉그 불가사리들은 살수 없습니다. can't는 그쵸, 능력의 부정이죠. 살수 없습니다. forever, 영원히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요, 이 불가사리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산대요. 5년에서 10년, 영원히는 살수 없어요. But some starfish can live up to 35 years or even longer. 그러나 어떤 불가사리들은요, 살수 있습니다. 자, 여기 up to라는 표현은요, 언제까지예요? 최대 언제까지? 35년까지 혹은 even longer. 훨씬 더 오래 살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불가사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불가사리는 정말 이런 신기한 초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얼마든지 영상을 찾아보시면요, 실제로 잘렸을 때 다시 자라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그럼 우리 이 지문의 숨은 grammar point 찾아볼게요. 딱 하나 있어요. 보시면 if they get hurt, 그렇죠? 조건절입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그들이 get hurt, 다친다면 이렇게요. 조건을 나타내는 if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네, 문제 풀어봅시다. 글의 A와 B에서 각각 알맞은 말을 골라 쓰세요. 우리 아까 해석하면서 골라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 문장은 그들이 팔을 잃는다면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나타내는 if였고요. 밑에는 그들이 다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살수 있다. 때문에를 나타내는 as가 들어갔습니다. if랑 as요. 적어주세요. A에는 if였고, B에는 as였습니다. 잘 적었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Starfish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1번.

0: 영원히 살수 있다. They can live forever 이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영원히는 살수 없어요. 두 번째, 스스로 다시 자랄 수 있다. 맞나요? 그렇죠. 팔이 잘려도 다시 자랄 수 있고, 팔 하나만 있어도 몸이 다시 자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2번은 알맞은 설명이고요. 3번, 서로 상처를 치료해 줄수 있나요? 불가사리들끼리 서로 다치면 내가 치료해 줄게. 아니야, 내가 치료해 줄게. 서로를 치료해 줬나요? 아닙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시 자라게 하면서 오래 살았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3번은 정답이 될수 없어요. 두 번째, 2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문법, 우리 부사절, 접속사, 나머지 네개더 배웠습니다. 자, 무엇이 있었죠? If, 그 다음, if의 친구, unless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었죠? 언제까지, until 있었고, 마지막에 다재다능한 as라는 친구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그리고 step up 지문 읽어봤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꼭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문도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은요.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오늘 if 조건을 나타내는 if를 사용해서 자신이 만약 superpower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다시 자라나는 초능력 말고 여러분은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싶나요?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초능력 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강의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쉽지 않나요? 좋아요.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서 복습도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합시다. See you next time. Bye.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이라고 해서 Part 1 한 적 있죠.
1: 아, 그 가디건인 줄 알았는데 카디건이었던 그거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보고 뭔가 여자랑 같나? 뭐 남자랑 같나?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1: 탐정님이었어요.
0: That's right. So 그것의 Part 2를 오늘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그쵸. 남자들이 여름에 보통 카디건 안 입거든요. 이게
1: 그쵸,
0: 겨울에 뭐
1: 그쵸.
0: 입을까 말까인데.
1: 겨울에도 정말 댄디보이 아니면은
0: 아, 잘안 입어요. 솔직히
1: 정말
0: 말해서.
1: 카디건은 쉽지 않은,
0: Exactly.
1: 맞습니다.
0: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아, 솔직히 말하네요. 왜냐면
1: 그러네요.
0: 친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뭐,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냐? 이럴 수
1: 네네.
0: 있으니까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그 카디건이 여자 건지 남자 건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0: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1: 응?
0: 응?
1: 어? 우리 카디건 again?
0: 카디건은 카디건?
1: No cardigan.
0: 카디건.
1: No.
0: 아니.
1: No.
0: 카디건 is only for men. 아니 woman.
1: Woman.
0: 특히 in summer. In summer, cardigan only for woman.
1: 아.
0: Yeah. You know that.
1: I know what you mean. But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Chilly?
1: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Anyway,
1: why do you care so much? Why do you care so much?
0: 아, 신경 쓰냐고?
1: You could go with a girl. It's okay.
0: 사실은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What are you saying?
0: 알아들었지.
1: What?
0: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
1: what okay. did you say?
0: 아, okay. English?
1: Yeah.
0: Okay. Actually, I love him.
1: You love him?
0: Yes.
1: You love him?
0: Yeah.
1: Already?
0: Secret.
1: Secret.
0: Yes, yeah, secret.
1: Love?
0: Yeah.
1: Oh.
0: 혼자 짝사랑.
2: Sure. 아, 이런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영어로 알아야 되거든요.
3: 아, 그렇죠.
2: 친구들끼리 뭔가 가십거리라든가 이런 데 정말 생활 영어가 진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배워보죠.
2: 기대하겠습니다.
3: 네.
2: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5: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4: Well, I have a crush on him.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3: 어허,
2: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3: 그쵸.
2: 뭔가 확신하는 느낌 아니에요?
3: 네. Yeah.
6: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3: 여름? 여름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summer. 아이고. 예, 이렇게입니다.
2: 저 혹시 스펠링 모르는 거 애매하게 하시는 거 아니죠?
3: 아닙니다. M을 제가 이어서 두 개를 하나처럼 쓰려다가
2: 네, 그렇군요.
3: 꼼수인 것 같아서
2: 뭔가
3: 정정.
2: 의심스러운 스멜이 나오는데
3: 의심하지 마세요.
2: 아, 알겠습니다.
3: 마음을 곱게 쓰세요.
2: Okay.
3: 예.
2: So what kind of man he wears a cardigan in summ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3: 네.
2: 자, 일단 볼게요.
3: That's yes.
2: Right. Summer가 아니라 여름 뭐예요?
3: Summer.
2: Summer. Alright. M이 두 개 있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발음하지는 않아요. Summer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3: 이게 summer. 우리나라 말과 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그 파닉스를 네. 연결하다 보니까
2: 네.
3: D도 두 개 있으면 우리는 D 왠지 이렇게 갈 것 같고
2: 맞아요.
3: 예.
2: 된소리를 꼭 내야 되거나 두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 그렇지 않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2: 맞아요. 그래서 summer 아니라 summer가 맞겠죠.
3: 네.
2: 자 그리고요 지금 계절 앞에 전치사 못 썼나요?
3: In.
2: 음흠. 계절 안에서도요 여러 달이 있고 날이 있잖아요.
3: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건 on이나 at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in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So in 계절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3: 네.
2: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in summer이라고 했지 in the summer이라고 하지 않았죠.
3: 그렇죠? 그러게요.
2: 일반적으로 여름에라고 얘기를 해서요. 꼭 이번 여름에라는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여름에 누가 이러니?
3: 네.
2: 라는 느낌 살렸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케이? 계절 앞에 in인데 헷갈리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In summer 이러면은 그냥 여름에예요.
3: 네.
2: Right?
3: 네.
2: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보통 쓰게 되냐면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거는 특정 여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3: 늘 여름이 그렇죠.
2: 그 여름엔 그래.
3: 뭐 네.
2: 여름엔 덥다.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더 안 쓰고 그냥 in summer.
3: 예.
2: Right? But in the summer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여름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대부분은 우리가 제일 임박한 그죠? 지금 당장이거나 올해거나
3: 네.
2: 아니면 한 달 남았으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여름이거나 이렇게 특정 여름을 얘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네.
2: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여름에 제가 뭐 미국에 무슨 회의를 하러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3: 네.
2: 그럴 때는 특정 여름이죠?
3: In the summer가 되겠네요.
2: In the summer가 더 어울립니다.
3: 네네.
2: 그런데 일단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3: 네.
2: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돌려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3: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이거는 던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0: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1: 네.
0: 그래서 헷갈리시면 차라리 덜을 넣는 게 더 낫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앞부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What kind of man이에요? 사실 무슨 종류의 남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그렇게 직역을 하면 조금 말이 어색하죠?
1: 네.
0: 그래서 그냥 이 what kind of는 what이나 큰 차이가는 없어요.
1: 아.
0: 그래서 그냥 어떤 남자, what kind of man. 도대체 어떤 남자가 그러니? 아무도 안 그래 라는 느낌을 줄 때 특히 많이 쓰는 질문형입니다.
1: 네.
0: 그래서 what kind of man he wears 이거 자체가 이 자체가 3인칭 단수라고 생각을 해서 wears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명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1: 네.
0: 어떤 음악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무슨 종류의 음악인데 어떤 음악?
1: What kind of music?
0: What kind of music?
1: Mm-hmm.
0: 자, 그리고 어떤 사람?
1: What kind of human?
0: Person.
1: A person.
0: 인간이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데
1: 네.
0: 이거를 문장 앞에 붙여서 질문을 완성해 볼게요.
1: Mm-hmm.
0: 어떤 음악을?
1: 네.
0: 뭐였죠?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그렇죠.
1: 오.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러면 I like 무슨 music이 되겠죠.
1: Yes.
0: 자, 이번에는요. 앞에 what kind of person을
1: yes.
0: 주어처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네.
0: 동사를 이어가 주세요.
1: Mm-hmm.
0: 어떤 사람이 반바지를 입니 겨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1: What kind of person
0: wears 입니 wears
1: half pants.
0: 오케이 okay, 일단 넘어갈게요.
1: 예.
0: 겨울에 그러면은
1: In winter.
0: 자, half pants 정말
1: 반바지잖아요.
0: 뭔가 걸쭉한 느낌인데요.
1: 네.
0: 그게 아니라
1: 아 shorts.
0: Shorts.
1: 아니 간단한 게 있는데.
0: Short pants.
1: Short pants.
0: Short pants를 줄임말이 shorts예요.
1: 아.
0: So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1: 예.
0: 아, 물론 이제 당연히 패션에 또 민감한 사람은 반바지도 당연히 입죠.
1: 원래 이 겨울 멋쟁이는요.
0: 네.
1: 굉장히 춥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름 멋쟁이는 더워서 날리고 겨울 멋쟁이는 네. 추워서 날리다.
0: 와,
1: 뭐 이런 말이 있어요.
0: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을 보면 와 어떻게 저걸 던지지 할 때
1: 대단해요.
0: 있거든요. 네. Alright, so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음악, 어떤 사람 해서 여기서는 어떤 음악을 당신 좋아하나요? 이건 어떤 사람이 입나요? 쇼츠를.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집어넣을게요.
1: 네.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0: Mm-hmm.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1: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0: All right. 본문도 가볼게요.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아닐 것이다.
1: 네.
0: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저나 처음 보시는 분들 cardigan이 아니라 cardigan입니다.
1: Cardigan.
0: 자, 그랬을 때 아니 뭐 극장안이 쌀쌀했을 수도 있지. 친구는 계속 극정적으로 생각을 하네요.
1: 그렇죠. Maybe it was inside the theater. 극장 안쪽은 콜드 하는 거예요. 추운 거죠. 쌀쌀하다.
0: 네.
1: It was cold.
0: So maybe 이러니까 완전 확신이 강한 게 아니라
1: 네.
0: 약간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럴지도 모르지라는 느낌을 조금 더 넣었네요.
1: 예.
0: So maybe it was cold inside the theater. 자, 만약에 추웠다라고 했다면 무슨 뭐 thick jacket or a parka 이런 식으로 입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정답은 그래서 콜드보다는
1: actually.
0: 콜드는 너무 추운 거니까
1: 네네.
0: 쌀쌀한이라고 해서 chilly 들어봤나요?
1: chilly 들어봤죠.
0: Okay, chilly라고 하는 것은 cold와 cool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극장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극장은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1: Theater.
0: Theater, right? 자, 이거 극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심지어 스펠링 다 똑같고 스펠링이 약간 마지막에 살짝 바뀝니다.
1: 와.
0: 한번 해보세요.
1: 바뀌어요? 아니면
0: 본 적 있으실 거예요.
1: 뭔가 좀 추가되죠?
0: 추가는 아니에요. 그냥 스펠링의 순서가 뭐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You know this.
1: Yeah.
0: Okay. 자,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본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1: Yeah.
0: 맞아요. So, 뭐야? 이렇게 ter 아니야?
1: Yeah.
0: T-R-E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심지어 트레가 아니라 ter 맞아요.
1: 그래요?
0: 네. 근데 영국식 스타일입니다.
1: 아.

0: So 이거는 theater이라고 발음을 한다면 얘도 theater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스펠링을 한 사람은 조금 영국식으로 가겠다라는 느낌이 되죠. So R 발음을 빼서 얘는 theater, theater 뭐이 정도로
1: theater.
0: 발음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theater 충분히 좋고요. 이둘다 옵션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근데 theater 밖에 추워요?
1: 안쪽이요.
0: 살살해요? 안쪽이죠.
1: 그쵸.
0: 그거 강조하려고 못 썼어요.
1: inside.
0: inside를 썼습니다. So inside 명사라고 하면 명사 안에인데 in이라고 써도 충분히 안에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side 어떤 면을 표현함으로써 그 안쪽이라는 걸더 강조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트렁크 안에
1: in the trunk. inside the
0: in
1: trunk.
0: the trunk도 돼요. 그 스튜디오 안에.
1: inside the studio.
0: Alright. 문장 만들어 보면 그 상자는 그 트렁크 안에 있어.
1: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That's it.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Yes.
0: 자, 덥다라고 얘기할 때 is로 주어로 가야겠죠?
1: Yeah.
0: 날씨 얘기하니까. 그 스튜디오 안은 더웠어.
1: It was hot.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There you go.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Yes.
0: 밖에는 괜찮았다, 안에는 그랬다, 강조하려고 in보다 inside를 조금 써봤습니다.
1: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본문도 가볼게요.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도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아무튼, 왜 그렇게 신경 써? 이게 중요하잖아요.
1: 그쵸,
0: 뭐,
1: 그쵸.
0: 커리건이네, 무슨 뭐, 남자 거네, 뭐, 여자
1: 이유가 있을 거
0: 거네.
1: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쵸. 저도 궁금했는데. Anyway, why do you, so much? 신경 쓰다. 신경 쓰다.
0: 자,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Anyway, 어쨌든. 네, anyway.
0: 그럼 여기서
1: 끊어요.
0: 끊어주고요.
1: 왜 do you 신경을 쓰냐?
0: Why가 뭐죠?
1: 왜?
0: 왜? 이유 물어보는 건데요.
1: 그쵸? 근데 신경 쓰다가, 난 신경 안 써는 제가 알아요. I don't care. 신경 안
0: 그럼
1: 쓰는 거거든요.
0: 쓰다는 뭐겠어요?
1: 그러면은 돈이 아니라 두니까 여기 그냥 care만 쓰면 되겠네요.
0: Okay.
1: Why do you care so much? 왜
0: Why?
1: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0: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이거 진짜 I don't care. 이거를 먼저 알아도 도움이 되네요. 그죠?
1: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0: Okay. Alright. 자, 보겠습니다. Why do you care
1: 우와!
0: so much?
1: 신기해요.
0: 상관하다, 신경 쓰다. 우리가 진짜 말한 건, I don't care. 나 상관 안 해. 나 신경 안 써. 그건 이제 부정문인 거고, 얘는
1: 그거는 제가 딱
0: 긍정문이죠.
1: 외우고 있었네요,
0: Right,
1: 다행히.
0: right. Okay.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방금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카디건이 어땠느니, 뭐, 무슨 뭐 겨울에, 여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와, 이대로 가면 한 3시간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빨리 화제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이렇게 리프레시 시키고 싶으니까 어떻게 출발했죠?
1: Anyway.
0: Anyway. 자, 그렇게 해서 anyway를 문장 앞에 넣고 comma 찍던가 말할 때는 anyway 하고 살짝 쳐줘야 돼요. 이러면은 아무튼이라고 해서 화제를 전환시킬 때 자주 쓰는 도구죠. 예를 들어서 아무튼 나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둘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아무튼 나 가야 돼. 어떻게 할까요?
1: Anyway, I have to go.
0: Okay. Anyway. I have to go. 자, how about this?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이미 전화 통화 한 3시간 반한 다음에
1: 제가 잘하는 말이에요.
0: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1: Anyway, let's talk
0: 나중에
1: later.
0: later. 그렇죠? Anyway, let's talk later. Do you really do this? 이거
1: Yes.
0: 친구들이랑 이제 하세요.
1: 정말 많이 하는 말이에요.
0: 자세한 건 이제 만나서
1: 그쵸,
0: 또.
1: 그쵸.
0: Okay, you guys. 읽을 때 살짝 pause 주는 거, 살짝 쉬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Anyway, I have to go.
1: Anyway, I have to go.
0: Anyway, let's talk later.
1: Anyway, let's talk later.
0: All right. 자, 그리고 참고 하나 할 게 있습니다.
1: 네.

0: 이 anyway를 아무튼 하면서 화제 바꾸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90%일 거예요.
1: 예.
0: 하지만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거 말고도 다른 anyway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오?
0: 그거 뭐냐면 문장 맨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앞이 아니라 맨 뒤로.
1: 아.
0: 이랬을 때는 아무튼 뭐뭐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구야 어차피 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

0: Because I have to go home anyway.
1: Mm-hmm.
0: 이렇게 쓸 때는 come 안 써요.
1: Yes.
0: Okay, you guys? Mm-hmm.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1: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자, 이랬을 때 드디어 진심이 나옵니다.
1: Oh.
0: Okay.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아유, 이게 문제였군요. 아유,
0: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하지,
1: 그러게요.
0: 그렇죠?
1: Well, I have a on him. 짝사랑하다니까 그냥 러브는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0: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거 했었어.
1: 그래요?
0: 저 이거 기억나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1: I have a on him. 뭐가 그에게 on.
0: 짝사랑.
1: 짝사랑이요?
0: 짝사랑.
1: 하여튼간 사랑은 사랑인데.
0: 사랑사랑이죠.
1: 예. 짝사랑이니까 나 혼자만 네. 사랑.
0: 오케이.
1: 근데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그냥 러브 할게요. 예. I have a love on him. 근데 러브가 잠깐만 동사죠. 동사 아니에요?
0: 동사도 러브. 되고요.
1: 아, 이게 명사도 되나요? 되고요. 그럼 됐어요.
0: Love. 잠깐만요.
1: Love on him.
0: 지금 예. 아, 품사 때문에 고민하신 겁니까?
1: 그렇죠. 예.
0: 아, 알겠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네요. 예. 아, I have a love on him. 정답 그거 아니라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 그죠? 아, 맞다. 아!
0: 걸 크러쉬 이런 말 들어봤죠?
1: 예.
0: 거기서 나온 크러쉬가 이 크러쉬.
1: 아, 맞아요.
0: 이게 원래 loved요. 가능은 하지만, 원래 loved, 실제로, 어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rare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쵸. 한 번의 love를 얘기할 때, 뭐, a love라고 잘 하진 않은데.
1: 네, 그쵸. 않는데. 그렇긴
0: 자, 아무튼,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릴 덩어리 표현입니다.
1: 네네.
0: 일단, crush 자체가 짝사랑의 대상을 얘기를 할 때, crush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1: 아, 너무 기억나요.
0: 아하. So, 나는 짝사랑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가 나의 짝사랑이다. 그녀가 나의 짝사랑 대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she's, my crush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1: 예.
0: I have a crush on him.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자, 이거, 요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네.
0: Have a crush라는 덩어리를 제가 가져가긴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참고 하나 하시라고요. 꼭 have a 이런 덩어리를 안 써도 돼요. 이 crush 자체라는 거가, 아, 짝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거 알아두면, she was my first crush. 이게 뭐겠어요?
1: 나의 첫사랑이래요.
0: 그렇죠. 첫 짝사랑인 거예요.
1: 예, 첫 짝사랑.
0: 내가 처음 짝사랑했던 게 그 연예인이었어. 혹은 뭐 그 친구였어.
1: 네네.
0: 이렇게 그냥 crush 명사만 알아둬도 정말 좋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근데 그거 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이 표현으로. Have a crush.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러면은 못 썼어요?
1: On.
0: Right. 제가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들 on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1: 네.
0: 거예요. So I have a crush on 누구 이렇게 쓰면 누구를 짝사랑하다 그만큼 엄청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1: 네.
0: 이거는 사실 짝사랑하다 진짜 뭐 클래스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해볼게요. 나 누구 짝사랑하고 있어. 그냥 현지형으로 쓰면 돼요.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쵸? I have a crush on someone. 막 나중에 I have a crush on someone you know. 너가 아는 누구를 나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시제를 오케이 주어를 바꿔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짝사랑한대요.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There you go.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뭔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별이 다른데 뭔가 베프인데 약간 둘이 something 있었던 거예요, right?
1: 그렇죠.
0: Something like that. Mm-hmm. Okay, so 이런 식으로 내가 짝사랑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그녀가 가질 수도 있고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crush on someone.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Oh,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바로 have a thing.
1: 오?
0: Alright? 얘는 근데 for가 들어가요.
1: 아.
0: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 뭘까요?
1: 나 걔랑 뭐 있어?
0: 아, 내가 마음이 있는 거.
1: 아, 마음이 있는 거야.
0: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는 이것도 둘이 꼭 사귀고 둘 다 좋아한다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1: 네.
0: I have a thing for him은요. 사실은 I have feelings for him. 이라는 거에 조금 더 슬랭형입니다.
1: 네네.
0: 오케이. 좀 마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rush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느낌. 걔가 더 강력하죠, 사실.
1: 네.
0: Right. So 이 정도는 돼야 그 또 그 보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Right. 읽어 볼게요. Well, I have a crush on him.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l right. 또 두 문장이었으니까 비토 트레이닝 할게요.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Well, I have a crush on him. Well, I have a crush on him.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1: Alright. 두 번째는요?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2: Well, I have a crush on him.
1: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3: Well, I have a crush on him. Well, I have a crush on him.
1: Ne,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 입영적 패턴은 what kind of 명사? 아니, 어떤 명사가 뭐뭐 해? 자, 가볼게요.
2: 네.
1: 너 어떤 음악 좋아해? 자, 어떤 음악을?
2: What kind of music?
1: 넌 좋아하니?
2: Do you like?
1: Do you like? 자, 이번에는요.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나눠드릴게요. 어떤 남자?
2: What kind of man?
1: 카디건 입어.
2: Where's the cardigan?
1: 여름에.
2: In summer.
1: There you go. 끊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트레이닝이기 네.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겨울에 반바지를 입니? 자, person 쓸게요. 어떤 사람이?
2: What kind of person?
1: 반바지를 입어.
2: Wears shorts?
1: Shorts. 여름에. 아, 겨울에.
2: In winter.
1: In winter.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Ne, 다음 해볼게요. Have a crush on someone. Mm-hmm. 목소리 키워주세요.
2: 네.
1: 나 걔를, 그를 짝사랑하거든.
2: I have a crush on him.
1: Him. 나 누구 짝사랑해. 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2: I have a crush on someone.
1: 그렇죠. I have a crush on someone.
2: Mm-hmm.
1: 걔는, 그녀는 자기 친구를 짝사랑해.
2: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1: 완벽합니다. 읽어볼게요.
3: I have a crush on him. I have a crush on someone.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1: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4: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5: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4: Well, I have a crush on him.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Hey,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Well,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6: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On him?
6: Yeah.
0: Really?
1: Yes. 수고하셨습니다.
2: Wow.
1: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essed up the cake.
1: Right. I messed up the cake.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과 나왔지만
2: 네?
1: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다, 상태가. 오히려 달지 않고 짠 케이크가 됐다든가.
2: 그쵸.
1: Alright.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What kind of 명사? 이거 이

0: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너 어떤 영화 좋아하니? 만들어
1: 오,
0: 주시면 돼요.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0: 많이
1: 보십시오.
0: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모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4 32강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어요. 자, 오늘은요, 감탄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감탄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문법적인 내용 배웠고 또 지문도 읽어보았습니다. 지문에 나왔던 중요한 문장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리뷰 퀴즈입니다. This is blank. The first bug was a real bug. 이것은 첫 번째 버그가 실제 작은 곤충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봐야 돼요. 자, 여기 볼게요. This is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된다고 했죠? 이 because라는 접속사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표현은 because가 되겠죠? B-E-C-A-U-S-E Because 다음에는 이렇게 the first bug 주어 또 was 동사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의미와 문법적인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This is because the first bug was a real bug.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번에 읽었던 지문에 나왔던 문장 하나 복습해봤고요. 이제 오늘 뭘 공부하게 될지 Today's Learning Point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step up에서 문법을 적용해 독해하는 날입니다.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culture, 문화와 sports, 운동 경기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글을 읽을 것 같지 않나요? 기대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감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히 잘 배웠는데요. Easy Guide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탄문에는 what 감탄문, how 감탄문이 있다라는 거 배웠죠? What 감탄문 같은 경우는 감탄의 대상이 이렇게 명사일 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명사의 종류가 단수 명사인 경우가 있고 또는 복수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으니까 그때 문장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단수 명사가 감탄의 대상일 때는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를 뜻하는 어나 어네 꼭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의미는 정말 어떠한 무엇이구나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단수 명사가 쓰인 감탄문 보도록 할게요. What a smart boy. 정말 똑똑한 소년이구나 라는 뜻이죠. What을 이때 정말 이렇게 강조의 의미로 썼고요. A smart boy가 감탄의 대상이에요. Boy, 단수 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what 다음에 a 형용사, 그 다음 단수명사, 이 어순으로 진행되는 것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감탄의 대상이 셀 수 없는 명사이거나 복수명사일 때의 문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나 언을 쓸 수 없죠. 복수명사도 두 개 이상이니까 네, 어나 언을 쓸 수가 없어요. 어와 언은 한 개를 뜻하기 때문에 단수명사가 쓰여요. 그래서 what 다음에 어나 언이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형용사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 볼게요. What amazing friends. 정말 놀라운 친구들이구나. 감탄의 대상이 amazing friends. 이렇게 복수명사입니다. 따라서 what 뒤에 언이 안 쓰였죠. 바로 형용사 쓸 수 있는 복수명사가 따로 나왔어요. 다음으로는 how 감탄문에 대해서 배웠죠. how는 형용사 부사와 함께 쓰여서 얼마나 어떠한지라는 의미로 그 부사와 형용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이 됩니다. How delicious this cake tastes. 얼마나 맛있는지 이 케이크란 뜻이 되죠. How 다음에 delicious 형용사 와서 얼마나 맛있는지란 뜻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this cake 주어가 올 수 있고 뒤에 동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맛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주어 동사가 나와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이처럼 감탄문 뒤에는 주어 동사가 원래 쓰여요. 그런데 이 주어 동사는 문맥에 따라 생략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what, 형용사, 명사 이 what 감탄문에도 사실 주어 동사를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경우가 있고요. how, 형용사, 부사 감탄문도 주어 동사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단,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하면 안 되겠죠. 네, 그때는 정확히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what 감탄문, how 감탄문의 문법적인 특징을 easy guide로 잘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스텝법에서 독해 지문에 도전해 봐야겠죠?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스텝업 시작해 볼까요? 교재 101쪽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 읽은 글은 culture, 문화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culture, 문화에 대한 글이 많이 나오고 있었죠? 많이 나오죠? 이번에도 문화에 대한 글인데요. 기존에는 뭐 인사법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나오는 주제는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Friends and family are throwing flour all over a person. 친구들과 가족이 던지고 있다 밀가루를 온통 한 사람에게. 네, 지금 friends, family가 주어로 쓰였고요. 비동사 다음에 동사에 ing가 붙어 있는 형태의 말이 오면 뭐뭐하고 있다란 뜻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이죠. 던지고 있어요. flour, 꽃 아니고, 네, 밀가루죠. 네, 스펠링이 달라요. 밀가루를 던지고 있대요. 한 사람에게. All over 하면 온통, 전체란 뜻이거든요. 전체에 묻도록 이렇게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How surprised the person is.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 사람이. 네, how surprised. How 다음에 형용사. 아, 놀란이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가 바로 뒤에 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누가요? The person, 주어, 그 다음 is에서 동사가 따라왔네요. 이 감탄문은 주어 동사를 생략하지 않고 쓴 문장이 되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에요. They are not mad at the person. 그들은 화나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여기서 they는 앞에 나온 friends and family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are not mad. Be mad at 하면 누구에게 화나다란 뜻이거든요. 그 사람, 지금 밀가루를 맞고 있는 사람한테 화나지 않았어요. 화나서 던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 던질까요? Everyone is laughing and having fun. 모두가 웃고 있고, 그리고 즐기고 있다. 이 문장도 비동사 ing, 또 having ing 해서 현재 진행형 문장이네요. 모두가 밀가루 던지면서 웃고 있고 또 having fun 즐기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벌써 우리 호기심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Actually, this is how people celebrate a birthday in Jamaica. 사실은 이것은 사람들이 celebrate 축하하는 방법이다. 뭘 축하하고 있죠? A birthday 생일을 자메이카에서. 네, 자메이카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화죠? 축하하는 방법. 생일을 축하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how를 뭐라고 해석했나요? 방법이라고 해석을 했죠. 이렇게 문장 속 안에 들어갈 때는 how가 어떻게 라고 의문사처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으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축하하는 방법이다. 아, 생일을 축하하는 방법으로 밀가루를 던진다고 해요. 다음, a fun, messy and celebration 하고 이 문장은 이따가 문제로 해결해 볼 거고요. It is such a joyful way to celebrate birthdays. 이것은 이토록 즐거운 방법이다. 생일을 축하하는. 여기서 it이란 바로 앞에 나온 네, 밀가루를 던지면서 생일을 축하하는 그 문화에 대한 것이 되겠죠? 네, such는 이토록 정말이란 뜻으로 뒤에 나오는 표현을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정말 즐거운 방법이다 하고 to celebrate, 투부정사 나왔네요. 이때의 투부정사는 앞에 나오는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어요. 생일을 축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다음, it is their way to wish for a fresh start and good luck. 그것은 그들의 방법이다. 새 출발을 희망하고 기원하고 good luck, 행운을 기원하는 방법이다. 네, 이 문장도 또 is로 시작하네요. 그들의 자메이카에서 하는 이 생일을 축하하는 문화요. 이 문화는 그들의 방법이래요. 또 투부정사 나왔죠? 투부정사는 앞에 나온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바라는, 기원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를 기원하죠? 새로운 출발. 신선한 출발, 그 새로운 출발이 되겠죠. 굿럭은 행운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밀가루를 뿌려서 새로운 출발, 생일이 됐으니까 한살더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기원하고 행운을 비는 그들만의 방법이다. 자메이카의 독특한 culture, 문화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글을 또 읽어보았네요. 그러면 1번 문제 같이 풀이해볼게요. 글의 가로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써봅시다. 네, 우리 방금 글을 읽을 때 여기에 단어들이 네,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서 나와 있었죠? 네, 이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감탄문을 배우고 있으니까 감탄문을 써볼 거예요. 정말 재미있고 지저분한 축하이다. 정말 무엇이구나라는 감탄문을 써볼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감탄의 대상이 뭐죠? 축하라는 명사죠. 이 축하를 꾸며주는 말이 재미있고 지저분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자, 그럼 축하를 뜻하는 명사 celebration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celebration은 단수 명사일까요? 아니면 셀수 없는 명사일까요? 여기서 쓰인 celebration은 이 축하하는 일, 어떤 행사, 이벤트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의 셀수 있는 축하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단수 명사입니다. 어가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감탄의 대상이 명사이고 또 네, 이어서 단수 명사가 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기억해서 what 감탄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what 쓰고요. 정말이란 강조의 의미예요. 다음으로 어나 on을 써야 되는데 뒤에 형용사가 재미있고 지저분한, 즉 fun and messy가 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나 on 다음에 오는 글자가 f예요. 그러니까 어로 쓰면 되겠죠. 다음 형용사가 와야 돼요. 형용사는 재미있고 지저분한, fun and messy. messy는 지저분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고요. 그 다음 명사 축하가 와야겠죠? celebration 하고 마지막에 느낌표까지 완성해줍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What a fun and messy celebration. 정말 재미있고 지저분한 축하이다. 잘했어요. 자, 이제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메이카의 생일날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네, 우린 지금 자메이카에서 벌어지는 생일 축하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런 생일날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글과 비교해 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새 출발을 기원하며 밀가루를 뿌린다. 자, 밀가루를 뿌린다는 내용 나와 있었죠? Friends and family are throwing flour all

person. 친구들과 가족들이 밀가루를 뿌리고 있다. 그 사람에게 온통. 자, 밀가루 뿌린다는 내용 맞고요. 이걸 왜 한다고 했죠? 새 출발을 기원한다는 내용 있었나요? It is their way to wish for a fresh start. 새 출발을 기원하는 그들만의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진술이 되겠죠. 다음 2번 볼게요. 불행을 지우는 의미로 밀가루를 뿌린다. 네, 밀가루 뿌린다는 내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를 뿌리는 행위가 불행을 지우기 위해서였나요? 물론 마지막에 wish for a good luck 이란 표현이 있었어요. 행운을 빈다는 내용이지 불행을 지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을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보기를 만들었네요. 자,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요. 다음 3번 서로에게 밀가루를 뿌리며 즐겁게 논다. 이 말도 얼핏 맞는 것 같은데 글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면 이 진술, 이 3번 보기는 틀린 거란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틀렸죠? 바로 서로에게입니다. 자, 서로에게 밀가루를 뿌린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친구와 가족이 the person, 이 생일을 맞은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같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일을 축하해주는 친구와 가족들이 네,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뿌려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서로에게라는 말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 틀렸고 1번이 정답입니다.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지 가이드로 지금 읽은 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먼저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In Jamaica, people throw flower to celebrate birthdays. 자메이카에서는 사람들이 뿌린다, 던진다. 뭐를요? 밀가루를 모아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뿌린다. 다음, details. 세부 내용으로 어떤 것이 있었죠? Friends and family are throwing flour all over a person. 친구들과 가족들이 밀가루를 그 사람에게 온통 뿌리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되는 일처럼 묘사하면서 문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다음, everyone is laughing and having fun. 모두는 웃고 있고 그리고 즐기고 있다. They are not mad at the person. 그 사람에게 화난 게 아니라 웃고 있고 즐기고 있대요. 즐거운 어떤 방법이라는 거 알 수 있었죠? What a fun and messy celebration. 정말 재미있고 지저분한 축하이다. 네, 우리가 만들었던 감탄문을 또 한 번 더 적어보았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요. It is their way to wish for a fresh start and good luck. 그것은 그들의 방법이다. 뭐하는? 기원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출발과 행운을 기원하는 방법이다. 해서 생일을 축하하는 자메이카의 그 독특한 방식의 의미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자, 재밌는 글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내용뿐만 아니라 문법도 잡고 가야 됩니다. Grammar point. 자, 어떤 감탄문이 쓰였죠?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지예요. 자, 얼마나 놀랐을지 이렇게 놀란이라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감탄사는 how가 되겠죠. How surprised the person is. 이런 문장이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how 감탄문 한 번 더 복습해 보고요. 자, 이어서 3번 지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문은 스포츠, 운동 경기에 관한 글이에요. 자, 스포츠도 여러 번 나왔었죠? 이번에 나오는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자, 첫 문장부터 주목해 봅시다. In the 1880s, tennis was so popular. 1880년대에 테니스는 아주 인기가 많았다. In the 1880s 하고 여기 S가 붙어 있네요. 이때는 뭐뭐 연대에 라는 뜻이에요. 80년대, 81년, 82년, 83년 이렇게 80년대를 통칭해서 1880s, S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테니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번 글의 주제는 테니스일까요? 테니스에 관한 글일까요? 자, 끝까지 읽어봅시다. 테니스가 아주 인기 많은 스포츠였다는 거죠. People love to play it all the time. 사람들은 아주 좋아했다. 그것을 플레이하는 것을 all the time, 항상.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의미로 lov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love는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정말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like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때 써요. love는 그 목적어로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가 올 수 있다는 문법적인 네, 포인트도 우리 배웠었죠. 이번 문장에서는 love 다음에 to play 이렇게

형용사가 목적으로 쓰였어요. 동명사도 써도 됩니다. Loved playing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여기서 말한 it은 바로 테니스가 되겠죠. 테니스 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All the time,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인기가 많았나 봐요. But they couldn't play at night because it was too dark.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없었다. 밤에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어두웠기 때문이다. 네, 선생님이 여기서 그것은 너무 어두웠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때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니까 여러분들 들으면서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네, 이때 it은 해석하지 않는 단어이고요. 가리키는 대상이 없이 어떤 상황이나 날씨나 시간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그런 it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두웠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어두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들은 밤에 play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다음, so after dinner, they played mini tennis on the dinner table.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그들은 했다. 미니 테니스를 어디에서? 저녁 식사 식탁에서. 네, 밤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실내에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저녁 식사를 먹고 미니 테니스를 테이블 위에서 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읽으니까 뭔가 떠오르는 스포츠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 다음 문장 볼게요. They used a golf ball and anything flat as paddles. 그들은 사용했다 골프공을, 그리고 어떠한 납작한 거, 납작한 어느 것을 사용했다, 뭘로? paddles, 바로 네, 라켓으로 라는 뜻이에요. 네, 식탁 위에서 지금 미니 테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쓰는 그 테니스 공을 사용하지 않고 뭘 썼대요? 골프공, 좀 작죠? 골프공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납작한 무언가, 여기서 flat은 형용사로 anything을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something, anything, nothing처럼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주죠. 그래서 납작한 어떤 것. 그리고 as는 뭐뭐로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paddles는 뭐냐면 이렇게 주걱같이 납작한 모양의 도구를 말하거든요. 네, 바로 탁구 라켓을 의미합니다. 탁구 라켓으로서 납작한 무언가를 사용했다고 해요. 어떤 거를?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스포츠가 떠오르죠? In the middle, they set some books. 가운데는 그들이 몇몇의 책을 설치했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네,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에 책을, 네, 이렇게 또 세워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개 선생님이, 네, 뭔가를 떠올려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what a clever idea. 네, 감탄문이 나왔습니다. 정말 영리한 아이디어였다. 네, 감탄의 대상이 a clever idea, 영리한 생각, 단수 명사죠. 그래서 what을 썼고 뒤에 어라는 관사가 쓰였습니다. It was the start of table tennis, 핑퐁. 이것이 시작이었다. 테이블 테니스, 다른 말로 핑퐁이라는 스포츠의 시작이었다 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가운데 네트같이 책을 설치해놓고 paddles, 탁구 라켓처럼 납작한 무언가로 골프공을 치고 노는 것. 그게 바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블 테니스. 탁구죠?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핑퐁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How exciting it was.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것은. 신났는지 즐거웠는지 이런 표현이죠. 그것이 얼마나 신났는지 감탄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How 다음에 형용사가 왔고요. 다음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썼어요. It soon became such a popular game. 그것은 곧 이토록 정말 인기 많은 게임이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네, soon은 곧이라는 뜻이고요. such가 또 나왔네요. such는 곧, 정말, 이토록 이란 뜻으로 뒤에 오는 표현을 강조해주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테니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테니스로부터 시작한 테이블 테니스, 핑퐁에 대한 유래였네요. 어떻게 테이블 테니스와 핑퐁이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봐야겠죠? 탁구가 만들어진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이 글은 탁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 이유도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글의 내용과 비교해 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골프를 언제 어디서든 치기 위해서. 네, 골프공이 쓰였다는 말이 나왔었죠? 어디 있었죠? They used the golf ball. 골프공을 쓴 이유는 골프를 위해서였나요? 아닙니다. 골프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아주 인기 있었던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실내에서 쳐야 되니까 좀 작은 공을 이용해야 됐었죠? 그래서 골프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1번은 아닙니다. 2번, 테니스를 밤에 실내에서 치고 싶어서. 네, 탁구, 테이블 테니스가 시작된 그 계기는 테니스 때문이었죠? 그들은 테니스를 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People love to play it all the time, but they couldn't play at night. 그러나 그들은 밤에 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So after dinner, they played mini tennis. 저녁 식사 후에 미니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죠. 밤에 어두울 때못 치니까 실내에서 치기 위해서 이렇게 미니 테니스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3번.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쳤다. 심심했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밤에도 치고 싶어서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는 틀린 게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답을 해보면서 네, 답을 할수 없는 질문을 찾아볼까요? 1번, 탁구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 자, 탁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나왔죠? 일단, it was the start of table tennis, ping pong. 이것이 테이블 테니스 핑퐁의 시작이었다라고 하고, 앞에서 쭉 테니스로부터 시작한, 네, 탁구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2번, 탁구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요? 탁구를 영어로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바로 밑줄 친 여기에 있네요. 테이블 테니스. 네, 테이블 위에서 한 테니스니까 테이블 테니스란 이름도 있고, 또 콤마하고 핑퐁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탁구의 또 다른 이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다음 3번입니다. 탁구는 언제 공식 경기가 되었나요? 자, 공식 경기.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네, 뭐 올림픽이라든가 어떤 국제 경기에서 공식 경기가 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탁구가 시작되었는지 그 만들어진 계기에 대한 글이죠. 따라서 3번은 대답할 수 없는 보기로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글을 이제 이지 가이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 중심 생각은 무엇이었죠? 네, 테이블 테니스 또는 핑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면 되겠죠? Table tennis or ping pong started as a clever way to play tennis indoors. 테이블 테니스 또는 핑퐁은 시작되었다. 뭐로써? 영리한 방법으로써 테니스를 실내에서 할수 있는. 네, to play가 way를 꾸며주는 투부 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됐어요. Indoors는 실내죠? 실내에서 테니스를 할수 있는 영리한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맞나요, 여러분? 다음, detail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1880s, people loved tennis but couldn't play at night. 1880년대에 사람들은 테니스를 너무 좋아했다. 하지만 그들은 couldn't play, 할 수가 없었다. 밤에는. 네, 테니스를 너무 좋아했지만 밤에는 칠수 없었기 때문에 네,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 후에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다음 문장이에요. They played mini tennis on the dinner table after dinner. 그들은 미니 테니스를 했다. 어디에서? Dinner table. 저녁 식사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난 후에. They used the golf ball, flat things as paddles and books as the net. 그들은 골프공과 납작한 것들을 탁구 라켓으로서 사용했고, 그리고 책들을 사용했다. 뭘로써? 네트로써. 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It soon became a popular game. 그것은 곧 되었다. 인기 많은 게임이. 네, 이렇게 해서 탁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주는 글을 잘 정리해 봤고요. 다음은 글에 나온 감탄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볼까요?
정말 영리한 아이디어였다란 말.

0: 말이 돼야 돼요. 자, 영리한 아이디어. 이 부분이 감탄의 대상이죠. 명사를 감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자, 그러면 what을 써야겠죠. What a clever idea. clever는 영리한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잘했고요. 다음,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라는 뜻이 돼야 돼요. 정말 신나는 하고 신나는 이란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감탄문이 되려면 what이 아니라 how를 써야겠죠. How exciting it was.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3번 지문에 쓰인 감탄문 한 번 더 살펴봤어요. 자, 이제는 read the quiz 나갑니다.
1: Actually, this is blank. People celebrate a birthday in Jamaica.
0: 사실 이것은 방법이다. 사람들이 축하하는 생일을 자메이카에서 라는 뜻의 문장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간 말을 찾아봐야 됩니다. 축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뜻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찾아 넣어보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2: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10강이고요. 유닛 7입니다. 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 전치사 개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은 어휘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어휘들이니까요. 쌤이랑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어보면서 지금 바로 익히고 외워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noon, 정오입니다. 낮 12시를 우리 noon이라고 말해요. 이어서 meeting인데요. 우리 meeting이라고 하면 회의입니다. I have a meeting today. 나 오늘 회의가 하나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어서 holiday인데요. holiday라고 하면 휴일입니다. 휴일. 그리고 date. 우리 데이트하다 할때그 데이트도 되지만 이 데이트는 날짜라는 의미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you're invited. you're invited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invite라는 표현이 초대하다거든요. 그래서 you're invited라고 하면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즉 초대합니다라는 의미고요. 초대장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join입니다. join 하면 함께 하다라는 의미예요. Will you join us? 우리랑 함께 할래? 이런 의미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이 leave와 return은 같이 알아둘게요. leave는 어디로 떠나다 혹은 출발하다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돌아오다라고 할 때는 return을 씁니다. 우리 여행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여행하러 출발하다, leave. 돌아올 때는 return을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어서 season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four seasons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season은 계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hide. hide는 숨다입니다. 숨다. 그리고 fly 하면 fly는 날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fly, 날다. 얘랑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이 fly의 명사 형태예요. fly의 명사 형태는 flight. 어떻게 읽어요? flight. 비행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tour. tour. 투어 많이 들어보셨죠? 투어하다. 이 투어라는 건 관광이나

문학을 주로 의미합니다. 자, 바로 뒤에 나오는 이 museum은요, 박물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합쳐서 museum tour 이렇게 말하면 박물관 투어 혹은 박물관 견학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gather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gather 이라는 것은 모이다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vase는 꽃병입니다. 이 꽃병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신다면 오늘 개념을 조금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개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기초 영문법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치사의 의미와 특징을 공부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다양한 전치사들 중에서도 시간의 전치사와 장소 위치 전치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 전치사 개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알아볼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집중하시고 우리 전치사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치사가 무엇일까요? 전치사라는 것은요, 일단 교재 설명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여서 시간, 장소, 방향, 이유 등의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쌤은 이 전치사의 개념 중에서 딱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어요. 이두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포인트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점입니다. 전치사의 위치는요, 명사의 뒤에 놓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명사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치사의 위치는 명사 앞이다. 자, 두 번째.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시간이나 장소, 방향, 이유 등 다양한 의미를 더해주게 됩니다. 자, 예시를 바로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in the box라고 했어요. 자, in the box를 보면 우리 명사 앞에 전치사 in이 쓰인 걸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on the table. 명사의 앞에 전치사 on이 쓰였습니다. At 3 p.m. 3시라는 명사의 앞에 전치사 at이 쓰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전치사들은 모두 명사의 앞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알아둘 것, in the box. 무슨 뜻일까요? 상자의 안에라는 의미예요. 위치를 나타내어 주고 있죠? 장소를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또, on the table. 탁자의 위에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on이 역시 장소를 나타내어 주고 있어요. 얘는 어때요? at이라는 전치사는요, 오후 3시에라고 해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in이나 on 혹은 at과 같은 전치사들은 명사의 앞에 쓰여서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어 줄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전치사의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전치사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시간의 전치사 중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세 가지가 바로 at, on 그리고 in인데요. 자, at, on 그리고 in입니다. 이세 가지 전치사는요, 쓰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명사 앞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어떤 명사와 함께 쓰이는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t이라는 전치사는요, 구체적인 시각 앞에 쓰입니다. 구체적인 시각 앞에 쓰여요. 예를 들어, at 6 o'clock, at 6 a.m., at night. 6시 혹은 오전 6시 혹은 밤이라는 이 순간의 앞에는요, 모두 전치사 at을 써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치사 on을 보면요. 이 on은 구체적인 시각 앞이 아니라 요일 앞 혹은 날짜 앞. 혹은 특정한 날의 앞에 쓰이는 전치사예요. 예를 들어서 on Monday라고 하면 월요일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을 써줘요. 그리고 on September 14th 날짜 앞에도 전치사 누굴 써요? on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치사 in을 한번 볼게요. in은
계절이나 월 혹은 연도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 winter, in December, in 2017. 연도 앞, 그리고 월 앞, 그리고 계절 앞에 전치사 누구를 써주었어요? 모두 in을 써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치사가 어떤 명사와 함께 쓰이는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at, on, in의 순서대로 점점 시간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at은요, 어떤 순간과 잘 어울려요. 그 구체적인 시간, 그 짧은 순간과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on이라는 애는요,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요일이나 날짜랑 어울려요. in은 어때요? 그거보다 더욱 긴 계절이나 월 혹은 연도와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의 길이랑 연관시켜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 빈칸 한번 채워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버스는 정오에 도착해요. 여러분, 정오는 낮 12시, 구체적인 시각이잖아요. 따라서 noon 앞에는 at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일은 5월 5일이에요 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날짜의 앞에는 우리 on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2014년이라는 연도의 앞에는, 연도는 길잖아요. 그래서 앞에 in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쓰이는 전치사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본 at, on, in 말고도 또 다양한 시간 전치사들이 있어요. 딱 세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for과 during을 묶어서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or, during. 둘 다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뜻이 똑같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은 전치사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자, 이 for이라는 애는요, 뭐뭐 동안이라는 뜻인데 뒤에 숫자가 들어있는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for 2 hours 하면 2시간 동안이 되는 거고요. for 3 days 라고 하면 3일 동안이 되는 거예요. for a week 하면 일주일 동안, 그리고 for a year 하면 1년 동안,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for 뒤에는 숫자가 들어있는 기간이 나와 주어야 해요. 그러면 during은 언제 쓰냐? during도 똑같이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지만 뒤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기간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during the meeting, 회의 동안, 숫자가 안 들어있는 기간의 이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during과 함께 쓰이고요.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이라고 할 때도 역시 for이 아닌 during과 함께 씁니다. during the holiday, 휴일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역시 숫자로 된 기간이 아닐 때는 다 during과 함께 어울리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 볼게요. I stayed in Paris for a week. 일주일 숫자로 된 기간 앞이니까 for 써주세요. 여기 예문 보겠습니다. I read a book during the flight. 비행이라는 기간의 이름이 나왔고 숫자가 안 나왔잖아요. 숫자가 없을 때는 우리 during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or과 during 구분 되시나요? 쌤이 퀴즈 하나만 드릴게요. 3일 동안이라고 할 때는 for 쓸까요? during을 쓸까요? 네, for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방학 동안이라고 할 때는 for을 쓸까요? during을 쓸까요? 방학 동안, 며칠 이런 게 아니니까 during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로 된 기간 앞에만 for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하나 더 볼 텐데요. around입니다. 여러분, 이 around라는 전치사를 봤을 때 round가 보이잖아요. round라는 건 이렇게 둥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 정확히 그 지점이 아니라 그 지점을 둘러서 그쯤, 대략 이쯤이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뭐쯤, 대략이라는 뜻으로 대략적인 시간을 나타내고요. around 3pm이라고 하면 오후 3시쯤 만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1 들어가 볼게요.
영화 포스터, 결혼식 초대장, 그리고 여행 안내 책자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영화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가 나와 있고 Grand Opening Night이라고 했어요. 개막의 밤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개막 날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개막 날짜는 금요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요일 앞에는 전치사 무엇을 써줄까요? 바로 on. 그리고 정확한 시각 앞에는요, at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오는 명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앞에 알맞은 시간 전치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어서 2번인데요. 이번에는 결혼식 초대장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초대합니다. 라는 의미가 나와 있고요. 함께 해달라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wedding celebration, 축하 파티 혹은 결혼 축하가 언제 있죠? 봄에 있습니다. 계절 앞에는 우리 전치사 in을 써줍니다. 그리고 날짜 나와 있습니다. 요일이 나와 있으니까 앞에 on 써주시고요. 몇 시, 정확한 시각 앞에는 우리 at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3번입니다. 이번에는 여행 안내 책자가 나와 있고요. 자, 어떤 계절에 하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 계절 앞에는 전치사 in을 씁니다. 그쵸? 그리고 출발하는 날짜와 돌아오는 날짜가 나와 있는데 출발하는 날짜는요, 우리 요일 앞이니까 on 넣어줄게요. 그리고 시각 앞에는 at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요일 앞이니까 on, 시각 앞에는 at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의 쓰임을 살펴보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라고 하였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 그는 5시쯤에 집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5시쯤에 밑줄 쳐볼까요? 우리 뭐뭐쯤, 몇 시쯤이라는 표현은 around였습니다. Around 5 o'clock 하면 5시쯤이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2번인데요. 우리는 10분 동안 쉬었다 라고 했어요. 자, 10분 동안 밑줄. 자, 여기서 for을 쓸지 during을 쓸지 여러분이 구분해 주셔야겠죠? 뒤에 숫자가 있는 기간이 나왔으므로 우리는 for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인데요. 나는 점심시간 동안 책을 읽었다. 점심시간 동안 밑줄. 뒤에 숫자로 된 기간이 아니죠? 따라서 durin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During lunch time, 점심시간 동안입니다. 이어서 4번인데요. 그는 저녁시간쯤 우리에게 전화했다. 저녁시간쯤 밑줄, 뭐뭐쯤, 대략이라는 표현으로 around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round dinner time 하면 저녁시간쯤이라는 표현이네요. 자, 이어서 우리 basic concept로 넘어갈 거예요. 전치사라는 건요, 명사 앞에 쓰여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어 줄 수 있는데 방금까지 봤던 것은 시간의 전치사고요.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는요, 장소 위치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쥐가 상자를 기준으로 어떤 위치에 들어있는지 말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자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상자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자의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상자의 사이에 놓여 있고요. 또 여기서는 상자의 앞에, 여기선 상자의 뒤에 쥐가 있습니다. 또 여기선 어때요? 상자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위치들을 나타낼 때 이 전치사를 활용하면 정말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표현들이 다 전치사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둘 것은요, 이 위치와 전치사를 매칭시켜서 기억하는 거예요. 전치사의 의미 공부해 보러 갈게요. 자, 전치사와 의미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under인데요. under은 뭐뭐 바로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under the chair 이렇게 말하면 의자가 여기 있어요. 바로 아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below인데요. below도 뭐뭐 아래라는 뜻인데 훨씬 더 멀리 떨어져서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below the bridge 하면 다리 아래인데 다리 바

밑이 아니라 다리의 훨씬 더 아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under과 below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over 그리고 on인데요. over는요, 위에인데 이 표면으로부터 떨어져서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in은 뭐뭐 안에라는 의미고요. in the box라고 하면 상자 안에가 됩니다. 그리고 next to 하면 뭐뭐 옆에라는 뜻입니다. next to the tree 하면 뭐죠? 나무 옆에가 되겠네요. 그리고 behind라고 하면 뭐뭐 뒤에라는 뜻입니다. behind the door이라고 하면 문을 기준으로 문 뒤에 있다는 말이고요. 또 in front of라고 하면 뭐뭐 앞에라는 뜻입니다. in front of the car이라고 하면요. 차의 앞에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between인데요.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between him and her 이라고 하면 그와 그녀의 사이에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between A and B 라는 구조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A와 B 사이에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at과 in 이라는 장소 전치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at과 in, 아까는 시간 전치사로 쓰였던 것 기억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장소의 전치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볼게요. at이라는 전치사는요, 좁은 장소 앞에 쓰입니다. 혹은 어떤 지점, 그러니까 좁은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지점이나 좁은 장소 앞에는 at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넓은 공간 앞에는 누굴 쓸까요? 바로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비교적 넓은 장소나 지역 앞에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I'll meet you at the train station 이라고 했어요. 자, 기차역과 같은 이 좁은 장소 앞에서는 전치사 at을 써주면 됩니다. 그 기차역을 어떤 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기차역에서 너를 만날게. 자, 그런데 이렇게 국가 이름이나 도시 이름과 같이 넓은 공간 안에서 라고 할 때는 in을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at France 이렇게 쓰면요,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자, 우리 국가나 도시 이름 앞에서는요, in을 써준다. 이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Practice 2 들어갈게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전치사를 써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고양이가 안에 있으니까 in 써주시고요. 2번을 보면 소년이 나무의 알에 서 있으니까 a boy is standing under the tree. 3번 비행기가요 강 위를 날고 있습니다. over the river. 4번 문 뒤에 여자아이가 숨어 있어요. a girl is hiding behind the door 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박물관 투어 일정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여러분 박물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뮤지엄 있고요. 여기 선물 가게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투어는 언제 시작한다고 나와 있죠? 오전 10시에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박물관 투어는요. 언제 시작한다고 했죠? 오전 10시에. 우리 정확한 시각 앞에는 전치사 at을 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please gather 이라고 했어요. 모여주세요. 근데 어디에서 모여요? main entrance 하면 이 정문을 의미하거든요. 정문이라는 지점에서 모이는 거니까 at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above라는 말은요.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니까 여기서 어울리지 않겠고요. 자, 이어서 for during the tour 이라고 했습니다. 견학하는 동안이죠. 기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기간은 숫자로 된 기간이 아니므로 우리 during 골라줍시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건데 홀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in the halls 골라주시고요. 또 don't forget to check out the gift shop 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 가게 들르는 것 잊지 마세요. 근데 이 선물 가게는 로비 안에 있으므로 in the museum lobby 이렇게 골라줍시다. 자, 이어서 실생활 글을 통해 배운 문법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grammar in real life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어떤 방 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말해 볼까요? 먼저 왼쪽에 의자가 보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탁자가 하나 놓여 있네요. 탁자 아래에는 농구공도 있고요. 탁자의 위에는 뭐가 있죠? 책도 한 권 있고 또 꽃병도 한 권 하나가 있고 또 램프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소파가 있고 그 위에는 쿠션이 두 개 이렇게 놓여 있네요.

그 오른쪽에는 너무 귀여운 이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다양한 물건들의 위치를 묘사할 때 전치사를 써줄 수 있겠죠? 그 점을 참고하면서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을 보고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e cat is under the sofa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cat, 고양이가 소파의 아래에 있다라고 했어요. under은 뭐뭐의 바로 아래라는 의미예요. 고양이가 소파의 바로 아래에 있나요?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소파를 기준으로 바로 옆에 있죠. 자, under이 아니라 뭘로 바꿔줄까요? 바로 옆에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는 next to, next to. 따라서 under, next to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cat is next to the sofa 하면 고양이가 소파의 옆에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이어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위 그림을 보고 괄호 안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괄호 안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To, on, sofa, 그리고 cushions, the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아까 살펴봤죠? 쿠션 두 개가 소파 위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두 개의 쿠션들이 two cushions 어디에? On the sofa가 되겠죠? There are two cushions on the sofa라고 하면요. 우리 there are은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두 개의 쿠션들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On the sofa, 소파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참고로 여기서 on을 써주는 것은요, 소파와 이렇게 접촉해서 놓여 있을 때, 접촉해서 바로 위에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On the sof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인데요, 우리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알맞은 답을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Where is the lamp? Where is the lamp? 무슨 의미죠? 램프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의미입니다. 램프는 어디에 있나요? 자, 램프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램프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램프는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의 사이에 있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요? 책과 꽃병의 사이에 있네요. 우리 뭐뭐 사이에라고 할 때, 이 between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램프는 책과 꽃병 사이에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It is between the book and the vase. 이렇게 써주시거나 아니면 대명사로 쓰지 않고 the lamp로 받아주셔도 됩니다. 그 램프는 책과 꽃병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참고로 between A and B라고 말하면 A와 B 사이에라는 표현입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기초 영문법, 전치사의 의미와 특징을 공부했어요. 전치사의 의미와 특징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명사의 앞에 위치한다고 했고요. 시간이나 장소, 위치와 같이 다양한 의미들을 나타내어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간의 전치사인 at, on, in 이 어떤 명사들과 함께 쓰이는지 여러분 꼭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at은요, 구체적인 시각 앞에 쓰이고요. on은 요일이나 날짜 앞에 쓰이게 됩니다. in은 누구와 함께 쓰이죠? 계절이나 월 혹은 연도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와 함께 쓰이는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장소, 위치, 전치사들 쌤이 퀴즈 딱 3개만 내볼게요. 뭐뭐와 접촉해서 바로 위에라는 전치사는 무엇이었죠? 접촉해서 위에는 on입니다. 자, 그리고 A와 B 사이에라고 할때 사이에라는 전치사는 무엇이었죠? between입니다. 자, 또한 뭐뭐의 아래라고 할 때는 under이라는 전치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떤 의미를 딱 봤을 때 바로 전치사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 번 읽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59강. 자,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이제 듣기와 말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내용을 좀 전개를 좀 해보는데요. 자, 오늘의 그 핵심 문장 Be sure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로 정해봤어요. 왜 저 문장으로 정했는지는 자, 강의 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담화예요. 자, 오늘 대화가 아니고 담화인데요. 담화를 듣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고 자, 그 다음에 담화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자, 우리가 들어보면서 자,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자, 소중한 컨텐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연습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오늘 문제부터 좀 보실까요? 문제 자체가 자, not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저희가 뭐라고 했죠? 자, contrast. 대조형의 문제라고 했고요. 대조형의 문제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선택지를 미리 읽어둬야 되는데, 그래도 수능은 다행인 것이. 뭐라고 했어요? 1번만 미리 읽어두시면 된다. 왜? 요 1, 2, 3, 4, 5번의 진술은, 순서대로 지금 담화 안에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1번 나왔다, 4번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순차적으로 등장하니까 1번만 읽어놓고 저 내용이 등장하면 X 하고 오 X하자 X가 안 되는 거 하나만 여러분들 딱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일치하는 것들은 다 X로 여러분들이 지워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문을 닫는다. 그 다음에 5,000권 정도의 도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2주 정도이다. 그 다음에 반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연체료가 있다. 그 다음에 책을 빌리려면 학생증 가져와야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다섯 개의 진술이 도서관과 관련해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들 아니에요? 이 정도가 이 중에서 이건 비상식적이야. 이런 선택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대조하시면서 정답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게요.
1: Hello, freshmen. This is Mr. Baker, the school librarian.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library. It opens from 9 a.m. to 6 p.m. during weekdays, but it's closed on weekends. The library has about 5,000 books currently. You can borrow up to 3 books and keep them for 2 weeks.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by the due date, there is no late fee. But you can't borrow any new books until you return the old books. Be sure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 when you come to borrow books. For more information, you can visit our school website, www.ebsmiddleschool.ms.kr. Thank you.
0: 자, 앞에부터 한 문장 한 문장 들어보면서 자, 저희가 일치하는 것들을 하나씩

0: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1: Hello, freshman.
0: Hello, freshman. 자, freshma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뭐 리스닝 시간에는 처음 제가 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자, 우리의 여태까지의 130강 거의 수업을 제가 했거든요. 그 가운데 한두 차례 정도는 등장했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1학년 학생을 freshman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보통 대학교 1학년도 많이 얘기하지만, 뭐 고등학교 1학년도 우리가 freshman이라고 할수 있고요. 중학생 1학년도 freshman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Hello, freshman. This is Mr. Baker.
0: This is Mr. Baker. 하나도 안 어렵죠? 저는 베이커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신분이 서로 밝혀진 상태에서는 I am을 더 많이 쓰지만, 자, 이렇게 신분이 서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this is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써요. 물론 여기에서 이분이 I'm 뭐 Baker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어이구 왜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바는 아니지만 이쪽은 누구입니다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소개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1: The school librarian.
0: School librarian. library 정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일 것이고요. librarian이라고 해서 자,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보통 우리가 IAN 이렇게 좀 많이 쓴다고 했죠? musician 같은 거 배우셨고 politician 이런 단어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어휘 시간에 배운 단어 적용해 보시면 자, school librarian이라고 해서 도서관의 사서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의 내용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용건이 있을 거예요.
1: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library.
0: 자, 뭐였습니까? I would like to introduce library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want 대신에 우리가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부드러운 표현으로 would like to 많이 쓰는 거 아시죠? I would like to introduce. 다시 한번, I would like to introduce. 요 정도의 리듬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library.
0: 가능하실까요? 오케이. 자,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은 예측의 동물이니까 여러분들 이하에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도서관 소개하니까, 오,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는지. 그 다음에 뭐책 빌리는데 무슨 규정이 어떻게 있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내용들을 들으시는데 1번의 선택지가 뭐였어요? 주말에 문 닫는다였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1: It opens from 9 a.m. to 6 p.m.
0: 아이고, opens 9 a.m., 6 p.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그죠? 9시부터 6 p.m. 이렇게 6시까지 문 연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t opens.
1: It opens from 9 a.m. to 6 p.m.
0: Okay? From, to, 이런 거잘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1: during weekdays.
0: 자, during weekday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주중에는 지금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답니다. 자, during weekdays까지 잘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진술이 무엇으로 예상되십니까? 이제 주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주말에 문 닫는다고 했는데.
1: But it's closed on weekends.
0: Good. But it's closed weekend.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on 같은 단어 여러분들 잘못 들으셔도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But it's closed on weekends.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말에는 문 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1번의 선택지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X 이렇게 쳐놓으시고 두 번째 선택지를 이제 집중하세요. 5,000권 정도의 도서를 가지고 있는지 도서관을 소개하는 지금 과정이니까 소장 도서의 권수가 몇 권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까요?
1: The library has about 5,000 books currently.
0: 자, 다못 들어도 library 5,000 books currently 이런 거 들리죠? 현재 5,000권의 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000권의 책을 현재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2번도 여러분들 소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중간에 이제 소리가 The library has about 이런 게 들려요. 자, 다시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0: The library has about 5,000 books.
1: The library has about 5,000 books.
0: The library has about 5,000 books.
1: 아, has about. 이런 소리들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5,000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는 OK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넘어갑니다.
0: The library has about 5,000 books currently.
1: 자, 그 다음 진술은 무엇이었을까요?
0: You can borrow up to 3 books.
1: 자, 뭐가 들렸어요? You can borrow up to 3 book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up to라고 하는 표현은 상한선 얼마 얼마까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you can borrow, 당신은 빌려갈 수 있습니다. up to 3 books. 자, 느껴보세요. You can borrow up to 3 books 라고 하면 자, 당신은 최대한 3권의 책을 빌려갈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0: You can borrow up to 3 books.
1: You can borrow up to 3 books.
0: You can borrow up to 3 books.
1: You can borrow up to 3 books.
0: And keep them for 2 weeks.
1: 자, 사실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그죠? 요 문제 풀이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문장보다는 두 번째 문장이 훨씬 중요했죠. 뭐라고 했나요? Keep them. 그 책을 보관할 수 있대요. 최대 세 권까지 빌려갈 수 있고 그 책을 보관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for는 못 들으셔도 되지만 2 weeks.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시면 이 문장 완벽하게 정리하신 거예요. 자, you can borrow up to 3 books and keep them for 2 week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 You can borrow up to 3 books and keep them for 2 weeks.
1: 자,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대출 기간은 여러분들 지금 2주로 자,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것도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시면 다음입니다. 다음은 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자, 벌써 3번까지 오답으로 여러분 지원하셨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자, 한번 가볼까요? 계속.
0: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by the due date, there is no late fee.
1: 자, 앞에 부분을 놓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담화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어휘가 조금 좀 문어체적이거나 좀 무거운 단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놓쳤습니다. 자, 그래도 어때요? 제가 한번 방해해 볼게요.
0: Although you failed to return the books by the due date, there is no late fee.
1: There's no late fee.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죠? 자, 그럼 late fee가 뭐예요? 자, late는 늦은 것이고 fee는 요금이죠? 연체료를 late fee라고 하고요. 이거는 지금 구어체 그 듣기의 그 지문 안에서도 굉장히 대화 안에서 혹은 이런 단어 안에서 상당히 자주 반복되는 어구예요. 그러니까 late fee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거기까지 좋고요. 자, 그런데 앞에 부분의 내용이 좀 어려웠다라고 했죠.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0: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1: although you fail the book, 이렇게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fail to return the books,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느껴져요?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의미의 접속사고요. you fail, 당신이 실패합니다. 뭐 하는데? to return the books,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책을 반납하는데 실패하더라도,
0: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although you fail to return the books by the due date.
1: 자, by the due date라고 얘기했는데, 자, due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due는 형용사로서 사용되면 예정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정된 날짜까지 책을 반납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이것이 앞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연체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자, 정답은 여러분들 4번에다 일단 답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께 잘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0: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단어들. 전부 다 문어체적인 단어들이고 조금 딱딱한 단어들이죠. Although you failed to return the books by the due date. 다시 한번 due to에만 익숙해져가지고 때문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du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게 예정이 돼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 due date라고 하면 자 여기서는 뭘까요? 예정된 날짜라고 하면 자 이건 반납일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due의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적금을 여러분들이 부었다. due date 뭐예요? 그거는 만기일이 되는 것이죠. 예정된 날짜니까. 그래서 한국말로는 해석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단어다. 알아주시고요. 연체료가 없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번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고르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5번의 내용이 뒤쪽에 나올 텐데 정답과 뭐 관계는 없겠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문장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1: Although you failed to return the books by the due date, there is no late fee.
0: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1: But you can't borrow any new books.
0: But you can't borrow any new books. 어떤 책도 당신은 빌릴 수 없어요.
1: Until you return the old books.
0: Until you return the old books. 자, 그런데 연체료는 없지만 너책 반납 안 하면 다음 책은 못 빌려간다. 이런 얘기고요.
1: Be sure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 when you come to borrow books.
0: 자, 요 문장이 이제 다음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요거 여러분도 먼저 들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오늘 마지막 핵심 문장입니다.
1: Be sure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
0: Be sure to bring. 자, be sure to는 오늘 이제 한 단어로 외울 거예요. 확실히 뭐뭐 해라고 할 때, be sure to bring your cameras. 이렇게 얘기하면 네 카메라 확실히 갖고 와.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be sure to 다음에 뭐예요? be sure to?
1: Be sure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
0: 자, bring your student ID cards. 이렇게 얘기했죠?
1: when you come to borrow books.
0: When you come to borrow books. 책 빌리러 올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여러분들 일상생활 안에서 굉장히 써먹을 일이 많습니다. be sure to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꼭 암기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 대표 문장으로 제시를 좀 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가고 끝내겠습니다.
1: For more information, you can visit our school website.
0: 이거 많이 들어봤죠? For more information, you can visit our school website www. 나올 거예요.
1: www.ebsmiddleschool.ms.kr. Thank you.
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5번의 선택지. 자, 맞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맨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요 전체 내용들 다시 한번 쭉 읽고 따라 읽어보시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Hello, freshman. This is Mr. Baker, the school librarian.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library. It opens from 9 a.m. to 6 p.m. during weekdays. But it's closed on weekends. The library has about 5,000 books currently. You can borrow up to 3 books and keep them for 2 weeks. Although you failed to return the books by the due date, there is no late fee. But you can't borrow any new books until you return the old books. Be sure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 when you come to borrow books. For more information, you can visit our school website, www.ebsmiddleschool.ms.kr. Thank you.

0: 자, 여러분들 오늘 담화 하나 저희가 잘 다루어 봤습니다. 자, 재밌는 내용이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교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서 어휘도 하고요. 문법도 정말 중요한 거 다루고요. 그 다음 즐거움을 느끼면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어떻게 이야기가 바뀌어 있을지 이 책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한번 읽을 때마다 재미가 느껴지시죠? 이 기존 지식,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는 책은 조금 더 읽기가 쉽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어 책이나 혹은 영어 글을 읽을 때 좀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잘 읽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Had To가 있습니다. Had To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이야기를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ally's stomach growled. Before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he had to fit in one last practice blow. I didn't even try to stop him this time. What was the point? Instead, I put my tail between my legs and prepared for the wors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But Penny's brick house didn't fall down. Woohoo! I cheered.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I know! I'm excited for a cookie too, he said.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and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2: Wally, what did I ever do to you? Poppy fumed. Yeah, I thought we were friends, Piper added.
1: Wally was confused.
3: Why are you both so angry?
0: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푹 빠져서 읽게 될 겁니다. Wally's stomach growled. Growl이라는 것은 rong, 으르렁거리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growl 이 소리와 비슷하죠. 으르렁, growl.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Wally, 즉 이 늑대의 배가 으르렁거릴 수는 없죠. 배가 어떻게 으르렁거려요? 배에서 꾸르륵꾸르륵 이제 배고픈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셋째,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셋째 페니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어떤 냄새가 났습니까? 갓 구운 쿠키 냄새가 촥 wafted outside 밖에 퍼졌다라고 지난 강의 끝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배가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배탈 난 거 아니고요. 이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어져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죠. 왈리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Before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he had to fit in one last practice blow. Before 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그가 페니에게 묻기 전에 이 간식 좀 나눠달라고 맞죠? 간식을 위해서 간식을 좀 달라고 묻기 전에 간식을 좀 요청하기 전에 he had to fit in. 그는 끼워 넣어야 됐습니다. fit in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나 일정이나 계획 사이에 끼워 넣다, 집어 넣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집어 넣냐면 one last practice blow. 한번 마지막으로 하는 연습 불기를 끼워 넣어야 됐다. 즉, 페니의 집 앞에 좋은 냄새가 나니까 아, 간식 좀 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전에 한 번은 이 풍선껌 불기 연습을 마지막으로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 페니의 벽돌집 앞에서 또 벽돌집에 대고 눈 감고 숨 들이마시고 또 불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저기 아주 중요한 had to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그 다음 내용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had to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보기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had to라는 것의 원래 표현은 have to입니다. have to의 과거형인데 자, 요거 일단 예문을 통해서 제가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today.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는 오늘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저의 숙제를 끝내야만 합니다. have to라는 것은 뭐뭐를 해야만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무를 나타내죠. 의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거, 그 의무, 해야 되는 일을 의미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오늘 내 숙제를 끝내야 한다라고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숙제를 끝내야만 했다.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어제 나는 나의 숙제를 끝내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있는 have to를 그대로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I had to finish my homework yesterday. 나는 어제 내 숙제를 끝내야 했었다. 끝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had to이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have to와 had to는 왜 이렇게 사용하냐 하면은 자,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어떤 표현을 알고 있죠? 바로 must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데요. must는 과거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없다라는 말이죠. I musted 이런 게 없어요. must는 그냥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musted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X로 표시를 해두었죠. I musted finished my homework yesterday. 나는 어제 나의 숙제를 끝내야만 했다. 맞죠? 과거에서 여기에도 과거를 붙이고 앞에도 과거를 붙이고 여기에 있는 ED를 빼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must에 ED를 붙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must는 현재 지금의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걸 표현할 때 적절하니 만약에 과거에 해야만 했다를 표시하고 싶으면 musted가 아니라 have to의 과거인 had to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dn't even try to stop him this time. What was the point? 나라는 것은 이 지금 왈리, 늑대 옆에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 닥순트, 이 소시지처럼 생긴 개이죠. 나는 이번에는 그를 멈추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어. 막 처음에는 불면 안 돼! Stop! No! 라고 해서 이 풍선껏 부는 연습하지 말라고 옆에서 말렸지만 결국은 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에휴, 또 내가 말해봐야 어차피 불겠지 이런 마음으로 말릴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죠. What was the point? 요점이 뭐야? 요점이 뭐야? 라는 말은 말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Instead, 그 대신에 I put my tail between my legs and prepare for the worst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대신에 내가 예를 들어서 왈리를 말리는 것 대신에 맞죠? Instead 말리는 것 대신에 나는 넣었습니다. 나의 꼬리를 어디에 넣었냐면 between my legs 나의 다리 즉 개입니다. 개의 다리 사이에 꼬리를 넣었다는 것이 되겠죠. 넣고요. And prepare for the worst 최악의 상황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가 꼬리를 왜 두 다리 사이에 놓냐 하면은 바로 혼났을 때나 뭔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혹은 겁먹었을 때 이럴 때 넣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0: 지금 왜 이 왈리를 안 말리고 그 대신 어차피 이 풍선껌 부는 연습을 왈리가 할 테니 왜 이 꼬리를 옆에 있었던 이 클램은 자기 두 다리 사이에 꼬리를 넣냐 하면 왠지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 페니의 집, 그 벽돌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약간 겁이 나기도 하고 뭔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꼬리를 두 다리 사이에 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 벽돌 집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안 무너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Wally closes his eyes. Wally는 또 이제 불어야 되니까. 늑대입니다. 풍선껌 부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Wally closed his eyes. 그렇죠. 그의 눈을 감았습니다. Took a deep breath.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되겠죠. Deep breath. Breath는 바로 숨입니다. 이 숨입니다.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그의 모든 힘과 함께 즉 온 힘을 다해서 내쉬었습니다. 근데 이 집, 이 마지막 페니의 집은 뭘로 만들어져 있죠? 바로 벽돌로 만들어져 있죠. But Penny's brick house didn't fall down.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다행스럽게도는 없어요.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페니의 이 벽돌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Woohoo! I cheered. 내가 환호했습니다. Woohoo! 라고 내가 환호하고 막 신나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선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Wally's stomach growled. Before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he had to fit in one last practice blow. I didn't even try to stop him this time. What was the point? Instead, I put my tail between my legs and prepared for the wors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But Penny's brick house didn't fall down. Woohoo! I cheere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Wally는 그가 쓰고 있었던 그의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And stroll이라는 것은 거닐다, 산책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걷는 것이죠. 걷는 거나 산책하는 거나 거니는 거나 전부 다 걷는 것이니까요. Toward 무엇을 향해서 거닐고 산책하고 걸어갔냐면 앞문을 향해서. 여기서 앞문이라는 것은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막내 페니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죠. 이 벽돌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문으로 갔습니다. I know. 나도 알아. I'm excited for a cookie too, he said. 왈리가 이야기하기를, 아, 나도 알아. 나도 이 쿠키 하나 먹고 싶어. 쿠키 하나 이거 먹으려고. 아, 나도 신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and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근데 그 집 안에 있었던 페니는, 어, 왈리 왔어. 아유, 클램 왔어. 이렇게 반겨주겠죠. 페니는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greeted, greet은 반기다.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우리는 바로 클램, 이 닭순트 개와 소시지 개와 그 다음에 왈리 늑대겠죠. 우리를 반겨줬는데 마침 그때 뭘 했냐면 파피와 파이퍼가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이 옆마당을 통해서 막 뛰어오면서 뭘 했냐면 squealing, squeal이라는 것은 squeal, geek 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소리에서 왔거든요. squeal, geek.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은데요. 그래서 끼익 하는 소리를 내는 건데 사실 이 파피와 파이퍼가 끼익 하는 소리를 내는 거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옆마당으로 막 뛰어왔을 때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페니가 우리를 반겼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Wally, what did I ever do to you? Poppy fumed. Poppy는 첫째입니다.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첫째. Poppy가 fumed. Fume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것인데요. 근데 씩씩대는 거예요. 머리에서 연기가 막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씩씩대는 거예요. Poppy가 씩씩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왈리야,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했는데? What did I ever do to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데? 파피가 화를 내는 것이죠. 파피는 지금 파피는 지금 너무 속상하죠. 왜? 지푸라기 집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Yeah, I thought we were friends. Piper added. Piper, 이제 둘째가 또 거드는 거예요. 파이퍼가 뭐라 했냐면, 맞아, 나는 생각했어.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했어, 왈리야. 그런데, 너는 왜 우리 첫째, 둘째의 집, 파피와 파이퍼의 집을 왜 무너뜨린 거야? 우리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너 나의 집을 왜 무너뜨려?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했는데?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0: 찾아온 것이죠. 근데 왈리는 정작 어떻습니까? 왈리는 자기가 풍선껏 보는 연습을 했지 집을 무너뜨렸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왈리 was confused. 왈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왈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죠. Why are you both so angry? 왜 너희 둘은 이렇게 화가 났어? 아직 이두 채, 집두 채가 무너진 걸 왈리는 모르는 것이죠. 눈 감고 후 불었고요. 그냥 계속 가버렸기 때문에 집이 무너진 걸 솔직히 모를 수가 있나 싶지만 몰랐다고 칩시다. 몰랐으니까 왜 너희들은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라고 묻는 것이죠. 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결말 궁금하시면 미리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을 다시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I know! I'm excited for a cookie too, he said.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and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2: Wally, what did I ever do to you?
3: Poppy fumed.
2: Yeah, I thought we were friends,
3: Piper added. Wally was confused.
4: Why are you both so angr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5: Growl. Growl. Wally's stomach growled. Breath. Breath.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Stroll. Stroll.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Greet. Greet.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Squeal. Squeal.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Confused. Confused. Wally was confused. Why are you both so angr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단어는 바로 Fume이라는 것인데요. 이 Fume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문, Hot Soup Fumed on the Table. 이 뜨거운 수프가 어떻게 됐냐면 Fumed 했답니다. On the Table. 탁자 위에서 Fumed 했대요. 그러면 뜨거운 수프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수프는 바로, 아, 이 김이 나잖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연기나 김을 내뿜다. 왜 뜨거우니까? 뜨거운 건 김이 나니까. 기본적으로 연기나 김을 이렇게 나오는 거나 내뿜는 거, 이게 바로 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사람이나 뭔가 생명체에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fumed. 그녀는 연기나 김을 내뿜었습니다. When she heard the lie. 그녀가 뭘 했을 때? 그녀가 거짓말을 들었을 때. 거짓말을 그녀가 들었을 때 머리에서 김이나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연기나 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연기나 김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다? 몹시 화내다, 씩씩대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모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혜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남녀의 역할과 진급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유리천장입니다. 밑에서 볼 때 승진의 사다리 속에서 저 위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딱 걸리는 거죠. 투명한 유리로 된 천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성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소수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등등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진급의 불평등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번에 미국의 유명 통신사에서 이 유리 천장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엄선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바로 Today's Topics에서 함께합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First Women CEO for Associated Press. 보통 우리가 AP라고 해서 많이 약자로 쓰고 있는데요. Associated Press. 전 세계 4대 통신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이 AP, 로이터, CNN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나라에 보도가 되는 그러한 통신사 중에 하나인데요. 자, AP의 경우에 최초의 여성 CEO가 등극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First woman CEO for Associated Press. The Associated Press appointed Daisy Vera Singham, its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hief operating officer, as CEO. She will replace the retiring Gary Pruitt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She will become the first woman and first person of color to lead the AP in its 175-year history.
2: First woman CEO for Associated Press. The Associated Press appointed Daisy Vera Singham, its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hief operating officer, as CEO. She will replace the retiring Gary Pruitt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She will become the first woman and first person of color to lead the AP in its 175-year histor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뭐 중간에 한번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걸 알면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단어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appoint.
2: To appoint.
1: To retire.
2: To retire.
1: To replace.
2: To replace.
0: 첫 번째 단어는 to appoint. 누군가를 임명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appoint. To retire, 은퇴하다 혹은 뭐 사임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retire. 보통 이제 retire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사임 정도보다는 아예 그만두고 은퇴 쪽에 좀 가까울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To replace, 누군가를 대신하다.

0: 대체하다라고 할 때 쓴 표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동사만 아시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The Associated Press appointed Daisy Virasingham. 이렇게 되어 있군요. Appoint somebody as 누군가를 뭐로 임명하다 혹은 지명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보통 우리가 공직자를 얘기할 때 임명직이냐 혹은 선출직이냐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은 다 선출직이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경우,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물론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임명직이죠. 그때도 appointed officials라고 얘기합니다. 임명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AP 통신에서 말입니다. 데이지 베라 싱엄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번에 임명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자, 문장의 중간에 이렇게 양쪽에 카마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내용은 삽입된 삽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드러내도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문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지 베라 싱엄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It's Executive Vice President.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부사장이 되겠고요. And Chief Operating Officer, COO라고 해서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당한 고위 중역인데요. 이 사람을 As CEO, AP의 CEO로 임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She will replace the retiring Gary Pruitt. 이렇게 되어 있군요. Replace 누구를 대체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대체하는 거냐, 경질하는 거냐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후임의 경우에는 she will replace somebody 하면 누구를 대체하고 후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장관을 replace 한다, 즉 주어가 윗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질시킨다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지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retiring, 은퇴하게 되는 게리 프루잇이라고 하는 CEO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바로 내년 초부터, 1월 1일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이 여성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냐면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She will become the first woman and first person of color. 이게 되죠? People of color라고 하면 요거는 유색 인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요 표현 자체도 사실상은 좀 찬반의 논란은 좀 있거든요. 백인은 그럼 색이 없냐? 투명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People of color가 과연 politically correct한 표현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체 표현은 없기 때문에 보통 쓰고 있습니다. 비라싱엄이라고 하는 여성이 말입니다. 최초의 여성이자 또한 최초의 유색 인종으로서 to lead the AP in its 175-year history라고 되어 있군요. 역사 175년의 AP를 이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리랑카계 영국인이고요. 이 회사에서 잔뼈가 굵긴 했습니다만 최초의 여성, 그것도 유색 인종의 여성이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죠. 미국의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부통령이자 유색 인종 여성 부통령이라고 해서 참올 초부터 각광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계속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First woman CEO for Associated Press. The Associated Press appointed Daisy Virasingham, its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hief operating officer, as CEO. She will replace the retiring Gary Pruitt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She will become the first woman and first person of color to lead the AP in its 175-year history.
2: First woman CEO for Associated Press. The Associated Press appointed Daisy Virasingham, its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hief operating officer, as CEO. She will replace the retiring Gary Pruitt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She will become the first woman and first person of color to lead the AP in its 175-year history.
0: 자, 오늘 두 번째 소식입니다. US warns, 미국이 경고하고 나섰군요. China is building more nuclear missile silos 라고 되어 있는데요. silo는 뭐 잠시 후에 나옵니다만 격납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핵미사일 격납고를 추가로 짓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US warns China is building more nuclear missile silos. The U.S. has warned about a major expansion of China's nuclear missile silo fields amid heightened tens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Experts estimate that China has roughly 250 underground missile silos under construction. The two nations remain sharply at odds over a range of issues, including trade, technology, and cybersecurity.
2: U.S. warns China is building more nuclear missile silos. The U.S. has warned about a major expansion of China's nuclear missile silo fields amid heightened tension between Washington

0: over a range of issues, including trade, technology, and cybersecurity.
1: 잘 들어보셨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일단 중요한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2: Silo.
0: Silo.
2: To estimate.
0: To estimate.
2: To be at odds.
0: To be at odds.
1: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silo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silo는 이제 본래는 이제 긴 길, 굴뚝 같은 거예요. 원래 거기에 쌀도 저장해놓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지하 경납고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미사일을 넣어두는 지하 경납고 말이죠. To estimate, 추정하다, 추산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동사였고요. 마지막으로 to be at odds,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Be at odds라고 하면 뜻이 맞지 않다, 사이가 나쁘다, 충돌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자, 일단 미국의 입장부터 나옵니다. The U.S. has warned about a major expansion of China's nuclear missile silo fiel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가도 되겠고요. 한번 끊으면 여기서 한번 끊겠죠? 네, 여기서 끊진 않아요. of에서 끊으면 뒤에 뭔가 나올 걸 너무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살짝 앞에서 끊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미국은 뭐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냐면요. About a major expansion.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대적으로 뭔가를 확충한다 혹은 확대한다라는 느낌이 일단 듭니다. expand가 확대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of는 목적격에 해당하는 거죠. 뭐를 확충하는데 of China's nuclear missile silo fields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핵미사일 지하 경납고가 있는 그 구역을 더욱더 추가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사일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중에서 인공위성으로 보면 구멍이 하나 뚫려있는 느낌이에요. 거기서 이제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 필드라는 얘기는 그 구멍 같은 것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넓은 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저장해주고 있는 경납고가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경고하고 나섰냐면요. Amid heightened tens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보통 기사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수도를 쓴 경우는 그 수도가 워싱턴이든 베이징이든 서울이든 마스코우든 간에 그 나라 자체를 받거나 그 나라 정부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베이징이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시거나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문맥에서 커버가 되고요. 많은 경우 둘 중에 어느 걸로 번역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보면 좋겠네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 관계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러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라고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Experts estimate that 전문가들의 추산하는 바에 따르면 according to some estimates by experts 라는 느낌이니까 앞에서 끊고 가시면 돼요.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China has roughly 250 underground missile silos under construction. 이게 중요한 거죠. Under construction 건설 중인 겁니다. 자, 중국이 roughly 대략 250개에 달하는 지하 미사일 경납고를 지금 짓고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two nations remain sharply at odds. 아, 요건 나왔군요. Remain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Was and still is.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remain이 나오면 무조건 여전히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the를 썼으니까 당연히 앞에 나온 두 나라겠죠?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두 나라는 여전히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뭐에 대해서 각을 세울까요? 이유를 얘기할 때 뭐를 둘러싸고 over a range of issues 참 다양한 사안을 놓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including trade, technology and cyber security 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무역과 기술 그리고 사이버 보안 혹은 안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중국이 특히 요즘에 보이고 있는 외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랑 외교라고 합니다. 늑대요. 예, 전랑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박스오피스를 올렸던 영화가 있는데 특수부대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아주 강압적이고 폭발력 있는 영화라고 해요. 보진 못했는데 현재 중국의 외교가 그렇게 강압적인 외교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랑 외교라고 보통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기에 하나의 이유로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2: U.S. warns China is building more nuclear missile silos. The U.S. has warned about a major expansion of China's nuclear missile silo fields amid heightened tens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Experts estimate that China has roughly 250 underground

0: missile silos under construction. The two nations remain sharply at odds over a range of issues, including trade, technology, and cybersecurity.
1: US warns China is building more nuclear missile silos. The US has warned about a major expansion of China's nuclear missile silo fields amid heightened tens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Experts estimate that China has roughly 250 underground missile silos under construction. The two nations remain sharply at odds over a range of issues, including trade, technology, and cybersecurity.
2: Today's parents, 오늘은 좀 전에 나왔던 to be at odds with somebody나 something, 이렇게 뭐뭐와 뜻이 맞지 않다, 사이가 나쁘다, 각을 세우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충돌하다 이런 의미로 쓰죠. 보통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다, 생각이다. 즉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뭔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게 아니죠. 일단 책임을 지다라고 할 때 to take responsibility, 그죠? Take responsibility for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자신의 건강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죠? You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own health. 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Some say,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Each of us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our own health.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이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but such a view, 이란 견해가 is blank. 길게 나왔죠? 현실과 맞지 않는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방금 나왔잖아요. Such a view is at odds with reality. 그렇습니다. 현실과 각을 세우고 있다. 현실과 부딪히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꼭 사람 대 사람으로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0: Some say each of us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our own health, but such a view is at odds with reality.
1: Some say each of us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our own health, but such a view is at odds with reality.
2: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써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메인 이슈에 맞게끔 Women and Glass Ceiling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Daisy Blessingham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단수로 써봤는데요. 뭐 그렇다고 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여성이 중역 자리에 오르는 데 있어 남성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여성 CEO가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중력 자리에 오르다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겠고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다? 그렇죠. It takes longer. 뭐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성 CEO라고 할 때 female CEO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표현을 써봤는데요. 일단 경영진이라고 할 때 managemen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노사 분규라고 할 때 labor management disputes라고 합니다. labor가 labor unions, 노조를 얘기하고요. management이 경영진, 사측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Women usually take longer.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더 오래 걸리는 게 조금 보편적이에요. To enter into management positions. 그렇습니다. 경영진 지위로까지 올라가는데, 들어가는 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And only a small number of companies have a woman at the blank.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소수의 기업들만이 여성을 최고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여성이 배 키를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에피소드 1, 1회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바로 이때 쓰는 표현이 at the helm 이란 표현을 씁니다. at the helm. 우리가 take the helm이라고 하면 배의 방향키거든요. 배의 방향키를 잡다라는 얘기는 지봉을 잡다, 짱이 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have a woman at the helm 이라고 하면 여성을 CEO 자리에 두고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0: Woman and glass ceiling. Women usually take longer to enter into management positions, and only a small number of companies have a woman at the helm.
1: Woman and glass ceiling. Women usually take longer to enter into management positions, and only a small number of companies have a woman at the helm.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나왔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묶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appoint.
2: To appoint.
1: To retire.
2: To retire.
1: To replace.
2: To replace.
1: To be at odds.
2: To be at odds.
1: To take the helm.
2: To take the helm.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편 제6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누굽니까? 정코치입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벌써 6강이고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을 다 살펴봤죠.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까지를 봤고요. 사실 문장이 어떻게 또 활용을 할지를 우리가 지난 강부터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장의 종류 두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만 보면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부정도 하고 또 그걸 의문문으로 만드는 걸 했단 말이죠. 근데 영어에서 의문문은요, 이 의문사가 없는 거랑 의문사가 있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의문사를 붙여가지고 또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잘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강의 딱 듣고 나면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배울 내용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은요, 여러분들이 빈칸을 제가 좀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 빈칸을 다 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해보면은 의문 땡땡땡, 의문 땡땡땡, 그리고 또 의문 땡땡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밑에 나오는 그 노란색들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얀색으로 불러야 되는데 네모 빈칸 안에 뭐가 들어갈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게 정상적이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오늘 또 알고 나면은 별게 아니거든요. 저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유닛 확인하시고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공부할 유닛은요, 유닛 14부터 갑니다. 의문 대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이 익숙한 학생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좀 디테일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초를 벼락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의문사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저 말이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다 의문사라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책 보면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관계인지를 정리를 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의문사를 잡으면 되는데 사실 여기 별게 아닌 게 얘랑 얘랑 얘랑 합쳐가지고요 그냥 의문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개념인 거죠. 의문사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 각각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실 거고요. 의문사라는 거를 모르면 오늘 강의 못 따라오거든요. 의문사가 뭐냐?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육하원칙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우리 육하원칙 영어로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는 who, when, where, what, how, why 되고 which 정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which는요, 뭐 어느 것. 요런 뜻이거든요. 뭐 이렇게 좀 고를 때, 이거냐 이거냐 고를 때 어느 것의 느낌인데요. 요거 정도 추가해 주시면은 뭐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긴 해요. 근데 요 육하원칙의 위치 정도 추가하면은 뭐 아마 고3까지 쓰시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얘네가 다 의문사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좀 분류를 하자면은 누구는 의문대명사, 누구는 의문형용사, 누구는 의문부사 막 이렇겠죠. 그거를 한번 오늘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의문대명사부터 갑니다. 자, 의문 대명사는 그럼 의문사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의 종류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요, 일단 의문사 가볍게 정리하고

갈게요. 의문사 궁금할 때 쓰는 말이라 그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요, yes나 no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잡아두시고요. 의문 대명사는 아까 본그 많은 의문사들 중에서 얘네들, who, 누구, what, 무엇, which, 어떤 것, 얘네들이 의문 대명사인데요. 사실 아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눈치를 챘을 건데, 뒤에 것만 다르죠? 의문까지 똑같고,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명사, 형용사, 부사를 모르느냐? 배웠잖아요. 우리 마이 그래머 코치에서요, 초반에요, 형용사, 부사, 대명사, 이런 거 뭔지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 성격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돼요. 그 배운 거를. 얘네들은요, 좀 대명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 걔네가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요.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스포일러로 의문 형용사는 누구랑 비슷하겠어요? 형용사랑 비슷하겠죠. 그럼 막 명사 꾸며주고 이런 거 하는 거고, 의문 부사는 부사가 문장에서 엄청 중요하진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의문 부사는 그냥 의미만 더해주는 그런 참깨나 참기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요도로 따지면은 문장에서 얘네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빡빡빡 이렇게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면 되죠. 그 중요하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빼면은 문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빠지면 뭔가가 안 돼야 돼. 나 빼고도 막잘 돌아가고 이러면은 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잖아요. 이 강의에서 저는 중요하죠. 저 없으면은 강의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얘 한번 빼봐요. Who를 빼봐요. 그럼 뭐만 남아요? Is the boy만 남죠. 아이고야, 저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빼면 안 되겠죠. 지금 노란색 빼면 안 됩니다. 공통적으로요, 이 노란색들을 빼게 되면은 뒤에 게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무슨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요.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해석은 Who is the boy? 저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소녀는 누구냐? He's my brother. 그는 나의 남동생이다. 되는 거고요. What? 무엇이죠? What is his favorite food?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물어봤더니 It is chicken. 그것은 치킨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고요. Which네요. 잠깐만 요거 두개 비교해 볼게요. 이게 versus죠. 한판 붙여 보겠습니다. What이랑 which랑 잠깐만 구별해 주시면 돼요. 이게 What은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중에서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고요. Which는 사실 선택의 개념이에요. 요거랑 요거 중에서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책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어떤 책에는 어느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석의 느낌 봐봐요. Which does he like better? Better은 더 많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그는 더 좋아하니? Fried chicken? 튀긴 치킨, 아니면은 베이크드 하면 구운 거거든요. 아니면은 구운 치킨, 이런 식으로. 선택의 상황 아닙니까? 이 선택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위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What과 which의 느낌 잠깐 잡아주시고요. 자, 중요한 얘네들 뭐다? 의문 대명사에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문장들을 살펴보신 거고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문법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순 뭔지 이제 다들 아시죠? 어떤 순서로 쓰느냐, 그 말의 순서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 쓰고 싶잖아요. 의문 대명사 쓰고 싶잖아요. who나 what이나 which나 쓰고 싶으면은 비동사는 비동사 다음에 주어졌고 물음표 딱 해주시고요. 일반 동사라 그러죠. 얘네들은 do나 아니면은 does나 did 써준 다음에 주어졌고 동사 원형. 우리 기본적으로 배운 일반 동사의 의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딱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후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들 쭉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what 다음에도 쭉 비동사 나오고 which 다음에도 비동사가 쭉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고 후나 whom이나 what이나 이제 which 같은 경우에는 do나 does나 did 중에 적절한 거 선택해주고 주어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오고 이렇게 나가줄 건데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막 한국말로 보면은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된 것들을 그냥 쭉쭉쭉쭉쭉쭉 빨아당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지금 뭔가 문법을 처음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기초편 마치고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온 친구도 있을 건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얘네 셋을 완벽하게 구분

구별하는 거 저는 권장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고요. 얘네가 나중에 정말 먼 훗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문제를 풀 때, 문법 문제를 풀때 활용이 될 때에는요, 얘네 셋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문제를 푸는 건 중요해요. 근데 처음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좀 배워나가는 단계에서 이거를 막 엄격하게 구별하는 거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1부터 고3 또는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제가 다 가르치거든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지금 그냥 문장들 많이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막 얘랑 얘랑 막 이렇게 막 떨어뜨려가지고 구별하려 하지 말고요. 각각의 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주세요. 의문 대명사 쓴 의문문 드립니다. 지난 시간보다 의문문이 좀 달라졌죠? 앞에 얘네가 붙어서 그래요. 해석해 볼게요. Who was your homeroom teacher? 담임 선생님이 homeroom teacher이죠? 너의 담임 선생님, last year, 작년에, who was니까 누구셨니?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죠. What is, 무엇이냐? Your favorite subject,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냐? Which is 하면 어느 것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어느 것이야? Math 수학이야? 아니면 Science 과학이야? 선택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느낌. What이랑 which이랑 구별되시죠? 요 정도 구별 잡고 가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요. Who 또는 whom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요. 아까도 요게 잠깐 붙어가지고, 했을 수 있는데요. 저게 뭐냐면은, 얘가요. 뒤에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이거 뒤에다 넣어봐요. Who나 whom을 뒤에다가 넣으면은, 너는 love, 사랑한다. 여기 자리잖아요. 누구를이라고 하는 후나 훔이요.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우리는 알아요. 목적어 자리죠. 누구를 사랑하다.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사람에 대한 거면은 후 또는 훔을 쓰는데 요즘은 후를 그냥 좀 많이 씁니다. 이렇게 굳이 훔까지 가지 않고 그냥 후로 다 이렇게 쓰면은 틀리지 않는다. Who 또는 whom do you love?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일반 동사로 넘어왔죠. What? 무엇을? Do you do? 너는 하느냐? Together? 함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너 또는 너희들 다 가능하겠죠? 무엇을 너 또는 너희들은 함께 하느냐? 자, 그 다음에 which입니다. 어느 것을요? Does네요. 왜? He니까. Which does he prefer? Prefer 하면 선호하다. 중1 정도 되면 필수 단어죠. 어느 것을 그는 선호하나요? 역시 which니까 선택. books, 책, 아니면은 movie, 영화, 어느 것을 선호하나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who 또는 whom이 나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자리가 누구를 초대하다 여기에요.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누구를, 과거네요. Did you invite? 너는 초대했느냐? To your birthday party. 너의 생일 파티에. What? 무엇을? Did you do? 과거입니다. 너는 했느냐? At the party. 파티에서. Which? 선택해볼까요? 어느 것을? Did you enjoy? 너는 즐겼느냐? Most는 가장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왜 which인데 뒤에 뭐 아까처럼 뭐냐 뭐냐 없냐면은 이미 이 맥락상, 여기 지금 연결된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의 흐름상 파티에서 내가 몇 가지를 했을 거잖아요. 그몇 가지들 했던 내 활동들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냐기 때문에 이미 선택의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위치를 써주면은 무난하게 맞다라는 거. 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의문 형용사로 가겠습니다. 의문 대명사. 중요한 녀석이었다. 문장에서. 걔네 없으면 안 된다고. 얘는 느낌이 딱 형용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네 뭐 하겠어요? 명사 꾸며줍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명사를 꾸며줘요. 그게 원래 형용사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하는데 의문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죠. Whose 하면은 누구의 명사, What은 어떤 명사, Which는 어느 명사입니다. 얘네는 아까도 나왔던 애지만 전혀 헷갈리지 않는 게요. 이렇게 쓰거든요. 봐봐요. Whose bicycle이 하나요. 누구의 자전거냐? Is this 이거는. 그 다음에 What size가 한 덩어리입니다. What이 사이즈를 꾸며주죠. 무슨 사이즈의 자전거를 do you want? 너는 원하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which가 바이스크를 꾸며주면서 요렇게가 하나예요. 아까는 혼자 했잖아. What이랑 which가. 이번에는 적의 덩어리입니다. 어떤 자전거가 is yours? 너 거냐? The big one? 큰 거? Or the small one? 아니면 작은 거? 요렇게. 의문 형용사? 이게 끝이에요. 간단합니다.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이 한 덩어리들이라는 거 체크하셨나요? 자, 그러면 코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살짝 좀 헷갈렸을 수가 있는데.

있는게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who나 whom을 쓴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요런 식의 do나 does나 did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을 썼다면 어떤 때는 바로 이렇게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초편 수강한 친구들 알고 있어요. 얘네가요, who나 what 같은 애가요, 그게 그냥 주어인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동사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이 who는요, 누가입니다. 누가 주어입니다. 누가 loves you, 너를 사랑하느냐 되는 거고, 요거는요, 주어가 아니고요,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는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Whom do you love? 근데 who do you love?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얘가 주어입니다. 누가 invited him, 그를 초대했느냐, 파티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요, 원래 자리가요, 여기입니다. 너는 파티에 누구를 초대했느냐. 그래서 이 지금 똑같이 생겼지만 얘네들은요, 뒤에다가 문장에다가 넣어보면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주어예요. 무엇이? made, 만들었느냐? you, 너를 angry, 화나게 만들었느냐? 요거는 you make 다음에 원래 무엇이요? what 자리가 여기에요. 주어가 아닌 거죠. 너는 무엇을 만들다 해서 얘가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what을 쓰고요. 주어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쓰던 걸로 what did you make?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참고만 해주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이 의문사들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 중에 기본 하고 있거든요. 엑서사이즈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다 좋은 문제들. 그중에서 제가 픽한 문제만 대표적으로 볼게요. 정코치의 픽은요, A번에 13, 14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누구를 좋아했니? 야, 이거 생각해봐요. 이런 정도 되면 이제 딱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영어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거요, 처음에 연습 많이 안 하면 은근 까다롭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은 who 또는 whom 하면서 누구를이 먼저 나와주고, 과거니까 did 쓰고 you like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쉽지 않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누구의 책이냐? 쉽지 않다. 왜? 누구의 책, 요거를 영어로 할수 있어야 돼요. 뭐 의문 형용사라는 말이 필요 없어도, 그거 몰라도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Whose book? 누구의 책이냐? Is this? 요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챙겨주고 비동사 주어라는 순서까지도 잡아줘야 되는 쉽지 않은 문제였다. 되셨나요? 또 갑니다. 자, 둘 중에는 어떤 것을 더 좋아하니? 단서를 많이 붙였죠? 선택하라는 거고요. Like라는 동사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which 쓰란 얘기예요. Which do you like better?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느냐? 자, 요거 두개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느냐? 요거? 요거? 그런 느낌의 which입니다. 그다음 그녀는 어떤 색을 좋아합니까? 이것도요, 영어로 쓰라고 하면 결코 안 쉽다고요. What color입니다. 이게 나와줘야 돼요. 이때는 선택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색 중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래서 which color가 아닌 거예요. What color? 무슨 색을 does she like? 야, 이것도 챙겨야죠. 3인칭 단수에 대해서 does 챙기고 동사 원형까지 챙겨야 됩니다. 간단한 문장인데 써보면 어렵다고요. What color does she like? 그녀는 어떤 색을 좋아하는가? 자, 그리고 우리는 적절한 의문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참 많이 나오는데 해석하고 의문사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Who나 whom 먼저 들어갑니다. 제가 원래 여기 자리라서 목적어 자리라서 am이 자꾸 붙는 거예요. 누구를 너는 과거네요. 만났니? At the party. 파티에서요. 그다음 book bag 하면 책가방인데요.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누구의 책가방이냐? Is this? 이것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선택합니다. 목요일이랑 금요일 중에서 which is better? 어느 것이 더 좋아? 되는 거고요. 얘는요, 이렇게 딱 봐도 연결돼야 되겠죠? 오늘은 무슨 요일이냐? What day입니다. What day? 무슨 요일이냐? It's Friday. 금요일이야.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전부 다 풀어보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고요. 복습 한번 하고 올까요? 자, 쌤이 왔습니다. 방금 배운 내용들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두 개를 해결했습니다. 의문 대명사, 누구, 무엇 하면서 중요한 아이들 눈으로 딱 익혀주시고요. 의문 형용사는 이름 그대로 형용사 아닙니까? 명사 꾸며주는 아이들입니다. 요거 좀 낯설었을 수 있어요. Whose 명사, what 명사, which 명사, 아, 그런 거구나. 눈으로 쫙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의문사의 세 종류 있잖아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배웠고요. 이번 유닛은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의문 부사만 해결하면 되는데요. 느끼셨나요? 뒤에 답이 다 있어요. 얘는 의문사들 중에서도 좀 부사인 거지. 부사가 뭐냐면은 문장에서 예 없다고 큰일 나진 않아요. 근데 얘가 들어가면은 의미가 훨씬 풍부해지고요. 주로 시간, 장소, 뭐 이유, 방법 이런 것들이 부사거든요. 그 느낌을 그대로 다 받아서 의문사들 중에서도 그런 느낌인 애들이 있어요. When, 언제라던가 시간 개념이죠. Where, 어디, 장소의 개념. Why, 왜, how, 어떻게 또는 어떤 상태 같은 이런 아이들의 의문 부사가 되는 겁니다. 문장으로 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When 썼죠. 언제. 뒤에 거 우리 알잖아요. Did you meet Jane? 과거네요. 너는 제인을 만났느냐? 언제 너는 제인 만났느냐? 완성. Where? 어디입니다. 어디에서? Did you meet Jane? 넌 제인을 만났느냐? 아이고 쉬워라. 그 다음 why입니다. 왜 너는 제인을 만났느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how가 들어옵니다. How was Jane 할 때 이 how만 조금만 조심하시면 되는데요. how는 또 좀 이따가 우리가 한 2분 이따가 또 알아봅니다. 요거는 어떤 상황 같은 거, 형평 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How was Jane? Jane은 어땠니? 뭐 Jane이 괜찮아 보였니? 안 좋아 보였니? 그러던 Jane의 상태를 물어보는 그 정도의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얘네가 뭐라고요? 딱 봐도 의문 부사라는 애들인데요. How는 우리가 좀 이따가 제대로 알아볼 거고 How 빼고 When, Where, Why 다음에 비동사 주어 그리고 우리 이거 원래 쓰던 거 여기 do라고 대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do나 does나 did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쓰는 거 우리 정말 지금 연습 많이 하고 있는 그거 그러면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의문문 앞에다가요 얘네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장으로 영어로 봅니다. When 언제냐라는 거잖아요. Parents Day는요 어버이날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의 어버이날은 when 언제니? Okay. Where 어디 어디죠 어디? Are you right now? Right now는 지금 현재고요.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냐? 요 정도의 뜻이죠. 요때 are 하면은 있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Why입니다. When에요. 왜? 화겁니다. Were your parents so angry? 너의 부모님이요 그렇게 화나셨니? 그 이유를 물어보죠. 왜 너의 부모님 그렇게 화나셨니? Okay. 자, when, 언제입니다. 언제, do you have lunch? 이제 일반 동사로 넘어왔죠? 언제 넌 점심 먹니? Where, 어디서, does죠, he 때문에. Does he have lunch? 어디서 그는 점심을 먹니? Why, 왜입니다. 과거네요. Did you have a late lunch? 왜 너는, late 하면 늦은이에요. 늦은 점심을 먹었니? 그러니까 점심을 늦게 먹었냐? 오후 3, 4시에 왜 점심 먹었냐? 그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왜? 뒤에 있는 요 기본만 잘 돼 있으면은 의문사만 갖다 붙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C번, how로 가겠습니다. how는요, 여기를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쌤이 두 가지입니다. how만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how만 딱 쓰게 되면은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방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how 다음에 좀 친구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how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를 적어주고요. 심한 경우에는 뭐 심하다면 좀 웃기지만 명사까지도 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그 형용사인지 얼마나 그 부사한지라는 그런 어떤 정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좀 이따 이제 문장을 통해서 또 살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how 썼죠. 근데 이제 쓰는 용법이 두 가지라고요. how만 쓰고 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비동사, 일반 동사, 의문문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How 다음에 old나 much나 이런 거를 쓴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을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영어로 보면은 더 잘 보일걸요. 가볼까요? 자, 이 장면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요만큼은요. How랑 비동사랑 만났습니다. How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태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방법 같은 것들. How's your school life? 이거 상태 물어보죠. 너의 학교 생활은 어떠냐? How are you these days? These days는 요즘입니다. 너 요즘 어떠냐? 역시 상태 물어보고요. How? 어땠냐? 과거입니다. Was your trip to Japan? 일본으로의 여행은 어떠했느냐라고 해서 지금 비동사랑 how랑 만난 거 확인되시나요? 어떠했냐라고 지금 물어볼 때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이번에는 딱 봐도 일반 동사랑 붙였습니다. How 빼고 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일반 동사 의문문 아닙니까? How do you get to school? 자, 이번에는 방법으로 갑니다. 어떻게 너는 학교에 가니? 자전거 타고 가니? 걸어 가니? How?
Does he get to school? 그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He 때문에 does죠. 그는 어떻게 학교에 가니? 그 다음에 과거입니다. How did you get to Japan? 너는 일본에 어떻게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배 타고 가서 그 how가 방법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How 다음에요. 요런 거 저런 게 붙게 됩니다. 보세요. How old are you? 이렇게 붙어가지고 old 하면은 오래된 또 나이가 든 이런 뜻이잖아요. 너 나이가 얼마나 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물어볼 때 쓰는 거잖아요. How hard입니다. 여기서의 hard는요,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How hard was the test? 그 시험은 얼마나 어려웠느냐라는 거고요. much랑 붙으면 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How much is it?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양이라는 건데 사실은 돈의 양을 말하면서 이거 우리 가격 물어볼 때 쓰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How 다음에요. many 쓰고요. 명사까지 붙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요? Are there 있나요? In your class. 너의 학급에는 이런 거 물어봐요. 자, 계속 갑니다. 명사까지 붙은 것들. 이거 낯설 수 있어요.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을.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Do you spend? 너는 쓰나요? A week. 일주일에.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책을. Does he read? 그는 읽나요? A month. 한 달에. How much time? 얼마나 많은 시간을. Did you spend? 너는 썼나요? 과거죠. On your homework. 너의 숙제에 썼나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코치로 how 의미 덩어리들 좀 낯설었던 것들 싹 갑니다. How many는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How much는 얼마나 많은 양. How old는 얼마나 오래되거나 나이 들었는지. How hard는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또는 딱딱한지, 또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런 뜻이 좀 많아요. How fast는 얼마나 빠른지. How tall 얼마나 키가 크거나 높은지. How big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far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 이렇게 가죠. 자, 문제를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픽한 문제는요, A번에 13, 14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제 그것은 that으로 받으라는 거고요. 방법의 how죠? 어떻게? Did you know that? 너 그거 알았느냐? 요거는 how를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얼마나 오래니까 요렇게 쓰라는 거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에? Did she wait? 그녀는 기다렸느냐? 뒤에 건 괜찮아요. 앞에 how만 잘 잡아주면 되죠. 15번, 그건 얼마나 빠르게입니다. How fast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Does it go? 그것은 가느냐? 얘는요,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딱 보이지 않습니까? How much money 쓰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돈을?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되고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How many people입니다. 셀수 있는 거니까는 many를 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were there 있었나요가 되는 거. 자, 그리고 요런 거 잘해야 된다고요. 알맞은 의문사를 넣어줘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 거. 그녀가 그렇게 늦게 온 이유 물어보죠. 왜 그녀는 그렇게 늦게 왔느냐. 얘는 How long이 한 세트죠. 이렇게 세트가 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에 너는 그녀를 기다렸느냐. 요거는 어떻게 보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드레스 입으면은 How do I look? 어때 보여? 예뻐? 어때?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는요. How is the food in Jeju Island? 제주도에서의 그 음식은 어때?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그 음식들 있잖아. 제주도의 그 음식들 어떠냐라고 이제 어떤 상태나 요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적절한 의문사들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 자, 의문사, 의문부사 정확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리하고 갑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방금 배운 게 의문부사죠. 의문사의 마지막까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의문부사는요, 요런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것들입니다. 현재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의문부사까지 정리가 된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유닛으로 오늘 갑니다. 유닛 여러분들이 16이 되고요. 명령 요구 제안의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크게 된요, 문장의 종류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봤고, 문장이 어떤 종류가 있냐를 보는 건데, 기본이 있고, 부정이 있고, 의문문이 있고, 의문사를 안 붙인 의문이 있고, 의문사를 붙인 의문이 있다까지 된 거야. 그럼 이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명령하는 문장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생긴 건 봐봐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걔네랑 다르죠. 뭐가 없어요?
앞에 주어가 없어요. 이런 게 뭐냐? 바로 명령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장의 형태가 있는데, 예, 엄청 쉬워요. 명령문은요, 앞에 사실은 you라는 주어가 있는데, 너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 건데, 이거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생략해버리면서 일반 동사문은 일반 동사부터 쓰고요. 비동사문은 비동사부터 쓰면 됩니다. 그러면 명령문이 돼요. 봐봐요. Open your books. 명령문입니다. 너책 펴라. 그 다음에, do your best가 수고잖아요. 최선을 다하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주어 없으면요. 명령문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In everything. 모든 것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비동사는 왜 필요하냐면은 이런 거는 형용사잖아요. quiet 같은 거는 조용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quiet만 할 수는 없어요. 형용사 앞에 비동사가 도와줘야죠. 그럼 be quiet 하면은, 많이 들어봤다. 이거, 조용해라. 라는 명령문이죠. 오케이. 얘도요, carefully요. 신중한, 조심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be가 나와줘야 되고요. 합치면은 be careful, 조심해라. When you drive, 너 운전할 때 이렇게 갑니다. 자, 명령문 아주 간단하죠? 그냥 동사부터 빠바박 써주면 돼요. 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도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이게 되게 많죠. 뭐뭐 머리 기르지 마라, 뛰지 마라, 떠들지 마라, 자지 마라. 그치?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쓰냐면은 Don't나 never를 먼저 써주고 일반 동사나 비동사를 쓰면은 뭐뭐 하지 마라는 겁니다. 바로 해볼게요. Don't bring, 가져오지 마라. 뭐를? Your phone, 핸드폰 가져오지 마라. 그 다음에 never tell, 말하지 마라. 뭐를? A lie, 거짓말이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되는 거고요. 비동사 들어옵니다. Where late가 형용사라서 그래요. Don't be late for school, 학교 늦지 마. Never be가 왜였죠? Afraid가 두려워한다라는 두려워하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So never be afraid of failure. 얘는 뭐냐? 얘는 실패입니다. 실패. 굉장히 어려운 단어네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멋있다. 보통 명령문이요. 좀 뭐랄까? 그 되게 교훈적인 말, 명언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명언들이 다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들어보면 다 뭔가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습니다. 좋네. 자, 그 다음에 제안하는 문장도 있고요. 권유하는 문장의 형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렛츠 다 알지 않아요? 렛츠 고! 우리 막 유치원 때부터 막 쓰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당연히 썼을 거고요. 렛츠는 let us의 줄임말이고요. 렛츠 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그대로 쓰면은 렛츠 고! 가자! 그 다음에 렛츠 have는 요때 have는 먹다가 되면서 점심 먹자, together 같이 먹자. 요거 중요하네요. 이거는 잘 모를 수도 있을걸요? 뭐뭐 하지 말자도 있잖아요. let's는 뭐뭐 하자라는 거고, 뭐뭐 하지 말자가 되려면은 not을 여기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죠.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런 걸 쓴다라는 거는 기본이 되고 부정이 돼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 부정이 돼야 돼요. 이거 뭐 돈, 렛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영어 없지만 그래서 렛츠의 부정은 렛츠 낫입니다. 웨이스트가 낭비하다고요. Let's not waste time.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 다음에 Let's not 다음에 be가 왔네요. 왜 왔냐면은 이 hasty라는 게요. 서두르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서두르는. 그래서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뭐 서둘러서 뭐 하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Let's not be hasty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중학교 1학년 때딱 배우게 되는 겁니다. 권유하는 표현이에요. 권유하는 표현. 뭐뭐 하지 않을래? 라고 권유할 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은 대표적으로요, why don't you, why don't we? 딱요 정도입니다. 이건 너한테 권유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게, 영어를 모르면은, 뭐, 왜안 하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권유하는 표현이라서, 이거 하지 않을래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Why don't you stay? 머물지 않을래 너? A little longer. 조금 더 오랫동안에 머물지 않을래? 요런 이야기. 근데 why don't we? 우리 뭐뭐 하지 않을래요? Have lunch together. 우리 같이 밥 먹지 않을래? 요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문장이다. 간단하죠? 자, 근데 얘도요. Why don't you? 또는 why don't we? 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해 두시면 됐어요. 그럼 방금 우리가 뭘 배웠느냐? 문장의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라 하면 기본이 있고, 부정이 있고,
그거를 질문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의문문 되고, 근데 의문문이 의문사가 없는 애가 있고요. 그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의문사가 있는 애가 있는데 그걸 이번 시간에 배운 거야. 근데 의문사가 우리가 또 클래스

되니까 이게 의문사라 그러면 그뭐다 어? 다 합친 말이고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거까지 알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하는 것도 있어요. 왜 문장의 종류에 당연히 명령하는 게 있겠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많이들 우리한테 명령하잖아요. 뭐방 치워라, 공부해라, TV 꺼라, 빨리 자라, 게임 그만해라. 그다음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명령문 쓰는 법 알아봤고요. 제안하는 거 let's였고요. 권유하는 거 뭐뭐 하자. Why don't you? Why don't we? 다음에 동사 원형까지 해서 문장의 다양한 종류들을 우리가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엑서사이즈 통해서요. 우리가 방금 배운 걸 이제 다져줘야 되겠죠. 다지기 한번 들어갈까요? 제가 픽한 문제들 같이 보겠습니다. 전 코치의 픽은요. A번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천천히 한번 보죠. 1번,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1번은 명령문이네요. 근데 요런 거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냥 동사를 적을지 비동사를 적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다음에 나오는 예입니다. polite 하면요. 예의 바른이라고 하는 형용사거든요. 이게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be라고 하는 애가 도와줘야 됩니다. be polite 되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누구에게? to older people. 나이 든 분들에게, 노인분들에게는 예의 발라야 된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봐요. 아까 얘는 형용사였잖아요. 근데 be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지금 형용사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be가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의미에 맞는 일반 동사가 들어오면서 명령문이 되는데, 자,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리포트를 좀, 도와달라는 거네요. Help me. 이런 식으로. 되시나요? 명령문은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동사 쓸지, 일반 동사 쓸지를 결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포인트 뭐다? 여기 뒤에 나오는 형용사냐, 명사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명령문입니다. 이거 봐봐요. 형용사 아니죠? Let's do our best.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자. 언제 테스트, 시험에서. 요거는 길이가 살짝 긴게 느낌이 상하고죠. Why don't we have 동사 원형 쓰는 거 체크하시고요. 우리 아이스크림을 for dessert, 디저트로 좀 먹지 않을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권유하는 문장까지 갔고요. 자, 이번에는요. 바뀌었습니다. 부정으로 갑니다. Never forget your key. 너의 키를 절대로 잊지 마라는 겁니다. forget 하면 잊고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라. 요거는 요게 rude가 형용사예요. 무례한. 버릇 없는. 그래서 be가 붙으면서 don't be rude입니다. 무례하게 굴지 마. to older people, 나이 든 분들에게, 노인분들에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장 같은 문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집어넣으면서 해석해 볼게요. 학생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규칙이 있네요. 우리의 새로운 이제 학년에 대해서요. 먼저 명령문 들어갑니다. 비동사 들어오죠? late가 형용사라서 don't be late for school, don't be late for class. 수업에 늦지 마세요. 두 번째로요. 요거는 turn in이 제출하답니다. 일반 동사가 싹 들어오면서 너의 숙제를 on time, 제때 제출하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don't make noise. 이 소음을 만들지 말라는 거,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During class, 수업 동안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거는요. raise는 들다. 너의 손을 드세요. When you want to speak. 말하고 싶을 때는. 자, 또한, 껌 씹으면 안 되죠. Don't chew gum. 껌 씹지 마세요. 교실에서요. If you, 만약에요, 네가 follow these rules, 이 규칙들을 따르면 we'll have a very successful year. 우리는 좀 굉장히 성공적인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마 뭐 교장 선생님쯤이 하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까지 봤습니다. 명령문 정리되셨나요? 자,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배운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의 종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단계인데요. 명령문 있어요. 일반 동사, 비동사부터 딱 써주시면 됩니다. 부정할 때는 어떻게? don't나 또는 never를 써준 다음에 일반 동사나 비동사를 딱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제안과 권유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코치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복습 쫙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공부한 거 사진 찍어가지고요. 열공 인증하십시오. 제가요, 쫓아가서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전코치가요, 끝까지 무조건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2강에 오셨어요. 지난 11강까지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자,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냐면요.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3이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4편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오늘은 기출문제 11번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아,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쌤이 조금 천천히 차분히 설명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 시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11번 문항이고요.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문항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 Fieldwork is the hallmark of cultural anthropolog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fieldwork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조사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현장 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이래요. 뭐에 있어서의 특징이냐면 어떤 문화 인류학에 있어서의 특징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뭐가 현장 조사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현장 조사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키워드인 것 같은데 It is the way we explore and learn about the vast detail intricacy of human culture and individual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첫 번째부터 it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 it이 가르치는 게 뭘까? 앞에서 나온 fieldwork, 맞아요. 그 현장 조사, 현지 조사라고 하는 것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we explore and learn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탐색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거래요. 뭐에 대해서 탐색하고 배우냐면 about the vast detailed intricac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문화와 혹은 개인의 행동의 intricacy라고 하는 명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얘들아, 얘 무슨 뜻일까? 복잡함 혹은 얼기설기된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인간의 문화 그리고 개인의 행동의 복잡함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이 명사를 지금 누가 꾸며주고 있냐면 첫 번째 vast라고 하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어. 아주 방대한 복잡함. 그리고 아주 detailed라고 하는 형용사가 또 한 번 intricacy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거든. 그래서 아주 방대하고 세부적인 복잡함. 자, 그런데 그 복잡함이 뭐래? 인간의 문화와 그리고 개인의 행동에 이런 복잡함을 배우고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뭐가? 현장조사라고 하는 게. 그치? 자, 그러면 문장 구조는 우리 다 파악을 한 것 같고 자, 1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 얘 detai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etailed라고 하는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 intricacy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 너무 괜찮아, 그치?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건 누구니까? 형용사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괜찮은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현장 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문화나 개인의 행동을 뭔가 분석해 줄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탐색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And it is importantly the way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도 뭐야? Fieldwork, 현장 조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 조사는 매우 중요하게도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in which most cultural anthropologists earn and maintain their professional stand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문화 인류학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위를 얻고 그리고 유지하는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러면 얘들아, 2번에 밑줄 쳐져 있는 곳을 보니 뭐가 돼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돼 있어. 얘들아,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봤어. 그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일단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줘야 돼. The way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어주고 있고요. 자, 뒤에 문장은 어때야 돼, 얘들아?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지. 그랬을 때 most cultural anthropologists earn and maintain their

professional standing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네.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너무 잘 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들아 궁금할 수 있겠지? 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쵸, 바꿔 쓸 수 있죠. How? 라고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 왜? The way 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신경 써야 될 점이 뭐냐면 방법을 나타내는 the way 라고 하는 선행사와 how 라고 하는 관계 부사는 둘 중에 하나의 표현만 써야 돼요. 즉 앞에 the way가 나와 있으면 how는 쓰면 안 되고 만약에 how를 쓰고 싶으면 the way 라고 하는 앞에 선행사는 없애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in which 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나와 있었으니까 맞다 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장. Some of the early personal accounts of anthropologists in the fiel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우리 반드시 확인해 보자고 했잖아.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일단 주어는 쌤이 읽은 이 부분까지가 주어인 것 같고 동사가 make 부분인 것 같아. 자, 그래서 몇몇 초기에 개인적인 진술을 한 것이 있는데 누가 진술을 했냐면요. Of anthropologists in the fie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문화 인류학자들의 개인적인 초기 기록들 중 몇몇은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주어가 굉장히 큰데 진짜 주어는 이러한 기록들 중 일부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진짜 주어잖아. 그러면 그 진짜 주어에 맞추어서 make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도 괜찮네. 얘들아, 쌤이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는 밑줄이 그어진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밑줄이 그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확인을 해놔야지 다음번에 여기 밑줄이 그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맞출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쵸? 자, 그랬을 때 이런 몇몇 기록들은요, make, 만들어줍니다. 현장 조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들리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눈을 크게 뜨고 봤을 때 얘들아, 뭐가 보여? make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보여. 그러면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역동사가 쓰이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쓰여? 동사? 원형이 쓰이니까 잘 쓰이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이런 몇몇 기록들은 만들어주는데 현장 조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들리게 만들어준대? Exciting, adventuresome, certainly exotic, sometimes eas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장 조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나는 일 혹은 모험심 가득 찬 일, 뭐 때때로는 굉장히 독특한 일, 그리고 쉬운 일이라고 들리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말리노스키라고 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 우리 잘 모르니까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콤마, 콤마 찍어서 이분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nthropological field worker라고 나오고 있어. 최고의 인류학 현장 조사자인가 봐요. 그래서 아, 최고의 인류학 현장 조사자인 말리노스키라고 하는 이분은요, describe, 묘사해주는데 the early stages of field wor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현장 조사의 초기 단계를 어떻게 묘사를 해주냐면 얘들아 뭐가 등장해? as가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s는 전치사 as일까? 접속사 as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자. 뒤에 나오는 애들을 살펴보면 알겠지. 자, 이런 현장 조사라고 하는 것을 뭐로써 묘사를 해주냐면 a strange, sometimes unpleasant, sometimes intensely interesting adven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뭐, 얘들아 뭐가 나오고 있어? 명사구가 나오고 있어. 그럼 얘는 뭐다? 전치사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뭐뭐로서 묘사를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현장 조사를 뭐로서 묘사를 해주고 있냐면 아, 굉장히 독특하고 때때로는 unpleasant, 뭔가 불쾌하기도 하며 때때로는 intensely interesting adven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흥미로운 adventure다, 모험이다 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대. 자, 그런데 그러한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which soon adopts quite a quick a natural cou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내 뭘 하게 되냐면요. 재빠르게 natural course, 자연스러운 과정을 채택하는 그런 모험이다 라고 지금 수식해주고 있다.

하고 있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 자, 모험은 모험인데 어떤 모험이냐면 이내에 재빠르게 natural course, 자연스러운 과정을 채택하는 그러한 adventure 모험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이 동사는 누구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adventure이라고 하는 것에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그것은 이내 채택하게 된다. 단수형 동사 굉장히 잘 왔습니다.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He goes on to describe his daily routine of strolling through the vill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여전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의 일상적인 루틴을 묘사한다고 합니다. 자, 뭐 하는 일상이에요? Strolling through the vill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 일상적인 루틴을 계속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Observed the intimate details of family lif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observed라고는 지금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쌤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뭐 찾아라? 얘가 하는 행위 대상자를 찾아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관찰을 하는 게 여기서 대상자가 누구야? 관찰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he, 그가 지금 관찰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좀 형식이 이상한데? Observe the intimate details of family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친근한 세부 사항, 누구의 그런 가족의 일상의 친근한 세부 사항을 관찰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일상을 기록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 그라고 하는 이 인류학자가 관찰이 되는 거야? 혹은 관찰을 하는 거야? 관찰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선 observed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된다? observ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써줘야 된다. 관찰을 하면서, 그래서 친근한 그 가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그 일상 기록을 기록한다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And as he tells it, 그리고 그가 말을 하기를, such observation, 이러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seem possible, 가능하기도 하고요. 아주 쉽게 접근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전히 지금 수식어와 준동사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봅시다. Sometime late in the next millenniu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천년의 후반부 어딘가에,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진 미래죠. 다음 천년의 후반부 어딘가에 our descendants, 우리의 후손들은요, may head off to 어디 어디로 떠날 수도 있다. Other star syst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항성계로 떠날 수도 있대. 즉,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다른 항성계로 갈 수도 있다. 자, 그랬을 때그 후손들은요, they may use comets as stepping sto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미래 후손들은요, 이러한 혜성을 뭐로 사용할 수 있냐면 디딤돌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some of which 그 혜성들 중에 일부는요, are only loosely bound to our sun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의 태양계에 아주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loosely라고 하는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만 보면 되잖아. 아주 느슨하게 연결된이라고 하는 뒤에 과거 분사를 수식해주고 있어, 얘들아. 과거 분사를 수식해주는 거 누가 수식해줄 수 있어? 부사가 수식해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1번도 괜찮네. 아주 느슨하게 연결된 우리의 태양에 느슨하게 연결된 그러한 comet. 혜성이라고 하는 것을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왜 얘를 디딤돌로 사용을 하냐면, because they reach almost halfway to the nearest star system, Alpha Centauri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항성계라고 하는 거에 거의 반 정도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아, 이런 혜성들을 뭔가 디딤돌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항성계와 가장 가까운 Alpha 켄타우리라고 하는 그 항성계와 가장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게 뭐다, 지금? 혜성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혜성을 뭐로 쓴다? 디딤돌로 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our remote descendants, 우리의 아주 멀리 동떨어진 그런 후손들은요, may eventually 결국에는 colonize much of our galax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이러한 은하

걔를요, 결국 뭐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자, 마치 뭐가 그런 것처럼 the first living organism on earth, 우리 지구상에 첫 번째 살고 있는 그 유기체가 한때 earth young oce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의 그 아주 어린 초기 단계의 바다를 정복했듯이 우리의 나중에 미래 후손들이 뭐를 정복할 거다? 우리의 갤럭시, 은하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interstellar migration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interstellar라고 하면 항성 간의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성 간의 이동은요, will depend on 어디에 달려 있게 될 거냐면요, as yet unimagined technolo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상상되어지지 않은 기술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어떤 기술이냐면요, for driving shi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우주선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들. 에 달려 있고, 그리고 for maintaining sustainable environment,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그 기술에 달려 있고, 그리고 얘들아, 또한번 이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for는 뭐야, 얘들아? 전치사로서 등장해서 driving, maintaining, 그리고 pull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를 세게 이끌어주고 있어. 자, 그래서 그 기술은 기술인데 뭔가 우주선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또 뭐, for putting human into hibern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을 동면, 즉 겨울잠을 잘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기술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네. Last for centuries라고 나오고 있어요.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그 동면에 인간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얘들아, 이때 for 뭐라 그랬어? 전치사라 그랬는데 뒤에 동사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만 와야 되잖아. 그럼 이때 동사가 올게 아니고 이 친구를 이렇게 묶어서 앞에 나오는 hibernation, 동면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게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 얘들아, 동면이라고 하는 것이 수세기 동안 지속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때 last를 뭐로 바꿔준다? last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이런 동면을 위한 새로운 기술, 아직 상상되어지지 않은 기술에 달려있다. 이런 항성 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자, 또한 이런 항성 간의 이동은요,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the existence of group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그룹의 존재에 달려있대. 근데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룹이냐면, willing to ris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꺼이 모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 그룹의 존재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willing to라고 하면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다라고 하는 억구거든요. 얘들아, 이 정도 표현은 암기해두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그룹인데, 어떤 위험을 감수한대? Long and dangerous voyage with little or no hope of retur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혹은 돌아올 수 없는 굉장히 길고 위험한 여정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그룹의 존재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구문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willing to라고 하는 3번 표현 괜찮게 쓰였고요. 자, 그러면 6번. It would take spaceship. 그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이 traveling at 1% of speed of light more than 400 yea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럼 it은 뭔것 같아? 뭔가 해석이 매끄럽게 안 되네. 이때 등장하는 it은 가주어야 맞아. 그럼 진짜 주어 찾으러 떠나야겠죠? 진짜 주어 어디 있어요? 이 문장에서? To reach the Alpha Centauri system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의 행성계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그 Alpha Centauri syste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우주선이 얼마나 걸린다? More than 400 years. 400년 이상이 걸린대. 자, 그런데 우주선은 우주선인데 어떤 우주선이냐면요. Traveling at 1% of speed of l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빛의 속도의 1% 정도로 이동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쵸? 빛의 속도도 빠른데 그 빛의 속도의 1%라고 해도 여전히 빠르거든? 그래서 그 빛의 속도의 1%로 이동하는 그 우주선으로 하여금 그 다른 항성에 도달하는데 4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어? traveling이라고 하는 분사에 그어져 있어. 그러면 얘를 하는 대상자가 어떤인지 살펴봐야겠지. 앞에 나오는 spaceship, 우주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주선이 직접 traveling, 운항을 하는지 혹은 운항을 당하는지 보는 건데, 얘들아, spaceship 입장에서는 운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의 1%로 운항하는 그 우주선으로 하여금 400년이 넘도록 걸리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지만, if they spread out from there at a similar rat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they가 누군지 살펴봤더니 얘들아, 우리의 멀리 떨어진 후손들을 의미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만약에 거기서 비슷한 속도로 확산이 되어진다면, 확산이 되어 나간다면, 그 후손들은요, could settle star syst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항성계에 아마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throughout the Milky Wa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은하계 도처에 뻗어 있는 그 항성계에 정착을 할수 있게 될 건데요. 언제 안에? within 100 million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억 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정착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which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나오는 millions of years 이 부분을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위치가 잘와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뭐 확인해 봐야 돼? 앞에, 뒤에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지.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려면 앞에 부분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나오고 있잖아요. 100 million years, 1억 년이라고 하는 기간 선행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1차 통과되었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봤더니 is 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네. 그럼 뭐가 올수 있다?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수 있다. 자, 그래서 그 1억 년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which is just a bit longer than the span of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시간의 기간보다는 조금 더긴 거래. 어떤 시간의 기간이냐면요, since dinosaurs ruled our ear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룡이 우리의 지구를 지배한, 정복한 그때의 기간보다 약간만 더긴그 1억 년이라고 하는 기간이면 뭐할수 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어디에 정착할 수 있다? 새로운 항성계에 정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과학 글이었는데 얘들아, 막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그치? 차분히 풀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1학년도 3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 The formats and frequencies of traditional trade encompass a spectru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의 형태, 뭐의 frequency라고 하면 빈도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래서 traditional trade라고 나오고 있으면 전통적인 교환 혹은 전통적인 무역에 있어서의 형태나 혹은 그 빈도는 encompass 하면 포함하다, 포괄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전 범위를 포괄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첫 번째 문장에서 뭔가 그렇게 내용을 많이 파악할 순 없을 것 같아. 두 번째 문장 바로 보자면 at the simplest level. 그런데 얘들아, 두 번째 문장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지금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At the simplest level이라고 하면 얘들아, 지금 뭐야? 전치사 구가 나오고 있지. 전치사 구가 얘들아, 주어 자리에 올수 있어? 주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와야지. 근데 어? 전치사 구가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어? 도치를 시켜줘야겠네. 강조하고 싶어서 이 전치사 구를 앞으로 뺐으면 얘들아 어떻게 해줘야 돼? 도치를 시켜줘야지. 자, 그러면 이때 are이라고 하는 동사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거야, 사실? 너 주어 찾을 수 있어?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이 문장에서 그럼 주어 어디 있습니까? 주어는 뒤에 나오는 occasional trips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찾았잖아? 그럼 너무 잘한 거야. 도치를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지금 누가 봐도 전치사구가 앞으로 빠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어? 주어 동사 도치됐겠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are the occasional trips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때때로 일어나는 그 왕래들이 are at the simplest level 가장 기본적인 수준입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이런 때때로 일어나는 왕래라고 해서 주어가 어때? 복수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are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 온거 괜찮습니다. 그럼 편하게 나

나머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때때로 일어나는 왕래라고 하는 것은요, made by individual Kung and Dan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Kung, Kung이라고 하는 부족과 Danny라고 하는 부족의 그 개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뭐 하기 위해서? To visit their individual trading partners in other bands and vill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부족이나 혹은 다른 마을에 있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무역을 하는, 거래를 하는 파트너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뭘 했대? 때때로 trips, 왕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얘들아? 무역. 거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랬을 때 suggestive of our open air markets and flea market were the occasional markets. 이 문장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별표 쳐져 있거든요. 앞에 보면 여러분 책에도 별표를 지금 한번 크게 쳐봅시다. Suggestive of our open air markets and flea markets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이 부분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suggestive이라고 하는 게 형용사야. 얘들아, 형용사가 주어 자리에 올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 뭔가 앞으로 끌고 와졌구나. 그러면 진짜 주어랑 동사 찾아야겠다. 이 생각이 드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 지금 앞으로 끌고 와진 것 같아. 그러면 동사 부분이 어딨어, 지금? were 이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바로 뒤따라오고 있고, 그러면 뭐 찾아야겠어? 진짜 주어를 찾아야겠지. 이 문장의 진짜 주어 어디로 숨어 있냐면요. The occasional markets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으로 끌고 와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얘들아? 보어예요, 보어. 사실은 이 부분이 보어인데, 보어 부분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끌어왔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 도치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우리 편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The occasional markets, 그렇게 이따금씩 일어나는 그런 시장들은요, were 어떤 것이었냐면, suggestive of our open air markets and flea market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uggestive of 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 무엇을 연상시키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따금씩 일어나는 그런 시장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연상시키냐면요. 오늘날에 있는 open air market, 뭔가 노천 시장, 혹은요, and flea market,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벼룩 시장 같은 것을 연상시킨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보어 자리에 suggestive라고 하는 형용사 온거 괜찮아, 얘들아? 괜찮지.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올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동그라미 치셨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얘들아, 여러분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문장 구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찬찬히 살펴보면 어떻게 된 거다? 보어 자리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주어 동사가 위치를 바꾼 거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아직 문장 안 끝났네. 이러한 때때로 일어나는, 이따금씩 일어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at which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뒤에 문장이 어떨 거다? 완전할 거다. 완전한지 한번 볼게. 자, 그런데 그 시장에서는 CO villagers, CO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민들이요. Living on the coast of the Northeast New Guinea라고 나오고 있으니, 뉴기니아 지역의 북동쪽 해안 쪽에 살고 있는 CO villagers들. 은요, met New Guineans from inland vill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륙 지역에 살고 있는 뉴기니안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 in which, at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문장 어때?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CO villagers들은 만났다. 누구를? New Guineans들을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나오는 것까지 볼수 있네. 자, 그랬을 때, up to a few dozens people from each si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두 지역이 나왔었죠. 해안가 지역이 나왔고, 내륙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두 사람들, 두 지역에서 온 그런 사람들은요, sat down in rows facing each o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로 서로를 마주 보면서 일렬로 앉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어느 부분에 밑줄 그어져 있어? 동사 부분에 밑줄 그어져 있어. 앉았다라고 하는 여기 동사 올 자리가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맞아요? 앞부분까지가 지금 다 주어잖아요. 심지어 a few dozens of people이라고 하는 복수형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set이라고 하는 동사 나올 자리 맞습니다. 그래서 양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일렬로 앉아서 서로 서로를 마주 보면서 뭘 했겠어?
trade,

시작했겠지. 뭔가 자신들이 가져온 그런 물건들을 나누었겠죠. 그랬을 때, an inlander push forward a net ba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망태기 하나를 이렇게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망태기는요, containing 무엇을 가지고 있는 망태기예요? Between 10 and 35 pounds of taro and sweet potato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10파운드에서 35파운드나 되는 그 타로토란이라고 하는 식물이랑 and sweet potato 고구마들로 가득 찬그 망태기를 앞으로 쫙 밀어 넣은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rade 거래하기 위해서. 자, 그랬는데, and the CEO villagers sitting opposite, 반대편에 앉아있는 그 CEO 주민들은요, 또한 responded, 어떻게 응답을 해줬대? 어떻게 반응을 해줬대? By offering a number of pots and coconu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뭐 그릇들이나 혹은 코코넛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거지. 아, 뭔가 무역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pots, 그릇들이나 코코넛들은요, judging equivalent in value to the bag of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금 음식 망태기의 가치와 동등하다고 판단하느냐, 얘들아. 그러면 쌤이 뭐라 그랬어? 분사 나오면 얘 주체가 누군지 보라 그랬지. 자, 판단을 하는 주체가 누구야? 바로 앞에 나오는 pots and coconuts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 그릇과 코코넛이 돼야 되는데, 얘들아, 얘네가 스스로를 판단하니? 아니지. 판단이 되어져야지. 그러면 이때 judg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망태기, 음식 망태기의 가치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그 그릇들이랑 코코넛을 제공함으로써 반응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얘들아, 이제 분사 나와도 어렵지 않죠? 옛날에 분사 나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분사 나오면, 아, 얘 주체가 누구지? 얘 능동으로 하는 건가? 얘 수동으로 당하는 건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너무 편해졌어. 그치? 자, 그랬을 때, Trobriand Island Canoe Traders. 어떤 이런 뭐 섬이 있나 봐요. 이 섬에 있는 카누를 무역하는 사람들은요, conducted similar markets, 아주 비슷한 마켓 시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On the island that they visited, 그들이 방문한 그 섬에서 비슷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슷한 시장이라고 하면 물물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을 말하는 거겠죠. 자, 5번에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이때 넷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 뒤에를 봤더니 they visited.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고 앞에를 봤더니 island라고 하는 뭐가 있어?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시다. 관계대명사 대잘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그 island 섬에서 비슷한 거래, 비슷한 시장을 열었는데요. 뭐 하면서? Exchanging utilitarian goods, foods, pots and bow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utilitarian goods이라고 하면 생필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필품을 교환하면서 얘들아 by barter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가 이제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물물교환의 형태로 그들의 생필품을 교환하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as they and their individual trade partners gave each other reciprocated gifts of luxury it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와 그들의 Individual Trade Partner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무역 파트너들이 서로 서로에게 주었대. 무엇을 주었냐면요. 서로 서로에게 Reciprocated Gifts of Luxury It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다행히 Reciprocated 아래 나와 있네요. 답례하는 선물, 즉 뭐에 대한 Of Luxury Goo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템들을 답례하는 선물로써 서로 서로한테 주기도 했대. 그래서 뭐 조개 껍데기로 만든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팔찌라든지 하는 것을 주기도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셨다시피 문장이 도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문장이 도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문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특히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3번 문장도 그렇고 2번 문장도 그렇고 지금 도치가 일어난 문장이었거든요. 눈 크게 뜨고 어떻게 문장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럼 저희는 14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제 될 겁니다. 자, 1번 문장,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Competitive activities can be more than just performance showca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경연 활동이라고 하는 거, 경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보다는 더 의미가 있냐면 just performance showca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수행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의미가 있대. 여러분, 이런 경쟁 활동이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TV에서 보고 있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런 경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행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which the best is recognized and the rest are overlook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 들어가도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앞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 showcases 이라고 하는 뭐가 등장해? 선행사가 등장해. 그럼 뒤에 문장 볼게. The best is recognized. 그 최고는요, 인정이 되어지지만, and the rest are overlooked. 나머지는 간과되어지는, 즉, 무시되어진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때는 관계대명사가 와서는 안 되고, 뭐가 와야 된다? 관계 부사가 와야겠네. 그러면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로 넣어줄 겁니다. 얘들아, 9월 모의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1번부터 답이 나와버렸어. 문법을 잘하면 이렇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수행 쇼케이스, 수행을 보여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최고는 인정이 되어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무시되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e provision of timely constructive feedback to participants on the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is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동사 맞아?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럼 주어 부분 찾아야겠지. 이 문장에서 주어 부분을 찾아본다면 여기 부분까지가 주어가 맞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나올 타이밍이 맞고요. 그러면 진짜 주어를 찾아야겠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인데 찐 주어 부분을 찾아본다면 The provision이라고 하는 제공이라고 하는 게 진짜 주어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공은 제공인데 어떤 제공이냐면 시기 적절하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그 수행에 참가한 참여자들에게 제공.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명사가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단수 동사로 받는 거 괜찮아? 제공하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시기 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건설적인 피드백을 그 경연대회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은요, is an asset, 자산이래요. 자, 자산은 자산인데 어떤 자산이야? That some competitions and contests off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경연대회나 혹은 콘테스트들이 제공하는 자산입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런 경쟁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피드백을 받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될수 있지.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잘하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자산이 될수 있는데,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는 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죠. 여러분, 필기해 두셔야겠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all competitions give feedback. 모든 경연 대회라고 하는 것이 피드백을 제공을 해줘요. 자, for many, 많은 경연 대회에서는 그런데, This is restricted to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s은 뭘까? This is restricted. feedback이겠죠. 자, 그런데 많은 경연 대회에서는 그 피드백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그 피드백이 제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에 제한이 되어져 있냐면 about whether the participant is an award or prize winn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whether 저번 시간에 등장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 참가자가 정말 수상을 할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만으로 제한되어진 거지. 아, 1등이세요. 혹은 아, 아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정보만으로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지. 근데 얘가 충분한 피드백은 아닌 것 같아. 그쵸? 자, the provision of that type of feedback. 이러한 종류의 피드백의 제공은 자, 여기서도 역시 주어 누구야? 제공이네. 자,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의 제공은 can be interpreted as 뭐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냐면
Shifting the emphasis to demonstrating superior performance, but not necessarily excellenc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종류의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는 뭐라고 해석되나요?

쓰여질 수 있대. Shifting the emphasi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강조점을 어디로 옮겨가게 되는 거냐면요. Demonstrating superior perform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것을 아주 뛰어난 수행을 보여주는 것에 강조점이 가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아 뛰어난 그런 수행을 보여주는 거에 강조점이 가 있지. But not necessarily excell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뛰어남을 반드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여기 necessarily라고 해서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부사님인데 뒤에 나오는 excellence라고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쌤. 그럼 얘도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이미 알았겠지만 1번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 그치? 얘 which 아니었잖아. 그러면 얘는 사실 답이 아니란 말이지. 얘는 맞는 표현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쌤이 어떻게 해석했어, 이 부분? 하지만 반드시 excellence,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 뛰어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강점이 옮겨져 가 있다라고 해석했어. 자,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 뭐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냐면, not necessarily 다음에 어떤 부분이? demonstrating 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얘들아, 그럼 이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으니 necessarily라고 하는 부사가 demonstrating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수식해 주고 있으므로 부사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문장 구조를 해석할 때 어떤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뛰어남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조점이 옮겨져 가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니까 오케이, 이 necessarily가 뒤따라오는 demonstrating을 꾸며주는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었고요. 문법적으로도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 best competitions 최고의 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촉진해 주냐면요 excellence 뛰어남 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시켜 준대요. 자, 그래서 not just winning or beating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이기셨어요 혹은 beating others 다른 사람을 무찌르셨어요가 아니라 무엇을 촉진시켜 준대요? 그런 뛰어남 이라고 하는 것, 훌륭함 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시켜 준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The emphasis on superiority is what we typically see as fostering the detrimental effect of compet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뭐에 대한 강조, 이런 우월함에 대한 강조는, 아, 정말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정말 우월하다. 그런 우월함에 대한 강조는 is what we typically see, 우리가 보는 것이래. 뭐로서 보는 것이냐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s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때 등장하는 as가 뭘까? 우리가 뭐로서 본다라고 지금 해석을 했으니까 전치사 as인 것 같아. 얘들아,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올수 있어? 명사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올수 있잖아. 자,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fostering, 동명사가 오고 있네? 그럼 얘는 문법적으로? 맞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월함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래. 뭐로서 보는 것이냐면, as fostering the detrimental effect of competition. 어떤 경연대회의 유해한 효과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정말 우월함만을 강조하는 거.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월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경연대회에 유해한 효과라고 우리는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Performance feedback, 이러한 수행에 대한 피드백, 이런 점은 잘하셨고 이런 점은 잘 못하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수행에 대한 피드백은요, requires that,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The program go beyo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를 넘어서야 돼? 어떤 내용을 when, place, or show level of feedba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어떤 피드백 종류에서 우승하셨어요, 1등 하셨어요, 혹은 정말 잘 여러분의 기량을 보여주셨어요라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대.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that은 뭐야? 밑줄이 그어져 있진 않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이때 등장하는 that은 접속사 되시지. 왜 앞에는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니까 우리 이거 확인하는 연습 계속 해보자고 했었어. 그쵸? 자, 그랬을 때 information about performance, 본인의 수행에 대한 그런 정보는요, can be very helpful.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 얘들아.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는 구문 표현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뿐만 아니라, not only to the participants who does not win or pl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승을 하거나 수상을 하지 못한 그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도움이 된대? To those. 그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된대.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야? Who do?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뭐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동사가 누구를 대신해서 받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되겠다. 자, 이때 do라고 하는 동사 누구를 대신해서 받았어? win or place라고 하는 동사를 대신해서 받았잖아. 자, 그러면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받고 있으니 do, does, did 세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 봐봐. those라고 하는 복수형이지. 그러면 아, do라고 하는 대동사가 오는 게 맞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승을 하지 못한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우승을 한 그런 참가자들한테도 이러한 정보는 굉장히 귀중하다, helpful, 도움이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볼 때도 어떤 피드백이 오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 저런 사람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저런 피드백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거 조금 이 지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문제고요. 2017학년도 경찰대 6번 문항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An important interruption in the usual flow of energy 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주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중요한 interruption 하면 방해예요. 자, 중요한 방해가 있었는데 어디에 있어서의 중요한 방해가 있었냐면요. Usual flow of ener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에너지의 일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방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apparently occurred 언제 일어났냐면요. Millions of years ago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백만 년 전에 이런 에너지의 일상적인 흐름, 일반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방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When the growth of land plants and marine organisms exceeded the ability of decomposers to recycling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 수백만 년 전이 어떤 시기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 그런데 성장은 성장인데 뭔가 육상 plants 하면 식물들과 해양 생물들의 성장이 exceeded 하면 초과한 거죠. 넘어서 버리게 된 거야. 무엇을 넘어서 버리게 되었냐면요. The ability of decomposer to recycling them. 그들을, 이런 해양 생물들 혹은 육상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recycle, 재활용시켜줄 수 있는 그 분해자의 능력을 넘어서 버리게 된 거야. 얘들아, 근데 이런 분해자의 능력을 넘어서 버리면 분해가 제대로 될까? 안 되지. 이미 얘네들의 성장이 분해자의 속도를 넘어서 버렸어. 분해자의 능력을 넘어서 버렸으니까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겠네.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알겠고, exceeded이라고 하는 동사가 올 자리가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자, when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주어 자리에 The growth of land plants and marine organisms 이라고 하는 주어 부분이 나왔으니 뭐가 올 자리야? 동사가 올 자리가 맞네. 그러니까 오케이. 1번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그런 유기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The accumulating layer of energy-rich organic materia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nergy-rich라고 하면 에너지가 풍만한이란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에너지가 풍부한 유기물질들의 layer, 층들인데 accumulating laye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축적되는 층들이래. 얘들아, 레이어가 어떤 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축적을 받은 게 아니라 축적이 되어지는 거죠. 능동의 의미도 있고 여러분, 진행의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풍부한, 즉 뭔가 앞에서 decompose, 제대로 뭐 되지 않았어? 분해되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직 에너지가 풍부한 상태로 있는 organic material, 유기 물질들이 accumulating layer, 착착 쌓여져가는 그런 층들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Layers. 여기 부분이 진짜 주어겠네. 자, 그랬을 때 were gradually turned into coal and o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뭐로 변했대? 석탄과 석유로 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풍부한 상태로 묻혔어. 근데 얘네들이 점차적으로 뭐가 됐어? 석탄과 석유가 되었대. 자, 뭐로 인해서? By the pressure of overlying ear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overlying 하면 가로로 놓여진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가로로 놓여진 그 흙의 압력에 의해서 석탄과 석유가 되었는데요. accumulating 능동과 진행의 의미 있으니까 2번도 괜찮다고 했었어. 자, 그런데 the energy stored in their molecule structure 이런 분자 구조에 저장이 된 그런 에너지는요, we can now release by burning.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해, 얘들아. We can now release. 뭔가 문장 구조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잘 보신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앞으로 빠졌어?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으로 빠졌습니다. 자, 목적어가 앞으로 빠졌는데, 주어, 동사 부분이 지금 오고 있네. 그러면 동사 자리에 얘잘 쓰고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주어를 쳐다봐야지. 우리는 이제는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 그 분자 구조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그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방출할 수 있냐면 by burning, 연소시킴으로써, 태움으로써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오케이, 그러면 동사 자리에 release라고 하는 표현 잘 오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아, 지금 의문을 품은 친구들이 몇명 있을 거야? 쌤, 목적어에 있는 이 애가 앞으로 나갔는데 왜 다른 애들처럼 도치시키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주 좋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쌤이 한번 정리를 해줄 건데, 뭐야, 왜 이렇게 글이 많아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포인트 하나만 볼 거거든?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목적어 부분이 문장 맨 앞으로 오게 됐잖아. 지금 우리 전에 문장에서 봤을 때 목적어 부분이 문장 맨 앞으로 오게 되면 얘들아, 주어 동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대. 즉,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 저번 문제에서 한번 살펴봤듯이 부사구가 나오든 앞에 전치사구가 나오든 혹은 보어 혹은 부정어가 앞으로 나오면 뭐가 일어난다고 했었어?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유일하게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오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이거 사실 하나만 추가로 넣어주면 문장 읽는데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본 이 3번 문장 같은 경우가 목적어가 문장 맨 앞으로 오게 되었는데 문장 도치가 안된 경우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랬을 때, and our modern civilization depends on immense amount of energy from such fossil fue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이런 현대 문명은요, 어디에 달려있냐면, immense, 방대한 양의 에너지로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대한 양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온 거야? Such fossil fuels, 이러한 화석 연료로부터 온 건데, 화석 연료는 화석 연료인데, 어떤 화석 연료냐면, recovering from the ear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땅으로부터 되찾아진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얘들아. 그러면 여기 분사 부분 나오면 얘 주체가 누군지 쌤이 한번 살펴보라고 했었지. Recovering from the earth. 땅으로부터 되찾아진 그런 fossil fuel. 화석 연료라고 해석을 해야지. 화석 연료들이 스스로 되찾진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야 돼? recover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땅으로부터 되찾아진 그런 화석 연료로부터 우리의 뭐가 달려있다? 현대 문명이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by burning fossil fuels, 이러한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we can finally passing most of the stored energy onto the environment as h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침내 그런 저장되어 있던 대부분의 에너지들을 환경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뭐로써? 뭔가 열로써 돌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왜? 지금 에너지가 가득 찬 채로 원래 매장이 되어져 있던 거를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어? 다시 대기 상황으로 보내주고 있잖아. 그치?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we are also passing back to the atmosphere. 우리는 또한 어디로 보내주고 있는 거야? 대기로 보내주고 있어요. In a relatively very short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기간 내에 이러한 것들을 atmosphere, 대기로 돌려보내주고 있대.

자, 무엇을 대기로 돌려보내 주었냐면요. Large amount of carbon dioxi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돌려보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carbon dioxide 이러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뭐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대신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불완전하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겠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는요, has been removed from it slowly over million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백만 년에 걸쳐서 그 대기로부터 천천히 제거되어져 왔던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동사 형태 한번 볼까? had been removed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얘 뭐야? had 플러스 pp는 과거 완료.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 그러면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제거되어져 왔던, 그치, 맞는 말이지. millions of yea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백만 년 동안 대기로부터 제거되어져 왔던 이산화탄소의 대량을 이제는 다시 대기 상태로 돌려보내준다라고 하는 맥락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had been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 쓴 거? 오케이, 괜찮다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뜻을 한번 확인해 보자면 얘들아, 지금 원래 에너지가 가득 찬 채로 지금 매장이 되어 있었잖아, 그런 유기체들이. 그런데 지금 연소를 시키면서, 즉 태우면서 얘네들이, 탄소들이 다시 대기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대기로부터 제거되어져 왔던 것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해주고 있다? 다시 대기 상태로 돌려 보내주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had been이라고 하는 거 표현 잘 썼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게 되었냐면 준동사와 관계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한 페이지 정리라고 하는 페이지 있거든? 여러분, 그거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쌤이 이번 교시에서, 즉, 이번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두개 포인트만 딱 집어가지고 그한 페이지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책 남는 페이지 옆에다가 그 부분을 반드시 필기를 해 두시고, 아, 이번 교시에서는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배웠구나 라고 하는 거 반드시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예습, 복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한 페이지 정리라고 하는 것도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약속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강에서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퀴즈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이라고 해서 Part 1 한 적 있죠.
1: 아, 그 가디건인 줄 알았는데 카디건이었던 그거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보고 뭔가 여자랑 같나? 완전 남자랑 같나?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1: 탐정님이었어요.
0: That's right. So 그것의 Part 2를 오늘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그쵸, 남자들이 여름에 보통 카디건 안 입거든요. 이
1: 그쵸,
0: 겨울에 뭐
1: 그쵸.
0: 입을까 말까인데.
1: 겨울에도 정말 댄디보이 아니면은
0: 아, 잘안 입어요. 솔직히
1: 정말
0: 말해서.
1: 카디건은 쉽지 않은,
0: Exactly.
1: 맞습니다.
0: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아, 솔직히 말하네요. 왜냐면
1: 그러네요.
0: 친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뭐,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냐? 이럴 수
1: 네네.
0: 있으니까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그 카디건이 여자 건지 남자 건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2: 응?
1: 응?
2: 우리, cardigan again?
1: 카디건?
2: No cardigan.
1: 카디건.
2: No.
1: 아니, 아니, 아니.
2: No.
1: 카디건 is only for men. 아니, woman.
2: Woman.
1: 특히 in summer. In summer, cardigan only for women.
0: 아.
1: Yeah! You know that.
2: I know what you mean. But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Chili?
2: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Inside the theater.
2: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1: Why do
2: Why do you care so much?
1: 신경
2: He
1: 쓰냐고?
2: could go with a girl. It's okay.
1: 사실은,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2: What are you saying?
1: 알아들었지?
2: What?
1: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2: What
1: Okay.
2: did you say?
1: 오케이. English?
2: Yeah.
1: Okay. Actually, I love him.
2: You love him.
1: Yes.
2: You love him.
1: Yeah.
2: Already.
1: Secret.
2: Secret
1: Yeah, secret.
2: love.
1: Yeah.
2: Oh.
1: 혼자 짝사랑.
0: 아, 이런,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영어로 알아야
1: 아,
0: 되거든요.
1: 그쵸, 그쵸.
0: 친구들끼리 뭔가 가십거리라든가, 이런데 정말 생활 영어가 진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0: Alright.
1: 한번 배워보죠.
0: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1: 네.
0: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4: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3: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말도 안 되지,
1: 그쵸,
0: 이러면서
1: 그쵸.
0: 뭔가 확신하는 느낌 아니에요?
1: 네.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여름? 여름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summer. 아이고. 예, 이렇게입니다.
0: 저 혹시 스펠링 모르는 거 애매하게 하시는 거 아니죠?
1: 아닙니다. M을 제가 이어서 두 개를 하나처럼 쓰려다가
0: 그렇군요.
1: 꼼수인 것 같아서
0: 뭔가
1: 정정.
0: 의심스러운 스멜이 나오는데.
1: 의심하지
0: 아,
1: 마세요.
0: 알겠습니다.
1: 마음을 곱게 쓰세요.
0: Okay.
1: 예.
0: So what kind of man he wears a

0: cardigan in summ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볼게요. That's right.
1: Yes.
0: Summer가 아니라 여름 뭐예요?
1: Summer.
0: Summer. Alright. M이 두개 있지만 이걸 두 굳이 이렇게 나눠서 발음하지는 않아요. Summer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Summer.
1: 이게 우리나라 말과 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그 파닉스를 연결하다 보니까 D도 두개 있으면 우리는 D 왠지 이렇게 갈것 같고,
0: 맞아요.
1: 예.
0: 된소리를 꼭 내야 되거나 두번 해야 될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렇지 않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summer 아니라 summer가
1: Summer.
0: 맞겠죠.
1: 네.
0: 자, 그리고요. 지금 계절 앞에 전치사 못 썼나요?
1: In.
0: 계절 안에서도요, 여러 달이 있고, 날이 있잖아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이거는 on이나 at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in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So, in 계절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1: 네.
0: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in summer이라고 했지, in the summer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렇죠?
1: 그러게요.
0: 일반적으로 여름에라고 얘기를 해서요. 꼭, 이번 여름에라는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여름에 누가 이러니? 라는 느낌
1: 네.
0: 살렸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케이? 계절 앞에 in인데 헷갈리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In summer 이러면은 그냥 여름이에요.
1: 네.
0: Right?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보통 쓰게 되냐면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거는 특정 여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늘 여름이 그렇죠.
0: 그냥 여름엔 그래. 뭐
1: 네.
0: 여름엔 덥다. 이런 거할 때는 보통 더안 쓰고 그냥 in summer.
1: 예.
0: Right? But in the summer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여름을 얘기를 하면서
1: 아.
0: 특히나 대부분은 우리가 제일 임박한 그죠? 지금 당장이거나 올해거나
1: 네.
0: 아니면 한달 남았으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여름이거나 이렇게 특정 여름을 얘기할 때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여름에 제가 뭐 미국에 무슨 회의를 하러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럴 때는 특정 여름이죠?
1: In the summer가
0: In the
1: 되겠네요.
0: summer가 더 어울립니다.
1: 네.
0: 그런데 일단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1: 네.
0: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이 돌려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그래서 이거는 던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 네.
0: 헷갈리시면 차라리 덜을 넣는 게더 낫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앞부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What kind of man이에요? 사실 무슨 종류의 남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그렇게 직역을 하면 조금 말이 어색하죠?
1: 네.
0: 그래서 그냥 이 what kind of는 what이나 큰 차이가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남자, what
1: 예.
0: kind of man. 도대체 어떤 남자가 그러니? 아무도 안 그래라는 느낌을 줄때 특히 많이 쓰는 질문형입니다.
1: 네.
0: 그래서 what kind of man he wears 이 자체가 3인칭 단수라고 생각을 해서 wears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명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1: 네.
0: 어떤 음악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무슨 종류의 음악인데 어떤 음악?
1: What kind of music?
0: What kind of music? 자, 그리고 어떤 사람?
1: What kind of human?
0: Person,
1: A person.
0: 인간이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1: 네.
0: 이거를 문장 앞에 붙여서 질문을 완성해 볼게요. 어떤 음악을
1: 네.
0: 뭐였죠?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What kind of music
0: Music?
1: do you like?
0: 그렇죠. What
1: 오.
0: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러면 I like 무슨 music이 되겠죠.
1: Yes.
0: 자, 이번에는요. 앞에 what kind of person을
1: 예.
0: 주어처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네.
0: 동사를 이어가 주세요. 어떤 사람이 반바지를 입니? 겨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1: What kind of person
0: 반바지를 입니? 아하, wears?
1: wears half pants?
0: 오케이, 일단 넘어갈게요.
1: 예.
0: 겨울에 그러면은
1: In winter.
0: in winter. 자, half pants라는 말이 정말
1: 반바지잖아요.
0: 뭔가 걸쭉한 느낌인데요.
1: 네.
0: 그게 아니라
1: 아, shorts.
0: shorts
1: 아이
0: or
1: 간단한 게 있는데.
0: short pants.
1: short
0: short
1: pants.
0: pants를 줄임말이 shorts예요.
1: 아.
0: So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아,
1: yeah.
0: 물론 이제 당연히 패션에 또
1: 그쵸.
0: 민감한 사람은 반바지도 당연히 입죠.
1: 원래 이 겨울 멋쟁이는요,
0: 네.
1: 굉장히 춥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름 멋쟁이는 더워서 날리고, 겨울 멋쟁이는
0: 예.
1: 추워서
0: 와,
1: 날리다. 뭐
0: 그,
1: 이런 말이 있어요.
0: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을 보면, 와, 어떻게 저걸 던디지? 할때 있거든요.
1: 대단해요.
0: 에이.
1: 예.
0: Alright, so,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음악, 어떤 사람. 해서, 여기서는 어떤 음악을 당신 좋아하나요? 이건 어떤 사람이 입나요 shorts를. Okay?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집어넣을게요.
1: 네.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0: kind of music do you like?
1: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0: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1: All right, 본문으로 가볼게요.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1: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아닐 것이다. 네.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저나 처음 보시는 분들 cardigan이 아니라 cardigan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니 뭐

0: 아니라 약간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럴지도 모르지라는 느낌을 조금 더 넣었네요. So maybe it was called inside a theater. 자, 만약에 추웠다라고 했다면 무슨 뭐 thick jacket or parka 이런 식으로 입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그래서 cold보다는 cold는 너무
1: Actually.
0: 추운 거니까
1: 네네.
0: 쌀쌀한이라고 해서 chilly 들어봤나요?
1: 칠리
0: 오케이,
1: 들어봤죠?
0: chilly라고 하는 것은 cold와 cool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극장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극장은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1: Theater.
0: Theater, right? 자, 이거 극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심지어 스펠링 다 똑같고 스펠링이 약간 마지막에 살짝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1: 바뀌어요?
0: 본
1: 아니면은
0: 적 있으실 거예요.
1: 뭔가 좀 추가되죠?
0: 추가는 아니에요. 그냥 스펠링의 순서가 뭐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You know this. Okay. 자,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정도는 본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맞아요. So, 뭐야? 이렇게 ter 아니야? TRE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심지어 트레가 아니라 ter 맞아요.
1: 그래요?
0: 네. 근데
1: 오.
0: 영국식 스타일입니다. So, 이거는 theater이라고 발음을 한다면 얘도 theater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스펠링을 한 사람은 조금 영국식으로 가겠다는 느낌이 되죠. So R 발음을 빼서 얘는 theater, theater 뭐이 정도로 발음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theater 충분히 좋고요. 이둘다 옵션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근데 theater 밖에 추워요?
1: 안쪽이요.
0: 살살해요? 안쪽이죠.
1: 그쵸.
0: 그거 강조하려고 못 썼어요.
1: Inside.
0: inside를 썼습니다. So inside 명사라고 하면 명사 안에인데 in이라고 써도 충분히 안에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side 어떤 면을 표현함으로써 그 안쪽이라는 걸더 강조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트렁크 안에
1: In the trunk. Inside the
0: in
1: trunk.
0: the trunk도 돼요. 그 스튜디오 안에
1: Inside the studio.
0: Alright. 문장 만들어 보면 그 상자는 그 트렁크 안에 있어.
1: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That's it.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Yes.
0: 자, 덥다라고 얘기할 때 is로 주어로 가야겠죠?
1: 예.
0: 날씨 얘기하니까. 그 스튜디오 안은 더웠어.
1: It was hot. It was hot inside the
0: There
1: studio.
0: we go.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Yes.
0: 밖에는 괜찮았다. 안에는 그랬다. 강조하려고 in보다 inside를 조금 써봤습니다.
1: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box is inside the trunk.
1: The box is inside the trunk.
0: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1: It was hot inside the studio.
0: 본문도 가볼게요.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1: Maybe it was chilly inside a theat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아무튼, 왜 그렇게 신경 써? 이게 중요하잖아요.
1: 그쵸,
0: 뭐,
1: 그쵸.
0: 커리건이네, 무슨 뭐, 남자 거네, 뭐,
1: 이유가
0: 여자
1: 있을 거
0: 거네.
1: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쵸. 저도 궁금했는데. Anyway, why do you, so much? 신경 쓰다. 신경 쓰다.
0: 자,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Anyway, 어쨌든. 네, anyway.
0: 그럼 여기서
1: 끊어요.
0: 끊어주고요.
1: 왜 do you 신경을 쓰냐?
0: Why가 뭐죠?
1: 왜?
0: 왜? 이유 물어보는 건데요.
1: 그쵸? 근데 신경 쓰다가, 난 신경 안 써는 제가 알아요. I don't care. 신경 안 쓰는
0: 그럼
1: 거거든요.
0: 쓰다는 뭐겠어요?
1: 그러면은 돈이 아니라 두니까 여기 그냥 care만 쓰면 되겠네요.
0: Okay.
1: Why do you care so much? Why?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0: 아,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이거 진짜 I don't care. 이거를 먼저 알아도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1: 이게 연계가 되니까.
0: Okay. Alright. 자, 보겠습니다. Why do you care
1: 우와!
0: so much?
1: 신기해요.
0: 상관하다, 신경 쓰다. 우리가 진짜 말하는 건, I don't care. 나 상관 안 해. 나 신경 안 써. 그건 이제 부정문인 거고, 얘는
1: 그거는 제가 딱
0: 긍정문이죠.
1: 외우고 있었네요,
0: Right,
1: 다행히.
0: right. Okay.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방금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카디건이 어땠느니, 뭐, 네. 무슨 뭐, 겨울에, 여름에, 뭐.

0: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1: 예.
0: 와 이대로 가면 한 3시간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빨리 화제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이렇게 리프레쉬 시키고 싶으니까
1: 네.
0: 어떻게 출발했죠?
1: Anyway.
0: Anyway.
1: 자,
0: 그렇게 해서 anyway를 문장 앞에 넣고 comma 찍던가 말할 때는 anyway 하고 살짝 쳐줘야 돼요.
1: 네.
0: 이러면은 아무튼이라고 해서 화제를 전환시킬 때 자주 쓰는 도구죠.
1: 네.
0: 예를 들어서 아무튼 나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둘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아 아무튼 나 가야 돼. 어떨까요?
1: Anyway, I have to go.
0: Okay. Anyway, I have to go. 자, how about this?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이미 전화 통화 한 3시간 반 한 다음에
1: 제가 잘하는 말이에요.
0: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자.
1: Anyway, let's talk later.
0: 나중에, later. 그렇죠? Anyway, let's talk later. Do you really do this?
1: Yes.
0: 아, 친구들이랑 이제
1: 정말
0: 하세요?
1: 많이 하는 말이에요.
0: 자세한 건 이제 만나서
1: 그쵸,
0: 또.
1: 그렇죠, 그렇죠.
0: 오케이, you guys. 읽을 때 살짝 pause 주는 거, 살짝 쉬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Anyway, I have to go.
1: Anyway, I have to go.
0: Anyway, let's talk later.
1: Anyway, let's talk later.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 하나 할 게 있습니다.
1: 네.
0: 이 anyway를 아무튼 하면서 화제 바꾸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90%일 거예요.
1: 예.
0: 하지만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거 말고도 다른 anyway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응?
0: 그거 뭐냐면 문장 맨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앞이 아니라 맨 뒤로.
1: 아.
0: 이랬을 때는 아무튼 뭐뭐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야 어차피 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1: 네.
0: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1: 네네네.
0: 그래서 예를 들어, 아, 나 어차피 거기 가야 돼. 아, 나 어차피 점심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1: 네.
0: 오케이? So, comma 없이 얘는 쉬면 어색해요. 뭐뭐뭐뭐뭐뭐 anyway. 자연스럽게. So, I have to go home anyway. 그러면, 나 어차피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이 얘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나랑 같이 차 타고 갈래? 내가 데려다 줄게.
1: Yes.
0: Because I have to go home anyway. 이렇게 쓸 때는 come 안 써요.
1: Yes.
0: Okay, you guys.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1: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자, 이랬을 때 드디어 진심이 나옵니다.
1: Oh.
0: Okay.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아유, 이게 문제였군요. 아유,
0: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하지,
1: 그러게요.
0: 그쵸?
1: Well, I have a on him. 짝사랑하다니까 그냥 러브는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0: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거 했었어.
1: 그래요?
0: 저 이거 기억나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1: I have a on him. 뭐가 그에게 on.
0: 짝사랑.
1: 짝사랑이요?
0: 짝사랑.
1: 하여튼간 사랑은 사랑인데.
0: 사랑이죠.
1: 예. 짝사랑이니까 나 혼자만 네. 사랑.
0: 오케이.
1: 근데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그냥 러브 할게요. 예. I have a love on him. 근데 러브가 잠깐만 동사죠. 동사 아니에요?
0: 동사도 러브. 되고요.
1: 아, 명사도 되나요? 되고요. 그럼 됐어요.
0: Love. 잠깐만요.
1: Love on him.
0: 지금 예. 아, 품사 때문에 고민하신 겁니까?
1: 그렇죠. 예.
0: 아, 알겠습니다. 러브. 아주 깜짝 놀랐네요. 예. 아, I have a love on him. 정답 그거 아니라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 그죠? 맞다. 아!
0: 걸크러쉬 이런 말 들어봤죠?
1: 예.
0: 거기서 나온 크러쉬가 이 크러쉬.
1: 아, 맞아요.
0: 이게 원래 러브도요, 가능은 하지만, 원래 러브도 실제로 어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레어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쵸. 한 번의 러브를 얘기할 때, 뭐, all love라고 잘 하진 않은데.
1: 네, 그렇죠.
0: 자, 아무튼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릴 덩어리 표현입니다.
1: 네네.
0: 일단 crush 자체가 짝사랑의 대상을 얘기를 할 때 crush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1: 아, 너무 기억나요.
0: 아하, so 나는 짝사랑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가 나의 짝사랑이다. 그녀가 나의 짝사랑 대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she's 뭐뭐 my crush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1: 예.
0: I have a crush on him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자, 이거 요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네.
0: Have a crush라는 덩어리를 제가 가져가긴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참고 하나 하시라고요. 꼭 have a 이런 덩어리는 안 써도 돼요. 이 crush 자체라는 거가 아, 짝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거 알아두면 She was my first crush. 이게 뭐겠어요?
1: 나의 첫사랑이래요.
0: 그렇죠. 첫 짝사랑인 거예요.
1: 예, 첫 짝사랑.
0: 내가 처음 짝사랑했던 게 그 연예인이었어. 혹은 뭐 그 친구였어.
1: 네네.
0: 이렇게 그냥 crush 명사만 알아둬도 정말 좋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근데 그거 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이

0: 표현으로 have a crush.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러면은 못 썼어요?
1: on.
0: Right. 제가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들. on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1: 네.
0: 거예요. So I have a crush on 누구 이렇게 쓰면 누구를 짝사랑하다 그만큼 엄청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1: 네.
0: 이거는 사실 짝사랑하다 진짜 뭐 클래스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해볼게요. 나 누구 짝사랑하고 있어. 그냥 현재형으로 쓰면 돼요.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쵸? I have a crush on someone. 막 나중에 I have a crush on someone you know.
1: 야,
0: 너가 아는 누구를 나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시제 오케이. 주어를 바꿔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짝사랑한대요.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There you go.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뭔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별이 다른데 뭔가 베프인데 약간 둘이 something이 있었던 거예요. Right?
1: 그렇죠.
0: Something like that. Mm-hmm. Okay, so, 이런 식으로 내가 짝사랑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그녀가 가질 수도 있고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crush on someone.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Oh,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바로 have a thing.
1: 오?
0: Alright. 얘는 근데 for가 들어가요.
1: 아.
0: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 뭘까요?
1: 나 걔랑 뭐 있어?
0: 아, 내가 마음이 있는 거.
1: 아, 마음이 있는 거.
0: I have a thing for him. 이거는 이것도 둘이 꼭 사귀고 둘 다 좋아한다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1: 네.
0: I have a thing for him은요. 사실은 I have feelings for him. 이라는 거에 조금 더 슬랭형입니다.
1: 네, 네.
0: 오케이. 좀 마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rush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느낌. 걔가 더 강력하죠, 사실.
1: 네.
0: Right. So 이 정도는 돼야 그 또 그 보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Right. 읽어 볼게요. Well, I have a crush on him.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l right. 또 두 문장이었으니까 빅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1: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0: Alright. 두 번째는요?
1: Mm?
0: 내가 걔를 짝사랑하거든.
1: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2: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0: Well, I have a crush on him. Well, I have a crush on him.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입영작 패턴은 what kind of 명사? 아니, 어떤 명사가 뭐뭐 해? 자, 가볼게요.
1: 네.
0: 너 어떤 음악 좋아해? 자, 어떤 음악을?
1: What kind of music?
0: 넌 좋아하니?
1: Do you like?
0: Do you like? 자, 이번에는요. 아니, 어떤 남자가 여름에 카디건을 입니? 나눠드릴게요. 어떤 남자?
1: What kind of man?
0: 카디건 입어.
1: Where's a cardigan?
0: 여름에.
1: In summer.
0: There you go. 끊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겨울에 반바지를 입니? 자, person 쓸게요. 어떤 사람이?
1: What kind of person?
0: 반바지를 입어.
1: Wears shorts.
0: Shorts. 여름에. 아, 겨울에.
1: In winter.
0: In winter.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What kind of person wears shorts in winter? Next, 다음 해볼게요. have a

0: crush on someone.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걔를, 그를 짝사랑하거든.
1: I have a crush on him.
0: Him. 나 누구 짝사랑해. 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1: I have a crush on someone.
0: 그렇죠. I have a crush on someone. 걔는, 그녀는 자기 친구를 짝사랑해.
1: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0: 완벽합니다. 읽어볼게요. I have a crush on him. I have a crush on someone. She has a crush on her friend.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대화 드릴게요. 전체대화
2: 주세요.
3: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4: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3: Well, I have a crush on hi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Hey, what kind of man wears a cardigan in summer?
6: Well, maybe it was chilly inside the theater. Anyway, why do you care so much?
5: Well, I have a crush on him.
6: On him?
5: Yeah.
6: Really?
0: Yes. 수고하셨습니다.
1: Wow.
0: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essed up the cake.
0: Right. I messed up the cake.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과 나왔지만
1: 네?
0: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다, 상태가. 오히려 달지 않고 짠 케이크가 됐다든가.
1: 그쵸.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What kind of 명사? 이거 이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너 어떤 영화 좋아하니?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T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 주제는 뭐죠?
1: Patience입니다.
0: Patience, 인내심, 참을성, 인내죠. 자, patience와

0: 관련해서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해 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o be patient, we need passion.
0: 뭔가 노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가사에 라임 맞춰가지고 right. 말할 것 같은 느낌인데 To be patient, we need passion.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1: Patience, passion.
0: 네. Okay. To be patient 또는 in order to be patient 이런 yes. 의미죠. 인내심을 갖기 위해서는 we need passion.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Mm-hmm. 네, passion도 patient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단어들일 mm-hmm.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Alex 씨입니다.
0: 네, Alex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보고 올까요?
1: Okay, Alex 씨 나와주세요.
2: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0: 네, 여기서 드디어 그 patience하고 passion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So Alex said,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0: 네,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인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mm-hmm.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Mm-hmm.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정이 있지 않으면 인내심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준 건데요. Mm. 이번 주에 우리가 듣는 다른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인내심이 뭔가를 참고 기다리고 right. 이런 쪽에 가까운데 여기서 오늘 알렉스 씨가 해줄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쪽에 인내심에 가깝네요.
1: Right. In this case, he's talking about not giving up or keep yeah. going and pushing through to accomplish a goal.
0: 그렇죠.
1: Right?
0: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때 쓰는 또 인내심 있잖아요.
1: Patience takes on many forms.
0: Yeah. Patience can come in many different forms and it can be applied to many different aspects of life. 그래서 좀 다른 측면에서 patience를 보고 있습니다.
1: Awesome.
0: 아무튼 이 문장을 다시 듣고 이야기 속으로 가볼까요?
1: Okay.
2: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네, 오늘 소셜미디어 코너에서는 인내와 열정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t two posts. We all have patience for the things we're passionate about. It's a good thing I'm passionate about what I'm doing. With that, I have mastered the skill of patience.
0: 네, 아무리 즐거운 거여도 뭔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1: Of course.
0: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1: Rhea says, We all have patience for the things we're passionate about.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인셋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에 대해서 총정리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은 뭘 공부하겠구나, 다시 한번 복습하겠구나,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 무엇인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James always says that his sister is much smarter than

he is.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여기 있습니다. That his sister is much smarter than he is. 절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구 얘기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절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보자면 당연하겠고 그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사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간단히 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이라는 것 자체 먼저 두 개 이상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덩어리예요. 하나의 의미를 가진 그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와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절 안에는 주어, 서술어의 역할들을 하는 단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구에는 없어요. 근데 절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존재하게 마련이라는 것이고 구랑 되게 비슷하게 절도 명사절 있을 수 있고요. 형용사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사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능들도 구랑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또 구랑 다른 점이네요. 뭐가 있냐? 절을 특히나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접속사라는 거죠. 제일 앞에, 절 제일 앞에 뭔가가 딱 붙어줘야 얘가 절이라는 어떤 그런 신호도 되고 그 절의 의미도 한 번 더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접속사들과 함께 절이 만들어진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되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늘은요 먼저 명사절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해서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또 해보자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 명사절이 되겠죠.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결국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긴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이곳저곳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절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버리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을 때 이게 왜 이렇게 긴 거야? 파악이 안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절. 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한다는 거겠고 이런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사뭇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중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짚어봤었죠. 첫 번째 that. 대시 어떻게 말하자면 가장 담백한 특별한 어떤 그런 추가적 의미 더해지지 않은 명사절을 만드는 그냥 담백한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that이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명사절을 만들면 주어가 서술어 뭐뭐뭐뭐뭐 하다는 점 뭐뭐 하다는 것, 뭐뭐 하다는 사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봤던 게 why였죠. why 해서 why가 붙으면 왜 뭐뭐인지라는 의미의 명사절을 만들기도 했는데 자, 두 가지만 강조를 드릴게요. 이것 말고도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나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두 가지만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똑같은 접속사도 여러 형태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 예전에 얘기를 나눴지만 관계대명사 that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that이 명사절을 만들 때 쓸 수도 있어요. 관계대명사로도 that이 있습니다. 그럼 형용사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지 않았지만 부사절을 만들 때도 that을 쓸 수 있어요. 자, 하나의 접속사가 여러 가지 절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예문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같이 읽어 볼게요. John lied to her. 존이 거짓말을 한 거죠. 누구에게요? 그녀에게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요거를 지금까지는 그냥 문장이거든요. 절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that 넣고 그걸 또 문장 안에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문장이 좀 길어졌는데 요거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봐요. Jane doesn't know that John lied to her. Jane doesn't know. Jane이 모른다는 거죠. Jane이 뭘 모릅니까? John이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 쓰인 요 that 절, that절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that절, that 접속사가 쓰였으니까. 명사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목적어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no라는 동사에 목적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창의는 다양하죠. 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건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자, 요게 이렇게 절이 활용된 케이스로서 이런 것들이 문장 중간중간 들어가니 문장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자, 똑같은 건데 접속사만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that을
why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Jane doesn't know why John lied to her. 이렇게 말하면 문장이 바뀌었죠. 뜻이 바뀌었습니다. 제인이 몰라요. 뭘 몰라요? 왜 존이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또 뜻이 바뀌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명사절이고 목적어, 명사절이고 목적어절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대절은 아니라 why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접속사가 바뀌어서 의미가 또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거 살펴봐 주시면 아, 명사절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겠네라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영장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톰이 왜 항상 미팅에 늦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시제가 간단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에서부터 하면 돼요. No one knows. 아무도 몰라요. No one knows.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왜 늦는지 모르는 거죠. 왜를 뜻하는 명사절 접속사 why 그래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No one knows why. 아무도 왜인지 몰라요. 근데 뭐가 왜인지를 몰라요? 이제부터 그거 설명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Why Tom is always late. 왜 톰이 항상 늦는지 어디에 늦는 거예요? 회의에 늦는 거죠. 그러니까 two meetings까지 붙여주면 문장 완성이 되었죠.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No one knows why Tom is always late to meetings. 첫 번째 문장 완성이 됐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조금 길이가 있습니다. 제인은 비록 그녀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이렇게 길어? 근데 차근차근 하면 또 이거 문장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핵심은 이거죠. 제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인은 생각합니다. Jane thinks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뭘 생각하냐면 이러저러저러저러저러저러저러저러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거 뒤에 얘기 걱정하기 전에 먼저 아 여기에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that 들어가면 되는 거야. 요걸 파악할 수 있으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대절의 내용을 채워 넣어주되 자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요거부터 먼저 말을 해볼게요. 자, Jane thinks that she might not pass the exam. Might 조동사. 뭐뭐 할지도 모른다. 근데 not 붙었으니까 진짜 모르겠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She might not pass the exam. 그녀가 시험을 통과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뭐 해도 even if she studies really hard. 그녀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자, 대절 안에, 명사절 대절 안에 even if는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거든요. 명사절 대절 안에 부사절이 또 들어가 있는. 일부러 조금 길게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해문까지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Jane thinks that she might not pass the exam even if she studies really hard. 좋습니다.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볼게요. James always says that his sister is much smarter than he is. 문장 자체는 되게 평이하죠. 제임스는 항상 말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명사절 쓰였어요. 그의 여동생이 그보다 훨씬 똑똑하다고요. 이 문장 통해서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문장들 통해서 명사절 조금 더 넓게는 절이란 게 무엇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쓰이는 절이니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Hello, everybody. Guess what? We are continuing to do workouts that we can do at home. Hi,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네 번째 날입니다. 같이 운동하러 갈게요. 가기 전에 우리 영어 공부하고 갈게요. Let's go. Check out my new bag. Oh, wow.

0: How much did you spend?
1: Just $20.
0: That is a steal.
2: 네, 배워봤습니다.
0: It's a steal 이라는 표현 같이 배워볼 거예요. It's a steal. 훔친 것

0: So, congratulations, you have a free exercise tool in your house that you didn't know about. Congrats!
1: 네, 축하드려요. 집에 지불하지도 않은 아주 좋은 운동기구가 있었네요. 소파 밑에 부분을 이용해서 아니면 소파가 돼도 책장 그리고 어떤 가구도 괜찮으니까요. 밑에 스페이스 이용해서 등 근육 단련시켜 주세요. 알겠죠? 우리 영어 표현 It's a steal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완전 거저먹기다 이렇게 할 때 It's a steal. 훔친 물건이 아니라요. 거저먹기예요. 거저먹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해요. Bye.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And a really, really wonderful day.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welcome back to 매시피니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자, 이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야기 속에서 파샤바라는 계곡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계곡은 언제부터 인기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지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저 좀 알려주세요. 아셨죠? Take a listen.
1: The main attraction is found here.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But something looks familiar. It is the Pashaba Valley that gained popularity after being in the background of the movies Star Wars and Smurfs.
0: Catch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바로 영화의 배경이 된 이후부터 인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픽시의 굴뚝이라 알려진 버섯 모양의 네, 바위 계곡을 뜻합니다. 뭐 valley는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Alright,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Valley that gained popularity after being in the background of the movies.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캐치하셨어야 돼요. 영화의 배경이 된 후 인기를 얻은 파사백 계곡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영어 발음을 한다면 파샤백 이렇게 발음하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보면 파샤바 계곡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문장 속에서 이어져서 어떻게 들리는지 아마도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는 그냥 딕테이션처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잘 캐치해 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2. It is the Pasabag Valley that gained popularity after being in the background of the movies Star Wars and Smurfs. It is the Pasabag Valley that gained popularity after being in the background of the movies Star Wars and Smurfs.
0: 잘 들리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픽시의 굴뚝이라고 알려진 버섯 모양의 바위 계곡.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도 보죠. It is the Pasabag Valley that gained popularity after being in the background of the movies Star Wars and Smurfs. 이곳이요, 영화 스타워즈와 스머프의 배경이 된 후 인기를 얻은 그 파사백 계곡입니다. 그 파샤바 계곡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이해는 됐는데 내가 왜 잘못 들었을까? 아, 왜 난 안 들렸을까? 이런 부분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막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main attraction is found here.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But something looks familiar. It is the Pashaba Valley that gained popularity after being in the background of the movies Star Wars and Smurfs.
0: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As the 요걸 치면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이에요.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억양은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mushroom-shaped ed가 붙어서 t 이렇게 잠깐 약하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Rocky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우 하면서 rocky, rocky. 크 발음이 약간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rocky보다는 rocky. valley 긁어주셔야 돼요. 윗니로 아래 입술을 살짝 밖에서 안으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겠죠? 두 번째, Google listening 2.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Mm-hmm. Good job. Google listening 3.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One more time.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길어요, 여러분. 자, 일단 앞에서 연습하셨던 valley 긁어주시고 that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are at the office. 우리 같이 출근을 할 거예요. 자, 출근을 한다고 해서 뭐 한

항상 비즈니스 얘기만 할까요? No, it's not true. 뭐, 야, 이 주말에 뭐 했니? 뭐, 아, 나 어저께 뭐 이래서 이래서. 네, 개인적인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So, 특히 주말에 뭐 했어? 월요일인데, 월요일 출근을 했는데 주말에 뭐 했냐? That's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All right, so let's check out our main dialogue for the day. Here we go. 주말 어땠어? How was your weekend? 특별한 건 없었어. Nothing special. 그냥 집에서 놀았어.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나도 그래. 주말 내내 드라마를 몰아봤어. Me too. I binge-watched a TV drama all weekend.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entire dialogue. 네, binge watching. This is a great dialogue today. 자, 주말에 보통 여러분,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s? Do you like to go out? 막 이제 좀 나이가 들으면은 집에 있는 게 좋죠. But for the young people, like party time, you know, who knows? So anyway, coworker asks this question. How was your weekend? 자, 우리 이렇게 원어민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주말 어땠어? 근데 원어민이 정말 how was your weekend? 이거를 많이 물어봐요. So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어? How was your weekend? Okay? So the answer, nothing special. 뭐, nothing special. 특별한 건 없었어. Yeah, nothing special. 자, 여기에서 그냥 집에서 놀았어. 자, 한국말로는 놀았어 하면은 뭐 play를 많이 생각이 나시죠? Right. But how about this one? I just hung out at home. I just hung out at home. 자, hang out is our key phrase for today. So if you hang out at home or if you hang out with your friends, 거의 it's really the same as 놀았어. 집에서 놀았어.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놀았어. I hung out with my friends. 뭐, I hung out with my family. 뭐, 가족이랑 놀았어. So instead of using the word play, we don't really use the word play. 뭐, play soccer. 뭐, sports 할 때 play를 많이 쓰고, 뭐, game 할 때 쓰지만, 이렇게 뭐, 같이 어울리다, 놀았다 할 때는 hang out를 하죠.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Me too. I binge-watched a TV drama all weekend. Me too. I binge-watched a TV drama all weekend. 나도 그래. 주말 내내 드라마를 몰아봤어. 그래서 이 단어, this is our key phrase, binge-watch. 이거는 사실 옛날 옛날에는 이런 단어도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TV 보고 딱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뭐 목금 아니면 수목 드라마 볼 때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수요일까지 목요일.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죠. Right? The streaming services. 그래서 이 binge watch라는 거는 이 한꺼번에 뭐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you can binge eat, you know, you can eat, you can binge eat, you can binge, you know, like alcohol. So take a lot, eat a lot, drink a lot. 여기에서는 watch a lot 이런 뜻입니다. All right, let's look at some examples. Okay, so hang out. Hang out is our key phrase. 자, 어울리다, 뭐 시간을 보내다, 아니면 놀다. Okay, I lik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on the weekend. I lik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on the weekend. 저는 주말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So, 자, what do you do? 뭐 이렇게 학원에서 영어 배울 때 많이 물어보죠. 학원 선생님이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내가 I lik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이렇게 답하면 돼요. All right? Next one. I hung out with my coworkers on Friday night. I hung out with my coworkers on Friday night. 네, 우리 뭐 회식도 있고 뭐 이제 우리 이렇게 동료들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뭐 같이 놀을 수도 있죠. So I hung out with my coworkers. 저는
금요일 밤에 동료들과 어울렸다. So we had a good time. Spend time together. Hang out. So you can hang out with your friends. You can hang out with your coworkers. You can hang out with your family. Really, or 뭐 누구랑

같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있었다. 집에서 놀았다. 그러면 I hung out at home. Okay, next one. Binge watch. 자, 동사예요. Binge watch. TV 프로그램을 몰아서 보다. 뭐 정주행하다. 정주행하다. 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어요. 막 10시간을 한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binge watching입니다. Alright. I was binge watching until 3 in the morning. I was binge watching until 3 in the morning. 나는 새벽 3시까지 드라마 정주행 했어요. 하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I need to stop binge watching. It's exhausting. I need to stop binge watching. It's exhausting. 자, 그만 몰아서 봐야겠어. 피곤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빠지면은 계속 다음 화를 봐야 되니까. That's binge watching. So sometimes it's okay. But if you do it too often, 이제 회사 가면은 이게 다크 서클이 이렇게 있어서 큰일 나요. Al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Okay, guys, it's time to practice out loud. It's time for shadowing. Alright, here we go. Let's go. How was your weekend? Nothing special. I just hung out at home. Me too. I binge-watched a TV drama all weekend. Okay. Ha ha ha ha ha.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Let's do that one more time. How was your weekend? Nothing special. I just hung out at home. Me too. I binge-watched a TV drama all weekend. 오케이. Okay. 자, 인토네이션은 거의 항상 떨어지죠. 끝에. Alright, all weekend. Alright, let's take a short quiz. 주말 어땠어?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집에서 놀았어. 나도 그래. 주말 내내 드라마를 몰아봤어. Great job, everyone. So I would like you to remember these two key expressions, hang out. So spending time, enjoying your time with someone or somewhere. So I hung out at home. I hung out at the library over the weekend. 네, 도서관에서 그냥 거기에서 뭐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Or I hung out with my sister or my best friend. So useful. 그러니까 play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Okay. So, 근데 애들은 play 할 수 있죠. 뭐, they play together. But adults, we like to hang out. And also another great expression that everybody uses these days is binge watch. So, watching like 5 hours, 10 hours, sometimes 24 hours of TV nonstop. Alrighty, so maybe you might want to watch 슬기로운 출근 영어. 지금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 벌써 많이 화가 있는데 그거 다시 다 한꺼번에 보세요. Alright, binge watch all the 출근 영어. That'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we'll see you soon. Bye-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rave versus bold.

Brave versus bold.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rave 그리고 bold입니다. 네, 둘 다 뭔가 용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어 brave부터 시작할게요. 네, brave, 용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요. B 발음도 있고 V 발음도 있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연습할 수 있어요. 네, 일단 B 발음은 입술이 붙어야죠. 그래서 B, B. 그 다음에 R 발음. R에는 힘을 주셔야 돼요. Brave. 네, V 발음으로 마무리하는데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Brave. 오케이? Brave. 윗니, 밑에 입술 다 해야죠. Brave. Brave. Very good.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Brave. 용감한. 용감한. 그리고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위험이나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o brave means that you are always ready to face any danger or pain or risk in order to do something.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He was a brave soldier. Fortune favors the brave. The brave man saved the child. 다시 한번 볼게요. 용감한, brave, 용감한, brav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Okay. 그는 용감한 군인이었어. He was a brave soldier. Okay? So the soldier is brave. That means he is willing to take risks. He's willing to face danger. Okay? That means he is brave. He was a brave soldier. Okay, 두 번째 문장이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로 Fortune favors the brave. 네, 행운은 용감한 사람에게 찾아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좀 더 용감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운이 따라온다 이런 느낌입니다. Okay, Fortune 이거는 행운 favors the brave. Fortune favors the brave.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brave man saved the child. 자, the brave man, 그 용감한 남자가 구했어. Saved 누구요? 그 아이를. The brave man saved the child. The brave man maybe went through some sort of difficulty or danger in order to save the child. 그래서 man은 brave, 용감한 남자가 되겠죠. The brave man saved the child.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The brave man saved the child. The brave man saved the child. 좋아요.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Bold. Bold는 뜻은 대담한. 이고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B 발음으로 시작하고요. 여기서는 bold. 이렇게 입 모양이 이래야 돼요. bold. bold. Okay, very good. 그래서 이 발음 연습을 하실 때 뭐 사전 같은 데서 이제 오디오로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물론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원어민들 입 모양도 자세하게 보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Okay,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입 모양을 따라하는 게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bold. 입술이 조금 동그랗게 bold. Okay, very good. 자, bold 같은 경우는 일단 brave는 용감한이죠. bold는 용기를 보여주는 그리고 과감한이라는 뜻들 가지고 있어요. Okay? So brav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위험한 데서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용감하게 하는 거지만 bold 같은 경우는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조금 강해요. Okay? So, bold refers

refers to someone who seems very courageous and who seems very brave and is okay to even like break the rules in order to do something. Okay? 그래서 bold는 살짝 달라요. 자, 문장들 한번 볼게요. He gave a bold speech. The player made a bold move. Are you bold enough to talk to her? Bold, 대담한. Bold.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He gave a bold speech. 네, speech는 연설이죠. 네, 어떤 연설이에요? 대담한 연설을 했다. He gave a bold speech. He gave a bold speech.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좀 용감한 이런 뜻은 거의 없고 좀 대담한 연설을 했어. He gave a bold speech.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player, 여기서는 player가 선수입니다. Made a bold move. 네, move는 움직임인데 어떤 움직임이에요? 좀 과감한. 네, 눈으로 볼 때 오, 되게 과감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bold. The player made a bold move. 다시 한번요. The player made a bold mov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Are you bold enough to talk to her? 당신은 그녀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담한가요? 네, 뭔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되게 shy해서 Are you bold enough to talk to her?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담한 말고 용감한가요? 라고도 말해도 나쁘지 않죠?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Are you bold enough to talk to her? Are you bold enough to talk to her?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 brave 이거는 용감함을 뜻하고요. bold 같은 경우는 대담함 그리고 과감함. 예, 이런 뜻을 더 강해요. 그리고 brave 같은 거보다는 bold는 좀 더 남한테 좀 보여주는 그런 과감하게 뭐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He was a brave soldier. He was a brave soldier. He was a brave soldier. He gave a bold speech. He gave a bold speech. He gave a bold speech.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www.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and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휴대폰 기기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또 어떤 소주제를 만나볼까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배터리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약이 다 닳아서 충전하고 이런 얘기했다면 오늘은 고장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고장은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뭘 떨어뜨려서 뭐 물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뭐 그 안에 부품 자체가 하나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는 뭐 업데이트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뭐 충돌이 난다든가 자꾸 폰이 먹통이 된다든가,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메모리가 좀 부족한 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전 단자가 잘 충전이 안 돼.

0: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핀이 좀 손상됐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액정 손상도 많은 것 같아요. 액정이 완전히 또 깨져버렸네. 그럼 또 이제 교체하는데 돈 좀 들어가죠. 자, 이렇게 휴대폰 고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 몇 가지만, 다른 못하니까 몇 가지만 10분 안에 아주 집중해서 저희가 영어 표현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막 특정 문제를 얘기 안 해도 나 휴대폰 왜 이러지? 나 휴대폰 왜 이래? 문제가 왜 이러지? 이렇게 안 되지? 뭐 맛이 갔나? 약간 이런 거 있죠. 나 휴대폰 왜 이러지? 그런 거 할 때 영어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표현은 이겁니다. 휴대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되게 쉽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영어 회화는 어려운 단어를 막 갖다 쓰는 것보다는 쉬운 단어를 조합해서 누가 기가 막히게 의미를 만들어내고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를 그대로 갖다 쓰냐. 그 싸움이에요.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자, 외우세요, 빨리. 입에 붙이세요. 다섯 번 정도 해보세요.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으면서 따라해보세요.
1: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0: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Okay. 자, 먹통 한번 해볼까요? 먹통이 뭐예요? 안 되는 거지. 휴대폰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돼. 터치가 안 돼. 그러다 갑자기 앱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하면서 꺼져. 자, 이게 먹통이 뭐예요? 영어로 freeze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freeze가 뭐예요? 얼은 거죠. 물이 얼은 거잖아요. 얼음이 되면 어때요? 안 움직이죠. 휴대폰이 얼음이 된 거예요. 먹통 된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계에 다 그래요. 휴대폰만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가 막 마우스가 안 먹네? 컴퓨터가 어떻게 된 거예요? freeze 한 거예요. 근데 제법 자주 먹통이 돼.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잘 안 돼. freeze quite often. freeze quite often. 제법 자주 먹통이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딘가. 자, 들어볼게요.
1: freeze quite often. freeze quite often.
0: 자, 그 다음에 작동이 매우 느려지다. 이게 이제 휴대폰이 한 2년, 3년 정도 넘어가면 좀 느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죠? 뭐 요즘 뭐 폰들 워낙 또 잘 나와서 2, 3년 써도 멀쩡한 것들 많지만, 기본적으로 작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건지, 내 체감 느낌상 더 늦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become really slow. 요 정도 되면 이제 약간 좀 교체의 느낌이 납니다. 아, 휴대폰 새로 사야 되나? 왜 이렇게 안 되지? become. 된 거예요. 느려진 것, 상태 변화. become really slow. 별거 없어요. 자, 들어볼게요.
1: become really slow. become really slow.
0: 자, 얘를 묶어가 문장에 휴대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그거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을 같아 하고만 붙이면 어때요? I think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휴대폰 왜 이러지? 뭐 문제 있나? 휴대폰 고장 났나? 왜 이러지? I think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강세 세 군데. 들어보세요.
1: I think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I think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0: 오케이, 넘어가요. 자, 이게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겠죠? 자, 이거 발음이나 좀 해봅시다. Hardware problem, 그렇죠? 하드웨어 상의 문제일 수도 있죠? 자, hardware problem, 그렇죠? 들어볼게요.
1: Hardware problem, hardware problem.
0: 아, 이거 아무래도 하드웨어 문제인 것 같은데? I think this is a hardware problem, 그렇죠? 이거 아무래도 중간에 무슨 부품 하나가 뭐가 좀 맛이 간 것 같아. I think it's a hardware proble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서 이번에 그 OS 업데이트 하면서 이거 좀 이상해진 것 같아. Software problem. 그죠? It could be a software problem or it could be a hardware problem. 자, 강세만 잘 줘요. Software problem, hardware problem. 자, 들어볼게요.
1: Software problem. Software problem.
0: 자, 그 다음에 흔히 또 발생하는 문제가 사진이 안 찍히거나 막 이럴 때 저장 공간 때문이죠. 그죠? 워낙 또 영상을 많이 찍는 시대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용량이 많아도 한 2, 3년 쓰다 보면 거의 꽉 찹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저장 공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한 단어. memory라고 그래요. use up all the memory. use는 사용하다인데 up을 하면 다 썼다는 느낌이 나요. 뭐라고요? 다 쓴 느낌이 난다고. use up. 다 쓰다. 이게 구동사의 힘이에요. use up. 다 썼어. all the memory. 저장 공간을 싹 다 썼어. use up all the memory. 들어보세요.
1: use up all the memory. use up all the memory.
0: 문장에 넣어볼게요. 휴대폰 메모리를 모두 다 써버렸어. 자, 그냥 과거로 바꿉시다. I used up all the memory. 휴대폰이니까 on my phone. 이것도. 물론 이제 메모리가 안에 들어있지만 in my phone이라고는 안 해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영어에. 무조건 on my phone. 휴대폰 앞에 무조건 전시사를 뭐로 통일하라고요? on으로 통일하라고요. I used up all the memory on my phone. I used up all the memory on my phone. 들어볼게요.
1: I used up all the memory on my phone. I used up all the memory on my phone.
0: 자, 그 다음. 떨어뜨렸죠? 액정이 깨졌습니다. 액정을 교체했어요. 돈 들어가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 그죠? 자, 그러면 떨어뜨리다는 별거 없죠? dropped. I dropped my phone. 떨어뜨렸다. 현재형으로 drop my phone. drop my phone. Oh, I drop my phone very often. 아, 제가 좀 칠칠 맞아서 휴대폰을 잘 떨어뜨려요. I drop my phone. 떨어뜨리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Drop my phone. Drop my phone.
0: 그 다음에 깨졌다. 자, 이거는 과거 시제로 할게요. 그냥. 그죠? 어, 액정이 깨졌어요. 그럴 때 My screen cracked. My screen cracked. 혹은 The screen cracked. 이건 소유격을 줘도 되고 너를 줘도 되고 휴대폰 보면서 oh, The screen cracked. 아, 여기 액정 깨졌네. 어, my screen cracked. My를 해도 되고, 너를 해도 되고. 액정이 깨졌다. 과거예요. Cracked. 이제 막 금이 간 거죠. Cracked. 깨졌다. 들어볼게요.
1: The screen cracked. The screen cracked.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액정 교체해야 되죠? 근데 내가 교체하는 게 아니거든. 교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replace라는 동사 쓰는 건 좋은데 앞에다 누가 도와줘야 되죠? Get the screen replaced. Get the screen replaced. 스크린을 교체받다죠. Get the screen replaced. 요거 갑니다. 들어볼게요.
1: Get the screen replaced. Get the screen replaced.
0: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Oh, I dropped my phone and the screen cracked, so I had to get the screen replaced. 그냥 뭐 붙여보니까 뭐 스토리가 되는데요. 액정을 교체하는데 돈을 좀 내야 했다. 그죠? 추가로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액정 교체는 무료로 안 해주잖아요. 그죠? 네. 폰을 산 지 얼마나 됐든 간에 액정을 깨트린 건 일단은 뭐 소비자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그죠? 무료 교체는 잘 안 해줍니다. 돈을 냈다. 이거부터 하세요. 항상 영어 문장은 뒷부분을 잘 보세요. 한국말 문장을. 이걸 그대로 옮길 거면. 돈을 냈다. I had to pay some money. 돈을 내야 했다. I had to have to에 가가지고 pay some money. 돈을 내다. I had to pay some money to get the screen replaced. To get the screen replaced. 액정 교체 받는데 돈을 좀 내야 했어. 다시 한번. 강세 보세요. I had to pay some money to get the screen replaced. 이렇게. 들어보세요.
1: I had to pay some money to get the screen replaced. I had to pay some money to get the screen replaced.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휴대폰 고장 관련된 표현들 정리 좀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휴대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영어로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이거 잊지 마세요. 들어볼게요.
1: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0: 그 다음, 다 쓰다에서 나오죠? Use up all the memory. 이거 기억할게요. 저장 공간이 이제 없어요. 들어볼게요.
1: Use up all the memory. Use up all the memory.
0: 액정을 교체하다. 물론 우리말로는 교체하다. 내가 교체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교체 안 받고 상대방이 해줘도 어디 가서 AS 센터에서 해줘도 우리 이렇게 하죠. 영어에서는 get the screen replaced 이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 들어볼게요.
1: Get the screen replaced. Get the screen replaced.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좀 유용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휴대기기 관련된 주제 내일 하나 남았는데 그것까지 해서 알차게 마무리 좀 해왔으면 좋겠네요. 자,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면서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나오니까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만 알려드릴게요.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tomorrow.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 나 그러려고 의도했던 게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상대방에게 오해를 풀어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나 그렇게 하려고 의도했던 거 아니야.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핵심 패턴은요. I didn't mean to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나 그렇게 의도했던 게 아니어서 그 행동을 하려고 의도했던 게 아니야 라는 의미가 돼서 아, 나 너한테 그렇게 강요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I didn't mean to 동사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I didn't mean to 동사를 통해서 오해를 푸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I didn't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저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현재로는 I don't 동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mean이라는 동사로 얘기를 해서 의미하다 혹은 의도하다 라는 동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I didn't mean 의도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걸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의도한 것을요, 행동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명사의 형태가 아니고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I didn't mean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 제가 그 행동을 하려고 억지로 의도적으로 했었던 건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풀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didn't mean to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 나 너한테 그렇게 강요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건 아니었어. 오해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구를 강요할 때 한국어 한국말에서도 그쵸 외래어로 자꾸 푸시하지 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I didn't mean to push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 나 너를 그렇게 강요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I didn't mean to 동사. 제가 그 행동을 일부러 했었던 건 아니에요 라는 의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didn't mean to push you. 한 번만 더. 시작. I didn't mean to push you. 그래서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억지로 일부러 그렇게 했었던 건 아니야. I didn't mean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내가 너 일부러 그렇게 기분 상하게 하려고 억지로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는요. offend라는 동사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didn't mean to offend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너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야. 억지로 기분 상하게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I didn't mean to offend you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didn't mean to offend you. 한 번만 더. 시작. I didn't mean to offend you. 해서 내가 너를 기분 상하게 하려고 그랬었던 건 아니야. 미안해. 라고 또 한번 이번에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너를 그렇게 억지로 시키려고 그랬었던 건 아니야.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야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boss 대상 around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oss라는 거는요 위에 있는 사람이 상급자 그래서 그거하고 저거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키는 사람을 바로 boss 대상 around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 didn't mean to boss you arou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내가 너 이거하고 그래 저거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시키려고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그랬었던 건 아니었어 라고 오해를 풀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I didn't mean to push you랑 약간 의미가 다르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didn't mean to boss you around. 한 번만 더. 시작. I didn't mean to boss you around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여러분 막 강요하고 이거 해야 돼 이거는 push you가 되니까 의미 차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너한테 거짓말하려고 그랬었던 건 아니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너에게 거짓말하려고 했었던

0: 원한이었어라는 표현은 I didn't mean to lie to you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I didn't mean to랑 여러분 그냥 여러분 didn't I didn't lie to you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안 했어라는 의미니까 mean이라는 의미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didn't mean to lie to you. 한 번만 더. 시작. I didn't mean to lie to you. 아, 내가 너에게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어.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뭔가 오해가 있었을 때 내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었던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didn't mean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didn't mean to push you. I didn't mean to push you. I didn't mean to offend you. I didn't mean to offend you. I didn't mean to boss you around. I didn't mean to boss you around. I didn't mean to lie to you. I didn't mean to lie to you.
0: 아, 나 너한테 그렇게 강요하려고 그랬었던 건 아니었어. 라는 문장으로 I didn't mean to push you.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배운 이 mean 이라는 동사가 바로 의미하다 혹은 의도하다 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 이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That is not what I meant. 여러분 mean이라는 동사의 과거는 mean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That is not what I meant. That's not what I meant.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That's not what I meant. I didn't mean to push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아,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난 너를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강요하려고 그랬었던 건 아니었어. That's not what I meant. I didn't mean to push you.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은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at's not what I meant.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 I didn't mean to lie to you. 라는 문장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거짓말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그랬었던 건 아니었어. 상황이 좀 그랬어. 라고 배웠었다면은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너의 의도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이해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표현도 여러분이 많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I 동사하고 나서 what you mean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의도를 내가 알아. 네 의미를 내가 알아.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see what you mean 이 표현 여러분이 많이 씁니다. 아, I see 이런 것들 있죠. 나 알아. 라는 문장 뒤에 what you mean 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하려고 하는 얘기 혹은 네 말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의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의도 이해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see what you mean 이것도 같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see what you mean. 한 번만 더. 시작. I see what you mean. 네 말 뜻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요. 오해가 있었을 때 그 오해를 해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didn't mean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nice and wonderful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에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The Weekly Review. 우리가 일주일 동안 쭉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빠진 것은 있는지 혹은 연결해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쭉 그렇죠? 반추해 보는 시간 있죠? 바로 지체로 출발합니다. Here we go. Mission possible. 네, 먼저 어려울 거 기억나시나요? 감기 예방 주사를 꼭 매년 맞을 필요가 있어? 그랬더니 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맞은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분하자면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예방주사 맞는 거는 flu shot이죠. 독감 예방주사를 get 맞는 것을 every year 매년 하는 것이 is it really necessary? 정말 필요해? 어렵지 않습니다. 발음도요, necessary가 아니고 necessary, necessary처럼 들려요. 그랬더니 well, I've never gotten any flu shot.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in my whole life. 다른 말로 좀 공식적으로 쓰면은 in my entire life. 그래서 전체의 하는 것이 entire 아니면 다른 단어로 구어체에서 whole이라고 말씀 쓰시면 되겠습니다. whole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은 긴것 같지만 상황 속에 you need to put yourself in this situation 집어넣으셔야 되겠고요, 스스로를. 자, 두 번째는요, 화요일 건데 우리는 차로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멋진 시간을 보냈어. 자, 뭐뭐 하면서 멋진 시간을 보냈다. We had a good time. 그쵸? 예, 그래서 뒤에 다음번에 함께 할게. joining까지 기억나시죠? 자, 요것도 혼자 하실 때에는 5초 멈춰놓고, 예, 프로그램 다시 볼땐딱 멈추고, freeze! 멈추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차로 이탈리아를 여행한다. traveling 됐죠? 그래서 we had a good time. 빨리 하면 we had a good time. 더 좋은 시간이면 good time 대신에 great time 쓰시면 됩니다. We had a great time. 뭐 하면서? Traveling around Italy. 발음 하나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Italy의 발음이 Italy. Italy.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게 I로 바뀌고 A에 붙으면 Italian. 그래서 Italy, Italian. 예. 물론, 예, 본인 나라에서는, 아, 이탈리아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Buongiorno, buongiorno 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차니까 by car, by train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다음번에는 너또 가면 나 반드시 갈 거야. 그래서 I'll be joining you 해가지고 I'll join you는 느낌이 내가 합류할 거야. 순간적인 결심이죠. 근데 I'll be joining you next time 이 느낌은 야, 너희가 떠나는 모습 그려지니까 나도 이미 합류하고 있네.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을 때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어감 차이는 그렇습니다. 예, 물론 둘다 쓰셔도 문맥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수일은요. 설마 내가 이 문제랑 관련 없다는 말은 아니겠지. 예, 이거 뭐였어요, 뉘앙스가. 그렇죠. 야, 나한테 이런 말은 하지 마. Don't tell me. 그죠? 그랬더니 나를 모함하지 마 했어요. 보세요. Don't tell me you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네가 관련 있다는 말은 하지 마. 이러면은 뭐예요? You have something to do with this. 그죠?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관련이 많다는 얘기는 하지도 마. 그러면 you have much. 요 자리에 much만 쓰시면 돼요. much. 아시겠죠? 그래서 something, nothing, much.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예. 그랬더니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have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 마. 그랬더니 야, 너 지금 모함하는 거야? Don't try to blackmail me. 해서 이게 검은색 메일이니까, 이거 봐라, 이상한데? 예,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다 해서, blackmail 하면은 모함하단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Thursday. 만일 내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어감은 뭐예요? 어떻게 할 텐데, 저럴 텐데, 할 거야? 그러면 what would you do? 이거잖아요. What would you do? 그래서, 예, 바로 if you were me, 예, 바로 네가 나라면 이게 핵심이고요. 자,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진실이 제일 중요하겠죠. 뭔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건 나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I would tell people, 예, the truth.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텐데예요. 만약에 will을 쓰면 I will tell, 말할 거야고요. I would tell, 말할 텐데예요. 조건이 갖춰지면. 금요일 날은요. 친구들을 언제든 편하게 데리고 와도 돼. 그랬더니, 너도 역시. 그러면은, 예, 언제든 편하게 뭐뭐 해. 당연히, welcome. You're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over.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 역으로도, 너도 언제든 데려와도 돼. 우리 집에. 그러면 발음은 vice versa.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 어렵죠? verse가 돌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도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vice versa 아니면 vice versa. 두 가지 발음 가능합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라틴어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표현 반드시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표현입니다. 자, 토요일 표현은요. 내 생각에 그의 말을 곱씹어볼 가치가 있어라고 하는 거. 예, 바로 확실히 곱씹어볼 대상이긴 하지.
그러면 뭐예요? 몸만

가치가 있다. worth ing였죠. 그래서 I think 대신에 I guess 쓰고요. I guess what he said. 그가 한 말. What he said. 이거 묵음으로 옛날에 한번 해드렸어요. What he said is worth chewing on. Chewing on 하면은요. 그걸 놓고 계속 씹는 거잖아요. 그죠? Something to chew on 하면은 야, 걔한테 뭔가 씹을 걸 좀 줘. Something to chew on. Hey, give her something to chew on. 그러면 걔가 계속 씹는 거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곱씹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뭐 삼키는 게 아니고 계속 씹는 거니까. 느낌은 worth considering. 그렇죠? 네, 고려할 만한 거. It's definitely something to consider. 아니면 to chew on.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토요일까지 마무리 됐고요. 오늘 마무리는 역시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Today's quote. Alright, what did you talk about? Courage for today. 자, 오늘은 바로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하죠. 용기를 내는데 필요한 것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거는 어떤 의미도 되냐 하면 그냥 앉아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Courage is what it takes to stand up and speak. Stand up이 뭐뭐에 대항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 다음엔 speak, what you want to say. 그렇죠? 거침없이 말을 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courage is also what it takes. 이건 정해진 표현이에요. What it takes to 하면은 뭐뭐 하는데 뭐가 든다라고 해서 용기에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라는 뜻인 거죠. 예, also 뭐예요? What it takes to sit down and listen. 예,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편한테 배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이미 용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말이 될 겁니다. 세상에 나만 옳은 사람은, 나만 옳은 경우는 100% 없습니다. 분명히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상대편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상대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서로 풀어가려는 의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드렸고요. 그게 that's real courage,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네, 진정한 용기 가득 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다음 시간 뵐 때까지요. Until I see you again next time. Live with courage, confidence, and happiness.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Welcome back to 5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에게 첫 번째로 관심을 확 끌게 한 것이 무엇인지, 그 집에 들어서게 되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로 진행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지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first thing that catches my attention is the carpet. Since there are no floor heating systems or boilers in caves, a carpet is needed to keep warm. This house was made 300 years ago by hand, and as such, the ceiling is low, and the surface of the wall is not as smooth.
0: 네, 바로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캐치하셨어야 되는데 바로 네, 카펫이었어요.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carpet is needed to keep warm.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카펫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ceiling is low and the surface of the wall is not as smooth. 천정이 낮고요. 벽면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문장 속에서

0: Okay, well then, Google is listening three. The ceiling is low and the surface of the wall is not as smooth.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is house was made 300 years ago by hand, and as such, the ceiling is low and the surface of the wall is not as smooth. 한 번 더. This house was made 300 years ago by hand, and as such, the ceiling is low and the surface of the wall is not as smooth.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Since there are no floor heating systems or boilers in caves, a carpet is needed to keep warm. Since there are no floor heating systems or boilers in caves, a carpet is needed to keep warm. 2. This house was made 300 years ago by hand, and as such, the ceiling is low, and the surface of the wall is not as smooth. This house was made 300 years ago by hand, and as such, the ceiling is low, and the surface of the wall is not as smooth.
0: 내용 보죠. 빈칸, that 빈칸입니다. It's the carpet. 첫 번째 빈칸에 the first thing. 제일 먼저 that 이하가 뭐다? carpet이다. 빈칸에 두 번째 들어갈 말들이 catches my attention. 이게 바로 관심을 사로잡다. 제 관심을 사로잡은, 제일 먼저 관심을 사로잡은 게 바로 carpet이에요. Since there are no 뭐뭐가 없기 때문에 no blank or boilers in caves 이어졌는데 빈칸에 floor heating systems, 즉 바닥 난방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또는 boilers가 그 동굴 안에 없기 때문에 carpet is needed to keep warm.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carpet이 필요한 거죠. 이때 caves가 이 동굴 안에 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굴이 바로 집입니다. Alright. This house was made 300 years ago by hand. 손으로 300년 전에 만들어진 집이에요. And blank and 이어지는데 여기 빈칸에 as such the ceiling is low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장이 낮고요. And the surface of the wall, 그 벽면 있죠. 벽면이 어떠하다라고 마무리가 되는데 빈칸에 it's not as smooth. 그렇게 부드럽지 못하다. 즉,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 되셨으니까 충분히 잘 캐치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The first thing that catches my attention is the carpet. Since there are no floor heating systems or boilers in caves, a carpet is needed to keep warm. This house was made 300 years ago by hand, and as such, the ceiling is low, and the surface of the wall is not as smooth.
0: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진아킴의 고고 리스닝을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연습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히 영어 청취 실력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좀 더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또 만나 뵙도록 약속 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0: 수납하기 공간이 멋지네요. 너무 아늑해요. Okay,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It's so cozy. 너무 아늑해요. It's so cozy. 여기는 제 2의 집 같아요.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맞아요. 제 칸막이 공간에도 저만의 느낌을 살려 꾸며야 할 것 같아요.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1: 네, 우리 사무실에 거의 모든 사무실은 딱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되니까 뭔가 이제 뭐 사진도 놓고 뭐 내 컵도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많이 이렇게 꾸미죠.
0: So that is what our dialogue is about today. So first of all, 칸막이 공간이 멋지네요. Oh, it's great. It's nice. 이렇게 할까요? Ooh, you have a nice cubicle.
1: 자, 칸막이가 cubicle. 네, cube 아시죠?
0: Like a cube, right? And so that's why they call it a cubicle. 그래서 you have a nice cubicle. You have a pretty cube. 뭐 pretty, 뭐 beautiful 이런 단어는 안 쓰고 Ooh, you have a nice cubicle. 어, 좋다, 멋있다. 네, 이렇게 말하죠. It's so cozy. 네, cozy가 아니고요. Cozy. Cozy하라는 거는 아늑하다라는 뜻이죠. Alright, you have a nice cubicle. It's so cozy.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1: 여기는 제 2의 집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하루 종일 있으니까.
0: Well, it is like my second home, right? You have two homes, one at home and then one here. Okay.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1: 자, 맞아요. 제 칸막이 공간에도 저만의 느낌을 살려 꾸며야 할 것 같아요.
0: Alright, it's kind of long. Alright, so here,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1: 자, 내 칸막이는 너무 썰렁해요. 뭐 그냥 너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조금 꾸며야 돼.
0: Add some personal touch. That is our key phrase for today.
1: 자, personal 한 거는 뭐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touch는 뭔가 이렇게 느낌을 주다. 네. 그래서
0: if the personal touch is 나의 어떤 개인적인 느낌, 나만의 느낌.
1: 네. 나중에 더 example sentences를 보여드리겠습니다. So 여기에서는 꾸미는 거죠.
0: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So it'll be cozy.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You have a nice cubicle. It's so cozy.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All right, let's look at some example sentences. Okay, first one is cubicle.
1: 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 단어를 꼭 아셔야 돼요. Cubicle, 자, 칸막이 공간이죠.
0: So, my cubicle is too small. My cubicle is too small.
1: 제 칸막이 공간이 너무 작아요. 불평합니다. Now, I'm making a complaint. 좀 더 큰 데로 옮겨주세요.
0: Okay. My cubicle is too small. Next one. Can I get the corner cubicle, please? Can I get the corner cubicle, please?
1: 네, 코너 칸막이 공간을 써도 될까요? 네, 우리 이 회사 문화에서는 이 코너에 있는 뭐 칸막이든 아니면은 사무실, office든 그게 조금 좀 좋은 공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옆에 없고 그냥 딱 그 코너에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좀 privacy 좀 있죠.
0: So 이 corner office, 뭐 corner cubicle 하면은 거의 좋은 자리예요. Alright, next one. Personal touch.
1: 좋은 표현이에요. Personal touch. 네, touch는 touch 아시죠? 개인적인 touch. 네, 개인적인 손길. 네,
0: so you are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하는 것보단 조금 더 특별하게 해주는 거죠. I like to add a personal touch to our clients' visits. I like to add a personal touch to our clients' visits.

visits. 저는 고객의 방문에 개인적으로 신경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 네,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네, 이제 여기 이제 할게요. 모시겠어요.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더 개인적으로 신경을 써주는 게 바로 personal touch입니다. Okay, next one. Our services always provide a personal touch. Our services always provide a personal touch. 자, 우리의 서비스는 항상 개인적인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비즈니스 사업에서는 물론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이런 personal touch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즈니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Alright, so to add or provide a personal touch. Very good. Alright, that's it for those expressions. Let's move on to shadowing. Al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We're going to practice out loud. We're going to speak like a native speaker. We're going to try. Alright, let's do it. You have a nice cubicle. Oh, it's so cozy.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Okay. Very good. All right, let's do that one more time. You have a nice cubicle. It's so cozy.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오케이. Okay. 자, 미국 문화는 특히 칭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So, oh, it's so nice. You have a nice cubicle. It's so nice. It's beautiful. Wow.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걸좀 익숙하게 생각하시고, 뭐, 좀 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요. Oh, I love your cubicl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Alright, let's go ahead and have a little quiz. 칸막이 공간이 멋지네요. 너무 아늑해요. 여기는 제 2의 집 같아요. 맞아요. 제 칸막이 공간에도 저만의 느낌을 살려 꾸며야 할것 같아요. 알라이티, good job, everyone. So, if you're working in the office, you are probably sitting at a cubicle. 네, 칸막이 공간이고요. And remember that expression, personal touch. So to provide a personal touch or to add a personal touch. 네, 이렇게 business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어떤 게 조금 신경을 더 써주는 그런 것도 참, it could be very good for the business. Okay, remember these two expressions? And that's a wrap for today. I will be back next time for some more great expressions for 출근 영어. Meanwhile, take good care and we'll see you soon. Bye-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Childlike versus childish. Childlike versus childish. 네, 오늘은 아주 재밌는 표현들 비교할 겁니다. 첫 번째는 childlike, 그리고 두 번째는 childish. 네, 둘 다 child가 들어갔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childlike. 네, 뜻은 순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child, child. 이렇게 여기서 애를 너무 강하게 하면 발음하기 되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child보다는 child, chil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ike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like. 자, 연결하면서 child-like, child-like. 그래서 like는 무슨 말이에요? 뭐와 같은 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같이, 아이같은 이렇게 순진함을 보여줄 때 child-like라고 합니다. 네, 뉘앙스는 이거는 좋은 뜻으로 아이처럼 순진한 성격을 지닌 사람에게 child-like 라고 합니다. So we often use the word childlike in a positive way to talk about somebody who shows sort of an innocence of a child. Okay? 그리고 성인을 아이에게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Okay, so we use the word childlike, especially when we're talking about adults who have this particular character trai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He never lost his childlike curiosity.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Childlike, 순진한, childlik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게요. The old woman, 나이 든 여자분이 has a childlike innocence. 그래서 어린애 같은 순수함을 갖고 있다.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그래서 여기서는 좋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이니까 좋은 뜻으로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He never lost his childlike curiosity. 그는 결코 아이 같은 호기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네, 이게 뭔가 좀 아이들은 호기심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조금 슬프게 많은 이제 성인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이 호기심을 많이 잃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he never lost his childlike curiosity. 여전히 그 아이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He never lost his childlike curiosity.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네, enthusiasm은 사전에 보시면 열정이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열정보다는 약간 흥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너는 아이 같은 흥을 갖고 있다.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다음은 childish입니다. childish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child, 그 다음에 ish만 붙으면 돼요. child, ish. 천천히 하시고 나서 이 child라는 단어가 사실 발음하기 어렵거든요. childish. Childish. 여기서도 D 발음이 너무 강하지 않고 약간 약화시킨 느낌으로 childish. 오케이, 뉘앙스 차이 볼게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나이 든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할 때 childish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e use the word childish when we're talking about an adult who cannot control their feelings much like a child. Okay? 그리고 유치하거나 못마땅할 때 childish라는 단어도 씁니다. Okay? So when there's a person who's acting very immature, we would use the word childish.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It was silly and childish. It is childish to scream. Childish, 어리석은, childish. 첫 번째 문장 볼게요.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예전에 누구나 똑똑해서 act your age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나이값 좀 해. Don't be childish. 유치한 짓 하지 마. 유치하게 굴지 마.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Okay.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요. It was silly and childish. 여기서는 childlike처럼 좋게 말하는 것보다는 되게 좀 어리석은. It was silly and childish. It was silly and childish. Oka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t is childish to scream. 누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유치하고 못마땅한 거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유치한 짓이야. It is childish to scream. It is childish to scream. Very good.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t is childish to scream. It is childish to scream. 네, 정리해 드릴게요. Childlike라고 할 때는 나이 든 사람이 순진하게 행동할 때,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여기 childish는 나이 든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할 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Excellent work.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for free at evse.co.kr. Have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나라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자, 오늘은요 휴대폰 기기 관련된 마지막 주제를 다루는 날입니다. 핸드폰을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디에 잘못 둔다든가 떨어뜨린다든가 어디에 두고 와서 분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난감하죠 이럴 때, 그렇죠? 찾아야 되는데 전화해도 누가 받지도 않고 새로운 폰을 사기도 좀 애매하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 많은 또 사진도 들어있고 막 그럴 때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휴대폰 분실 관련된 단어들을 조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휴대폰이 없어지면 찾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찾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봅니다만은 이게 찾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분실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휴대폰이 없다는 그 낌새를 차린 순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약간 스토리텔링처럼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없다. 어디 있지? 이런 느낌하고, 전화기 어디 있지? 전화기 못 찾겠네. 이런 느낌하고, 다 찾아봤는데 없네. 어디 있지? 이런 느낌. 그죠? 휴대폰이 없었을 때 그 상황이 있다면 영어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휴대폰 없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휴대폰 없다. 뭐라 그래요? Missing. Okay? 여기 딱 떠올라야 되는데. Oh, my phone is missing. My phone is missing. 해보세요. My phone is missing. 휴대폰 어디 있지? 휴대폰 없다. 이거죠? 그죠? 그대로. My phone is missing. 해보세요.
1: My phone is missing. My phone is missing.
0: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전화기 못 찾겠다. 전화기 못 찾겠다. 그럼 이거 쉬워요. 그냥. Can't find my phone. Can't find my phone. 주어는 넣으면 돼요. I can't find my phone. I can't find my phone. 자, 붙이면 돼. Oh, my phone is missing. I can't find my phone. Oh, my phone is missing. I can't find my phone. 전화기 없네. 전화기 못 찾겠네. 이런 느낌. Can't는 좀 힘을 주면서 강세를 줘야 돼요. 부정어니까. Can't find my phone. 들어볼게요.
1: Can't find my phone. Can't find my phone.
0: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추가하는 게 다 찾아봤어? 나 다 찾아봤지.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찾아봤다는 건 과거죠? 봤다. Look 동사의 과거 써서 looked everywhere. I looked everywhere. 다 찾아봤어. I looked 과거 시에 I looked everywhere. 다 찾아봤지만 없네? 아이고,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어디 간 거야? 예? Looked everywhere. 자, 들어볼게요.
1: Looked everywhere. Looked everywhere.
0: 자, 그럼 이제 문장에 넣어볼게요. 내 전화기 없어진 것 같아. 아까 my phone is missing 하면 그냥 없어. 이거고요. 같아의 느낌을 약간 뉘앙스 살려주려면 살짝 영어 문장에 장치를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seem to라는 장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이거 느낌이 my phone is missing 하면 나 전화기 없어. 전화기 없어. 이거고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전화기 없어진 것 같은데? 전화기 없어진 것 같아. 같아가 이거예요. 느낌 오시죠? 이것도 그대로 외울게요.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Missing.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0: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휴대폰을 어디에 두고 왔다. 혹은 대놓고 그냥 잃어버렸다, 분실했다, 혹은 어딘가에 떨어뜨린 것 같다. 자, 이게 이제 휴대폰 분실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커피숍에 두고 오고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아니면 어디 이게 바지 주머니에서 빠졌나? 어디 있지? 네. 자, 그러면 leave my phone behind. 요거는 이제 뭐냐면 어디에 두고 온 거예요. 그냥 leave는 두다죠? 근데 behind 뒤쪽에다 뒀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쓰다가 난 왔는데 그 남아있으면 뒤에 있는 거죠. Leave my phone behind. 이거는 두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1: Leave my phone behind. Leave my phone behind.
0: 자, 그 다음에요. 분실은 별거 없어요. 두고 왔으니까 갔는데 없어. Lose죠, 그때. Lose. Lose my phone. Lose my phone. 뭐 과거 시제는 lost my phone. 그죠? 그러니까 Leave one's phone, leave my phone behind 했네. 내가 두고 왔어. I went back to find it, and then it wasn't there. So I lost my phone. 분실이에요, 이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이건 그냥 두고 온 거고, 이건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살짝 다르죠, 느낌이? 들어보세요.
1: Lose my phone. Lose my phone.
0: 혹은 이제 우리말에 어딘가 흘리고 온 것 같다. 예? 이렇게 막 가다가 가방에서 떨어뜨렸는지 뒷주머니에서 빠졌는지 빠진 것 같아. 어딘가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 Drop. 떨어뜨리다. Drop my phone somewhere. 이건 정확히 어딘지 모르니까 somewhere가 나오는 거야. Drop my phone somewhere. I think I dropped my phone somewhere. 아, 오다가 어디다 떨어뜨렸나 보다. 흘렸나 보다. 들어볼게요.
1: Drop my phone somewhere. Drop my phone somewhere.
0: 자, 그럼 문장에 넣어볼게요. 어딘가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 자, I think 해도 되는데 조금만 더 어려운 버전 하나 써볼게요. Must와 have를 축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Must have. 자, 이건 어떤 거냐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I must have. 이거 축약하면 I must have. 오랜만에 좀 써볼게요. 조금 어려운 구문인데 Drop my phone somewhere. 아, 내가 오다가 아까 뒷주머니에 폰이 있었는데 떨어뜨린 게 분명해. 강한 확신을 추측성으로 얘기할 때 I must have라고 해요. I must have dropped my phone somewhere. 이렇게 들어볼까요?
1: I must have dropped my phone somewhere. I must have dropped my phone somewhere.
0: 뭐의 축약이에요? Must have의 축약이에요. I must have dropped my phone somewhere. 아, 오다가 어디 떨어뜨린 게 분명해.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요. 가장 먼저 분실했을 때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친구

0: 폰 빌려가지고 전화해봐야죠. 여보세요? 제 폰, 전화해봐야죠. 근데 아무도 안 받아. 답답하죠? 휴대폰. 어쩔 수 없이 새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하면 못 찾는 경우가 더 많다 하더라고요. 자, 내 전화기로 전화를 하다. Call my phone.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상황이 분실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전화기한테 전화를, 일단 어떻게, 자기 전화로는 자기 전화한테 전화 못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분실했을 때 전화 자기한테 해봐야죠. 네. Call my phone. 들어보세요.
1: Call my phone. Call my phone.
0: 누가 받으면 좋은데 안 받아? 안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화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Pick up이라고 그래요. No one is picking up. No one is picking up. 아무도 안 받아. No one is picking up. 전화했는데 안 받네. 네? 약이 꺼졌든지 뭐든지 간에. 들어보세요.
1: No one is picking up. No one is picking up.
0: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새로 삽니다. 새로 휴대폰 사다에 가장 많이 쓰이는 쉬운 문구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Get a new phone. Get a new phone. Oh, I lost my phone. I need to get a new phone. 나 새로 사야 된다. 들어볼게요.
1: Get a new phone. Get a new phone.
0: 요두개 붙여서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 전화기로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아. 내 전화기로 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본 겁니다. 친구 거 빌려서. 자, 전화했다? I called my phone. 전화했죠? I called my phone. 여러분 했겠죠? I called my phone. 근데 아무도 안 받아. But no one is picking up. 근데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화했었어. 근데 아무도 안 받아. 시제가 여기선 과거, 여기서 현재 나와도 돼요. I called my phone, but no one is picking up. But no one is picking up. 들어볼게요.
1: I called my phone, but no one is picking up. I called my phone, but no one is picking up.
0: 전화 받다, 백업, 요거까지 정리.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휴대폰 분실 관련된 주제였었죠? 휴대폰이 없어. 그러면 missing, 그죠? My phone is missing. 들어보겠습니다.
1: My phone is missing. My phone is missing.
0: 어딘가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 Drop my phone somewhere. 어딘가에, 그죠? 들어볼게요.
1: Drop my phone somewhere. Drop my phone somewhere.
0: 그래서 전화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아. 그러니까 No one is picking up. 요거까지. 정리.
1: No one is picking up. No one is picking up.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마지막 주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좀 아쉽지만 여러분께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이 정말 한 2년 반 넘게 여러분 찾아뵙었는데 한 600회 이상, 625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정말 좋은 주제 많이 여러분과 하면서 저도 즐거웠고 여러분과 단톡방에서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좋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정면 돌파 스피킹은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요. 근데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뵐 것 같고요. 저희 방송과 그 앞에 기초 형용사, 기초 동사 뭐 다 합해서 막 8,900회 방송이 다 다시 보기가 무료로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그거 여러분이 기존에 많이 보셨던 분들 중에 좀 아쉬운 분들은 그 전거 방송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좋은 EBS TV 방송으로 앞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hroughout the years, everyone. And I wish you the best of luck. Good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처럼 이제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과 많이 만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너 거기 간다고? 야, 그러면은 내 대신에 그 친구에게 좀 안부 좀 전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대상에게 이제 나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대신에 조금 인사 좀 대신해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내 대신에 그 대상에게 안부 좀 전해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은요. 바로 say hello 하고 나서 to 대상

0: for me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그 대상에게 좀 인사 좀 전해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애들한테 야 안부 좀 전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바로 say hello to 대상 for me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부를 전하다 혹은 인사를 하러 가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바로 say hello라고 얘기를 합니다. say hi보다는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바로 hello가 되겠죠. 그래서 say hi 혹은 say hello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녕이라고 말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녕이라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전하러 가는 행동을 바로 say hello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 say hello를 얘기해야 되는 대상을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는요. say hello to 대상을 얘기를 하면 그 대상에게 안부를 전하러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이번에는 say hello to 대상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 대상에게 안부 좀 전해줘 라는 의미가 된다면 나를 대신해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여기처럼 for me까지 전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그 대상에게 좀 인사 좀 전해줘 인사 좀 해줘 그런 표현들을 얘기를 할 때는 say hello to 대상 for me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상 자리에 다양한 사람들을 넣어서 그 대상에게 나 대신에 좀 안부 좀 전해주세요. 가서 인사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메이슨이라는 친구를 어떤 사람이 만난대요. 그럴 때 진짜 메이슨 맞나? 야 그러면은 나 대신에 메이슨한테 좀 안부 좀 전해줘라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때는요 say hello to Mason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대신에 메이슨한테 잘 지내냐고 이렇게 안부 좀 전해줘 이런 표현들 say hello to Mason for me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hello to Mason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say hello to Mason for me 이 for me라는 거는 넣으면 완벽한 문장 이거 넣지 않아도 나 대신에 좀 메이슨에게 안부 좀 전해줘요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메이슨 자리에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사람 이제 이름이 아닌 호칭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사돈 어르신 된다고? 그럼 사돈 어르신께 나 대신에 안부 좀 전해다오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사돈 어르신들이라는 거를요 in laws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rother-in-law, sister-in-law, parents-in-law 이런 것들 in-law가 붙으면은 이제 가족으로 맺어진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통틀어서 in the laws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사돈 어르신들께 안부 좀 전해다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사돈 어르신들께 안부 좀 전해다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너 오늘 부모님 뵌다고? 그럼 너희 부모님께 안부 좀 전해줘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당신의 부모님이니까 그쵸?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너의 부모님께 안부 좀 전해줘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는 애들한테 안부 좀 전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안부 좀 전해줘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say hello to them for me 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hello to them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say hello to them for me 해서 야 걔네들한테 안부 좀 전해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say hello to them for me 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사람이 대신 이제 대신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을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못 가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나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좀 안부 좀 전해줘, 인사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있는표현 Say hello to 대상 for me 한번살펴봤습니다원어민음성한번들어보도록하죠
1: Say hello to Mason for me Say hello to Mason for me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Say hello to them for me. Say hello to them for me.
0: 메이슨에게 안부 좀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Say hello to Mason for me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녕이라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hello 대신에 제가 say hi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casual한 표현이 된다 그랬죠. 야, 메이슨한테 안부 좀 전해. 이런 느낌은 say hi, 친구들끼리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 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메이슨에게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단어를 넣어주시면 될까요? 어떤 말을 하면 되겠어요? 미안해. Say sorry to Mason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Say hi, say hello, say thank you, say sorry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sorry to Mason for 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Say sorry to 대상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내 대신에 좀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Hi, Hello, Thank you, Sorry 이런 것들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사돈 어르신께 안부 좀 전해다오 라는 표현으로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한번 답변을 좀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래서 어르신께 감사하다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전해다오 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제가요 그들에게 이 안부를 전해드릴게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자, 일단 감사하다고 이거 빼고 I will say hello to the in-laws for you.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은 아, 네, 제가 대신 사돈 어르신께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하다고 라는 thank you를 넣으면은 그쵸? I will say thank you to the in-laws for you.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I will say 무엇 to 대상 for you.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say thank you to the in-laws for you.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응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대상이 어떤 사람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 그래? 그 사람 만나? 그럼 내 대신에 좀 안부 좀 전해줘 라는 표현. 바로 Say Hello to 대상 for me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and excited to have you back here today. 매일 딱 한 문장으로 10분 동안 여러분의 행복을 그렇죠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Of course, you can build up your confidence at the same time. 함께 자신감도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누구든 다시 해볼 수 있다는 의미의 try again. 오늘은 무엇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지. Are you ready? Your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고 계시라고. 실제로 해보고, 아,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아, 이건 내가 알 것 같아. 이런 식의 어떤 설렘을 갖고 도전해보시라는 뜻입니다. 현재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어, 이거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묻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란 단어, 그 다음에 만나게 되었다, 이런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뭐뭐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됐어? 라는 식으로 그렇죠. 방법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질 때, 그것도 지나간 일일 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How did you?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did you? 발음은 How did you?처럼 들려요. 네, 요거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요거 써봐야 의미 없고요. 말로 직접 해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Alright, coming up,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어떻게 뭐뭐하게 됐어가 오늘 드린 힌트였고요. 그죠? 자, 그녀를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골랐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설득했어? 아, 지나간 일인데 그 과정이나 방법이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겠죠? How did you?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다? Meet죠. How did you meet her? 그래서 How did you meet? 어, 이거 만났다는데 어떻게 met 아니고 meet예요? 앞에 did가 있잖아요. did.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 선수단 입장을 할 때 깃발을 모든 선수들이 다 들고 가나요? 아니죠. 맨 앞에 기수만 들면 되죠. 어, 이거는 대한민국.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자에 다 대한민국 표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지나간 일임을 앞에서 표시하면 뒤에 거는 예, 과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how did you meet her? 길게.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골랐어? How did you choose it? 그렇죠? How did you choose it? 그래서 choose. choose 대신에 pick이라는 단어 써도 됩니다. pick. How did you pick it? How did you pick that? 이런 식으로 다 좋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 How did you know? 그런데 그것이니까 How did you know that? How did you know that?이 천천히 한 발음이라면 실제 미드나 영화나 일상 회화에서는 How did you로 들린다고요. How did you know that? How did you know that? 그래서 did you know that?이 뭐지? 이거예요. 그를 어떻게 설득해서 설득하다 이런 단어도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persuade입니다. persuade. 그래서 how did you persuade him? P-E-R-S-U-A-D-E에서 how did you persuade him? persuade him인데 persuade him처럼 들리죠. 자, 네 가지 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 여러분 차곡차곡 여길 보고 읽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절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회 드릴 거예요. Ready? 자,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어? Your turn. 네. How did you meet her? How did you meet her? 좋습니다. 그거 어떻게 골랐어? Your turn. 네. How did you choose it? 이거 나올 때 그냥 어, 또 나오네?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능동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능동적으로. 아시겠죠? 예. So get involved. Take a chance and speak it out loud. Okay? And have more fun while doing it. 제일 중요한 건 재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How did you choose it?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Your turn. 네, How did you know that? How did you know that?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설득한 건데? 자, Your turn. 네, How did you persuade him? Persuade him. 마음이 바뀌도록 설득한 거겠죠? 자, 요거 살짝 더 긴 문장 출발합니다. Step 2. 현재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아까는 그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니까 똑같이 How did you를 쓰시면 돼요. How did you meet? 그렇죠? 그래서 How did you meet? 그런데 당신의 배우자잖아요. 근데 물론 쉬운 단어는 Your wife, Your husband. 근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중성적인 단어가 Spouse입니다. 그래서 현재의란 단어가 current란 단어 쓰시면 되겠어요. Your current spouse. S-P-O-U-S-E는 발음이 두 가지예요. Spouse도 되고요. Spouse도 됩니다. 아시겠죠? Spouse 아니면 spouse. 다 가능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current spouse. 됐죠?

절대 캐리어 아니에요. 아시겠죠? 보균자란 뜻입니다. 아니면은 나를 것이란 뜻이고요. 뭐뭐 이렇게 나를 수 있는 대상. 그렇죠? 여기서는 career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and why? 네, 그왜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궁금할 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So how did you choose your career and why? 맨 마지막으로 너 내가 이 서류 가방 필요한 줄 어떻게 알았어? 예, 네, 그래서 how did you know? How did you know? 아까 나왔죠? 근데 that 할때 that까지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았어라는 뜻이고요. I needed a new briefcase. 내가 새로운 가방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이 대시 뒤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뭐 that, 대절의 대시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대세 뜻에 충실합니다. 됐죠? 자, 브리프케이스는 남자들이 주로 들고 다니는 가방 있죠. 서류 가방.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두번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아니 어떻게 현재 배우자를 만나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정말 제 아내를 만난 건 운명이었어요. 자, 요 내용 간단합니다.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물론 wife라고 써도 되겠고요. current를 빼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 못 만나는 것 하는 것이 ing니까 meeting, 그렇죠? meeting my wife was fate. 운명이었다. 아, 운명적인 사랑이란 뜻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나온 내용들은 마무리를 다 하시면 되겠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here, ebse.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뵐 테니까요.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총정리 시간 갖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이번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오늘의 문장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I hope you remember everything that you have studied with me. 보이시나요? 여기에 that you have studied with me. 관계 대명사 절이 쓰여 있다는 걸 말이죠.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관계 대명사 절 조금 더 저는 이렇게 부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형용사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명사절 그리고 그 명사절 살펴보면서 부사절의 예문 조금 이렇게 섞어서 알아봤는데 형용사절만큼은 확실히 우리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집중해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 요약 내용 꼭 모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형용사절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인 거죠.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형용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보어로서의 쓰임보다는 형용사가 이제 명사를 또 수식해 줄 수 있으니까 형용사절은 보통 그 명사를 수식해 주기 위한 절인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형용사절을 만들 때 쓰는 접속사를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이 형용사절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관계 대명사 얘기 나오면 또 빠질 수 있는 게 없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선

선행사인데 선행사라는 것은 바로 이 관계대명사절이 수식을 해주는 명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해서 형용사절, 형용사절이라는 건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고 그 꾸밈을 받는 명사를 조금 어렵게 선행사라고 부르며 그 형용사절을 만들 때 쓰는 접속사들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라고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100점인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끝입니까? 하면 아니죠. 조금 더 가야 돼요. 뭘 가야 되냐면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냐면 이 관계대명사가 두 가지 종류로 또한 나뉜다는 거죠. 주격 그리고 목적격이 있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먼저 이렇게 생겼죠. 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그리고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즉, 선행사가 뒤에 따라 나오는 어떤 그런 절의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라고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근데 그거보다 해석하는 방법이겠죠. 해서 요런 식으로 관계대명사가 쓰이면 선행사, 제일 앞에 있는 명사가 이제 선행사잖아요. 이 친구가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의 수식을 받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 쓰는 접속사는 사람인 경우 후, 동물 사물인 경우 위치, 그리고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that은 아무 때나 다 써도 된다. 그 대신에 약간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이니 주의해야 된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적격도 있습니다. 약간 생김새가 다르죠? 선행사 앞에 있고요. 관계대명사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의 목적어의 뉘앙스로서 선행사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불린다라는 거고 요 친구는 이제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명사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다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때 쓰이는 접속사 즉 관계대명사들 주격일 때랑은 약간 생김새가 다르죠. 특히나 훔이 다릅니다. 후를 쓰기도 해요. 목적격으로. 하지만 정말 엄밀히 말하자면 훔이 맞겠고 뭐 위치는 똑같고요.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이면 위치 쓸 수 있고 아무거나 상관없이 that을 쓸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거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이니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된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에서 필요한 것들의 80, 90%는 모두 이해하신 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쉬운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 note was on John's desk. The note, 그 쪽지는요, was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On John's desk. 존의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라는 정말 쉬운 문장입니다. 자, 요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관계대명사 절을 넣어볼게요. 뭘 꾸며줄 거냐? The note, 그 쪽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문장 제가 만들어봤어요. The note that said urgent was on John's desk. 그 쪽지, 근데 어떤 쪽지예요? urgent라고 말했던 쪽지. 결국 그게 뭐냐면 urgent라고 쓰여있던 쪽지가 존의 데스크 위에 있었습니다. 즉, 긴급이라고 쓰여있는 쪽지가 존의 데스크 위에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큰일이 일어났나 봐요. 정도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오는 거 주격이다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요거 살짝 바꿔서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The note that I left for Susan was on John's desk. 여기서 left, leave란 동사의 과거형이죠. 남기다잖아요. 그러니까 the note, 쪽지. 근데 어떤 쪽지예요? 내가 수잔을 위해서 남겼던, 수잔 보라고 남겨놓던 그 쪽지가 was 있었던 거죠. 어디 있었던 겁니까? On John's desk. 존의 데스크 위에 있었다. 책상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잔한테 남긴 쪽지가 왜 존의 데스크, 책상 위에 있는 거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죠. 자, 내용보다는 근데 문법적인 요소로 살펴봤을 때 that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어요. 목적격으로서 주어가 동사한 명사 이렇게 해석되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음에 문장들 관계대명사 써서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문장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적혀 있죠. 제임스는 펜 소리가 크게 나는 컴퓨터를 사용해요. 컴퓨터가 오래돼서 조금만 뭐 하려 그러면 뒤에서 막 그 펜 소리가 웅 도는 거예요. 자, 영작해 볼게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시작은 간단합니다. 제임스는 쓰는 거죠. James uses. 근데 뭘 쓴다는 거예요? A computer.
결과적으로는 그냥 어떤 컴퓨터를 먼저 쓰는 거예요. 영어의 특징입니다. 컴퓨터를 써요라고 먼저 말해주고 그리고 그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때 that makes 이렇게 관계대명사 그냥 대수로 통일해버리고 아무 때나 써도 된다니까. 그리고 that makes 라고 하면 뭔가 만드는 컴퓨터를 쓴다는 거죠. 근데 뭘 만드는 겁니까? A very loud fan noise. 아주 시끄러운 팬 소리를 만드는, 즉 그런 소리를 내는 컴퓨터를 제임스가 쓴다. 문장이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뭐뭐 하는 명사. 그래서 주격으로서 관계대명사 뒤에 곧장 동사 쓰였다는 거 봐주실 수 있겠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James uses a computer that makes a very loud fan noise. 좋아요.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퇴근하기 전에 그날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했어요. 나는 모든 일들을 했어요. I did everything.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모들이에요? 모든 일들이에요? 그날 해야 하는. 내가 해야 했던 일들인 거죠. That I had to do. 그날. 이렇게 말하면 돼요. For the day. I did everything that I had to do for the day. 그날 내가 해야 했던 거 다 했습니다. 뭐 전에요? Before I went home. 내가 집에 가기 전에요. 퇴근하기 전에요. 이렇게 문장이 또 완성됐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Everything that I had to do. 목적격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요 맥락에서 해석된다는 거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I did everything that I had to do for the day before I went home. 좋습니다. 오늘의 문장 같이 살펴볼게요. 의미가 있어요. I hope you remember everything that you have studied with me. 저는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remember everything, 모든 것을 기억하기를요. 자, 근데 그게 어떤 모든 것이에요? That you have studied with me.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비록 이만큼 깊은 내용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기초 영문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자료들 모두 활용해서 꼼꼼히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0: Hi guys, I'm sad to say this, but today is the last day of some workouts that we can do at home. So enjoy it,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편한 운동 마지막 날이에요. 좀 아쉽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죠? 운동하기 전에 우리 영어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et's get started.
2: I finally got my driver's license.
3: Wait, what? You're not joking?
2: Of course I'm not joking. It's legit. A week ago, you kept hitting on the accelerator instead of the brake.
1: 네,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legit라는 단어예요. Legit. 사실 legitimate라는 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좀 줄여서 legit라고 얘기하는데요. legitimate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legit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무슨 뜻인지 대화 통해서 좀 보다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2: I finally got my driver's license.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땄대요.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나 드디어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Wait, what? 아, 잠깐만. 뭐? 이렇게 물어보죠. You're not joking? 농담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불안하죠? 농담하는 거 아니고? 그랬더니 Of course I'm not joking. 이러죠. 나 당연하지.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It's legit. 이러죠. It's legit. 여기서의 legit은요. 합법적인 이런 뜻입니다. It's legit.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진담일 때, 진심일 때. 그 두 가지 표현으로 또 쓰일 수 있어요. 이 대화에서는. 그래서 완전 이거 합법적이야. 이런 뜻의 It's legit.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 봐요. 그랬더니 A week ago.

0: we did some classic roll-ups today. I bet you guys did well. I wish I could see you do it, but I can't, so, sad.
1: 네, 우리 오늘 롤업 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legit 같이 배워봤어요. legitimate의 줄임말이에요. 합법적인, 진짜 이런 뜻도 되지만 무언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이런 뜻으로도 쓰이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아쉬워요. 안녕.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여러분 오늘도 유용한 영어 표현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Yeah. 이번 주의 주제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1: Mm-hmm. We're talking about patience.
0: Patience, 인내, 인내심이죠. Mm-hmm.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atience is not an easy thing.
0: 네, 간단하죠. 인내라는 것은 not an easy thing.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는 더 줄이자면은 patience is not easy. 이렇게 하면 되겠죠. Mm-hmm. 인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요.
1: 빌리 씨입니다.
0: 네, 빌리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오케이,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Learning patience doesn't come easily, and it can be frustrating having to wait for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right now. Learning patience doesn't come easily, and it can be frustrating having to wait for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right now. Learning patience doesn't come easily, and it can be frustrating having to wait for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right now.
0: 네, 빌리 씨가 지금 부엌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0: 분이 되어 가는데 and absolutely nothing has changed. 아무 일도 기포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1: he says oh false alarm.
0: 네. 그러니까 지금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물이 안 끓어서 좀 답답한데 갑자기 물이 끓는 줄 알았어요.
1: Yeah.
0: 그래서 좋아하려다가 false alarm 한 건데요. false alarm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 봤어요. 아, 괜히 좋아했네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을 거예요.
1: Yes. 네. So anytime where you thought something was happening but it wasn't.
0: 맞아요.
1: And you say false alarm. 네. Like, "Oh, it's time to go. We're in the car." Oh no, false 안, alarm. 네. They're not waiting at the car.
0: 그렇죠. 그냥 그대로 의미를 직역하자면 아, 아니었네요 정도가 될 텐데
1: yeah.
0: 여기서는 지금 좋아하려다가 좀 실망한 상황이니까 아, 괜히 좋아했네요 정도로 번역을 해봤고요.
1: And he says next,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0: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Stick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어떤 공간에 끼워 넣는 거 아니면 딱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1: yeah.
0: stuck이니까 거기에 딱 낀 상태 그래서
1: yeah.
0: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할 텐데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물론 정말로 아무데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갈 수 있죠.
1: Yeah, he can go.
0: 그런데 왜 굳이 I'm stuck here라고 아까 묘사를 했는지가 다음 문장에서 설명이 되네요.
1: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2: But I know that the second I walk away to do something else, it'll start bubbling over and splash water all over the floor. So I'm just standing here waiting for the inevitable. Whenever it feels like it. Up. Oh, no rush. I've got all day.
1: But I know that the second I walk away to do something else, it'll start bubbling over and splash water all over the floor.
0: 그러니까 지금 빌리 씨가 하고 싶은 거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뭐 물을 줄이든지 뚜껑을 열든지 뭐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 거죠.
1: Right.
0: 끓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지금 다른 데 못 가고 있다는 거를 I am stuck here라고 아까 묘사했고요.
1: Yes.
0: But 그러니까 I'm not really stuck here 해놓고는 But I know that the second 그 순간 그 초에 the second the moment I walk away 다른 곳으로 걸어가요. To do something else 이거 말고 다른 걸 하려고 걸어가는 순간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1: Yes.
0: It will start
1: bubbling over.
0: 네.
1: To bubble over.
0: Bubble over. Bubble이라는 거는 다양한 것을 가리킬 수 있는데
1: yeah.
0: 기본적으로 물, 뭐 방울,
1: yeah.
0: 거품 이런 것들이죠.
1: Yeah, like you know the foamy things that you get from soap.
0: 네.
1: We call them bubbles.
0: Bubble yeah. bath.
1: Bubble bath.
0: 네, 거품 목욕도
1: bubble bath. The ones that you blow.
0: 네.
1: You know, with the soap.
0: 비누 거품. 네. 비누 방울도 버블이고 그리고 저기 버블
1: gum.
0: 맞아요. 풍선 gum. 우리는 풍선을 분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버블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이 이제 끓어서 그 위에 생기는 기포 같은 것들 거품을 버블이라고 해서 동사로 써서 bubble over. 물이 넘쳐 끓어 넘칠 거고 and
1: splash water. splash.
0: 네. 그 결과 물을 튀기는 거죠. 여기저기 물이 지금 사방에 튈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1: And he says next, so since he's stuck there, right? He says, so I'm just standing here waiting for the inevitable whenever it feels like it.
0: 그래서 I'm just standing here, 그냥 여기 서 있어요. 뭐 하면서 waiting for the
1: inevitable.
0: 다시 한번.
1: Inevitable.
0: 네, avoid 할 수 없는
1: yeah.
0: inevitable.
1: Yeah. You can't avoid it.
0: Unavoidable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1: Oh, yeah,
0: 네.
1: for sure.
0: 그래서 필연적인, 불가피한, 뭐냐면 지금 물을 불 위에 올려놨으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끓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inevitable, the inevitable thing that will definitely happen 이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the inevitable 이 표현 자체가 굳어진 표현으로 네, 필연적인 일이란 뜻이고요.
1: Yes.
0: Whenever it feels like it, 이거는 여기서 물이 지금 언제 끓을지 몰라요.
1: Yeah. So whenever 네. it's gonna, you know, start boiling,
0: 네.
1: whenever
0: 물을,
1: it feels like it.
0: 네. Feel like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1: yeah.
0: 이제 물을 의인화해서 지금 끓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뭐 아무튼 언제가 됐든지 간에 끓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 그걸 그냥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1: That's right. And he says to the pot of water, oh, no rush, I've got all day.
0: 네, 반어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oh, no rush, 지금 이제 그 냄비한테 급할 거 없어요. I've got all day.
1: All day.
0: 나는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있다. 하루 종일 시간 있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끌어라.

0: 라고 말을 했습니다.
1: Yes, we use that to be sarcastic a lot.
0: 맞아요.
1: It's like, no rush. I've got all day.
0: 실제로는 지금 급해요.
1: Yeah, like, do it now.
0: 네, 그런 상황이고요.
1: Okay,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is clip.
2: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Wait, I've got an idea. Let me just walk over here for a moment. Aha! Gotcha!
1: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0: 네, 인내가 뭐라고요?
1: It's a virtue.
0: 네.
1: Virtue.
0: Virtue라는 것은 미덕. 그래서 mm-hmm.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1: Mm-hmm.
0: 그래서 they say 두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1: Okay, 이제 they say.
0: 자주 흔하게 하는 말이기 mm-hmm. 때문에 지금 인용을 하면서 they say가 두 번째 나왔는데 mm-hmm. they say 아까 이제 a watched pot never boils mm-hmm. 했던 것처럼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Mm-hmm. 인내는 미덕이라고 하는데
1: mm-hmm.
0: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Mm-hmm. 제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힘드네요. This is more difficult.
1: More difficult.
0: Than I thought it would be.
1: For sure.
0: Mm-hmm.
1: And lastly, he says, for fun, wait, I've got an idea. Let me just walk over here for a moment. Aha! Gotcha!
0: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I've got an idea. Wait, 잠깐만요. 저 생각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mm-hmm. 떠올랐어요.
1: Mm-hmm.
0: I came up with an idea. I thought of an idea.
1: Yeah.
0: 한 다음에 Let me just walk over 하면서 지금 냄비 쪽에 이제 말을 하고 있죠.
1: Mm-hmm.
0: 냄비 쪽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잠깐만 갔다 올게요 하고 화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1: Right.
0: 그러면서 아하, 아하, I got you, I have got you. 이것을 그냥 줄여서 gotcha,
1: gotcha.
0: 아니면 gotcha 이렇게 uh-huh. 발음하는데 딱 걸렸어 라고 말하면서
1: yes.
0: 끝나고 있습니다.
1: I caught you, gotcha. All right, perfect. Well, that was a fun clip. How about we review the clip once again?
2: Hey, you got a second? I'm testing a theory. They say that a watched pot never boils, and that's literally what I'm doing right now. I'm at home trying to make pasta, and I'm stuck here waiting for the water to boil. It's been nearly 20 minutes, and absolutely nothing has changed. Oh, false alarm.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but I know that the second I walk away to do something else, it'll start bubbling over and splash water all over the floor. So I'm just standing here, waiting for the inevitable. Whenever it feels like it. Oh, no rush. I've got all day.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Wait, I've got an idea. Let me just walk over here for a moment. Aha! Gotcha!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it has been nearly, 그 다음에 시간. it has been 부분은 it's been으로 줄였을 수도 있겠고요. 시간이 거의 이 정도 지났습니다. 뭐뭐 정도 됐습니다. 두 번째 패턴, let me just 하면은 잠시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패턴인데요.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고 올게요.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It has been nearly로 시작되는 문장들인데 첫 번째로 거의 10년 됐어요 라고 할 때는 It has been nearly 10 years. It has been nearly 10 years. 어렵지 않죠? 뒤에 이제 10년만 붙인 형태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0: 네, 인내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같이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Having patience is not an easy task. I don't like waiting sometimes, and that's probably why time flies by so slow. Patience is not an easy quality to put into practice. Unfortunately, too many get so close to reaping the rewards of their labor, but miss out.
0: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Ash says,
0: Having patience is not an easy task. 인내심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Mm-hmm. I don't like waiting sometimes. 가끔씩은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 Mm-hmm. And that's probably why. 아마 그것 때문에 이럴 거예요. Time flies by so slow라고 했는데요. 이게 재밌네요. Flies by라는 것 자체는 이제 빠르게 간다는 건데
1: right?
0: 시간이 천천히 날아간다. Time passes slowly.
1: Yeah.
0: 그래서 slowly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slow 부어체에서는 또 부사가 아닌 이런 형용사 형태로도 자주 부사처럼 쓰더라고요. 두 번째.
1: Brandon says
0: patience is not an easy quality to put

0: into practice. Put into practice라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yes. 실천하기에 쉬운 자질은 아닙니다.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too many, 여기서 뒤에 people이 생략됐죠?
1: Yes, too many people.
0: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get so close to reaping the rewards of their labor. Mm-hmm. Labor는 노력, 노동,
1: yes, they're like 일한 effort. 거.
0: 네, right. 일한 것의 그 결과, 좋은 보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Mm-hmm. 그것을 거두는데 정말 가까이 갔는데 patience가 없어서 yeah. 조금만 더 참고 하면은 그 결과가 right. 있을 텐데 but miss out 그걸 놓치게 된대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 내용으로 두 개 읽어봤습니다.
1: Okay, so that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so have patience, and we shall be back.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 번 사.

down. That's surprising. Surprising?

0: Okay,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Let's begin our adventure at the pirate party. Okay, so pirate party. What's going on? 왜 파티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Okay, let's begin reading. Chapter 1. On the pirate ship Walrus, Captain Codspawn was sad.
1: Oh, why are you sad? Asked Ben, the cabin boy.
2: It's my birthday tomorrow, the captain replied. I bet no one remembers to give me a present.
0: Okay, 자, 여기 우리 pirate captain이 등장을 했네요. 자, 해적선 선장이 있는데, 이 선장이 되게 슬퍼요. He's very sad. 그래서 이제 이 cabin boy, 이제 cabin boy가 배에서 심부름하는, 잔심부름하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슬프냐고 그러니까, I bet no one remembers to give me a present. 자, 내 생일인데, 아마도 I bet 이런 말은요 친구들 I'm sure, I'm certain 확실해 누가 내 생일 선물을 안 챙길 것 같아서 이렇게 슬픈 거예요. Poor pirate. Let's continue reading. The cabin boy ran and told the pirate crew. The crew didn't know what to do.
2: Where can we find a nice birthday present in the middle of the ocean? They moaned.
0: 네, 그래서 우리 cabin boy가 다른 crew, 선원들한테 말을 해준 거예요. 아, 우리 그 선장이 되게 아주 그냥 우울하다. 그러다 보니까,
3: so he told the crew, and what did they say? Where can we find a nice birthday present in the middle of the ocean?
0: 다들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디에서 선물을 찾아야 되지? 어디, 어떻게 하지? 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어떤 선물을? Let's continue reading.
3: The ship's cook came up with a good idea.
2: Oh, I'll cook something special as a surprise.
3: She went to her kitchen and looked through all her cookbooks.
2: Oh, here's the very thing. It's called pirate pie.
3: Pirate pie. Recipe for pirate pie. 20 ship's crackers, mashed. 5 spoonfuls of sugar. 3 lumps of butter. 1 jug of water.
0: 자, 배에 그 요리사가 있는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대요. Let's take a look. 자, 우리 첫 번째 단어, cook. 우리 아까 말을 했죠. 자, a cook는 요리사. 그리고 동사로 하면은 to cook죠. Alright, so 자 뭔가 이 선물이 없으니까 아 그래 어떤 요리를 해야지 우리 선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cook가 여기 이제 부엌에 가서 right she looked through all her cookbooks 요리책을 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아 뭐가 좋을까 해서 딱 드디어 it's called Pirate pie. 자, pirate pie를 만들 거예요. 자, 이 pie를 만들기 위해서, 자, recipe가 필요하겠죠? That is our second word. Recipe. 요리법. 네. 우리가 사실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고 해도 이 요리법을 저도 개인적으로 쓰거든요. 이래서 이제 pirate pie를 만드는데, 네. 이제 계속 어떻게 만든지 한번 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3: Cook rolled up her sleeves. She put a big bowl and spoon on the table.
2: Let's get going, she cried.
3: The pirates were eager to help.
0: 자, 여기 장면에서 보면은 우리 요리사가 아주 준비가 됐어요. 자, 파이릿 파이를 이제 만들 준비가 됐어요. 여기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she rolled up her sleeves. 소매를 걷어 올리고 네, 이제 뭐를 이제 일을 해야 되면 소매를 걷어 올리죠. All right? So she says, "Let's get going." 친구들, 이 표현은 let's begin, let's start 이런 표현이에요. 어디 가다, going이 아니라.
3: 네. All right. 자, 여기에서 our third vocabulary is here. The pirates were eager to

0: help. 자, eager, 간절히 바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Alright, so let's continue reading. Pirate Busker mashed the crackers. There are weevils in the crackers, he screeched. They will make the pie taste better, said cook. Pirate Sprocket measured 5 spoonfuls of sugar.
1: No, there are spiders in the sugar, he shrieked. They will make the pie taste much, much better, said cook.
0: Okay. 자, 친구들, 여기 이제 해적들이 도와주는데요. 뭔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Pirate Busker이, 이 크래커에 뭐가 있냐면 곤충이 있는 거예요. Weevil는, 바구미라는 한 곤충의 종류인데, 여기 곤충이 있어요. Weevil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They will make the pie taste better. 네, 그래서, 그걸 넣으면은 파이가 더 맛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여기 우리 Pirate Sprocket가 거미가 있어요. 네, 이 설탕에 거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요리사가 They will make the pie taste much, much better. 그러니까 much, much better. 훨씬 더 맛있을 거야 거미가 들어가면은. 오케이. 벌써 친구들 이상해요. 이 파이, 파이럿 파이가 맛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곤충 들어가면 단백질은 많겠죠. 오케이. All right, 자,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아, 벌써 이 cook, 요리사가 이 파이를 만드는데, 막 곤충도 들어가고 좀 뭔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 hope to see you next time. All right, see you next time. See you soon. Bye-bye.
2: Oh,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1: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참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자.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2: This is my little brother George. This is Mummy Pig. And this is Daddy Pig. Peppa Pig. Wedding day!
3: It is the day of Mr. Bull and Mrs. Cow's wedding.
4: Mr. Bull, you look smart. Is everything all right?
5: My brother, the best man, is not very well, so he can't come. Would you be my best man, Daddy Pig, and look after the rings?
4: Me? I would be honoured. I will think of a speech.
5: Speech?
4: People usually make speeches on wedding days.
3: Mrs. Cow is going to put on her wedding dress.
6: I'm so excited. I can't wait to see it.
7: You're a big cheese!
8: How did that happen?
7: I think it was the cutting in the dress shop.
8: Don't be sad, Mrs. Cow.
6: I'm not sad. I love cheese. This is the best wedding dress I could ever wish for.
7: Then why are you crying?
8: There is sad crying, Peppa. And there is happy crying.
3: There is a lot of happy crying on wedding days. Mr. Bull and Daddy Pig have arrived for the wedding.
8: Mr. Bull, so handsome. Look, my sisters are here to play music.
4: It needs to be louder.
8: And everyone has been getting things ready.
3: Mrs. Cow is now ready to go to the wedding.
6: Where's the car?
9: Don't panic! I've got my helicopter.
4: Mrs. Cow is not normally late.
10: What's that?
4: It's a huge piece of cheese!
10: That's so beautiful!
4: Oh, it's not cheese.
7: It's Mrs. Cow in her wedding dress!
8: Quiet, please, for the wedding promises. Do you, Mr. Bull, promise to love and care for Mrs. Cow forever?

0: the spot. But where is...
1: Ah! Oh, only my reflection. Hello,

0: 반갑습니다. 따라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교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만 오면은 영어가 더 잘 읽히고요. 영어 점수도 높아지는 그런 매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싹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라는 책의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와 좀 달랐죠. 여기에 있는 Big Sweet Wolf, 다정한 늑대라고 했는데 왜 다정한지,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이 늑대는 참 다정하고 참 심성이 고운 친구구나, 그런 늑대구나를 느낄 수가 있답니다. 오늘 책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주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You blew our houses down!
2: Poppy and Piper held up fallen straw and sticks. I tried to tell you. I said,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Wally turned around and was shocked by what he saw.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And I'll help,

0: I added.
1: Since Poppy loved gardening,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Since Piper loved the sea, we built her a lighthouse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And when Wally won first prize in the bubblegum blowing contest, well, the three little pigs cheered loudest of all.
2: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책을 끝내는 그런 날이 왔네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You blew our houses down. Poppy and Piper held up fallen straw and sticks라고 돼 있네요. Poppy,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첫째, Piper, 둘째. 이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blew our houses down. 네가 여기서 you라는 것은 바로 Wally가 되겠죠. 늑대입니다. 늑대야, 네가, Wally야, 네가 우리 집을 다 무너뜨렸잖아. 불어서 무너뜨렸잖아. 근데 Wally는 이 집을 무너뜨렸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눈 감고 풍선껌 부는 연습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이 무너진 줄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파피와 파이퍼는 held up, 들어올렸습니다. 떨어진, 맞죠? 부셔진, fallen, 부셔진 straw, 지푸라기와 sticks, 막대를 들어올렸습니다. 크, 이봐, 부서졌잖아. I tried to tell you, I said. 내가 말하기, 여기서 I라는 것은 지금 왈리 옆에 쫄쫄쫄 따라다니고 있는 바로 위너덕, 소세지처럼 생긴 그 개, 닥순 두 개, 이름은 클레멘타인, 줄여서 클램이죠. 내가 너에게 말해주려고 했는데 라고 아이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늑대는 키가 크고요. 이 닥순트는 키가 작거든요. 다리가 매우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그렇죠. 쉽다. 뭐가 쉽냐 하면 사람들이 놓치는 것. miss라는 것은 지나치다, 놓치다.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는 건 참 쉽다. 무엇을 놓치냐면 a waving wiener dog. 손을 흔들고 있는,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무언가 누군가에게 손짓, 발짓하고 있는 이런 소시지개, 즉 닥순트를 놓치는 건 참 쉽다. 왜? 키가 작으니까, 너무 낮으니까 아래를 쳐다보지 않으면 잘 못 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놓치기 참 쉽지. 내가 알려주려고 했는데 내 몸이 이렇게 짧아서 참 사람들이 많이 놓치곤 해. 너도 못 봤을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여기는 이 for people이라는 거 있죠. 중학교 문법 문제로도 내신 시험에 정말 단골이죠. 자주 나오고요. 고등학교에도 자주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주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 문장에 있어서 동사 앞에 쓰는 걸 주어라고 하잖아요. 문장의 주인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어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It's fun. 재밌다. To play in the snow. 눈에서 노는 것은 재밌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지금 저기 있는 제일 앞에 있는 it이 뭐냐면 가주어예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주어. 진짜 주어는 to play in the snow가 되겠죠. 눈에서 노는 것.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눈에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가? 그걸 써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친구 A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친구 B도 눈에서 노는 거 안 좋아한대요. 이 말은 틀린 말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쓴 사람이 아,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눈에서 노는 건 별로 아이들이 눈에서 노는 걸 아주 신나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 즉, 또 다른 주어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to play라는 게 있잖아요. It's fun, 즐겁다, 재밌다. 누구에게 재밌고 즐겁냐면 for children, 아이들에게 재밌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즐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즐겁다는 거예요. To play in the snow. 어디에서? 눈에서 노는 게 재밌다. 즉, 여기에 있는 이 to play가 바로 to 부정사. 우리가 최근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부정사라는 건 원래 뭐였다? 기억나시죠? 원래 뭐였다? 동사였다.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동사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동사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누가 행동하는지, 뭐의 상태를 나타내는지 그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o play라는 이 to 부정사, 즉 부정사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0: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사의 주어를 적어줄 때는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for 플러스 명사나 for 플러스 목적격, 대명사일 경우는 목적격을 적자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 누가 눈에서 노는 게 즐겁다고냐고 하냐 하면 바로 아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to play 부정사의 주어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for children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정사의 주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그 주어가 아니라 또 다른 뭐냐면 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적는다? for 플러스 명사나 for 플러스 목적격을 적는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 내신 시험에 종종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4점 오늘 땄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Wally turned around and was shocked by what he saw. 그렇죠. 이제서야 왈리가 뒤를 돌아서 무너진 집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왈리는 뒤를 돌았고요. And was shocked.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냐면 by what he saw. 그가 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그는, 즉 왈리는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죠. 아, 미안. 아, 나 몰랐어. 미안. 파피야, 파이퍼야. 미안. And promised.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Promise는 약속하다가 되겠죠. 약속했습니다. He would build the sisters. 그 자매들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 이제 왈리가, 아, 내가 무너뜨려. 아,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 내가 몰랐다. 아, 근데 진짜 미안. 내가 몰랐든 알았든 정말 미안한데. 내가 다시 지어줄게. 이렇게 약속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클레멘타인, 이 닥순트라는 개도 And I'll help. 아, 나도 도와줄게. 나도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정말 정말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You blew our houses down!
2: Poppy and Piper held up fallen straw and sticks. I tried to tell you. I said,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Wally turned around and was shocked by what he saw.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And I'll help, I added.
0: 자,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할까요? Since Poppy loved gardening,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라고 되어 있네요. 와, 여기 보니까 오늘 좀 새로운 단어가 많다 맞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는 뭐뭐 때문에. 그렇죠. Poppy가 이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Wally와 나는 그녀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렇죠. 지어주었습니다. 무엇을 지어주었냐면 a greenhouse, 맞죠? a greenhouse. greenhouse라는 것은 초록색 집이 아닙니다. 초록색 집이 아니고 초록색들이 살수 있는 집. 그게 뭐냐면 바로 온실입니다. made of glass. 유리로 만든 온실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온실에서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그녀의 식물들이 자라고 flourish는 잘 자라다, 번성하다, 번창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온실을, 유리로 된 온실을 지어주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어쩌면은 집이 무너진 게 좀 좋은 일이었나? 순간적으로는 좋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괜찮았나? 이 더 좋은 걸 얻었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입니다. And since Piper loved the sea. 그리고 since 뭐뭐 때문에 파이퍼는 바다를 좋아했기 때문에 We built her a lighthouse. 우리는 집을 지어 그녀에게 지어주었습니다. 무엇을 지어주었냐면 a lighthouse. 빛이 나오는 집입니다. 빛이 나오는 집이 뭐죠? 이렇게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한다 그랬죠. 빛이 나오는 집이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를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등대는 어떤 곳이냐면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그녀가 gaze out 할 수 있답니다. gaze라는 것은 응시하다, 쳐다보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등대. 무엇을 쳐다보냐면 at the ocean waves. 이 바다의 파도들. 바다의 파도들을 그녀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등대를 우리가 지어줬습니다. 여기서 we라는 것은 누구예요? 왈리와 클램. 이 왈리와 이 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부분. 셋째에게는 집을 지어줘야 돼요? 안 지어줘도 돼요? 셋째의 집은 안 부셔졌잖아요. 셋째는 이 벽돌

0: 집, 아주 튼튼한 집을 지었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처음에 나왔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왈리가 어디에 참가한다고 했었죠? 풍선껌 불기 대회.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풍선껌 불기 대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And when Wally won first prize in the bubblegum blowing contest? 그리고 왈리가 1등을 했을 때, 어디에서 1등을 했을 때, 풍선껌 불기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Well, the three little pigs cheer loudest of all. 그 새, 맞죠? 아기 돼지 새 자매가 가장 크게, 우후! 왈리! 고고! 이렇게 가장 크게 환호를 했답니다. 그렇죠? 가장 크게 환호한 것은 그 아기 돼지 새 자매였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네요. 와,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아기 돼지 삼형제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저는 좀더 재미있었던 부분이 이 늑대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좀더 쓰여졌다라는 게, 아, 그 부분이 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재밌게 읽은 책은 다시 읽어보면 재밌거든요. 다시 읽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Since Poppy loved gardening,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Since Piper loved the sea, we built her a lighthouse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And when Wally won first prize in the bubble gum blowing contest, well, the three little pigs cheered loudest of all.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마지막에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Miss, miss.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Promise, promise.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Flourish, flourish. The garden began to flourish in spring. Greenhouse, greenhouse.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Lighthouse, lighthouse. The lighthouse warned ships of the rocks. Gaze, gaze. And since Piper loved the sea, we built her a lighthouse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wave인데요. 이 wave라는 것이 상하로 혹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 보여드리겠습니다. A big wave hit the beach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큰 wave가 해변을 때렸다. 그렇죠. 여기에서 wave는 바로 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wave, 바로 파도가 되겠죠. 파도가 해변을 때렸다. 그렇죠. 이런 좀 큰 파도겠죠. 여기 있네요. 맞죠? 큰 파도. 큰 파도가 해변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She waved her hand to say hello. She라는 사람이 그녀의 손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맞죠? 안녕, say hello, 안녕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흔드는 거예요. 흔들었다. 마치 파도는 아닐지라도 파도처럼 이렇게 앞뒤나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거. 이게 바로 wav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어떤 물체를 흔들다. 이게 wave라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책을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 그리고 과거에 또 다른 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다시 읽어보고 복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복습의 힘을 꼭 믿으시고 다시 보기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전자책을 읽는 것도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오늘 또 화이팅 해주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1: 왜냐하면 여행 영어를 할 거기 때문이죠.
0: 그렇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목이 잘못된 스테이크 덕에 뭐 이런 내용인데요.
1: 네.
0: 스테이크 하면 미국이요. 스테이크가 네. 진짜 큽니다.
1: 저도 뭐 자주 가본 건 아니지만 한번 가서 스테이크 시켜봤는데
0: 네.
1: 와, 진짜 다 못 먹었어요.
0: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
1: 네.
0: 제가 한국 와가지고 다 음식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스테이크가 제가 먹던 거랑은 좀
1: 사이즈가
0: 있어가지고
1: 맞죠.
0: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크고 많이 먹는다 쳐도
1: 네.
0: 이게 원하는 이 굽기 정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어떤 식으로 드세요, 보통?
1: 저는 바싹 익혀 먹어요.
0: 맙소사.
1: 네.
0: 맙소사.
1: 왜냐면 바싹 익혀야지 그 핏기가 보이는 게
0: 아하.
1: 제가 조금 뭔가 이게 속이 조금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뭔가 이게 안 맞는 거군요.
1: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로 먹는 스타일이긴 해서
1: 그래요?
0: 또 그거에 나름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크가 잘못 나온 시츄에이션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웰던을 완전히 구워져 있는 거
1: 그쵸.
0: 드시니까 이러면은 좀 고민이 될수 있죠, 그렇죠?
1: 그쵸.
0: 알,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영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 입맛에도 맞지 않는 거, 돈까지 냈는데 그냥
1: 그죠.
0: 넘어가면 억울하잖아요.
1: 그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잘못 나온 스테이크를 좀더 구워달라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오우!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2: I'm sorry, ma'am. Is there a problem?
1: Big problem.
2: Big, oh dear.
1: I ordered well done,
2: Well
1: but
2: done.
1: this is so rare. Yeah, blood.
2: 아, rare.
1: Blood.
2: 어.
1: 이거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2: Sorry.
1: You 그